0: 76%, 인천 11.15%, 부산 11.52% 등이고 서울은 12.21%입니다. 어제 부산의 병원에서 도주한 피해자가 14시간여 만에 검거됐습니다. 부산 수영경찰서는 오늘 새벽 2시 17분 기장군 남자에서 도주 피해자인 20대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 대상 성매수 사건으로 27일 구속돼 경찰에서 조사받고 있었는데 진료를 위해 방문했던 병원 2층 화장실에서 형사 3명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창을 열고 도주했습니다. 충북 음성군의 아파트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20대 주민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18층 규모 아파트 5개 층에서 택배 상자와 전단지 등에 불을 붙인 혐의입니다. 소방당국 도착 전 불은 꺼졌지만 불을 지른 입주민을 포함해 3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현지 시간 2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을 하더라도 그의 레드라인을 만족시키는 합의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고위 안보팀과 진행한 협상 관련 회의 결과를 묻는 언론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특히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 종료 후 트럼프 대통령은 결과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 뉴욕타임스는 이란 제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연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외무부가 종전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미국과의 최종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외무부 대변인은 서방은 이란을 향해 지시조로 말할 수 없다며 국가의 이익과 권리에 따라 이란 스스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해상 봉쇄 해제도 실제 행동할지 선전인지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이 전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이란 국영 매체에 따르면 당국은 하메네이의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며 시기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이란을 통치한 하메네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1차 공습 때 사망했고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최고 지도자직을 물려받았지만 대중 앞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대구 32도 등 26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안 남해 먼바다에서 1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양승은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고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어느 시인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외로움을 넘어 사회적 고립에 처한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잠깐 집안일을 부탁하거나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때 도움받을 만한 이가 없다는 성인이 정보조사로 3명 중 1명이나 됩니다. 최근 정부가 보건복지부 1차관을 사회적 고립 전담 차관으로 지정한 배경인데요. 사회구조적 문제로 보고 본격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공동체는 경청하는 집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말하고 싶어 할 때 귀를 기울여주는 것. 우리 일단 이것부터 시작해볼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새콤달콤한 맛 부추면은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0: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토요일 여성시대 양시은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김일중입니다.

0: 힘들어서 모기 만나신 분 계실까요? 저기 손 드신 당당이님을 비롯해서 아우 야 벌써 모기를 잡았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뭐 아직 엥 하고 울지는 않더라. 아직 맹렬한 느낌은 없더라 하셨는데 이번 여름 모기를 비롯해서 벌레의 활동 어떨 거라고 내다보십니까?
1: 아, 글쎄요. 올여름이 예년보다 더울 거라는 예보도 있었고 또 비가 많이 올 거다 이런 소리도 들리는 만큼 모기에 대한 대비 필요할 것 같아요. 러브버그로도 불리는 붉은 둥 우단 털파리 같은 벌레에 대한 그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고 들었어요.
0: 예.
1: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것으로는 해충 유인 살충기가 있습니다. 자외선 빛 푸르고 하얗게 나오는 그런 램프형 밤의 벌레를 유인해서 따닥 따다닥 소리가 나죠.
0: 네네. 산책로나 등산로 입구에서 해충 기피제 분사기도 보셨을 거예요. 예, 해충 기피제, 해충 유인 살충기, 해충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건 또 생각해보면 어디까지 우리 인간들 입장이지 자연 속에서는 소중한 존재라는 거 모르지 않습니다. 이제 계절은 점점 여름을 향하고 있는데 벌레들에게 당부합니다. 얘들아 우리 인간들 알아서 좀 피해주기 바란다. 우리가 많이 크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깜짝 놀라서 우리를 좀 피해주렴. 최대한 거리를 좀 많이 두고 지내자.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덮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국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0: 함께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냉 품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3: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0: 이류
1: 여성시대 신춘편지쇼
0: 수상작 시리즈. 올해 내 토요일과 일요일 여성시대에서는 신춘편지쇼 수상작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어요. 장려상 수상작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장려상이 모두 10분, 5월은 주말이 5번, 그래서 오늘은 9번째 작품을 소개하고 내일엔 10번째 작품을 소개할게요.
1: 그렇다는 건 이제 신춘편지쇼 수상작 시리즈가 내일로 끝난다는 말씀인 거죠?
0: 네, 서운하시죠. 그렇지만 신춘편지쇼에 도착한 좋은 작품들 수시로 저희가 전해드립니다.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1: 네.
0: 기억하시듯이 올해 신춘편지쇼 글재는 청춘. 2800여 작품이 도착을 했는데 참 청춘에 대한 여러분들

0: 다양한 해석이 인상 깊었어요.
1: 자, 오늘 소개하는 작품에서는 청춘을 어떻게 푸셨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청춘의 모습을 보여주실지 장려상을 받은 작품 살아라 청춘이여 들으시겠습니다.
0: 살아라 청춘이여. 경기도 파주시 하영미. 나는 경기도 외곽에 있는 작은 학원의 수학 강사다. 탁 트인 하늘 아래 광활한 논과 밭이 펼쳐지는 곳, 동화 속 요정들이 살 것 같은 나지막한 건물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곳, 그중 가장 따뜻한 불빛이 퍼져나오는 곳이 나의 근무처다. 수업시간 넌 무엇을 좋아하니? 라는 물음에 혼자 걸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요, 어디든 가서 걸어요, 이렇게 답한 아이가 있다. 유는 주말이면 지하철을 타고 바다로 산으로 가서 발 닿는 대로 걷다가 온다고 했다. 18?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홀로 떠나는 여행이라니 신선했다. 학원에 들어서면 윤이 질문이 있다며 수줍은 얼굴로 따라왔다. 영특한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나를 어려워하지 않고 잘 따라주는 게 고마웠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윤이 더 이상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았다. 침울해 하는 날이 많았고 아프다며 병원에 가는 날이 잦아졌다. 위태위태한 윤을 걱정하면서도 부모님이 무슨 방책을 찾고 계시겠지 생각하며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다.

0: 윤의 사연을 알게 된 건 윤을 알게 된 지 1년 지나서다. 윤은 가족 없이 혼자 지내고 있었다. 윤의 가족은 아버지의 폭력으로 해체되었고 윤의 어머니는 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정신요양원에 입소했다.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을 술로 버티다가 결국 망가져버린 것이다. 윤의 누나는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윤의 아버지는 8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어디든지 혼자 걷는 게 좋다 하는 아이의 말에 무게를 알게 되자 가슴이 아려왔다. 윤은 점점 야위어 갔다. 불면증, 불안, 우울증으로 넉 달 사이에 20kg이 빠졌다. 윤은 자신이 밥을 먹고 있지 않다는 것도 몰랐다고 했다. 돌아서면 배고플 나이, 돌도 씹어 먹을 팔팔한 청춘이 입맛이 없다고 했다. 설 연휴 첫날 윤과 함께 북한산에 올랐다. 혼자 보낼 명절이 걱정되어 산행을 제안했는데 윤이 흔쾌히 따라 나섰다. 교실에서 위태위태해 보였던 윤이 산에서는 힘차 보였다. 짝사랑하는 같은 반 친구 얘기도 하고 좋아하는 시도 낭송하고 대학 가면 해보고 싶은 것도 말했다. 산에서만큼은 18 풋풋한 청춘이었다.
1: 선생님, 이거 보세요.
0: 거대한 얼음 덩어리였던 계곡이 봄 기운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얼음 아래 맑은 물 속에 물고기가 빼곡히 들어앉아 꼬리를 흔들고 있었다.
1: 와, 엄청 많아요. 다들 어디서 온 걸까요? 어떻게 겨울을 난 건지. 생명이란 참 신비해요. 며칠 전에는 길 위에 누워있는 새를 봤어요. 제가 좋아한다고 말했던 새, 오목눈이요. 근데 참 이상하죠. 그렇게 좋아하는 새인데 그날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죽은 새한테는 아무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건 완전히 다른 종류.

0: 언제였어요?
1: 나도 길에서 죽은 새를 본 적 있어. 빳빳하게 굳어있는 게 꼭 버려진 인형 같더라. 부처님은 생과 사가 하나라고 하셨지만 난 모르겠어. 불교에는 죽음에 대해 성찰하는 수행이 있다. 백골관이라고 몸이 썩어 백골이 되는 과정을 관찰하면서 몸에 대한 집착을 끊는 수행이야.
0: 그런 수행이 있어요? 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죽음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무서워요.
1: 그러게, 살고 싶은 건 본능이지. 나는 한때 죽고 싶었던 적이 있었어. 절망에 빠져 모든 게 끝나버렸으면 했지. 그런데 극한의 통증이 몰려오자 살려달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더라고. 살고 싶다고 발버둥 치게 되더라고. 그때 알았다. 살고자 하는 본능이 얼마나 강한지. 나는 말을 멈추고 윤의 얼굴을 살폈다. 이 말을 해도 될까? 그토록 죽음을 두려워하는 아이에게 어떻게 그런 모진 생각을 한 거냐고 물어도 될까?
0: 예전엔 내가 죽으면 엄마가 슬퍼하겠지, 엄마가 따라 죽겠지, 그럼 안 되지 하면서 돌이키곤 했던 마음이 그날은 아무 상관없게 느껴졌어요. 암울한 기분으로 마냥 걸었어요. 낯선 사람이 다가와서 학생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었어요. 무슨 큰일 낼 사람처럼 느껴진다면서. 매일 만나는 친구들도 선생님도 몰라보는 걸 지나가는 사람이 알아본다는 게 놀라웠어요. 그리고 다시 슬퍼졌어요. 나는 왜 가족이 없을까? 늦은 밤 엄마 요양원으로 연락했어요. 연결되지 않을 걸 알면서도 다음엔 누나에게 모두 받지 않았어요.
1: 나는 요즘 돌아가신 엄마가 자주 생각난다. 병상에 누워있던 엄마는 어느 날 희미해져가는 의식을 붙들며 꿈꾸듯 말씀하셨다.
0: 네가 아프다니까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단다. 그저 너를 살리겠다는 일념뿐이었어. 아이를 살려주면 무슨 일이든 다 하겠노라고 기도드렸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신의 음성을 들었어. 네가 살았고 나도 살았다. 우울증, 무력감을 떨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지.
1: 엄마는 내가 엄마를 다시금 살게 했다며 나를 귀하게 여겨주셨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살고자 하는 본능이라 한다. 그러나 나는 이제 그보다 더 강한 것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건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다. 시퍼런 청춘이 다 죽어간다고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이를 살리고 싶다는 열망으로 가슴이 타들어갔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간 내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던 미래에 대한 불안, 노년에 대한 두려움, 인생의 열패감이 사라졌다. 나는 그래도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봤고 이 사회의 혜택을 받은 사람 아닌가. 나약한 관념에 빠져 허우적댈 시간이 없다. 어서 진정한 어른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다.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의 작은 지혜로는 할 수 없는 일임을 인정하고 친구들과 이웃에게 윤의 사연을 알렸다. 입맛이 없다고 굶기를 반복했던 아이가 사실은 돈이 없어 식욕도 잃은 거였다는 사실에 모두들 울었다. 매달 받는 정부 지원금은 월세와 공과금을 내고 나면 금세 바닥난다고 했다. 이웃의 80대 할아버지가 윤에게 밥이라도 사주라며 매달 후원금을 보내주신다. 윤이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고 묻고는 정성 가득한 음식을 해주시는 분도 생겼다. 필요한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는 동료도 있다. 학원장은 1년 넘게 원비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 윤과 함께 갔던 북한산 사찰의 스님이 장학금을 주시겠다고 했다. 눈부신 청춘을 눈물로 보내게 할 수 없다고 모두가 힘을 모으고 있다. 윤에게 아주 큰 가족이 생긴 것이다. 윤은 도와주신 분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힘을 내고 있다. 그러나 윤의 불안과 우울증은 쉽게 호전되지 않고 있다. 매일 밤 혼자 불을 켜고 집에 들어서는 심정이 오죽 쓸쓸할까. 사람 온기 하나 없는 방에서 혼자 눈뜨고 잠들어야 하는 외로움이 얼마나 깊을까.

하루는 윤이 늦잠을 잤다. 지각이었다. 순간 불안이 윤을 압도했단다. 작년에 반복되었던 불면, 지각, 그리고 모욕적인 질책의 기억이 되살아났단다. 하,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하는 자책과 도와주신 분들에 대한 죄송함에 윤은 다시 어둠으로 빠져들었다. 학교에 가지 않고 이불 속에 웅크린 채 죽음을 생각했단다. 도움이 고마웠지만 부담도 됐던가, 도움 주신 분들께 미안해서 죽고 싶었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나는 윤을 향해 기도하는 마음이 되었다. 윤아, 너무 애쓰지 마라. 다른 사람들 기대에 부응하려 너 자신을 너무 다그치지 마라. 우리는 그저 네가 건강해져서 이 시간을 잘 통과하길 바랄 뿐이야. 부디부디 살아라. 이 생을 완주해서 생명이 있기에 가능한 것들을 누리고 신이 생명을 주신 이유를 찾아라. 오늘 아침 윤에게 전화를 받았다. 매일 아침 윤에게 모닝콜을 하는데 오늘은 윤이 스스로 일어나 먼저 내게 전화한 것이다. 학교 생활은 어떠냐 물으니 짝사랑하는 아이에게 말도 걸고 매점도 같이 갔다면서 웃었다. 덩달아 나도 웃음이 났다. 창밖 햇살이 투명하다. 비 온 뒤 맑게 갠 하늘이 18 청춘처럼 푸르다. 노래가 절로 나오면서 몸이 덩실거린다. 나도야 간다, 나도야 간다. 젊은 나이를 눈물로 보낼 수 있나. 나도야 간다, 나도야 간다. 님 찾아 꿈 찾아 나도야 간다.

0: 아, 하영미 선생님 어려서 엄마를 살린 적이 있는 아가였고,
1: 예.
0: 엄마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또 제자를 살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쫙 피어나신 거예요, 그죠?
1: 맞습니다. 그래서 장려상 수상작 네, 들어보셨고요. 로이킴의 이 노래를 들어요. 그 이후에 이어졌습니다. 아, 그 어린 학생의 나이로 참 감당하기 힘든 집안 가정.
0: 그럼 예. 어른도 힘든 거를. 먼저 손을 내밀고 또 도와주실 분들과 쫙 연결을 하면서 네. 이 친구도 다시 힘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이 학생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돕고 있는 그 여러분들도 고맙습니다.
1: 네. 우리 하영민님 장려상 수상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장려상 수상자께는 수상자의 영광과 함께 빛나는 상패 또 2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부상으로 바이네르 수제화도 드리겠습니다.
0: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과 함께하는 여성시대 신춘편지쇼 수상작 시리즈 내일도 이어집니다.
1: 저희는 옆집 변호사로 돌아올게요.

0: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호텔, 영주 온천랜드.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벌써 5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하늘은 맑겠고 기온은 높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8도까지 오르겠고요. 대전, 청주 30도, 대구, 강릉 32도까지 오르면서

0: 그래도 습도가 높지 않아서 체감 기온은 1, 2도가량 낮겠지만 햇살이 강해지면서 낮에는 자외선 지수가 높겠고 오후에는 오존 농도까지 높아지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화창한 날씨에 나들이 차량도 많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망양에서 천안호도 휴게소까지 19km 구간이 어렵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으로 창녕 부근에서는 사고 처리로 혼잡하고 여주에서 감곡까지는 10km 구간 밀립니다. 김유정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시간은 법의 도움이 필요한 당당인님들을 위한 시간이에요. 옆집 변호사.
1: 매주 쌓이는 법률 고민들 묵묵히 돌쇠처럼 해결해주는 변호사. 우리의 돌변. 신민영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2: 예. 네. 반갑습니다. 신민영 변호사입니다.
1: 문제가 있으면 이 셋네한테 맡겨만 주십시오.
2: 네, 네 마님.
1: 돌쇠처럼 해결해주는 변호사.
0: 네.
1: 아, 우리 당당이님이 보내주신 질문 돌변이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한 남성분이 술에 잔뜩 취해서 길에 누워있는 걸 봤어요. 인도와 차도 경계에 대자로 누워있길래 혹시 차가 못 보고 치워버릴까봐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네요. 근데요, 만약에 취객이 위험한 상황에 놓인 걸 보고도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안전한 곳으로 부축하지 않은 경우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저한테도 책임이 발생하나요? 갑자기 궁금해서요? 하셨습니다.
3: 이건 제가 두 분께 반대로 여쭤볼게요.
0: 네.
3: 당당이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네.
3: 만약에 이런 경우에 지나쳐서 뭐 큰일이 발생했다. 이러면 지나친 사람이 처벌될까요? 안 될까요?
1: 그 장면을 보고 그냥 지나쳤을
3: 그쵸?
1: 때.
0: 도의적으로는 이건 충분히 처벌감이에요.
1: 도의적으로는.
0: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연대 앞에서 이렇게 겨울밤에
1: 네.
0: 이렇게 그냥 인도와 차도에 걸쳐서 누워있는 사람을 봤는데 마침 그 연대 교문 앞에 경찰이 계셨어요.
3: 네.
0: 그래서 조금 더 가가지고 저기 바로 뒤에
3: 네.
0: 그런 분이 있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3: 너무 잘하셨습니다.
0: 집으로 간 적이 있거든요.
3: 네.
1: 네.
0: 근데 그거는 누가 봐도 진짜 저러다 차에 치지 싶을 정도로 너무나 확연한 네. 상황이었어요.
3: 하지만
0: 내가 그걸 안 했다.
3: 네.
0: 그거는 모르지. 누가 봤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1: 처벌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요.
3: 양희은 씨랑 김일중 씨가 정확하게 답변을 주셨어요.
0: 네.
3: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10년 전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대전에서 있었던 일인데 대전에서 한 택시기사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급성 심장마비가 왔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있는 차를 들이받고 정신을 잃었는데 그 차에는 그 승객 두 명이 뒤에 탑승하고 있었는데 그 정신을 잃고 쓰러진 기사를 보고도 이 승객은 뭐 119에 신고하지도 않고 네, 구호 조치를 하지도 않고 그냥 짐 싸가지고 다른 택시 타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결국에 그 택시기사가 사망을 하셨는데 그래서 뭐 전국적으로 좀 공분이 일었었죠.
1: 네.
3: 이렇게 사람이 쓰러져서 정신을 잃고 있는데 집만 챙겨서 갔다. 좀 많이들 화가 나셨는데 결국에 이 승객 둘은 처벌되지가 않았습니다.
0: 아~
3: 네.
0: 그래요.
3: 네.
1: 그러니까 이게 참 도의적으로는 진짜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진짜 마음의 짐은 생기겠지만
3: 맞습니다.
1: 이 법률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안 된 이유가
3: 네 있습니다. 일단은 형법은 기본적으로 자위를 처벌하도록 돼 있어요.
1: 자위?
3: 자위. 네.
0: 의도가
3: 행동.
0: 있는 행동?
3: 네, 행동을 하는 거죠. 영어로 치면 두입니다.
0: 위. 네.
3: 그래서 살인죄 같은 경우는 살인을 하는 걸 처벌하는 거고, 폭행죄는 누군가를 때린 걸 처벌하는 거고,
0: 네.
3: 그리고 사기는 누군가를 뭐 사기를 치는 걸 처벌하는 건데, 이 승객의 행동, 그리고 지금 말씀해주신 상황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뭔가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1: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한 걸로.
3: 네. 무자비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 이 형법의 규정이 어쨌든 자기를 처벌하는 구조로 돼 있고 뭔가를 하지 않은 구조로 처벌돼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좋아. 그럼 이런 경우에 부작위범도 부작위한 경우도 처벌하는 걸로 법 규정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러면 처벌 규정이 너무 처벌 범위가 너무 넓어져요.
1: 네.
3: 이를테면 아까 그 택시기사님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그걸 보고 지나친 사람이 승객 둘도 있었지만 운전하다가 지나친 사람들 아니면 멀리서 오 하고 본 사람들 뭐 이 사람들도 사실은 뭐 부작위 했을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0: 네.
3: 아니면 앞집에 불이 났는데 오 그냥 오 하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있을 수가 있는데

0: 그러니까 수영 강사가 있는데 뭐 수영 강습생 중에서 한 분이 뭐 증세를 일으켰다. 그런데 그냥 지나친다 이러면 또 처벌하는 구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법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 imbc.com 여성시대 홈페이지 옆집 변호사 방에 사연을 남겨주세요. 간단한 질문과 가벼운 궁금증은 문자와 미니로도 받습니다. 문자는 샵8001, 긴 문자에 100원, 짧은 문자에 50원이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 앱을 쓰실 때는 무료입니다.
2: 자, 이제 첫 번째 상담 편지 보겠습니다. 저는 국가 중요시설을 방호하는 청원경찰입니다. 며칠 전 근무교대 시간에 일어난 일로 변호사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사건 당일 저는 초소에 출근해서 근무복으로 환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선임이 들어와서는 버럭 화를 내더군요.
3: 야, 김담당, 너 나랑 한번 해보자 이거야?
2: 저요? 아니, 왜 이러십니까?
3: 네가 어저께 단톡방에 올린 걸 나랑 한판 붙자는 거 아니었어? 에? 어떻게? 어? 계급장 떼고 한번 해봐?
2: 그제야 전날 있었던 일이 떠오르더군요. 저희 근무지에는 청원경찰이 다 같이 사용하는 초소가 있습니다. 옷을 갈아입거나 휴게시간에 잠깐 눈을 붙이는 곳인데 선임은 초소의 소등 문제에 아주 예민했어요. 빈 초소에 불이 켜져 있을 때마다 사진을 찍어 단톡방에 올리면서 마지막에 나가는 사람이 전등과 공기청정기를 꼭 꺼달라 당부하곤 했습니다. 저 역시 그 점을 잘 알고 있었기에 항상 신경 써왔고요. 그런데 그날은 하필 제가 밤샘 근무를 한 데다 갑자기 지각을 할 것 같다는 선임을 대신해 예정보다 3시간 더 연장 근무를 해야 했습니다. 선임과 교대하자마자 너무 피곤한 나머지 공기청정기 전원을 확인하지 못한 채 퇴근했고 몇 시간 후 단톡방에 알람이 울리더군요.
3: 마지막으로 초소 나간 사람 김당당 너지? 내가 나갈 때 전원 끄라고 했냐 안 했냐? 어? 전원을 끌 거면 다 끄고 말 거면 말지. 어? 공기청정기만 켜두면 또 뭐야?
2: 계속해서 울리는 알람에 잠은 다 깨버린 지 오래. 순간 울컥했습니다. 아니, 누구 때문에 더 오래 일하느라 피곤해서 한 번 실수한 걸 가지고 이렇게 잔소리를 하다니. 저도 그동안 참아온 이야기를 해야겠다 싶었어요. 퇴실 시 소등 여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선배님도 개인 양말과 신발은 잘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부터 선임이 공용 침상 위에 젖은 양말 널어놓고 신발 아무데나 벗어두는 등 여러모로 불편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도 최대한 조심해서 표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자가 선임의 심기를 건드린 모양이에요.
3: 네 그따위 문자를 보내고 있어. 넌 위아래도 없냐?
2: 선임은 주먹을 제 턱 밑까지 들이밀며 강하게 윽박질렀습니다. 아, 진정하세요. 왜 자꾸 소리를 지르십니까?
3: 아,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2: 분노에 휩싸여 날뛰던 선임은 옆에 놓인 결제판을 휘둘러 제 머리를 가격했고 저는 서둘러 초소를 나오려 했지만 선임이 출입구를 가로막으며 저를 밀쳐냈습니다. 아, 그만하시라고요. 저는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뒤로 우당탕 넘어졌고
3: 아주 쇼를 해라 쇼를 해.
2: 마침 들어온 숙직자가 이 상황을 목격하면서 겨우 당직실로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혹시 모를 2차 피해가 두려워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출동했고 현장에서 1차 조사를 진행하더군요. 조사가 끝나자마자 저는 구급차를 탄 채 응급실로 이송됐고요. 사실 선임은 이전에도 위협적인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장난이랍시고 후임들의 손가락을 꺾는다거나 신발을 거칠게 내려놓으며 겁을 주는가 하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이유로 가슴을 세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현재 회사에도 상황을 보고해뒀습니다. 그런데 선임은 직원들을 상대로 온갖 허위 사실을 퍼뜨리며 저를 가해자로 몰고 있네요.
3: 나도 몇 대 맞았다니까. 아, 그 자식이 나를 먼저 이렇게 주먹으로 밀었다고.
2: 저는 태어나서 누구를 때려본 적이 없습니다. 팀 막내에게조차 함부로 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보다 나이도 많고 체격도 큰 데다 심지어 특수부대 출신인 사람을 제가 먼저 폭행했다는 식으로 나오니 너무도 억울하고 황당합니다. 더 답답한 건 초소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폭행 직후의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고 한들 제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선임은 과거에도 비슷한 문제로 사내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경찰에 섣불리 사건을 접수했다가 상대가 솜방망이 처벌만 받은 채 보복을 할까봐 두렵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지금도 당시 상황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려요.

0: 그리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습니다. 새벽에는 두통으로 깊이 잠들지도 못합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도와주세요.
1: 오.
0: 자, 그러니까 근무 교대 시간에 직장 선배로부터 폭행을 당한 상황이에요.
1: 네, 예.
0: 예.
1: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2: 네.
1: 참 이런 사연 들을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2: 어허.
1: 고민은 가해자가 해야죠.
0: 네, 네.
1: 네, 지금 피해자인 당당이 님이 지금 뭐 마음 아파하시고 잠도 못 이루시고 뭐 이걸 해야
0: 말지. 마음 졸이는 게 피해자입니다, 지금.
1: 일단 제가 저라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놓고
0: 네.
1: 그다음에 가해자 행동을 볼 것 같아요. 이렇게 고민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아 근데 지금 상대방이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것 네. 때문에 더 억울하신 것 같아요.
2: 그렇죠. 네, CCTV도 없고 증거도
1: 네.
2: 없고.
1: 네.
2: 네.
1: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빛을 직접 그릴 수 있으면 좋아요. 하지만 모든 건이 빛을 직접 뭐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2: 네, 그렇죠.
1: 그렇다 하더라도 망설이지 마시고 그림자를 갖고도 충분히 빛을 입증할 수가 있잖아요.
2: 네.
0: 아, 네. 네,
1: 사연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일반 폭행을 했던 그림자에 해당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2: 네, 가격 폈어.
1: 네, 네, 그렇죠. 일단은 그 앞에 단톡방. 그래서 일방적으로 지금 화가 나고 있고
0: 네.
1: 당당님은 지금 일방적으로 얘기를 듣는 상황이었잖아요.
0: 예.
1: 두 번째는 저쪽은 상급자고 또 하나는 폭행 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천만다행으로 어쨌든 직후에 쓰러져 있는 걸 목격한 직장 동료도 있었고
0: 네.
1: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레 겁먹지 마시고 지금 좀 절차라든지 이거 밟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건 같은 경우를 겁먹고 마음 졸이고 그냥 주저하다가는 목격자도 나중에 기억이 변해요.
0: 아,
1: 네.
0: 지금
1: 상대방이 나도 맞았어 하고 떠들고 다니는데 목격자도 계속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한 2, 3주 지나면 그랬나? 하고 네 기억이 섞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0: 예. 그럼 뭐 기억이 좀 이제는 뭐 잘 모르겠네
1: 네,
0: 이렇게
1: 예.
0: 될 수 있으니
1: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일수록 망설이지 마시고 빨리 절차를 좀 밟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절차라면 어떤 절차인가요?
1: 일단은 뭐 죄가 폭행죄에 네. 해당하는 건 명백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법적으로 상해. 그러니까 상처를 입은 거에는 정신적으로 다친 것도 포함이 됩니다.
0: 네.
1: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당당님의 상태가 이것 때문에 뭐 정신과 상담이라는 진료를 받으실 상황이라면 상대방은 단순 폭행이 끝난 게 아니라 상해죄. 그러니까 당당님을 다치게 한 걸로 더 가중처벌이 될 수가 있고
0: 예.
1: 또 하나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흔히들 놓치시는 부분인데
2: 네.
1: 직장 내에서 상급자.
2: 네.가
1: 폭행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근로기준법상 폭행죄라 그래서 가중처벌 규정이 있어요.
0: 상급자의 폭행은 가중처벌 된다.
1: 맞습니다.
0: 예.
1: 근데 사연 같은 경우는 직장 내 근무 중에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지금 선임이라고 선배라고 하셨는데 이게 직급은 같은데 그냥 먼저 들어온 분인지 아니면 직급이 높은 분인지 모르겠는데
2: 네.
1: 만약에 직급이 높은 사람이 근무장에 폭행을 했다 그러면 이건 가중처벌이 되는 상황이니까 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상 폭행죄나 아니면 상해죄로 한번 고소를 해보시는 게 경찰서에서 고소를 해보. 신기 좋을 것 같습니다.
2: 혹시나 뭐 청원 경찰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마주치지 않게 해달라고 회사에다 좀 부탁을 할 수는 있을까요? 난 정말 요새 잠도 못 자고 이렇게 힘들다 하면서
1: 부탁이 아니라 회사에서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0: 이런 건 의무가
2: 그래요?
0: 있는데
2: 네.
1: 또 하나 짚어봐야 될 부분이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0: 네.
1: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회사 내에서 직급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니면 관계상의 우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경우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합니다.
2: 네네.
1: 근데 사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임이잖아요.
0: 네.
2: 그렇죠.
1: 네. 그러면 관계상의 우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네 이번에 때린 것도 때린 거지만 그전에도 툭하면 위협하고
2: 네.
1: 네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꼬집고
2: 그러니까.
1: 네 이거 직장 내 괴롭힘인데 일단 이렇게 당당이님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를 하면 회사에서는 어떤 의무가 있냐 일단 즉각 조사에 착수를 해야 되고 조사하는 기간 동안 얼굴 보는 게 되게 힘들 수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공간 분리라든지 아니면 뭐 상대방을 일단 휴직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당당이님이 직장에 안 마주치지 않을 수 있게 조치를 해야 되고
2: 네.
1: 그리고 조사를 해봤더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을 한다. 라고 한다면 역시 뭐 보직을 조정한다든지 근무 장소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당당이님의 이런 신기나 마음 같은 거를 이렇게 보호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0: 근데 지금 어쨌든 또 다른 걱정이 그 안에 CCTV도 없었기 때문에
1: 네.
0: 예,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증거가 좀 마땅치 않지만
1: 네.
0: 그 그림자에 해당하는 네. 단톡방의 내용들.
3: 그렇죠.
0: 예, 그다음에 목격자의 진술도 있을 테고 네. 이런 네. 것들 빨리 확보를 해놔야 되겠네요. 네.
1: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죠. 그 네. 증거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것 같은데 또 하나 짚어드릴 부분이 보복이라든지 이런 걸 좀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4: 아, 네. 네, 그런 네. 것 같아요.
1: 그런데 뭐 첫 번째 말씀드리면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리 조치를 하게 돼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두 번째.

0: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폭행 전력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1: 네.
0: 뭐 제가 이런 징계 사례나 이런 거 봤을 때 이게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고 또 평상시들을 꼬집고 괴롭힌 게 있어서.
2: 네, 평소에도 위협적인 행동들. 네,
0: 상대방이 이 정도 되면 징계 회고감입니다.
2: 아.
0: 네. 그래서 회사 더 다니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세 번째, 만에 하나 상대방이 뭐 본인 감정을 못 추스려서 보복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법에 이런 규정을 이런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2: 보복할 시 가중처벌.
0: 네,
3: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0: 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보면 보복범죄, 그러니까 네. 누군가 신고했다 아니면 증언을 했다, 증거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하게 되면 가중처벌하게 돼 있고 실제로 이런 경우에 실형 같은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2: 실형까지도 가는군요.
0: 네, 그래서 상대방이 혹시라도 이런 뭐 협박을 한다든지 이런 걸 이유로. 아니 더 나가서 폭행을 한다지 하면 바로 신고하십시오. 이거는 진짜 법에 우리나라 법에서 절대 용서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1: 네. 네.
2: 자, 법의 울타리에서 보호받으실 네. 수 있으니까 말이죠.
1: 네, 네. 안심하세요. 이거 이러다가 나는 이 직장을 뭐 어쨌든 계속 다닐 거고 저 사람은 나를 계속 보복할 건가 이런 두려움 없애시고 일단은 그 카톡도 증거가 된다고
0: 그랬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다시 말씀드리면 고민은 상대방이 해야 돼요, 지금.
1: 아, 그렇죠.
0: 네.
1: 당장 내가 잘못하면 난 이 회사에서 해고당하겠다 네. 하는 걱정.
2: 네. 가해자가 해야지. 예.
1: 맞아요.
2: 지금 피해 당하신 분이 벌벌 떠시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네.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다음 상담 갑니다. 저희 친정 아빠는 올해로 83세, 아직은 건강에 이상이 없으셔서 정부에서 받는 연금으로 홀로 생활하고 계세요. 그런데 몇 달 전 아빠가 제게 돈 좀 있냐 물으시더라고요. 얼마 필요하냐고 여쭤봤더니 무려 2천만 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알고 보니 아빠가 본인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아 지인에게 목돈을 빌려줬대요. 돈을 빌려간 지인은 다달이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 해놓고 10만 원, 20만 원씩 보내오다가 얼마 전부터 수입이 안 좋다 하는 이유로 그마저도 보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답답한 건 차용증 문제입니다. 차용증이 있긴 한데 돈 빌려간 사람 이름으로 작성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다른 지인이 내가 이 돈 거래를 봤다 하는 식으로 증인 서명만 해둔 상태였습니다. 한 달에 원금과 이자만으로 100만 원 가까이 나가는 상황. 아빠는 자식들에게 받은 용돈을 단 한 푼도 못 쓴 채 카드값만 내고 계세요. 현재 마땅한 수입 없고 아빠가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개인 파산 신청이라도 해야 하는 걸까요? 또 이 카드값을 다 갚지 못한 채 돌아가셨을 경우 자식들이 돈을 대신 갚아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현재 갚아야 할 돈이 3천만 원 정도입니다. 자, 급한 불부터 꺼야 되겠는데요.
2: 예, 예.
1: 카드값이 매달 100만 원씩 원금 플러스 이자 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고 뭐 이것저것 다 붙어서 지금 현재 2천만 원을 꿔주셨는데 3천만 원이라고 그러셨네요. 갚아야 할 돈은 3천.
0: 네, 예.
2: 그러니까 저기 자녀분한테는 지금 그런 거잖아요. 2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신 거고.
0: 네, 예.
2: 예, 그 친구분한테 받을 원금은 3천만 원이에요.
0: 네,
2: 지금.
0: 그리고 그 돈을 마련하느라고 네. 카드빚을 지금
2: 지신 거예요.
0: 네, 채무가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일단은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2: 네.
1: 어떻게요?
0: 지금 명령해야죠.
1: 아, 지금 명령.
2: 네, 제 지인에게.
0: 네, 맞습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돈 받을 일 있을 때 마음 졸이지 마시고 그리고 내용 증명 보내봤자 별 효력 없으니까 지금 명령부터 보내라고 좀 늘 말씀드렸습니다.
1: 네.
0: 지금 명령이란 법원의 이름으로 대신 보내준 편지 같은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돈 얼마 3천만 원 받을 게 있으니 갚으시오. 라고 이제 법원이 대신 보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갚으시오. 그런데 상대방이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인정한 걸로 봐서 확정 판결이랑 유사한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1: 네네.
0: 2주 안에 아닌데요. 나 갚을 거 없는데요. 라고 이의 제기를 하면 이제 정식 재판 절차로 변동이 되는 이런 절차인데 일단 차용증이 있으시니까 상대방한테 돈 안 갚고 있으니까 지금 명령 보내서 돈 갚아라.
1: 네.
0: 하고 일단 이거부터 보내고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2: 지금 명령부터 빨리 보내셔라.
1: 그런데 네. 상대방이 사인을 안 했잖아요.
0: 그렇죠.
1: 증인이 한 분이 내가 증인이다라고 그분의 사인이 있는 거 아니에요?
0: 네, 예, 예.
2: 차용증이 좀 복잡해요.
1: 네. 제3자의 증인 서명.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차용증 내용을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1: 네.
0: 어쨌든 차용증에 채무자로 적혀 있는 사람한테 지금 명령을 하시면 될 것 같고
1: 네.
0: 차용증 자체는 일단은 저는 받으신 거는 정말 다행이고 이것 때문에 지금 명령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이유가 좀 걱정이긴 합니다.
2: 왜요?
0: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판결 늘 말씀드렸는데 판결이라든지 지금

0: 구급명령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이걸 따라서 갚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죠.
1: 네.
0: 뭐냐? 상대방 재산에 빨간 딱지 같은 거.
2: 아, 네. 압류.
0: 네, 압류라든지 뭐 경매라든지 강제집행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근데 지금 보안이 상대방의 채무가 되게, 그러니까 재산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차용증 내용이 복잡한 걸 보면 상대방의 신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붙여 빨간 딱지 붙이려 해도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서
2: 네.
0: 그게 좀 걱정이죠.
1: 그리고 교묘하게 자기 이름으로 사인을 안 하고 옆에 증인 네가 봤으니까 네가 해 이런 거 자체가
0: 네.
1: 아예 마음 먹고 돈을 빌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0: 맞습니다.
1: 네.
0: 네. 그래서 또 한편으로 뭐 사기라든지 아니면 준사기 여기서 네.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이 사기 같은 경우도 좀 인정되기가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2: 근데 저는 네. 이 차용증 자체가 그러면 네. 돈 빌린 사람의 이름이 없는 거잖아요.
0: 네, 예.
2: 예, 그냥
1: 교묘해.
2: 제 3자가 증인 성명만 해준 거고
0: 네, 예.
2: 효력이 있는 차용증입니까?
0: 어쨌든 있는 겁니다.
2: 어쨌든
0: 아,
2: 있어요?
0: 어쨌든 복잡한 거래를 아버지께서 받아들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사기가 쉽진 않고 그리고 일부 갚고 있기 때문에 또 더더욱 사기가 인정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좀 준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까 그걸 고민해봤거든요.
2: 네.
0: 준사기죄는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1: 준사기죄는
0: 네.
1: 준사기죄.
0: 네. 미성년자라든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한테 판단력이 불분명한 사람한테 이렇게 접근해서 이걸 이용해서 돈을 받아내는 걸 준사기라고 하는데 이 준사기가 인정되려면 그러니까 어르신 같은 경우는 중증 치매 거의 장애에 가까운 치매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아버지는 판단 능력이 있으셨던 걸로 보이고
1: 네.
0: 또 하나는 복잡한 거래지만 이걸 인지한 상태에서 하셨기 때문에 사기나 준사기도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1: 개인 파산 신청은 어떨까요? 짧게.
0: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요건 할 수 있어요?
0: 네. 네. 그러니까 연금 생활자라 하더라도 아니면 네. 연세가 많더라도 파산할 수 있으니까
1: 네.
0: 이거는 혹시 만약에 3천만 원을 갖기 어려우시다. 정말 힘들다라고 하시면 개인 파산 상담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명령도 꼭 네,
1: 빨리
0: 이건 필수고 쉬우니까 빨리 기본적으로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2: 알겠습니다.
1: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2: 네,
1: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3: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브라.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B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4: TBX.
5: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6: 우리 아이 도드람.
7: 나왔어.
6: 우리 남편 도드람.
8: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5: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6: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9: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제조제 타타타.
1: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하늘사이언스.
2: Well.
1: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구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3: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4: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5: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자, 토요일 아침 여성시대 옆집 변호사 함께 하셨고요. 저희는 명곡극장 준비해서 10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3: 알쏘! 좋다!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3: 얼쑤 신난다.
4: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6: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10시 뉴스입니다. 지방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 오전 9시 기준 투표율은 13.35%로 집계됐습니다. 2022년 사전투표 동시간대와 비교해 1.54%포인트 높습니다. 가장 높은 전남은 25.32%, 전북, 강원, 광주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대구는 10.37%입니다. 경기 11.4, 인천 11.81, 부산 12.11% 등이고 서울은 12.89%입니다. 주유소 휘발유 경유 주간 평균 가격이 2주 연속 소폭 하락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5월 넷째 주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0.2원 내린 2011.1원, 경유는 0.2원 내린 2005.7원입니다. 국제유가는 미국 이란의 전쟁 종결 양해각서 합의 관련 보도가 나오면서 하락했지만 관할적 군사 충돌을 벌이면서 하락폭은 제한됐습니다.

0: 파산됐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김포 운양동 장기 지하차도 서울 방면에서 화물차가 경운기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경운기 운전자와 승용차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2차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앞서 주행 중이던 경운기를 들이받은 뒤 1차로의 승용차를 충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후 승용차 운전자인 60대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입건했습니다. 어제 부산의 병원에서 도주한 피의자가 14시간여 만에 검거됐습니다. 부산수영경찰서는 오늘 새벽 2시 17분 기장군 암자에서 도주 피의자인 20대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 대상 성매수 사건으로 27일 구속돼 경찰에서 조사받고 있었는데 진료를 위해 방문했던 병원 2층 화장실에서 형사 3명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창을 열고 도주했습니다. 충북 음성의 아파트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20대 주민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18층 규모 아파트 5개 층에서 택배 상자와 전단지 등에 불을 붙인 혐의입니다. 소방당국 도착 전까지 불은 꺼졌지만 불을 지른 입주민을 포함해 3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남부 오크 클리프트 아파트에서 현지 시간 28일 대형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최소 5명이 다쳤습니다. 폭발이 발생한 2층 규모 아파트에는 20가구가 거주하고 있었고 일부 주민이 여전히 실종 상태로 소방당국은 추가 희생자를 수색 중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대구 32도 등 26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 먼 바다에서 1에서 1.5m, 동해 먼 바다는 2m로 일겠습니다. 양승은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최근 국내외에서 AI 영화가 제작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로 촬영지와 소품을 구현하는가 하면 연기하는 배우까지 만들어내는데요. 덕분에 제작비와 촬영기간이 줄어서 좋지만 한편으론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연기자의 표정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초상권이 침해될 수 있고요. 영화 산업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죠. 예술 분야의 기술 도입은 어디까지 허용돼야 하고 우리 관객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빠르게 발전하는 세상이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희은씨, 저도 같이 가요.
1: 토요일 아침 여성시대 3부 양희은입니다.
2: 김일중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물, 수분이라고 하죠.
1: 그래요. 그래서 수분 관리 소홀하게 하면 피부도 금방 푸석푸석해지고 눈도 뻑뻑하니 시리고 몸이 전체적으로 좀 까칠해지잖아요.
2: 맞습니다. 근데요, 이게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그렇습니다. 제때제때 보습을 안 해주면 마음도 건조해져서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가 나고 잘 아물지도 않고 본의 아니게 까칠하단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1: 그래서 주말 이 시간에 준비했습니다. 메말라가는 몸과 마음의 촉촉한 감성을 채우는 시간. 좋아하시는 차 한잔 하면서 즐기셔도 참 좋겠어요. 여성시대 명곡 극장.

0: 추억이 담긴 애청곡 신청하시면 상영해드립니다. 문자는 샵8001 우물정 800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더 들고요. 미니로 주시면 무료예요. 신청하시는 동안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여기는
1: 여성시대입니다.
2: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갈수록
1: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4: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수장 고향 가구박람회.
5: 듣는 순간 심장이 찌르르 떨리는 음악.
6: 접어든 추억의 한 페이지가 차르륵 열리는 신청곡만 상영합니다.
5: 여성시대
6: 명곡
5: 극

0: 8377님의 명곡으로 시작합니다. 작년 말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늘 어머니 댁에서 챙기던 아버지 기이를 지난 금요일에 처음으로 저희 집에서 모셨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처음이라 아내가 얼마나 긴장하고 힘들지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제 생각만 고집했네요. 준비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니 안쓰럽고 미안했습니다. 고생한 아내에게 그녀의 애창곡인 이문세 씨의 언제쯤 사랑을 알까요? 들려주고 싶어요. 나의 아내 수정 씨, 미안해요. 이제부터는 자기가 힘들지 않은 쪽으로 내가 먼저 생각할게. 미안하고 또 고마워요.
1: 이렇게 알아주는 남편이 있다면 몸이 힘들어도 마음은 확실히 풀리고 넘어가죠.
0: 네.
1: 네. 그래서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 미고사 이런 표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0: 맞습니다. 이 아내를 위해서 이문세 언제쯤 사랑을 알까요? 신청하셨잖아요. 이 곡은 우리 남편분이 아니라 아내분의 애청곡이 틀림없습니다. 왜냐? 제목부터가 틀리셨거든요. 그렇죠. 이게 언제쯤 사랑을 다 알까요로 시작하는 노래는 맞는데 제목은 알 수 없는 인생이다.
1: 네. 그래요. 원 제목이 그렇다.
0: 예.
1: 첫 시작이 언제쯤 사랑을 다 알까요다. 헷갈리기 쉽죠.
0: 헷갈리실 수 있어요.
1: 네. 아마 아내가 부르는 거나 또는 아내가 듣는 걸 남편분은 자주 보기만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제목은 잘 모르겠는 거지.
0: 그래도 아내분의 애창곡을 안다는 것 자체가 관심이 있는 겁니다.
1: 그럼요.
0: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1: 네.
0: 저희가 찰떡같이 알아듣고 챙기겠습니다.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

0: 있습니다.
1: 아, 정말 최고의 선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하는 마음을 다 담아서 8377님이 신청하신 노래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 5월 30일 토요일 여성시대 명곡극장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2: 네, 달달한 분위기를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 신청하신 분의 사연은 좀 찡해요. 미니로 윤상원님이 주신 사연. 약 20여 년 전 그날은 사귀던 여자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날이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 버스 안에서 이승환님의 화려하지 않은 고백이 흘러나오는데 와 정말 소리 죽여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유유. 가슴 아프다.
1: 그러게요.
2: 짠하다. 잠깐 상상만 해도 이게 슬프죠. 내 남자가 울음 참는 모습은 특히 더 여자가 울음 참는 모습보다 더 진한 것 같아. 짠하고 진하고.
1: 뭐 이렇게 드라마 속 뭐 이렇게 주인공을 네. 통해서 그런 장면들 접할 때 있잖아요.
2: 아, 맞아.
1: 뭐 조인성 씨 모습도 그렇고.
2: 아하. 네. 주먹을 입에다 넣으면서 네. 참는 거.
1: 맞아요. 아마 그때 버스에서 트롯이 나왔어도 네, 그 상황에서는 눈물이 나셨을 것 같은데 이 노래가 특히 더 자극이 됐을 것 같습니다. 가사는 굉장히 달달한 고백송이거든요. 그런데 네, 멜로디가 어딘가 묘하게 좀 쓸쓸함이 좀 담겨있는 노래입니다. 얼핏 들으면 이별곡 같은 화려하지 않은

0: 그래요. 근데 역시 시간이 약이네요. 그죠? 20년 지났으니까 이렇게 다시 듣고 싶다 신청도 하시는 거죠.
1: 맞아요. 아프고 쓰려도 결국엔 다 추억이 된다. 예. 아, 그때 내가 그 노래 들으면서 그렇게 울음을 참았었지 하시면서 지금은 좀 마음 편히 들으실 수 있는 곡 이승환입니다. 화려하지 않은 고백.

0: 가사를 다 알겠어요. 중학교 때 가사 막 받아 적어가면서 외웠던 노래였거든요. 새록새록 생각이 나네요. 자, 근데 우리 윤상원님 이 노래 들으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다 하셨는데
1: 네.
0: 혹시 우리 희은 누님도 특정 노래를 들으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세요?
1: 어떨 것 같아요?
0: 없으실 것 같은데요.
1: 네. 빙고.
0: 그래도 혹시나 했는데.
1: 네, 역시나.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0: 아니, 왜냐면 우리 희은 누님의 노래를 들으면 눈물 짓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
1: 그렇죠.
0: 예.
1: 듣는 사람 마음이니까요.
0: 오,
1: 저는 부르는 사람이잖아요.
0: 그러니까 부르다가 갑자기 감정이 이렇게 탁

0: 우파 측은 이런 적 없으세요?
1: 없어요. 오. 없네.
0: 그래요.
1: 그렇죠.
0: 예, 알겠습니다.
1: 네.
0: 예. 제 얘기를 하자면 저야 뭐 대학생 때도 많이 그랬고.
1: 울었어요? 예. 그렇게?
0: 네네.
1: 이별 노래 들으면 그렇게 울어요?
0: 어, 진짜 이별해가지고 저 리아의 눈물.
1: 어,
0: 그 노래 리어카에서 나오고 있을 때 제 친구가 보고 그 테이프도 사주고 그랬어요.
1: 어, 그렇구나.
0: 예, 예.
1: 그러니까 지금 드라마를 보면서 우는 거하고 뭐 일맥상통하여 그때부터가 쭉 그렇게 F였단 얘기잖아요. 그죠? 아,
0: 감성적으로 저는 접근하죠.
1: 좋다.
0: 예. 그래서. 맞습니다. 대부분 비슷하실 거예요. 그 이별했을 때. 그때는 뭐 슬픈 발라드고.
1: 그렇지. 그게 다 내 노래, 내 마음이죠.
0: 가사가 뭐 나랑은 좀 달라도 아니야. 이건 내 노래야.
1: 어.
0: 내 마음을 어떻게 알고. 예. 누가 내 일기장을 보고 쓴 건가. 이런 생각하면서 많이들 울죠. 예.
1: 아, 그게 노래의 힘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힘들 때 그렇게 그 노래를 계속 들으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느낄 수도 있죠.
0: 맞습니다.
1: 네.
0: 자, 그렇게 오래된 친구 같은 노래 신청하시면 저희가 상영해 드릴게요. 여성시대 명곡 극장. 이번에는 미니로 장미호한 님이 주셨네요.
1: 3월 말에 훈련 중에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던 남편. 퇴원 축하해. 근데 말이야. 자기가 퇴원해서 너무너무 좋은데, 정말 좋은데, 집에서 오롯이 내가 다 자기만 챙기려니까, 아, 피곤. 아니. 많이 행복하네. 퇴원 기념으로 남편이 좋아하는 노래 신청해요. 시아의 사랑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0: 이게 약간 뭐 자아가 분열됐다고 그래야 돼. 아, 많이 행복하네. 아, 근데 너무 챙기려니까 힘들기도 하고.
1: 이렇게.
0: 아, 유유유. 아, 유유.
1: 아, 그렇군요. 간병이 쉽진 않죠.
0: 아, 그럼요.
1: 아픈 사람도 힘들고 옆에서 가는 사람도 진짜 고생이고 또 힘든 티를 막 낼 수도 없잖아.
0: 그치.
1: 씩씩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하하하 이렇게 웃는 거지.
0: 아, 맞습니다. 거기다가 남편이 좋아하는 노래까지 어쨌든 신경 써서 신청해 주실 정도로
1: 그래.
0: 내가 좋아하는 노래보다 그래도 남편을 먼저 챙기고 계십니다.
1: 네. 자, 노래로 사랑을 확인하기 좋은 시간. 여성시대 명곡극장 3부 끝곡으로 장미화님의 신청곡 시아의 사랑의 인사 듣고요. 저희는 4부에 올게요.

0: 교실문, 병실문, 안전하고 튼튼한 창신 자동문으로 손으로 열고 스스로 닫히는 반자동 교실 병실 출입문. 창신 자동문은 금속으로 제작하여 외부 충격과 화재에 강하며 KS 인증, 제품 성능 인증으로 더욱 안전합니다. 대구 경북 제조기업 창신 자동문 053-571-6266.
1: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2: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3: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4: MBC
5: MBC
6: 라디오
5: MBC 라디오
7: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8: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9: 제가 들어드릴게요.
10: 여기 앉으세요.
8: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주말 동안 30도를 웃도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겠는데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8도, 내일은 30도까지 오르겠고요. 오늘 대구와 포항의 기온이 32도까지, 내일은 포항과 강릉의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많지 않겠고 햇살은 더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그만큼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아지겠는데 일부 전남과 제주에서는 최고 단계인 위험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오존 농도까지 나쁨 단계를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천안 부근에서 사고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1, 2차로가 막혀서 불편한데 정체도 심합니다. 망향에서 천안호도 휴게소까지 어렵습니다. 김유정입니다.
2: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지나온 모든 추억이 오늘의 선곡이 됩니다. 여성시대 명곡극장.
1: 토요일 아침 여성시대 4부 첫 곡은요. 8210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아, 저는 토요일 이 시간이 제일 고비입니다. 지금 딱 일어나서 씻고 옷 입고 나가면 주말 전체를 산뜻하게 보낼 수 있는데 이 시간에 못 일어나면 오후 늦게까지 그냥 침대 위에서 뒹굴거리기만 해서 후회로 가득한 주말을 보내게 되더라고요. 얼른 나가서 서점도 가보고 카페라도 가야 하는데 저에게 힘 좀 주세요. 컬처 클럽의 카마 카밀리언 신청합니다. 네.
0: 근데 주말은 그러라고 있는 거잖아요. 좀 뒹굴거려도 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너무 기준을 높게 잡으시는 거 아니에요? 주말에 나의 할 일. 1. 따다다다. 2. 따다다다. 3. 따다다. 아, 좀 뒹굴거리기도 끼워넣으세요.
0: 예, 좀 뭐든 여유 있게. 조금 뒹굴거리다가.
1: 아, 근데 이분은 그걸 아까워 하시는 거야. 문제는. 뭐 서점도 가고 카페도 가고 뭔가 이 주말다운 자기 루틴이 예, 그려져 예. 있어. 그래서 그렇게 못하고 뒹굴거리면 후회 가득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0: 아, 그러면 원래 제일 무거운 게 저 사람 엉덩이라고 일단 일어나면 또 움직여요. 이런 그래요? 생각을 갖고 계시면 또 그냥 빨리 일어나. 벌떡 일어나요 지금. 벌떡 일어나. 네. 자, 그리고 신청하신 곡 카르마 카멜레온 네, 저희가 들려드릴 테니까 바로 일어나시면 돼. 이게 대표적인 또 후크송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카마 카마 카마 카마 카마 카마 카마카마카마카마엘레온 이거 아니야?
1: 맞나요? 좀 틀렸어.
0: 좀 틀려요?
1: 멜로디는 엄청 신나는데 가사는 알고 보면 조금 뭐 뭐랄까요? 네. 서글프달까? 하여튼 카멜레온 같이 변덕스러운 사랑을 하면 카르마 업보를 받을 거다. 이렇게 경고하는 노래거든요.
0: 그래요?
1: 이 곡을 쓴 컬처 클럽의 리드 보컬리스트 보이 조지가 아주 뭐 독특한 의상과 화장으로 유명했죠. 네.
0: 제가 알기로도 그러니까 이 보이 조지가 게이.
1: 네, 게이였죠.
0: 그렇게 커밍아웃을 네. 또 했던 거고. 근데 당시가 83년도니까 아, 주변의 시선이 네. 쉽진 않았는데도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했네요. 자, 발표와 동시에 전 세계 약 20여 개국에서 차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 노래. 영국 UK 싱글 차트에서 6주 연속 1위. 미국 빌보드 3주 연속 1위를 차지한 곡. 그러니까 우리 8210님도 신청하신 노래 들으시고 얼른 침대에서 일어나서 씻으세요. 자. 1번으로 하고 싶었던 일 빨리 하시고요. 컬처클럽의 카르마 카멜레온 나갑니다.

0: 야, 이거 박자 쪼개 들어가는 후크가 굉장히 어렵네요. 카마 카마 카마 카마 카마 카마 카마. 아우, 야, 뭔지 들어가.
1: 틀렸어.
0: 그죠? 카마 카마 카마 카마 카마 카마 카멜레.
1: 아, 한 번 더 했어.
0: 어렵다.
1: 옆에서 정말 어렵다. 지적만 이렇게
0: 어, 어려워요.
1: 카마 카마 카마 카마 카마 카멜리온. 그러니까 다섯 번 하고 여섯 번째 가서 어~ 카멜리온. 카마 카마 카마 카마 카마 카멜리온. 이렇게 됩니다.
0: 아, 역시 옆에 일타 강사가 있어야 돼.
1: 무슨 일타 강사는 뭐.
0: 감사합니다.
1: 네네.
0: 자, 토요일 아침 여성시대 명곡극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문자로 주셨어요. 6312님. 아, 남편은 은퇴 후 빙상장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사회복지사 공부도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근데 현역에 있을 때부터 일을 너무 많이 했나 봐요. 이곳저곳에 조금씩 아픈 곳이 생겨서 남편과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 후로 시간 날 때마다 젊어서 하고 싶었던 것들 실행에 옮겼더니 조금씩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구처럼 즐기며 살고 싶어요. 임상아 씨의 뮤지컬 신청합니다.
1: 네.
0: 하셨어요.
1: 아, 임상아 씨 뉴욕에서 나왔을 때 잠깐 만났는데.
0: 오.
1: 이분은 요새 생방송도 주말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0: 예. 네. 얼마 전에 드라마에도 나오셨었어요.
1: 아, 그래요?
0: 그 박,
1: 잠깐?
0: 예, 그 박서준 씨하고 나왔던 드라마에 뭐 또 역할도 하고 그러시더라고. 예. 아무튼 정말 멋지게 살고 계시는 임상아 씨의 뮤지컬 신청해 주셨는데, 아예 부부끼리 이렇게 내가 하고자 하는 거 함께 즐기면 돈독해지고
1: 최고죠.
0: 네, 건강도 잘 챙기시고요.
1: 네.
0: 신청하신 노래 들려드릴게요.

0: 네, 모노의 넌 언제나까지 듣고 왔습니다. 문자로 5644님이 청해 오신 곡이었어요.
1: 5644님은 이런 추억이 있으시대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귄 여자친구를 매일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그때 항상 지나치던 주유소가 있었는데 그 주유소를 지나갈 때마다 늘 이 노래가 나왔어요. 모노의 넌 언제나.
0: 야, 그럼 내리에 박힐 수밖에 없죠.
1: 그렇죠.
0: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그 주유소는 하루 종일 그럼 이 노래만 틀었던 걸까요?
1: 예, 그 주유소의 현장 소장이 어쨌든 예. 모노 밴드의 뭐 엄청난 팬이든지. 그러니까 나 하루 종일 이 노래를 틀어야지 이러고 튼 거 아닐까요?
0: 아니 가족이었나? 왜? 우리 아들내미의 노래를 매일 튼다. 뭐 이런 느낌으로 재밌습니다.
1: 그래요?
0: 자 이어지는 명곡은 방신영님이 명곡 극장 게시판으로 주셨습니다. 제 마음속 작은 기적 같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저는 유아교육지원기관의 총무팀장이에요. 얼마 전에 신청서류를 정리하다가 낯익은 어린이집 이름을 발견했어요. 초등학교 동창회 하는 곳 같더라고요. 체험 오는 날 나가보니 중년이 되어 있는 남자가 보였는데 장난기 어린 눈매는 그대로였어요. 혹시 어디 어디 초등학교 나오지 않았어? 물었더니 친구도 환하게 웃으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35년간 만난 적도 없지만 바로 초등학교 때로 돌아간 듯 반가웠어요. 근데 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나직이 말했습니다.
1: 어릴 때 내가 많이 괴롭혀서 정말 미안했다.
0: 저는 기억도 못하는 어린 시절 장난이었는데 친구는 내내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것처럼 저를 보자마자 투박하게 사과하는 모습에 괜히 가슴이 찡해졌어요. 태훈아, 이제 미안해하지 말고 우리 예쁜 추억만 나누자. 노영심의 별걸 다 기억하는 남자 신청합니다.
1: 오, 어떤 행위를 한 사람보다는 그걸 당한 사람은 기억한다는데
0: 예.
1: 여기 사연은 완전 반대네요.
0: 그러게요. 내가 봤을 때 당시 마음에 있었어.
1: 맞아. 괴롭혔다는 건 즉.
0: 입으로 못 살게 군 때 감정이 있었으니 기억을 하는
1: 거야. 그렇지. 맞아.
0: 지금 35년이 지났습니다. 자, 신청하신 노래 노영심의 별걸 다 기억하는 남자. 이 노래 저희 광고 후에 들려드릴게요.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6: 백조 싱크.
7: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8: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7: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8: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7: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6: 유동 골뱅이.
9: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스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0: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1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12: 해야만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해암 산재 보상 전문
6: 노무법인
12: 1544-7575.
13: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14: 훔쳤다.
13: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15: 우리 엄마 예쁜데?
16: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13: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17: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가 방송됩니다.

0: 네.
1: 자, 오늘의 끝곡 흐르고 있습니다. 노영심의 별걸 다 기억하는 남자.
0: 네, 이 노래 들으면서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만나기로 해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MBC 라디오 생명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새들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상실을 경험한다. 털갈이도 그중 하나다. 조류학자 필리프 디부아의 말입니다. 오리도 그중 하나로 봄이 되면 털갈이를 하는데요. 이 기간엔 육체적으로 취약해지고 일시적으로 날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바람에 위험한 일도 생기지만 결코 털갈이를 멈추지 않습니다.

0: 겪어야 할 일로 받아들이고 한껏 몸을 낮춘 채 기다리죠. 시련의 시간을 견뎌내야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다는 걸 새들도 아는 걸까요?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알쏘! 좋다!
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선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2: 얼쑤 신난다!
3: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오늘도 안전하게 이동식 사다리로 작업 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전구교체, 전기통신 작업 등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에서만 사다리를 사용해주세요. 두 번째, 사다리는 평탄하고 견고한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해주세요. 세 번째, 작업 시 최대 높이가 3.5m 이하인 발붙임 사다리를 이용해주세요. 보통 사다리와 신축형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업 높이 1.2m 이상부터는 2인 1조로 작업해주세요. 다섯 번째, 모든 사다리 작업에서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도 착용해주세요. 올바른 이동식 사다리 작업 안전수칙을 통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5: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심해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2: MBC 11시 뉴스입니다. 지방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 오전 10시 기준 투표율은 14.3%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높은 전남은 26.8%, 전북, 강원, 광주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대구는 11.15%입니다. 경기 12.3%, 부산 12.9%, 서울 13.8%입니다. 어제 부산의 병원에서 도주한 피의자가 14시간여 만에 검거됐습니다. 부산 수영경찰서는 오늘 새벽 2시 17분 기장구 남자에서 도주 피해자인 20대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 대상 성매수 사건으로 27일 구속돼 경찰에서 조사받고 있었는데 진료를 위해 방문했던 병원 2층 화장실에서 형사 3명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창을 열고 도주했습니다. 충북 음성의 아파트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20대 주민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18층 규모 아파트 5개 층에서 택배 상자와 전단지 등에 불을 붙인 혐의입니다. 소방당국 도착 전 불은 꺼졌지만 불을 지른 입주민을 포함해 3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김포 운양동 장기 지하차도 서울 방면에서 화물차가 경운기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경운기 운전자와 승용차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2차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앞서 주행 중이던 경운기를 들이받은 뒤 1차로에 승용차를 충격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후 승용차 운전자인 60대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입건했습니다. 주유소 휘발유 경유 주간 평균 가격이 2주 연속 소폭 하락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5월 넷째 주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0.2원 내린 2011.1원, 경유는 0.2원 떨어진 2005.7원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현지 시간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을 하더라도 그의 레드라인을 만족시키는 합의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고위 안보팀과 진행한 협상 관련 회의 결과를 묻는 언론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특히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 종료 후 트럼프 대통령은 결과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 뉴욕타임스는 이란 제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연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와 밀접한 파르스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과 거짓이 뒤섞였다며 승리를 자기적으로 연출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료 없이 개방한다고 한 데 대해선 양해각서 초안에 없다면서 고농축 우라늄을 파괴한다고 언급한 것도 완전히 사실 무근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란이 전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이란 국영 매체에 따르면 당국은 하메네이의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며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이란을 통치한 하메네이는 미국과 이스라엘 1차 공습 때 사망했고 아들 모즈타바가 최고 지도자직을 물려받았지만 대중 앞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남부 오크 클리프의 아파트에서 현지 시간 28일 대형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최소 5명이 다쳤습니다. 폭발이 발생한 2층 규모 아파트에는 20가구가 거주하고 있었고 일부 주민이 여전히 실종 상태로 소방 당국은 추가 희생자를 수색 중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대구 32도 등 26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안 남해 먼바다에서 1에서 1.5m, 동해 먼바다는 2m로 일겠습니다. 양승은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0: 유쾌 상계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인사해주세요.
1: 안녕하세요 강성필입니다.
2: 안녕하세요 강성입니다.
3: 안녕하세요 류재합입니다.
4: 안녕하세요 윤성입니다.
0: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정민입니다. 어떻습니까? 저희 시작이 조금 파이팅 넘치나요?
1: 네.
0: 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세상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2: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3: 더위에 지친 작업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3: 깜빡 말고 쾌팍 쓰고.
2: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3: 깜빡 말고 쾌팍 쓰고.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 씹으로 예방합니다.
2: 쾌팍 씹을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4: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5: I love you.
4: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5: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4: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5: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6: 유유 제약.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사.
2: 네, 여러분께서는 유쾌성 개통계 정치 토크쇼 정치 인사와 생방송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으로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댓글 무료로 여러분의 많은 목소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전투표 이틀째입니다.
3: 네.
2: 다 투표하셨습니까?
3: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당일날 새벽에
2: 아, 하시려고? 예,
3: 당일날.
2: 아니 뭐 이게 뭐 그렇게 죄를 지은 건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소리를 작게 하시니까 아니, 제가 약간 민망하네요.
3: 아니, 어제부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오늘 해야지 하다가 오늘도 놓치고 기차 타고 가야 되니까 또.
2: 아 예. 그러시군요.
4: 예. 사전투표 또 아니면 뭐 부정선거론자야? 또
3: 아, 오해받을 수 있는 그것은 아닙니다.
2: 아, 네. 이번에는 뭐 선거가 원래 이제 최대 변수가 투표율이다 얘기가 있는데 네. 이번 지선은 더더욱 그렇다 이렇게들 보시잖아요. 지금 11시 기준으로요 15.38% 사전 투표율이 기록되고 있는데 지난 2022년 지선과 비교해서는 1.73%포인트가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전북이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지금 24.96%로 가장 높고요. 최저는 대구입니다. 12.05%를 기록하고 있네요. 오, 전북이 어제 오늘 매우 높네요.
5: 전북에서 지금 분노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보통 호남 지역에서 사전 투표율이 높은 건 맞는데 네. 광주 전남이 더 높았지 전북이 이렇게 치고 나가는 경우는 전 못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례적으로 전북에서 사전 투표율이 저렇게 전국 최고로 치고 나가고 있는 건 전북 도지사 선거와 관련해서 전북 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심판 정서, 분노 정서 그런 것들이 저렇게 높은 사전 투표율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3: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어요. 22년도 지방선거 때 제 기억에 광주가 네. 38이 안 됐어요. 투표율이.
2: 아, 총 투표율이.
3: 예, 예.
2: 아,
3: 그때, 제 기억에.
2: 그때는 사실은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3: 하고
2: 이제
3: 석 달도 안 돼서
2: 그러니까요.
3: 했었잖아요.
2: 그래서 다들 진보가 실망해서 국회의장이 예. 나오지 않았던.
3: 예. 근데 전북에서 사전투표 끝나지도 않았는데 25% 정도 나오면 그럼 최종투표율이 한 80 가까이 나오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 어쨌든 관심이 엄청 나다는 거를
2: 제일 방증이다.
3: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4: 근데 이게 사전투표율이 높다고 해도 역대 사례를 보면 총투표율까지 높아지는 경우는 조금 드물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전북이 원래 사전투표를 많이 하긴 했지만 네. 그래도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남을 따라잡은 적은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 확실히 전북도지사 선거가 전북도민들에게 많은 자극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6: 저도 비슷한 견해인데 민주당 이원택 후보가 정말 돼야 돼 절박해라는 심리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누군가를 혼내줘야 되고 화가 났다라는 것 외에는 이렇게 일찍 뛰쳐나올 이유는 없거든요. 당 지도부, 민주당 지도부는 이게 뭐 계파 갈등이 아닌 왜 호남에 계신 분들, 특히 전북에 계신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오랜 동안 분노가 응축되어 왔는지를 잘 읽지 못하면 앞으로 정치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2: 알겠습니다. 이제는 사실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뭐 어디 진보에 유리하다.

0: 이제 이런 게 통하지 않는 때가 됐고, 그렇게 봤을 때 이번 선거에도 투표율이 어디에 유불리를 좀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1: 근데 이제 사실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에게 유리하다라는 공식이 뭐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 그 대선 때 깨지긴 했지만 네. 저는 또 그때만 또 유난히 그랬을 수도 있고 또 다시 계속해서 또 그게 이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번 선거가 그래서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선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투표는 세 번 하는 거, 그 세 번의 기회가 있는 거하고 한 번의 기회가 있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0: 사전투표를 가냐 안 가냐.
1: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사전투표를 많이 하는 쪽이 그래도 유리하고 또 기세가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봐요.
2: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일단 진보 성향 유권자들이 더 친화적으로 많이 나오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변수는 이제 본투표 날 얼마나 나오느냐. 보수 유권자분들이 나오느냐. 근데 그 에너지가 예전만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감과 무기력함 이런 것들이 많이 누적이 돼서 지금 대구도 보면 뭐 대구 늘 최저인데요. 사전투표율이 늘 최저인데 그럼 본투표 때는 와르르 이제 나오느냐거든요. 항상 그래 왔어요. 본투표 때 엄청나게 나오셔가지고 결국 투표율이 꽉 올라가 버리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보수 대결집 그런 거였는데 이번에는 그런 에너지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0: 네, 네. 그렇게 보세요. 네. 네.
3: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하시니까 두 분 사전투표는 이제 이게 아마 14년도 재보궐때부터 생겼을 거예요. 제가 그 담당 행정관이어가지고 기억이 나요. 그럼 이제 벌써 12년 정도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착이 됐다. 뭘로 정착됐느냐? 편리함. 편리함으로 정착이 됐으니까 이걸 뭐 정치 이념에 따라서 어느 쪽에 쏠린다 하는 거는 그냥 사후 해석이고 그렇게 사전투표율 때문에 진보가 유리하냐 보수가 불리하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이제는 안 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전체 투표율인데 어느 쪽에서 많이 나오도록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 다 아실 거고 며칠 이제 남았잖아요. 네. 오늘 뭐 사전투표 아직 진행되고 있고 본투표 남았으니까 요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게 바로 그거다. 나를 지지하는 분들은 알겠는데 예. 투표장으로 가셔야 이게 표가 되는 거니까 그 활동에 집중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0: 투표를
3: 봅니다.
0: 독려해야 된다.
4: 저도 사전투표율 추이 자체에 어떤 정책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본투표와 사전투표를 합친 전체 투표율은 의미가 있는데 전 사실 이번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돌입하기 전에는 워낙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 차이가 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 지지층 중에서도 투표를 포기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 결집이 잘 안 되는 양상으로 펼쳐지지 않을까? 결집이 잘 안 돼서 투표 좀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직 사전투표율만 보고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전투표율이 예년 그 이전의 지방선거보다는 더 높은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어쩌면 이번에 투표율이 지난 지방선거보다 더 높을 수도 있겠다. 전체 투표율이. 네. 그럴 경우에 예상 외로 정당 지지율 차이로 보면은 굉장히 치우친 구도로 시작을 했지만 양 진영이 모두 결집된 그런 선거를 치르면서 박빙 구도로 전국 곳곳에서 선거를 치르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도 해봅니다.
0: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어쨌든 전체 투표율이 지난번보다는 무조건 높을 거다 뭐 이렇게들 보는 것 같아요. 그 사전투표에 대한 흥미로운 여론조사가 하나 있던데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은 사전투표를 국민의힘 지지층은 본투표를 각각 선호하는 경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결론이었어요. 이거는 왜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연령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어떤 성향이 왜 본투표와 사전투표로 나눠지는지 이건 어떻게 해석하세요?
1: 뭐 당연히 그 보수 같은 경우는 부정선거 의혹을 많이 제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 지도부도 그래서 다 같이 사전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절반은 사전투표하고 절반은 본투표하고 그러니까 이런 정서가 저는 정당마다 좀 전통적으로 깔려 있다고 보는 거고 또 많은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네. 어렸을 때부터 사실 우리가 항상 민주당, 야당 여기는 기울어진 운동장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가야 돼. 그러니까 선거철만 되면 막 호남에서는 했어 안 했어?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서로 크로스체크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러한 어떤 투표 문화가 예. 좀 이렇게 좀 정해진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2: 그런 것도 있고 예. 이제 젊은 세대 특히 30, 40, 50 이쪽은 그 진보 유권자들 좀 더 많잖아요. 예. 근데 이분들이 성향이 이제 사전투표를 직장에 있는 동안 출퇴근 시간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하고 본투표 날 깔끔하게 어디 좀 쉬러 가자. 그런 문화가 굉장히 많이 커져서 네. 그러니까

0: 뭐 어떤 투표의 어떤 성향이 그렇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부정선거로는 그 대구에 있는 분들 이제 얘기들 제가 진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예. 왜 이렇게 대구는 사전투표를 안 할까? 예. 그래서 진짜 부정선거 이걸 믿어서 그런 걸까? 이렇게 어른들한테 좀 여쭤봤더니 그 부정선거까지는 아닌데 불안하대요.
1: 아,
0: 부정선거까지는 아닌데
1: 믿음스럽지 않은 거예요? 사전투표의 이 과정이?
0: 예. 아니 이거를 투표를 해가 그걸 뭐 봉투에 못 가가지고 뭐 보낸다 하고 나는 그 이자 아빠 뭐야 싶어 뭐 이런
1: 그렇군요.
0: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사전투표를 안 해온 세월이 너무 길기 때문에 나의 투표지를 뭐 봉투에 붙여서 예. 뭐 우체국 뭐 적혀있고 이걸 뭐 우편은 보낸다 그러고 아우 잃어버릴 것 같아.
1: 아 그러니까 이게 뭐 부정선거까지는 아니지만 예. 내가 익숙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렇죠. 거기에 대한 불신도 있는 거예요.
2: 그러니까 내 표가 정확하게 반영돼 냐에 대한 불안감인 거예요. 이게 시스템에 대해서 물론 믿을 수는 있겠는데 아이 그러면 이왕이면 그냥 내가 직접 가서 해서 넣지 이런 거죠. 네.
3: 그리고 이게 본투표가 좀 더 분위기가 살지 않나요? 저는 사실 본투표를 선호하거든요.
1: 아, 네.
3: 예, 왜냐하면 이제 그날 사실 본투표가 사전투표보다 되게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투표소도 많지가 않고. 그런데 가면 이제 줄도 쫙 서고 아침부터 그래서 저는 아이를 손잡고 가거든요. 그런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아마 뭐 여러 가지 영향도 있겠지만 이제 저처럼 본투표의 그 수표 당일의 의미를 좀 되새기고 싶은 분들도 본투표 상당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갖가지 분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서소문 고가차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붕괴사고와 관련해서 어제 경기도 경찰이 발주처인 서울시와 시공사 등 7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거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더라고요.
2: 야당 유력 후보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선거가 얼마 안 남았고 이미 사전투표는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이게 당연히 표심에 좋을 리는 없고 본인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참 불행한 사고가 난 거예요. 오세훈 시장 꼭 선거만 보는 건 아니고 안전사고가 이렇게 난다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다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정치한 것만 보자면 선거 직전에 이게 나왔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도 곤혹스러울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 며칠 안 남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층을 더 투표장에 가도록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직 시장이시니까 시장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어떤 상황으로 빨리 바꾸시는 게 제일 좋겠다.
1: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2: 이 상황 관련해서 지금 의심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거 왜 사전에 막을 수도 있지 않았냐 그거 아니겠어요? 요 정도로 징후가 있었는데 아무 조치를 안 하고 사고가 났고 그 징후가 있었던 거를 왜 보고가 제대로 안 돼서 코레일에서는 계속 열차가 다니게 하고 등등의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정말 그럼 서울시가 뭘 제대로 안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이걸 빨리 사실대로 그게 사실과 다르다면 말씀을 하셔야죠. 이렇게 됐는데 그 상황에서 이런 조치를 했었고 그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상황을 막지를 못했었고 그 못했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에 대해서 이렇게 봐야 하고 이런 정도로 구체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죠.
1: 구체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제 기존 해명과는 다른 어제 JTBC 단독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0: 그래요?
1: 서울시가 철거 작업 매뉴얼을 안 지킨 정황이 아예 화면으로 분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거를 그 대들보를 차례대로 잘라서 제거를 하는 게 매뉴얼인데 그 서울시가 순차적으로 우리는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현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절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영상들이 어제 JTBC를 통해서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해명들이 맞지 않고 하다 보니까 더 적극적으로 경찰 수사가 들어가는 게 맞지 않냐 뭐 이런 여론이 있어요. 예.
4: 이게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뭐 야당 후보 탄압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 이러한 붕괴 사고가 나면은 법을 적용을 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할 수도 있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너 사주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거고 산업안전보건법은 실무자에 대해서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건데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지금 적용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 시공사라든지 감이라든지 이런 실무자들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1차적으로 판단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사실상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면 시공사나 감이나 이분들이 무슨 잘못을 했냐.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순차적으로 이것을 무너뜨려서 철거를 하는 게 나은데 한 번에 하려고 했다는 것은 공사비용과 시간을 단축하려고 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 도면에 보면 노트 강조가 되어 있는 부분이 크레인을 이용하라고 했어요. 근데 크레인

0: 설치할 위치가 부적절하고 없다고 해가지고 크레인을 설치 안 했는데 전문가들이 현장 가서 보니까 충분히 크레인 설치할 수 있었다. 그러면 결국엔 또 크레인 비용 절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고 그러면 이 시공사가 문제가 있네. 근데 이 시공사도 알고 보니 뭐 경남에 있는 업체였고 6일 만에 빠르게 선정했다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실무자 선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이제 뭐 사주로까지 넘어갈 수 있겠지만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당 탄압한다라고까지 이렇게 오버할 필요는 없다.
1: 근데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관련해서 어쨌든 세 분이나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압수수색 카드 꼭 이렇게 뭐 수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다만 그 JTBC 보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게 공사 발주 기간이 서울시고 시공사는 따로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가 해명을 한 것은 시공사 얘기를 듣고 해명을 했을 수 있는데 시공사 그럼 과연 있는 그대로 서울시에 보고를 했느냐 이 문제가 또 남아 있는 거여서 이런 JTBC 보도를 가지고 서울시가 마치 뭐 거짓말한 것처럼 이렇게 또 해석이 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후보나 아니면 국민의힘 측에서 문제 삼고 있는 거는 네. 압수수색 자체가 아니고 이게 이제 대통령이 그 GTX 철거 누락 문제와 함께 이소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건과 관련해서 좀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어차피 해야 될 일이고 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인데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양새를 띄는 게 그게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 정치적인 의도에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요새 뭐 시장 돌아다니고 전국적으로 막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선거 개입 논란이 있는데 그런 맥락상에서 충분히 저는 문제제기가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2: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에 서울경찰청을 항의 방문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항의 방문에서 문제 삼고 싶은 얘기가 그건가요?
1: 그렇겠죠. 저는 수사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생각하고요. 그런데 네. 하명 수사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 삼을 수는 있겠죠.
3: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일단은 오세훈 시장은 그 워딩이 지금 읽어보면 노골적 선거 개입이다. 압수수색이 선거 개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청 쓰레기통까지 싹 사치 뒤져라. 그러니까 압수수색에 대해서 항의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근데 이거는 생각해보면 사람 세 분이나 돌아가셨는데 이거를 선거 뒤에 하자? 그러면 압수수색 안 하는 동안 증거가 휘발되거나 인멸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걸 생각을 해야죠. 선거에 대한 영향을 생각하기 전에. 저는 오히려 제가 오세훈 시장 후보라면 네. 수사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서울시청에서 적극 협력하기를 촉구드립니다. 숨길 게 없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피의자로 수사받는 게 아니고 발주처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그 순차 절단을 하면서 크레인이 하나하나 걸어가면서 했다면 이런 붕괴 사고가 날 수가 없는데 크레인 사용하지도 않고 예. 순차 절단도 안 하고 예. 한꺼번에 미리 잘라놓고 했기 때문에 이 일이 발생했다는 게 이제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혹시 발주처가 재촉한 게 있는지를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매뉴얼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그건 의심에 불과하지 구체적 정황이 없기 때문에 참고인 신분으로 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법원도 그런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가 떳떳하다면 우린 전혀 재촉한 법 없으니까 낼 거 있으면 다 내시고 협력하세요. 이러면 떳떳하고 좋잖아요. 근데 이걸 뭐 수사 뭐 공작이니 이래버리면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2: 민주당 정원호 캠프에서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건입니다. 오세훈 후보 캠프가 정원호 후보를 비방하는 콘텐츠를 직접 제작해서 조직적으로 확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입니다. 이건 뉴스타파의 보도인데 기자가 현장에 잠입해서 취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도에서는 오세훈 후보 캠프에서 비방용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해서 수백 명이 참여하고 있는 오세훈 캠프 그 제 카톡방을 거쳐서 각종 SNS로 확산하는 구조로 이렇게 유통을 시켰다는 내용이에요.
0: 근데 보통 선거 캠프가 열리면 기본적으로 이런 활동들은 다 해요. 근데 이제 선거가 불법으로 번지면 안 되기 때문에 보통은 본인 후보들의 정책에 대해서 홍보하거나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기사를 많이 퍼날러요. 그러면 서로가 안전하거든요. 뭐 메이저 언론에서 쓰는 뭐 좋은 기사든 나쁜 기사든 그러면 서로 안전한데 이거는 의혹이 지금 오세훈 캠프에서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그 제작한 컨텐츠를 이 조직원들한테 순차적으로 내리고 그 조직원들이 전파하고 심지어 대학교 게시판에 올리는 듯한 그러한 것들이 포착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두 가지의 법에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공

0: 공직선거법 250조인데 이게 내용이 만약에 허위사실이면 당연히 처벌받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허위사실이 아니면 처벌 안 받는다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251조를 보면은 후보자 비방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뭐 침묵의 공유방이라는 곳에서 5월 26일 기준으로만 246명이 쫙 있어가지고 퍼뜨렸다고 하기 때문에 뭐 이거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혐의가 좀 커 보인다. 그렇게
1: 이건 이제 그 만들었다는 게시물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선거법상 온라인에서는 상시 선거운동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온라인상으로 배포를 했다, 퍼지게 했다 하는 거는 법에 저촉될 여지는 저는 없을 걸로 보고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이 그러면 정말 예를 들어 허위거나 또는 허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방에 해당하는 거냐 그 판단인 건데 일단 보도에 나온 거를 보면 이렇게 두 분을 비교를 했더라고 항목별로. 네. 뭐 어디 사람이냐, 뭐 전과가 있냐, 뭐 경력이 어떤 이런 건데 특별히 제가 볼 땐 그걸 비방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게 좀 거리가 먼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는 건 뭐냐면 이렇게 오세훈 캠프에서 조직적으로 이거를 퍼 날랐다는 얘기인데 선거법상 저는 문제 없다고 봐요.
2: 그래요? 네.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5월의 마지막 주말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대구의 낮 기온은 32도까지 오르겠고 내일은 포항과 강릉의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국 하늘이 맑겠고 미세먼지도 없겠습니다. 다만 자외선 지수가 높겠고요. 오후에는 오존 농도까지 높아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제주도와 남해안에 비가 오겠고요. 지방선거 날인 수요일에는 비 소식 없이 전국 하늘에 구름만 많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팔탄 분기점 부근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바람부터 팔탄까지 5km 구간 밀리고요.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 쪽으로 송내 부근도 사고로 혼잡합니다. 김주정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3: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4: 네, 정치 인사입니다. 오세훈 캠프에서 오세훈 후보 캠프에서 정원호 후보에 대한 비방의 어떤 내용물 콘텐츠를

0: 유포시켰다. 지금 이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보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2021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조직적으로 댓글 여론전을 벌였고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나중에 감사 전화를 했다. 이런 취지의 녹취들이 나오거든요.
1: 그러니까 이게 선거운동이 뭐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조직을 활용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그 잠깐 언급이 나왔지만, 그러니까 법정,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온라인 선거 운동이 무제한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어떤 조직을 따로 창설해 가지고 그 조직을 활용해서 하게 되면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별도 조직을 만들어서.
0: 예.
1: 근데 지금 보면은 캠프 고위 관계자들이 막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예. 단톡방에도 들어가 있고 오세훈 후보도 이 조직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정황이 이제 녹취로 나오고 있어요. 네.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건 이제 그 조직을 운영한 사람뿐만 아니라 오세훈 후보한테도 책임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런 식으로 이제 음성적 조직을 활용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자금력에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 음성적 조직을 운영하면서 소비되는 선거 비용은 보전을 받지 못해요. 선거 비용으로. 그러니까 다른 돈으로 충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 후보자 사제가 됐든 어떤 사람의 후원이 됐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2: 자원봉사를 할 수도 있죠.
1: 네. 근데 자원봉사를 한다고?
0: 아, 그럼 만약에 자원봉사를 하든 뭔가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오세훈 후보랑은 상관없이 뭔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댓글 여론전 같은 지금 그 회의하는 영상도 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이거 자체만으로 문제 아닌가요?
3: 예를 들어서 아까 강승윤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조직을 만들어서 댓글 전문팀 으로 활용을 했다면은 이제 그건 공익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0: 예.
3: 또 하나는 예를 킹크랩 같은 거 그런 어떤 방식을 통해서 대량의 댓글을 달았다면 그거는 업무 방해가 되죠.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닌 이상 결국 내용의 문제인데 그 지금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그 뿌렸다는 그 내용 컨텐츠 그걸 보면은 딱히 허위 사실이라든가 아니면 비방의 목적으로 뿌렸다고 보일 만한 소지는 없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정과 정원호 후보 정과 두 개 있다. 이거는 그냥 사실 아니겠습니까? 성장 주사파 논란이 있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비방이라고 보면 좀 어려울 것 같고.
4: 제가 그 선거 실무 많이 해봤잖아요. 특히 이런 부분을 뭐가 문제냐면 이게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근데 이것을 꼭 담당하고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후보에게 잘 보이고 싶고 공을 세우고 싶고 해서 오버하는 게 문제예요. 자원봉사 위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처음에는 다 떨어져서 해요. 그런데 나중에 하다 보면 의사소통이 안 돼. 그러니까 안 되겠다 모여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장소를 마련해요. 장소가 마련되면 또 뭐를 해줘야 돼요? 밥을 사줘야 돼요. 밥을 사주면 또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한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후보에게 보고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높아지는 것.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게 처벌받은 경우가 이런 경우에 처음에는 합법으로 시작하고 자원봉사를 시작하다가 의욕이 넘치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불법까지 가는 사례가 많아서 이게 걱정스러운 겁니다.
1: 그리고 하나 더 김계현 뭐 상임의장이라고 하나요? 직함을? 네. 이분이 그 나온 것 중에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소지를 없애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의 댓글을 달아라 이래버리면 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구체적인 지시 흔적을 남기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언급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본인들이 하는 게 잘못된 거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거는 수사로 가야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0: 네. 그럼 만약에 후보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지 않고 인지를 만약에 못했어도 실무진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과하게 이런 뭐 프로그램 불법 프로그램을 돌렸다. 그래서 여론을 조작했다. 이렇게 되면 실무진까지만 처벌을 받는 건가요?
4: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네. 그러니까 후보는 몰랐으면 처벌 안 받겠죠. 사무장도 몰랐으면 처벌 안 받겠죠.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0: 예.
4: 이 비용 처리를 어떻게 했냐가 나중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3: 그러니까 뭐 아까 저기 강설비 대변인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어서 뭐 댓글 팀이 있었다면 그 팀이 일정한 시설에 모였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시설의 존재 자체가 후보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선거법 네.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아까 밥 사줬다면 그건 기부행위 문제가 생기는 거고 정치적법 위반 문제 생기는 이런 식으로 파생되는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0: 이거는 그래서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를 하겠죠. 네.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전투표 하루 전 밤에 11시에 서울시장 후보들이 TV토론회를 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부동산과 안전이었는데 이 토론회 장면만 보고는 누가 판정승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토론회였나요? 어떻게 보셨어요?
5: 그러기는 어렵죠. 최근에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 이 선거 앞둔 시점에서의 선거 토론회는 본인들 지지자들 향해서 더 강화

0: 분들도 이제 비슷한 유형의 어떤 비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유권자 입장에서는 누가 나은 후보냐를 보기보다는 그냥 또 싸우고 있구나. 이 정도? 그 정도만 남았던 토론회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 보통 정치인들의 TV 토론은 양자 TV 토론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이미지만 남아요. 양자 토론이면 확실히 누가 많이 알고 누가 적게 알고 누가 도덕적으로 어떤 잘못된 점이 많구나라는 판단이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삼자도 아니고 사자예요. 네. 그러다 보면 서로 공격하는 게 얽히고 설키고 해서 결국에는 또 새로운 어떤 의혹 제기도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거 반복이기 때문에 그냥 좀 지루한 이미지만 남는 그런 토론회였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2: 그래서 토론회 저는 횟수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의 토론으로 그 모든 어떤 의혹들을 다 해소할 수가 없잖아요. 예. 사실 해명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하고 하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 위주로만 흘 수밖에 없는데 정원 후보가 계속 오세훈 후보와의 TV 토론을 피해서 법정 토론으로 최소한 하게 되어 있는 1회만 하다 보니까 그 짧은 2시간 안에 모든 내용을 다 검증할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정적으로 공세적으로만 토론이 이끌어질 수밖에 없어서 저는 판정승을 어떻게 누가 판정승했다고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3: 그 사전투표 전날 주요 지역에 그 후보들 그 토론회가 동시다발적으로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 토론회 얘기를 좀 짧게 해볼까 봐요. 제일 주목받았던 게 부산시장도 있었고요. 부산 북갑도 있었고요. 평택을도 있었고요. 뭐 이렇게 후보들의 토론회가 많이 회자가 됐는데 어느 지역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0: 북갑으로 가시죠.
3: 그럴까요? 북갑부터 얘기를 하시죠.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셨어요?
0: 일단 여러 가지 그냥 북갑을 주로 봤죠. 하정 후보가 많이 준비를 하고 온 느낌은 받았습니다. 기존의 어떤 이미지보다는 다르게 단호하고 좀 더 센 이미지를 보여주겠다고 나오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 좀 어색했어요. 세게 얘기하는 거 단호하게 그렇게 보이는 것과 화를 낸 듯한 거는 구별이 돼야 하는데 그게 구별이 안 될 정도의 어떤 표시가 나왔다. 그리고 답변하는 데서 좀 정형화된 누구에게 코칭 받은 듯한 그런 언어구사가 있었어요. 뭐 답을 말해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뭐 검사 취조실입니까?
3: 아, 네, 그게 코칭받은 장면 같았어요?
0: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선거에서 한동훈 후보에게 적어도 검사, 특수부 검사 출신이지 하는 얘기가 나올 여지가 없었단 말이죠. 과거에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그럼 지금 이 선거에서 한동훈 후보 이제 선거 며칠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제1야당 후보도 아니고 무소속으로 나온 사람들 당신 검사였잖아. 검사였기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얘기가 그 유권자 12만 선거에서 얼마나 먹히겠느냐 생각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아마도 누군가가 한동훈의 약점은 검사 이미지고 딱딱한 이미지고 하니까 그걸 공략하세요라고 들었던 걸로 보입니다.
4: 개인적으로 걱정 많이 했는데 강성필 부대변인도 다른 방송에도 말씀하셨지만 걱정을 많이 했지만 걱정한 것보다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3: 하정 후보가.
4: 예. 주도권 토론이 문제였죠. 사실 주도권 토론에서 공격도 받고 공격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이렇게 짧단 말이죠. 맞아요. 여기가 4분 5분 이렇게밖에 안 주는 상황에서 아주 임팩트 있게 하지 못하면 조금이라도 어버버버 하는 순간 그 장면만 쇼츠로 딱 따져서 와 돌 것이 뻔해서 매우 걱정을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예상 질문을 잘 뽑았다. 캠프에서. 근데 이제 저도 그 조언을 좀 해드렸었는데 예상 질문 관련해가지고. 근데 예상 질문을 뽑는 게 어렵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유재하 변호사도 그렇고 아주 SNS 활동 왕성하게 하시기 때문에 지금 SNS 페북만 쭉 이렇게 수렴을 해도 예상 질문들이 다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도 다 모아서 적절하게 준비를 잘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지지층들 사이에서도 화정 후보에 대한 불안감.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토론 한 방으로 그 분위기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열광하는 분위기예요. 이 지지 진영 안에서는. 그래서 충분한 효과를 거뒀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3: 소위 그 선수라고 하는 조력자가 붙었나요? 당 차원에서?
1: 네, 뭐 조력이 있었죠. 네. 당연히 뭐 하정우 후보가 정치인이 아니고 또 처음이기 때문에 나름의 이제 뭐 조력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조력 잘해도 본인이 소화를 잘하지 못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이분이 그래도 이제 그 AI 뭐 전문 강사 같이 600번 넘은 강연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평소에도 자기가 아는 거에 있어서 얘기를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좋은 결과 있었다고 보고 하여튼 그게 좋은 선거 결과로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더 열심히 해야죠.
2: 저는 그 진영 내부에서는 칭찬이 자자하다는데 그 진영이 어느 진영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보면서 아 이분이 단호하게 나설려 단호한 어떤 모습을 보이려고 한 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

0: 화를 내시지. 시종이가 화가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 주식 100억 손실 봤다더니 그것 때문에 화가 나 있는지 좀 했고 또 하나는 제게 굉장히 중요했던 건 그 업스테이지 주식 관련해서 네이버 재직 시절에 주식 만주 받았을 때 그 허락 받았냐 네이버 허락 받았냐 이 질문에 대해서 조직장 허락 받았습니다 이랬거든요. 네. 그럼 얼굴도 안 보고 근데 뭐 문서도 있습니다. 또 조직장이 그걸 허락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일단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서 추후로 이것도 계속 이제 좀 수사나 완전 문제 제기가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어버버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주도권 토론. 근데 세상에 또 읽다가 예전에 GRDP 10배 부풀려서 써준 대로 읽다가 문제 생겼는데 이번에도 구형한 것과 선고한 거를 구분을 못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은 30년을 선고받은 적이 없어요 하니까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 역시 여전히 그 아마추어처럼 써준 대로 읽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1: 그런 거죠.
2: 뭐 법적인 건 잘 모를 수 있죠.
3: 그 준비해왔던 그 화제됐던 사진도 말씀하실 법한데요.
0: 아, 그걸 왜 굳이 꺼내는지.
1: 그 다음에 할 얘기가 있어 또 하세요.
2: 아, 근데 그건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요.
1: 그 다음 얘기도 있어요.
3: 정치인사에서는 안 하셨으니까.
1: 좋아요. 왜 이 대통령 에 대해서 뭐 다른 얘기 못 하실 것 같다. 그러니까 그거 꺼낸 거 아니에요. 그 윤 대통령한테 절하는 장면 비대위원장 시절이 좋아요. 뭐 그렇게 공격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질문에 대답을 못 했잖아요. 한 대표가 저 한동훈 후보가 어 그러면은 저 윤석열 인수위에서 일하시지 않았냐. 그랬더니 또 엉뚱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예, 그런 거를 그걸 내보였을 때 그 질문 나올 수 있다는 것까지. 당연히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가 계속 그 얘기 했거든요.
4: 근데 저는 그 질문에 네. AI와 관련해가지고 진보가 따로 있고 보수가 따로 있냐? 저는 적절한 대답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TV 토론 준비 많이 해봤지만 가장 정석의 대답은 뭐냐면 상대방이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요. 일일이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3: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말리지 않으면
4: 네.
3: 되는 거죠.
4: 왜냐하면 이건 기술적인 내용이지만 아, 예, 예. 이게 뭐 좋고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예. 결국에 이 대부분의 TV 토론 양자 토론이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3자 4자면은 이 이미지가 남는 겁니다. 근데 대답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은 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예스라고 대답하면 이렇게 해야지. 노라고 하면 이렇게 돼야지. 이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예스와 노를 대답하지 않을 때 상대방이 당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름의 전략이기 때문에 네. 그 이미지는 전 유권자가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1: 그럼 30년 선거로 계속 나가시지 그러셨어요.
4: 네, 네. 그것이 조금 미스겠죠.
3: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2대2로 계시기 때문에 그날의 이미지에 대해서 여쭤보면 너무 그냥 극명하게 네. 각자의 진영에 네. 이미지만 말씀을 하실 것 같고 부산시장 뭐 토론에는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2: 기억에 남는 게 별로
0: 없어요. 우리는 또 여러 번 했잖아요.
1: 네. 여러 번 했죠.
3: 그러니까 마지막 그 토론에도 그렇고 이게 뭔가 정책적으로 메시지가 남는 게 아니라 그냥 난타전 같은 느낌의 토론회들만 반복되다 보니까 그렇게 뭔가 남는 게 없다 그러니까 이런 평가.
1: 저는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의혹 가지고 서로 싸우셨잖아요. 박형준 시장은 이제 전재수 후보에 대한 뭐 까르띠에라든지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전재수 후보는 뭐 LCT 얘기. 그러니까 이게 좀 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앞으로 얘기를 듣고 싶은데 그렇다면 박형준 후보가 훨씬 강점이 있어요. 재선을 했고 5년을 부산시장을 끌고 왔잖아요. 그럼 훨씬 더 구체적인 얘기하면서 전재수 시장 후보가 모를 만한 얘기로 치고 나갔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이 서로 다투시다가 그 타이밍을 놓치신 느낌은 좀 들었어요. 이렇게 보다가 아, 저 지점에서 저 얘기가 들어가면 좋을 텐데 하는데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그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면 전재수 후보는 별로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부산 시정 전체에 대한 비전을 느끼기는 굉장히 어려운 토론회였다. 적어도 토론회상으로 보면 전재수 후보가 국감에서 10년을 했는데 해수부 장관까지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부산을 이끌겠다는 얘기가 정원호 후보보다도 안 와닿았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4: 그러니까 이게 상대 진영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 짤로 사실 많이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회사 전문법원. 여기 대해서 전문법원 오면은 그 박형준 후보가 별 의미 없다고 얘기하니까 아니 전문법원 오면 변호사도 오지만 컨설팅도 오고 여러 군데 뭐가 생긴다라고 얘기하고 벌써 뭐 H&M 같은 것도 이전을 했고 회수부도 이전하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것보다도 결국에는 제가 이제 그 부산 북갑에서 박민식 후보를 봤을 때도 느꼈고 또 이번에 부산 시정 후보에서 박형준 후보도 일단 삭발을 해버리니까 이미지 자체가 썩 그렇게 저는 아니, 좋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1: 아니, 많이 잘했어요.
4: 뭐 여튼 그래도 불구하고 근데
3: 이미지 때문에 기회 안 좋았어요.
4: 많이 잘했나요? 근데 하여튼

0: 전재수 후보 같은 경우 딱 정장 입고 하기 때문에 아, 좀 안정감이 있었다. 이미지에서.
1: 이 마무리가 좀 이상합니다.
2: 또 하정 후보 얘기 갑니다. 아, 헤어스타일과 복장에 대해서.
1: 예, 어쨌든 뭐 이 토론회가 유권자 그 표심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이제 사흘 두면 알겠죠. 나흘 뒤면.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등판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번 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의 전국을 순회했습니다. 내일 마지막 일정으로 다시 대구에서 지원 유세를 한다고 하는데 시작과 끝이 그러면 모두 대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 민주당 최초로 대구시장이 되는 것만은 맞겠다. 뭐 이런 걸로 봐야 됩니까?
3: 그러니까 박근혜라는 사람이 나왔을 때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효용성 있는 곳이 대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구가 가장 필요한 것. 실망하고 있는 보수 원래 유권자들, 투표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특히 고령 유권자들.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나이가 70대 중반 아닙니까? 딱 거기에요. 그 70대의 향수, 우리의 산업화 과정에서의 고생, 이런 공로. 이것들을 인정해주지 못한다.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나의 삶에 대한 부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구 고령 유권자분들은. 근데 그분들이 네. 정치에 염증을 느끼고 관심도 끄고 특히 뭐 탄핵 때부터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외면하다가 근데 갑자기 눈에 선한 굉장히 안쓰러운 어떤 분이 나와 비슷하던 그분이 나오셨는데 예. 연로하신 거예요. 아하. 모습이. 나, 내가, 내 모습이 투영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투표를 해야겠다. 동정표. 그걸 이끌어낼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대구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1: 네.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다 알잖아요. 대구만큼은 소위 말하는 그 박근혜 효과가 잘 발휘가 되니까 네. 이렇게 지금 주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도 과연 그런지 일단 잠깐 대구통신원 잠깐 갔다가 갈게요. 대구통신원?
3: 네네.
1: 네, 나 네, 대구에 이번에도 어떻게 네. 지금 박근혜 효과가 진짜 잘 민심 속에 잘 들어가고 있습니까?
3: 나이 많으신 유권자들한테는 그러한데요.
1: 아, 대구통신원 네. 말투가 왜 이러는 거예요? 대구통신원 불렀잖아요.
4: 대구통신원 요새 서울에서 방송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3: 그게 아니라, 민심을 전해드릴 때 사투리를 써야 되잖아. 통신원을
1: 아, 지금 기다리시죠. 아, 그렇군요.
2: 기다리시라고.
1: 기다릴게요. 아, 죄송해요. 제가
3: 아닙니까?
1: 조금 뺐습니다.
4: 예. 아, 예. 다시 하시죠.
1: 예. 대구통신원 다시 해주세요.
3: 예. 나이 많은 유권자 연결해서 예. 고령 유권자 어떤 입장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나오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나는 투표를 안 하려고 했는데 쿠마마 보이 불쌍해 막 고정해 해가지고 그래 맞나 그래도 투표해야 되겠다 싶더라고. 한편 젊은 유권자들 측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이 보이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전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탄핵된 분이잖아요. 그리고 깜빵 갔던 분 아니에요?
1: 좀 젊다 이거예요. 지금 약간 그렇죠. 이게 서울말도 아닌 대구말도 네. 아닌.
3: 여기는 아메리카노 아까는 에스프레소였습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1: 알겠습니다. 재미있게 네.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음에 대구 갈 때 또 내일도 달성군에 대한 지원은 없는 걸로 돼 있는데 달성 그래도 사저도 있고 하는데 여기는 왜 여기는 그냥 당연히 된다 이러기 때문에 안 가요.
2: 굉장히
1: 걸까요?
2: 구구한 해석이 많이 나오는데 네. 이거는 대구 지역에 있는 저희 당 현역 정치인들과의 역학 관계를 보는 게 먼저일 걸로 보여요. 예. 유영하 의원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가장 뭔가 의사를 소통 잘 한다고 볼 때 유영하 의원의 생각도 반영됐을 거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네. 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결국 이진수 후보가 당선이 돼서 원내에 들어왔을 때 대구 전체 국민의힘 정치 지형이 어떻게 바뀌느냐.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수도 있고 뭐 당권 얘기했을 때 이진수 후보가 나올 수도 있고 장동욱 대표도 뭐 견제했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얘기할 때 그런 해석까지 가능하니까 이 부분은 저도 참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보통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네,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5: 근데 저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예. 좀 안쓰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 하고 과실은 좀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전 받았어요.
1: 누굴까요?
5: 뭐 그것은 뭐 말씀하셨던 지역 정가의 다른 국회의원들 같다라고 생각하고 확실히 정치인들이라 그런지 미래를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이후에 미래를 준비하시려고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모시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행사 다니시는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요 전직 대통령들이 선거 지원 유세 엄청 많이 합니다. 네. 근데 보통 본선에서는 안 하고 경선에서 많이 해요. 그러니까 같은 민주당 내에서도 오바마가 자기 친한 후보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근데 학술적으로 증명된 게 거의 대부분의 효과가 없어요.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대통령의 눈에 띄어가지고 정작 그 후보의 경쟁력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술적으로는 전직 대통령이 나온 거.

0: 의미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걸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로하신 분 여기저기 모시고 다니면서 저는 자기 장사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보기 안 좋았다.
1: 학술적인 것도 좋은데 실제로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역할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대구뿐만 아니라 뭐 강원 뭐 그리고 대구 외 영남 지역 충청도 갔다 오시는데 예. 지금 결국 선거에서 이기려면 집토끼와 산토끼를 다 잡아야 되잖아요. 우리 흔히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집토끼의 결집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풀려있는 상태인데 그게 결집이 가능하려면 구심점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장병호 대표가 그 구심점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당히 저는 보수 결집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는데 다만 그게 결국 산토끼를 잡는 데까지 이어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찍히는
2: 그러니까
1: 거죠.
2: 그러니까 그래서 보수 진영은 결집하는데 중도층이 이탈한 효과 뭐 이래서 뭐 큰 효과가 없지 않냐. 뭐 이런.
1: 근데 선거는 집토끼 먼저 잡고 난 다음에 산토끼 잡으러 가는 게 맞긴 맞아요. 그 둘을 동시에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국민의힘은 집토끼조차도 지금 흩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토끼들을 모아야 되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걸 하기에는 유일한 대안이다 현재로서.
3: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이 안 됐다면 구심점은 한동훈 대표 전 대표가 됐을 거겠죠. 예.
0: 네. 뭐, 뉴한동훈이야?
3: 예? 네? 아니.
2: 뉴한동훈 지금.
4: 좀 더 길게 해주세요. 아,
2: 내일 이명박 전 대통령도 부산을 찾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직 대통령들이 이렇게 다 등판하는 거. 이게 뭐 별로 그렇게 뭐 유의미한 뭐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세요? 뭐,
5: 개인적 인연도 있을 거고요. 네,
2: 박형준 시장은.
5: 예, 예. 예. 그리고, 전직 대통령 입장에서 대중에게 다시 뭔가 이렇게 노출되고 또 환호받는 거 원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그 차원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치적 명예회복에 대한 열망이 있으실 거예요. 예, 그 정도로
2: 이번에 문재인
5: 생각해요.
2: 전 대통령은 등판을 안 하시네요?
0: 그 이유는 지난번 총선 때 나오셨잖아요.
3: 말도 꺼내지 마세요. 왜 그래.
0: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지.
2: 광고 들으시죠.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떠.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비서.
4: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5: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6: I love you.
5: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6: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5: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6: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유유 제약.
7: 여기가 뉴욕입니까?
8: 이곳이 파리입니까?
7: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8: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1: 네, 육해상계 통계 정치 토크쇼 정치인사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강성필, 강수영, 유재화, 윤희석 네 분과 함께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11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3: 오늘도 안전하게 어린이 유괴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0: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세 번째,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번째,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6에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1: MBC 정오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사전투표 마지막 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전남, 국민의힘 지도부는 강원을 찾아서 유세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오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남 완도에서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무소속 후보와 민주당 후보가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는 접전지인데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생각해 민주당 후보를 찍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국회의원 재선거 지역인 평택을 찾아 회의를 열고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김용남 후보를 뽑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강원도 춘천을 찾아 속초와 이어지는 동서고속화철도 공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장 대표는 현직인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가 착공한 사업이라며 민주당이 아닌 김 후보를 뽑아야 지역 숙원 사업들을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기표소 이탈 논란에 대해 대통령이 최악의 불법 선거를 자행했다며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첫날 역대 지방선거 최고치를 기록했던 사전투표율은 마지막 날인 오늘 오전 11시 기준 15.4%를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1: 어젯밤 서울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가 마무리되면서 오늘부터 경의선 열차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코레일은 정비를 마치지 못한 열차가 있어 오늘 운행률은 84.8%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는 열차 운행이 완전 정상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안을 놓고 백악관 참모들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워싱턴에서 허유신 특파원입니다.
3: 이란과의 석 달여 전쟁에 종지부를 찍을 양해각서 체결을 놓고 미국 백악관이 우리 시간 오늘 새벽 회의를 열었습니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논의를 마친 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잠정 합의했다는 양해각서에 서명할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는 앞서 자신의 SNS에서 최종 결정을 위해 상황실에서 지금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0: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핵무기 금지와 호르무즈의 통행료 없는 개방, 이란 고농축 우라늄의 미국 주도 폐기 등 그간 내세웠던 조건들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온건파로 알려진 벤스 부통령은 이란 핵 프로그램 관련 성과에 대해 이번 대통령 임기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상당히 후퇴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익명의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정부는 합의에 근접한 걸로 보고 있지만 이란의 동결자산 해제 등은 논의 중이라고 밝혀 추가 조율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허유신입니다.
1: 이란도 미국과 메시지를 교환 중이지만 최종 합의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장재용 기자입니다.
2: 이란 외무부는 종전 양해 각서가 확정된 건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합의 조건도 사실과 다르다면서 특히 양해 각서엔 핵 문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이란 매체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과 거짓이 뒤섞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의 고농축 우라늄 파괴, 통행료 없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 양해각서 초안에 없는 조항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양해각서 체결 직후 이란 동결자산 지급, 완전한 레바논 휴전 등의 조항이 양해각서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 간 군사적 충돌도 계속돼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게슘섬 인근에서 이란 방공망이 미군 드론을 탐지해 격추했다고 타스님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사망한 전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국영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MBC 뉴스 장재용입니다.
1: 한국과 주한미군을 중국을 겨냥한 단검에 비유했던 제이비 어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중국 반발에 대해 작전 환경 관점 변화를 설명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에서 단검 발언이 트럼프 행정부 공식 입장이냐는 중국 베이징대 교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과거 프로이센 군 사상가가 한반도는 일본을 겨눈 단검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발언을 맥락 속에서 받아들여야 하며 해당 연설 전체를 들어보기를 권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부산의 병원에서 도주한 피의자가 14시간여 만에 검거됐습니다. 부산수영경찰서는 오늘 새벽 2시 17분 기장군 암자에서 도주 피의자인 20대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 대상 성매수 사건으로 27일 구속돼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진료를 위해 방문했던 병원 2층 화장실에서 형사 3명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창을 열고 도주했습니다. 충북 음성의 아파트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20대 주민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18층 규모 아파트 5개 층에서 택배 상자와 전단지 등에 불을 붙인 혐의입니다. 소방당국 도착 전 불은 꺼졌지만 불을 지른 입주민을 포함해 3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김포 운양동 장기 지하차도 서울 방면에서 화물차가 경운기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경운기 운전자와 승용차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2차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앞서 주행 중이던 경운기를 들이받은 뒤 1차로의 승용차를 충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후 승용차 운전자인 60대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입건했습니다. 경북 상주에서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늘 아침 8시쯤 상주 화북면의 주택에서 50대 부부와 5살 아들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부부로부터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은 지인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들을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유소 휘발유 경유 주간 평균 가격이 2주 연속 소폭 하락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5월 넷째 주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0.2원 내린 2011.1원, 경유는 0.2원 떨어진 2005.7원입니다. 하청업체 관계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러닝화 브랜드 호카의 전 국내 총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상해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조모 씨에 대해 증거인멸, 도주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성수동에 폐

0: 학교의 건물로 과거 매장 인테리어 하청을 뒀던 업체 대표와 직원 등 두 명을 불러내 얼굴과 가슴 등을 폭행한 혐의로 받습니다. 조 씨는 순간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대표직에서 물러났고 호카 본사는 총판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메이저리그 LA 다저스 김혜성 선수가 마이너리그로 강등됐습니다. 김혜성 선수는 올 시즌 43경기에서 타율 2할 5푼 9리, 홈런 1개, 11타점을 기록 중인데 5월 타율이 2할 2푼 6리로 최근 타격에서 부진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남부 오크 클리프의 아파트에서 현지 시간 28일 대형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최소 5명이 다쳤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대구 32도 등 26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 먼바다에서 1에서 1.5m, 동해 먼바다는 2m로 울겠습니다. 양승은입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어느 작가가 오래전에 멀리 여행 갈 기회가 있었는데 포기했다죠. 길게 휴가를 내기도 어렵고 돈도 빡빡하고 할 일도 많고 식구들 눈치도 보이고 세월이 흘러흘러 지금이 됐는데 여전히 길게 휴가를 못 내고 돈 쓸 일은 더 많고 가기 힘든 이유는 더 가득하답니다. 그래서 이젠 안다죠. 지나고 보니 다 핑계였다. 그냥 떠나면 되는 거였다. 다녀와서 해결하면 될 일이었다.

0: 제주도의 푸른밤, 오늘은 태연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아, 음식도 먹을 수 있을 때 먹어야 하고 여행도 기회가 왔을 때, 마음이 동할 때 그냥 얼른 떠나버리는 게 맞다죠.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그때 아니었으면 내가 거길 갈 일이 있었을까. 그리고 뭐 시간이 지나면 그 당시 여행을 가기 힘든 상황이었는지 아닌지 그 자체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확 떠나고 즐기고 놀아도 나중에 큰일 안 난다.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막 20대 땐 막 돈이 없어서 못 가고, 30대 땐 바빠서 못 가고, 40대 땐 뭐 가족 때문에 못 가고, 뭐 그다음에 50, 60에는 나중에는 막 건강 때문에 못 간다. 여러분, 갈 수 있을 때 그냥 확 떠나버려야 됩니다. 굳이 막 엄청 막 거창하게 이거를 막 스케줄을 다 짜서 어딜 갈지 어딜 볼지 하는 것보다 그냥 휙 떠나면 진짜 상상 못한 좋은 추억들 만들 수 있거든요. 게다가 요즘 계절이 자꾸 이렇게 확 그냥 가고 싶잖아요.
1: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2: 살아가는 가구, 하이퍼스.
3: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2: 하이퍼스.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국내 피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스부.
1: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스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스부로 예방합니다.
1: 쾌팍스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3: 대한민국 트로트 대표 차트쇼가 되는 날까지 거침없이 달려봅니다. 청취자와 함께 만드는 손트라 차트쇼. 4288님께서 오랜만에 처제가 놀러와서 고동 줍고 동죽 캐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바닷가에서 멍 때리고 있어요. 이 넓은 바닷가에서 열심히 호미질 했는데 동죽은 겨우 30개 캤습니다. 힘들어요. 근데 재미나요. 야, 지금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바다인데 이렇게 이 드넓은 바다에서 이 동축을 찾아다닐 수 있을까요? 이게 너무 커가지고. 근데 진짜 가득 정말 이거 호미질 엄청 해야 될 텐데. 그리고 이거 저도 몇 번 해봤지만 생각보다 노하우가 없으면 못 찾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헛된 곳에 막 계속 호미질하고 있고, 딱 이분들은 딱 보면 딱 찍으면 딱 나와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동쪽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명곡만 쏙쏙해서 손트라 차트쇼 꾸며보았어요. 한 주 동안 보내주신 신청곡으로 차트 만들었고요. 듣고 싶은 노래 오늘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럼 신나고 재미있는 손트라 차트쇼 출발! 22 아주 간단하게 보내주셨어요. 4288님께서 오유진 썸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이렇게 보내주셔도 차트에 반응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22에 오유진의 썸이 올랐습니다. 다음 19위로 넘어갑니다. 2865님께서 저는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과학교사입니다. 오랜만에 과학과 업무를 맡게 되었고 환경 동아리도 운영하는데 그중 텃밭 관리 활동이 있어 파, 고추, 상추, 가지 등등 여러 가지 채소 모종을 심었는데 제 텃밭에 있는 채소들만 시들시들 죽어갑니다. 신청곡 정연호의 사랑이 고장났어요. 아, 그러게요. 왜 그럴까요? 이상하게 왜 본인의 텃밭만 그럴까? 얼마 전에 우리 그 텃밭 마스터 우리 박혜경 씨가 그랬는데 땅이 산성화되지 않으면 뭐든 잘 자란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본인은 아무것도 더 노력할 필요 없이 땅이 알아서 다 키워준다. 땅 상태만 좋다면. 우리 과학선생님 화이팅 하시길 바라고요. 사랑이 고장났어요는 무명전설 결승 히트곡 미션 조항조의 작곡 박태일 작사 정윤호 씨가 불렀는데요. 우리 그 노래 듣기 전에 오유진의 썸 듣고 두 곡 보내드릴게요.

쉬고 싶을 때 손타라 차트쇼와 함께 하시죠. 18위 소개합니다. 8719님께서 오늘 너무 덥네요. 지금 당장 소나기라도 시원하게 퍼부어주면 좋겠어요. 장한별의 그대는 나의 별이요 틀어주세요. 이렇게 또 무명전설 신곡들이 많이 나오네요. 18위 장한별의 그대는 나의 별이요가 올랐어요. 다음은 17위입니다. 8308님께서 손트라 흥겨운 노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정원의 부산역 부탁드립니다. 모두 안전운전하시고 수고하세요.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실까요? 어디쯤이실까요? 부산역이요? 노래 띄워드릴게요. 정원의 부산역.

0: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1: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2: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3: MBC
4: MBC
5: 라디오
4: MBC 라디오
6: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올여름은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예고돼 있는데요. 5월의 마지막 주말인 오늘과 내일 30도를 웃도는 꽤 더운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8도, 대구, 강릉 32도,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 강릉과 포항은 33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 예보가 들어있고요. 지방선거 날인 수요일에는 맑은 가운데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올라 예년보다 덥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 부근 2, 3차로에서 버스 관련된 추돌사고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혼잡하고요.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대저 분기점 부근도 사고로 혼잡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남양주에서 서종까지 밀립니다. 김유정입니다.
2: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트로트 라디오고요. 트로트가 필요한 순간 손트라 차트쇼 계속 이어갑니다. 신청곡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예요. 5407님께서 안녕하십니까? 다음 주 아들의 상견례가 있습니다. 아들과 예비 며느리에게 좋은 덕담이라도 해주려고 연습 중입니다. 처음이라

많이 떨립니다. 태진아, 동반자 신청합니다. 아, 그러게요. 첫 상견례면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되게 고민도 많으실 것 같고, 오히려 긴장을 해서 또 실수할까봐 또 걱정하실지. 아, 그냥 본인의 모습 편안하게 보여주시면 금방 더 친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16위 태진아의 동반자가 올랐어요. 이어서 15위 6313님께서 영탁이 버전으로 박주희의 자기야 듣고 싶네요 수고하세요 라면서 그냥 노래만 띡 하고 보내주셨어요. 좋습니다. 좋은 노래로 가득 채우는 우리 선타라 차트쇼잖아요. 계속해서 노래 듣다가 나도 이 노래 듣고 싶어 하면서 문득 떠오른다면 문자 보내주세요. 우리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태진아의 동반자 오늘은 김태현의 목소리로, 그리고 박주희의 자기야 오늘은 영탁의 목소리로.

트롯이 꿈틀거리는 시간 손타라 차트쇼 14위입니다. 4798님께서 이렇게 보내도 되나요? 처음이라서 나의 신랑 프란치스코 이대로 쭉 행복한 시간 보냅시다. 신청곡 강촌에 살고 싶네. 아, 처음 보내주셨어요. 아, 반갑습니다. 근데 잠깐만 신랑분 이름이 프란치스코? 어, 그러면 아마 세례명일까요? 아니면 이태리 사람일까요? 둘 중에 하나 아닐까 하는데요. 너무 반갑고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해 주세요. 14위 나훈아의 강촌에 살고 싶네. 다음은 4858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남편이 퇴직 후 시골에 와서 꽃 농사를 시작한 지 5년이 되었네요. 오늘도 라디오 크게 틀어놓고 카라 꽃 작업하는데 요즘 꽃값이 너무 저렴해서 걱정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흙에 살리라. 아니 근데 지금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관리를 어떻게 잘할 수가 있어요? 너무 예쁜데요? 좋은 그런 파트너 만들어서 잘 파시길 바랄게요. 근데 꽃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나훈아의 강촌에 살고 싶네 보내드리고 그리고 또 4858님께서 신청해주신 13위 곡 홍세민의 흙에 살리라 띄워드릴게요.

시간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손타라 차트쇼 12위로 갑니다. 559 하나님께서 엊그제 며느리하고 사소한 일로 오해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인 저는 며느리를 정말 사랑하는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손타라에서 오해 풀고 싶습니다. 간절합니다. 듣고 싶은 노래 정훈이의 꽃밭에서 듣고 위로받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감사해요. 아,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그냥 뭐 내가 그랬다, 뭐 며느리가 그랬다 막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그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마음 꼭 전달되길 바라고요. 12위 꽃밭에서 정훈이의 노래가 올랐습니다. 과연 11위의 곡은 어떤 곡일까요? 8957님께서 어르신들의 파크 골프장이 잔디 정리를 하느라 바쁘네요. 소리는 시끌벅적해도 바람결에 실려오는 풀내음은 가는 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잘 정돈된 잔디구장이 말쑥한 게 더 푸릇푸릇해 보여요. 그곳에서 어르신들 더 신나게 파크 골프 치시길 바라봅니다. 정동원의 흥 신청합니다. 아, 맞아요. 이렇게 관리를 또 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그분들이 더 불만 없이 치죠. 왜냐? 엄청나게 핑계거리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아, 여기 흙이 좀 올라와 있어서 내가 이거 잘못 쳤다, 뭐 저랬다, 막 이러면서 원래 이게 골프 칠 때 핑계가 한 142개 정도 들고 이렇게 시작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또 이렇게 노래 보내드리면서 저 힘 보내드립니다. 정동원의 흥 듣고 오시죠.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0: 보관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0: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는 약관 발급, 원금 손실 발생하는 및 투자자 귀속.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5월의 마무리는 손타라 차트쇼와 함께 하시죠. 12위를 차지한 곡 7906님께서 낙동강이 훤히 보이는 경남 창원시 대산면 들녘 내려다보며 잠시 휴식 중입니다. 처녀 뱃사공 듣고 싶습니다. 이야, 또 이 노래를 또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그 광경 어떨까요? 다음은 사진도 같이 보내주세요. 황정자의 처녀 뱃사공, 오늘은 고흥의 송가인 최나리 버전으로 준비했어요. 이 노래 듣고 잠시 후 우리 미스테리 트롯으로 돌아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경북권역 심내혈관질환센터 심혈관센터장 현대우입니다. 평소 건강하던 분들이 돌연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돌연사의 80% 정도가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해 발생합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의 사망률은 30%에 이르며 빠르고 정확한 대처가 생과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첫째, 쥐어짜는 듯한 가슴 통증. 둘째, 체한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갑작스런 호흡곤란. 셋째, 가슴에서 어깨, 목, 팔로 퍼지는 통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지체하지 말고 119...

0: 분을 이용해 응급센터로 내원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심근경색증, 곧 시간이 생명입니다.
1: 이 캠페인은 경북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안녕하세요. 월드쉐어 친선대사 배우 유선입니다. 가난에 묶여 꿈조 찾고지 못하는 아이들. 여러분의 사랑이 케냐 아이들의 희망이 됩니다.
0: 아이들 곁에 월드쉐어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한시뉴스입니다. 지방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 낮 12시 기준 투표율은 16.48%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높은 전북은 26.36%, 광주 25.51%, 강원 19.93%로 뒤를 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대구는 12.97%입니다. 경기 14.28%, 부산 14.96%, 서울 16.09%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SNS를 통해 꼭 투표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투표는 민주주의의 생명줄이라고 적었습니다. 여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나와 가족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투표 포기는 중립이 아니라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투표 독려 메시지는 갈라치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디서 거울 치료라도 받고 있나, 부동산 지옥, 삼고 지옥으로 내 삶을 해치는 게 누구냐며 이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에 이어 스타벅스까지 조작 선동으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재명과 민주당이야말로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김포 운양동 장기 지하차도 서울 방면에서 화물차가 경운기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경운기 운전자와 승용차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2차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앞서 주행 중이던 경운기를 들이받은 뒤 1차로의 승용차를 충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후 승용차 운전자인 60대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입건했습니다. 경북 상주에서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늘 아침 8시쯤 상주 화북면의 주택에서 50대 부부와 5살 아들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부부로부터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은 지인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이들을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과 주한미군을 중국을 겨냥한 단검에 비유했던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중국 반발에 대해서 작전 환경 관점 변화를 설명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에서 단검 발언이 트럼프 행정부 공식 입장이냐는 중국 베이징대 교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과거 프로이센 군 사상가가 한반도는 일본을 겨눈 단검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0: 덧붙였습니다. 이어 발언을 맥락 속에서 받아들여야 하며 해당 연설 전체를 들어보기를 권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전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이란 국영 매체에 따르면 당국은 하메네이의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며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이란을 통치한 하메네이는 미국과 이스라엘 1차 공습 때 사망했고 아들 모즈타바가 최고 지도자직을 물려받았지만 대중 앞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부산의 병원에서 도주한 피해자가 14시간여 만에 검거됐습니다. 부산 수영경찰서는 오늘 새벽 2시 17분 기장군 암자에서 도주 피해자인 20대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 대상 성매수 사건으로 27일 구속돼 경찰에서 조사받고 있었는데 진료를 위해 방문했던 병원 2층 화장실에서 형사 3명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창을 열고 도주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대구 32도 등 26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안 남해 먼바다에서 1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양승은입니다. MBC 한시 뉴스를 마칩니다.
1: 땡기다 땡겨
2: 매콤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잖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도대체 왜 어째서 그 제목 그 가사란 말인가. 그 노래가 하고 싶다. 손태진의 미스테리 트롯. 세상엔 수많은 노래가 있고 그 제목 그 가사를 보면 알쏭달쏭 자꾸만 궁금증이 생겨나는데,

0: 물레방아 도는 데부터 조영남의 물레방아 인생까지 숱한 노래에 등장하는 물레방아는 물이 수차를 돌려서 물레방아인가 싶지만 그게 아니죠. 다들 알다시피 빙빙 돌아가는 둥그런 수차가 실을 잡는 물레 모양이라 물레방아. 그런데 말입니다. 물레는 왜 이름이 물레일까요? 뜻밖에도 그 기원은 사람 이름입니다. 고려 말에 목화씨를 들여온 문익점 아시죠? 근데 그 문익점의 손자도 아시나요?
1: 이후 문익점의 손자 물레가 실 뽑는 기계인 물레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2: 문익점의 손자 이름이 물레였어요? 아, 그 이름이 좀 이상하네요. 그 문물레?
1: 그게 아니고요. 이름이 문레인데 발음이 물레 이렇게 들리잖아요. 이 물레가 물레로 변한 거죠.
0: 물레라는 기계를 개량 발전시킨 문익점의 손자 이름을 따서 물레. 얘기 나온 김에 조금 더 파보죠. 우린 대체 어떻게, 왜 이런 말들을 쓰게 됐

0: 먹는가? 어린 소는 송아지, 어린 개는 강아지, 어린 말은 망아지. 아지란 말에 작다란 뜻이 있다는 걸 이 미스터리 트롯에서 들은 적이 있죠. 이것도 그렇게 생겨난 단어입니다.
1: 술인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도.
0: 바가지는 박에다가 아지를 붙인 말입니다. 흥부전에 나오는 거대한 박 말고 한 손에 쥘만한 작은 박을 박아지로 불렀다. 아, 그러고 보니 바가지가 들어가는 관용 표현도 참 많죠.
2: 예, 없어요. 그럼 남편분한테 바가지 긁은 적도 없으시고요. 가끔 긁죠? 거기서 노출이 됐습니다.
0: 바가지를 긁는다. 이 말은 옛날에 전염병 귀신을 쫓는다고 바가지를 득득 긁어서 시끄러운 소리를 낸 데서 유래됐답니다. 그리고 바가지 하면 또 하나 생각나는 게 바가지 요금, 바가지 씌운다. 요건 바가지 안에 있는 숫자를 맞히는 게임, 10인계라는 노름에서 왔다네요.
2: 1에서 10까지 적힌 바가지를 섞어놓고 물주가 말한 숫자를 맞히면 돈을 따는 그런 게임이죠. 숫자를 못 맞히면 어처구니 없이 돈을 잃었다는 의미로 바가지를 썼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네요.
0: 터무니없는 값을 요구하는 바가지 상술. 이제는 제발 사라져서 관광대국으로 잘 나가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요 발목을 잡는다는 표현은 씨름 기술에서 나왔답니다. 상대에게 발목을 잡히면 꼼짝도 못하다 넘어진다. 그러니 발목은 잡지도 말고 잡히지도 말자고요.

앞으로 김연자의 천하장사를 들으면 발목을 잡는다라는 표현이 바로 생각날까요?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트롯 김연자의 천하장사로 마무리해봤는데 씨름의 발목 잡기 기술에서 발목을 잡는다라는 말이 나왔고

0: 거고 바가지는 작은 박을 뜻하는 말이다. 바가지를 긁는 건 옛날에 전염병 귀신을 쫓는다고 한 거라니 와 새삼 그 바가지 긁기가 얼마나 위력적인지 실감이 납니다. 그리고 물레방아 할 때 물레가 목화씨를 들여온 문익점 선생님의 손자 이름에서 왔다. 저는 이때까지 그게 물, 그 수 물자인 줄 알았는데 아 진짜 이거 신기하네요.
1: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0: 우리 아이 도드람
2: 나왔어.
0: 우리 남편 도드람,
3: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0: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4: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선보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제육의 모뉴먼트.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여러분은 지금 손태진의 트로트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직 손트라 가족들의 취향으로 채우는 손트라 차트쇼 벌써 9위까지 왔습니다. 3579님께서 좀 전에 둘이 앉아 점심 먹으면서 아내가 손이 아프다고 해서 보니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손이 많이 틀어져 있었습니다. 많이 고생시켜 미안하고 찡합니다.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들려주고 싶어요. 이게 참 워낙 이제 뭐 집안일도 그렇고 그냥 손으로 일하시는 분들 자기 몸이 얼마나 망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막 이렇게 쓰다가 나중에 뒤늦게 벌써 이렇게 됐네? 라고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정말 물론 그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지만 이 몸 관리는 늘 하시면서 늘 신경 쓰시면서 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픈 사람 없길 바라네요. 9위 하수영의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가 올랐어요. 다음 손트라 차트쇼 8위는요. 5365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친구가 되어준 손트라 항상 감사합니다. 휴일 없이 공장에서 일하면서 듣고 있어요. 여긴 부산 공장 온도 32도. 너무 덥네요. 송창식의 고래사냥 신청합니다. 아니 지금 휴일도 없이 맨날 공장에서 일하시는데 지금 온도가 32도라고요? 아이고 거기 뭐 선풍기라도 아니면 에어컨이라도 어떻게 뭐 안 될까요? 그럼 노래로 좀 시원하게 좀 가봐야 될까요? 이게 시원한 노래가 아닐 텐데. 아 홍경민의 목소리로 듣는 우리 하수영의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띄워드릴게요.

오늘 노래에 담아보내는 손타라 차트쇼 계속해서 7위입니다. 5085님께서 오랜만에 딸과 사위가 함께 다녀갔습니다. 사위가 교대 근무라 시간이 잘 안 맞았거든요. 텃밭에서 기름 마늘이며 양파며 시장에서 산 시골 달걀까지 바리바리 싸보내며 벌써 허전한 마음 달래봅니다. 이제는 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딸, 아들 고마워. 장윤정의 버팀목 신청합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한 번씩 찾아오면 왜 또 부모님 마음에서는 막 갑자기 뭐라도 더 챙겨가지고 이렇게 보내드리고 보내주고 싶은 걸까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 영원한 서로의 버팀목이 되길 바라면서 7위에 장윤정의 버팀목이 올랐습니다. 2467님께서 어제부터 배가 아팠는데 손트라를 듣고 있으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손트라가 약인가요? 신청곡은 이론의 당신과 함께 한지 듣고 싶어요. 배가 아픈 것과 손트라와 어떤 상황인가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손트라는 만병통치약이다. 네, 좋은 음악 좋은 사연들로 여러분 힐링하시길 바라면서

0: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1: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2: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3: MBC,
4: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6: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강한 햇살에 기온도 빠르게 올라서 현재 서울은 27.6도, 포항은 30.5도, 강릉은 31.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고 있고요. 제주는 위험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셔야겠고요. 오후에는 오존 농도까지 높아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 낮 더위도 계속되겠지만 다음 주 초반에는 제주도와 남해안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 쪽으로 차가 많습니다. 시흥에서 서운까지 11km 구간, 김포에서 자유로까지 2km 구간, 판교 쪽으로 계양에서 송내까지 밀립니다. 김유정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서태준의 트로트 라디오.
1: 오빠 한번 믿어봐.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한 주 동안 보내주신 신청곡으로 꾸며봅니다. 손태라 차트쇼. 오늘도 신청곡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컷 50원, 긴 컷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0739님께서 다음 달이 첫 손녀 돌인데 근무날이라 대체근무자를 찾고 있습니다. 쉽지 않네요. 김훈의 보낼 수밖에 신청해요. 아이고, 꼭 찾으시길 바라면서. 예, 그리고 또 손녀 돌 파티 해야죠. 해야죠. 당연히 너무 행복한 날인데요. 이 노래 김훈의 보낼 수밖에 5위에 올랐어요. 4위 소개할게요. 1750님께서 숲속의 새들과 손트라 들으면서 산책하고 있습니다. 숲속을 걸으니 시원합니다. 거기다 손트라까지 들으면서 걸으니 두 배로 시원합니다. 땡벌 신청해요. 혹시 그 숲속의 새들도 좋아하고 있을까요? 노래 두 곡이나 더 띄워드릴게요.

에너지가 필요하다면 손테라 차트 쇼가 딱이죠. 이번 주 3위 5527님께서 부산 바닷가에서 깊은 산속 강원도 영월로 친구랑 여행 왔다가 돌아가는 길입니다. 과거로 돌아간 느낌이었어요. 졸음퇴치 드라이브송 박서진의 광대 듣고 싶어요. 지금 주말에 또 운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어디 이동간에 늘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고. 하, 정말 졸음운전 안됩니다. 피곤하시면 잠시 옆에 차 세우시고 이동하세요. 우리 3위 박서진의 광대가 올랐네요. 다음 손트라 차트쇼 2위는 이 곡이네요. 9987님께서 저는 맛난 음식 잔뜩 만들어서 2박 3일 아들 집에 다녀왔어요. 집에 오니 삭신이 쑤시네요. 쌍둥이 목욕시키고 잔치국수도 해먹었는데요. 잔치국수가 맛있어서 쌍둥이들도 너무 잘 먹더라고요.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이 뿌듯합니다. 신청곡 이명웅의 대박이야. 요즘 장사가 안 돼서 팔이 날리고 있어요. 엉엉. 아, 또 이제 아드님 댁에 쌍둥이가 있군요. 에, 쌍둥이 놀아주면 너무 예쁘긴 하지만 진짜 삭신이 쑤신다라는 게 뭔지는 알 것 같아요. 우리 6699님께서도 이명웅님의 노래면 뭐든 감사하게 듣겠습니다 라고 처음 보내주셨는데 우리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박서진의 광대 그리고 대성의 대박이야를 이명웅이 부릅니다.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세트 싱크볼 세트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세트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0: 넘어.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3: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4: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나이트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3: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5: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7: 강형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6: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7: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6: 에어렉스.
8: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9: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8: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9: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한판 묻혀봐. 진짜 맛있어.
8: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10: 유동 골뱅이.
3: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1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2: 제가 들어드릴게요.
13: 여기 앉으세요.
1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4: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손트라 차트쇼 5월의 마지막 토요일 1위는 바로 박진성님의 천년을 빌려준다면. 아, 우리 0139님께서 트로트를 좋아하는 애청자입니다. 오늘이 결혼 40주년인데 아내가 13년 전 큰 교통사고로 4일 만에 깨어나 새 삶을 시작한 날이기도 해요. 40년 전 그때 그 결혼식장을 찾아 떠나고 있어요. 천년을 빌려준다면 신청합니다. 와, 정말 그 당시에 우리 그 남편분께서는 아마 그 4일이 아니었고 1분 1초가 진짜 평생 같았을 것 같아요. 예, 얼마나 길었을까요. 아, 그래도 그 이후에 또 지금의 누구한테는 평범한 하루가 정말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더 서로를 애틋하게 이렇게 챙겨주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앞으로도 예, 이제 40년 전 그날처럼 두 분 손 꼭 잡고 멋진 추억 많이 많이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결혼 4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진짜 우리 그 외에도 이번에 또 결혼 얘기 많이 나눴었는데 다시 한번 이번 달에 결혼기념일이셨던 분들 축하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지을게요. 오늘 신청해주신 박진석의 천년을 빌려준다면 오늘의 1위 곡이죠.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12시 10분에 다시 돌아옵니다.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줘요.

0: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미리 숙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림을 느끼면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머리를 쿠션이나 가방으로 감싸 2차 부상을 막습니다. 진동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한 뒤 넓은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대피 후엔 가족이나 이웃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라디오나 재난 안내 문자를 통해 상황 정보를 파악해 주변에 전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이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알쏘! 좋다!
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쏘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2: 헐쏘 신난다!
3: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5: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4: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6: MBC,
7: MBC,
8: MBC 라디오,
7: MBC 라디오.
4: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0: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선거방송이 시작됩니다.
1: 선거방송은 결국 누가 더 정확하게 읽느냐의 싸움입니다.
2: 누가 더 빠르게 흐름을 잡느냐가 중요하죠.
1: 정확하게 읽어야 흐름이 보이고
2: 빠르게 전해야 순간이 살아나죠.
1: 한 수 앞선 분석,
2: 깊이 있는 해설.
1: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권순표의 뉴스아이키 출구조사 결과 가장 먼저 전달합니다.
2: 오후 7시부터는 최욱의 라이브룸 마지막 한 표까지 분석합니다.
1: 2016 전국 동시지방선거,
2: 당신의 선택은?
3: 난 둘다.
4: 100.1 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5: 안녕하세요, 현빈입니다. 오래도록 튼튼하고 디자인까지 멋진 소파, 과연 뭘까요? 진심을 담은 소파, 결국 자코모.
4: 좋은 휴식을 만드는 소파, 자코모가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2시 뉴스입니다. 지방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 낮 1시 기준 투표율은 17.5%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높은 전남은 31.1%, 전북 27.5%, 강원 21%, 광주 20.9%로 뒤를 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대구는 13.79%입니다. 경기 15.26%, 부산 15.88%, 서울 17.21%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이재명 대통령의 기표소 이탈 비판에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일축했습니다. 강준현 수석 대변인은 이번 논란은 단순 해프닝이라며 대통령께서 반이 찍혔으니 이렇게 찍히면 안 되는 것 아냐 이런 마음이 드셨을 것이고 물어볼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이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투표용지를 들고 나온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 불법선거 총사령관 이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SNS를 통해 꼭 투표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투표는 민주주의의 생명줄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나와 가족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투표 포기는 중립이 아니라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투표 독려 메시지는 갈라치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디서 거울 치료라도 받고 있나, 부동산 지역, 고3 지역으로 내 삶을 해치는 게 누구냐며 이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3고 지역으로 내 삶을 해치는 게 누구냐며 이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또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에 이어 스타벅스까지 조작 선동으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재명과 민주당이야말로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경기도 김포 운양동 장기 지하차도 서울 방면에서 화물차가 경운기와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경운기 운전자와 승용차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2차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앞서 주행 중이던 경운기를 들이받은 뒤 1차로의 승용차를 충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사고 후 승용차 운전자인 60대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입건했습니다. 한국과 주한 미군을 중국을 겨냥한 단검에 비유했던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중국 반발에 대해 작전 환경 관점 변화를 설명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에서 단검 발언이 트럼프 행정부 공식 입장이냐는 중국 베이징대 교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과거 프로이센 군 사상가가 한반도는 일본을 겨눈 단검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발언을 맥락 속에서 받아들여야 하며 해당 연설 전체를 들어보기를 권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부산의 병원에서 도주한 피의자가 14시간여 만에 검거됐습니다. 부산 수영경찰서는 오늘 새벽 2시 17분 기장군 암자에서 도주 피의자인 20대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 대상 성매수 사건으로 27일 구속돼 경찰에서 조사받고 있었는데 진료를 위해 방문했던 병원 2층 화장실에서 형사 3명의 감시

0: 택시가 소홀한 틈을 타 창을 열고 도졌습니다. 경북 상주에서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에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늘 아침 8시쯤 상주 화북면의 주택에서 50대 부부와 5살 아들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부부로부터 신변을 비관한 내용의 메시지를 받은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이들을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대구 32도 등 26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 먼바다에서 1에서 1.5m로 일겠고 동해 먼바다에서는 2m로 일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8도입니다. MBC 도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줄여
1: 박경진의
0: 두시 맛을.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갈이 박준영이에요.
1: 안녕하세요. 진이신이 영진이 박영진입니다.
0: 어린 시절에 무조건 해봤을 것 같은 행동을 이야기해봅니다. 저랑 뭐 박영진씨 같은 개구장이 되어는 물론이고요. 지금은 엄근진, 엄격하고 근엄하고 진지한 어른이 된 분들도 그래도 한 번쯤은 해봤을 듯한 행동이요.
1: 한 번쯤 해봤을 것 같은 행동. 안 붙는 거 뻔히 알면서도 자석 같은 그 끼리 힘줘서 붙여보기!
0: 빠밤!
1: 아, 여기 바닥에
0: 넣고. 그건 뭐 기본이죠.
1: 에, 밀려나고 막 이런 거.
0: 신기하게 그렇게 하면은 지가 알아서 돌아서 뒤로 붙어.
1: 팅! 하고 붙죠.
0: 야, 이 힘.
1: 에.
0: 이 힘을 이용해서 자기 부상열차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1: 실천에 옮기지를 못하고.
0: 그렇습니다.
1: 예. 요것도 해보셨을까요? 빨래 집게로 아래 입술 찝어보기.
0: 아하.
1: 요 그러면 요게 회사별로 다르거든요. 요 압이, 예, 센 데가 있고 헐렁헐렁한 데가 있어요.
0: 아유, 이거 아픈데.
1: 그리고 찝었다가 요거를 확 잡아 당기기.
0: 아우, 그러면 찝게 요것까지. 나올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요. 아. 이거는 진짜 조심해.
1: 요것도 있습니다. 페트병에 담긴 음료수는 뚜껑에 부어서 술처럼 원샷 하기.
0: 건배도 해봤죠, 이걸로. 뚜껑으로 건배도 해봤어요.
1: 뚜껑으로 여기 뚜껑에다 많이 따라서 마셔봐요.
0: 아우.
1: 예. 자, 또 있을까요? 요거도 있을까요?
0: 선풍기 앞에서 소리내서 바이브레이션 넣어보기.
1: 아, 이건 무조건이죠. 무조건이에요. 회전시키면 따라가면서.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뒤집어서 얼려가지고 또 드신 분들도 계시고
0: 무지개떡 색깔별로 띄어서 먹어보기.
1: 그래서 빨간 거는 혹시 딸기 맛이라도 날까? 녹색은
0: 먹으면 똑같아요.
1: 다른 맛이 날까?
0: 이런 이렇게. 거는 많이 해봤어. 초코파이를 위아래로 메시멜로우를 남기고 먹어.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메시멜로우를
1: 따로 먹어.
0: 따로 먹어. 녹여서. 엄청 맛있는데.
1: 아니면 그 봉지 살짝 뜯어가지고 그 공기를 좀 통하게 한다고 이걸 막 눌러.
0: 저는
1: 반죽을 시켜서.
0: 이게 영구치가 나서 이가 이 치아 모양에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중학교 때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1: 예.
0: 중고등학교 때도. 그래서 저는 갈아 먹었어요, 앞니로.
1: 뭐를요?
0: 초코파이를요. 그래서 앞니로 고기와 앞면만 먹고
1: 많이 꼈겠네.
0: 뒤에 입 뒤에 붙죠, 선장 입 뒤에 붙죠. 그 혀로 또 떼어서 먹고.
1: 아, 하여튼 뭐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0: 매우 재밌었겠다.
1: 보면 이게 도대체 이 행동을 왜 하는 걸까? 일부 사람들이 아니라 참 모두가 했다면 이건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에?
0: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 심심해서 그랬던.

0: 고맙습니다. 낮에는 TV도 안 나오지. 맞아. 게임기가 있기는나 많아지기는
1: 맞아, 맞아.
0: 게임기가 있지. 오락실에 가면. 근데 돈을 내야 되니까. 어쨌든 있는 거라고는 시간과 동네 친구뿐이었습니다.
2: 그래서 이제 심심하게 놀던 때가 보면 가끔 그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창의적인 놀이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0: 엄청났었어요.
2: 이거 놀이가 다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0: 아유. 뭐라고요?
2: 그래, 창의적인 놀이가 다시 나온 거.
0: 5월 30일 토요일 이 노래로 빨리 출발하시죠. 산울림이에요.
2: 예쁜 맘, 예쁜 꿈.

0: 박수진 황인의 도시 만세 산울림 예쁜 마음 예쁜 꿈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1: 여기에요. 네. 심심할 때 뭐하고 놀았냐. 별 쓸데없는 짓 얘기를 참 많이 해봤는데. 네. 황경진 씨 뭐하고 놀았어요?
0: 저는 그냥 뭐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어떤 자연물 가지고 놀았죠. 뭐 돌 같은 거 그냥 비석치기도 하고 돌 던져서 뭐 맞추기도 하고 어디서 뭐 테니스공이라도 고무공 같은 거라도 하나 이게 어디서 얻어오잖아요. 그렇지. 그럼 그거 하나 가지고 동네 그렇지. 애들이 다 모여서 그렇지. 그걸로 축구하고 그랬었어요.
1: 아 축구를 했어요?
0: 그걸로 축구했어요.
1: 아 조그만 공으로 축구를 했구나.
0: 아니면 어디서 이제 막대기 하나 갖고 오면 이제 야구도 하고.
1: 주먹으로 치면 짬뽕이고.
0: 다 그냥 하여튼 주변에 뭐 전봇대 두 개 양쪽에 있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뭐 나이 먹기 하고
1: 왔다리 갔다리 하고
0: 뭐 숨바꼭질 하고
1: 그렇죠.
0: 깡통 있잖아요. 깡통 있으면 이제 몽땅이라는 게 있어요. 몽땅. 그래서 그거
1: 깡통 차고 들어오는 거야?
0: 깡통 차고 이제 막
1: 깡통 차기네.
0: 깡통 차기.
1: 깡통 차고 술래가 잡으러
0: 오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게 몽땅이라고 하거든요.
1: 몽땅?
0: 다 퍼졌다가 누구 하나가 와서 깡통 빵 차면 다시 나와요.
1: 동네마다 다르다니까. 술래 잡기 할 때 저기 벽을 이렇게 다방구나 이런 거 할 때 야도 하잖아요. 기억나세요?
0: 저는 야도는 없었는데.
1: 잡혀 있는 애를 풀어줄 때 야도 이런 거예요.
0: 아, 그래요?
1: 그 왜 그랬어요? 야 도망쳐의 약자잖아.
0: 아, 야 도망쳐? 야,
1: 진짜 신기하다. 동네마다 다르긴 다르다. 야.
0: 겨울이면은 비료 푸대 갖고 올라가가지고 일단 덩치 좋은 애가 길을 좀 내줘야 돼요. 이게 또 방향이 있거든. 그 길을 쫙 내주면 그때부터 거기가 용평이 되는 거고 본지암이 되는 겁니다.
1: 오징어 게임 1회. 그, 맨 마지막에 오징어 게임을 하잖아요.
0: 그려놓고 하죠.
1: 우리 서울에서는 그걸 오징어 게임이라고 안 그러고 오징어 아니상이라고 그랬어요.
0: 아.
1: 근데 그걸 했는데 맨 마지막에 한 명 한 명

0: 젊었을 때 암행어사를 하잖아요. 그때 거기서 암행어사를 했나?
1: 아, 기억이 잘 안 나요. 저는 오징어는 잘 안 나요.
0: 술래하고 공격, 원래, 한 발로, 네. 외발로, 그때, 그때 우리가 썼단 말은 깽깽이란 말이었는데, 외발로 그 오징어 허리를 건너면 두 발이 되고, 두 발이 돼서 저 몸통에서 시작해서, 머리에 발이 닿는 순간 게임이 끝나는 거거든요. 아, 근데, 그랬어. 만약 한 명 한 명 남아서 얘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 암행어사를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1대1 대결이 펼쳐집니다. 개와 나. 약간 이렇게 결승전. 동네마다 좀 약간 다르긴 했는데.
1: 달라, 룰이 달라. 로컬 룰이 있어요.
0: 그렇습니다.
1: 아, 그리고 참, 참 그때 와, 저희는 이제 뒤에 뭐 바다 아닌 밭 같은 게 있었고 뭐 산이고 하니까 어렸을 때 친구랑 이렇게 있으면 심심하면 뭐 너 저기 오줌마냐? 나도 오줌마냐? 둘이 나가가지고 멀리싸기.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다 서가지고.
0: 야, 재밌다.
1: 소변을 멀리싸기도 하고.
0: 야, 신기하긴 하다. 멀리싸기.
1: 그리고.
0: 우리는 이게 서울 애들이라 그러지. 어. 높이싸기.
1: 높이싸기.
0: 왜냐면 그렇지. 다음에 그려지니까.
1: 어. 아니, 그 화장실 자체가. 화장실 자체가 개별 소변기가 없잖아요. 어. 그냥 벽에다 그냥 쭉 놓고 어. 그냥 싸는 거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러니까 그걸로 칼싸움 같은 거 했다니까요. 칼싸움.
0: 그럼 너무 튀기잖아. 그럼.
1: 아니, 그럼 모르겠어. 그런 걸 하고 참 그랬어.
0: 야, 동네마다 진짜 다르다.
1: 야, 아. 참 어렸을 때는 참 별의별 거 다
0: 어렸을 때 물총 싸움도 진짜 많이 했는데 그 50원짜리 물총인데 그 뚜껑 이렇게 돌돌 말아서 수돗물 넣어가지고 다시 아. 돌돌 해가지고 막 누르면 나가는 거.
1: 참.
0: 근데 엄마가 미용실 하던 놈이 분무기를 들고 온 거야.
1: 직사.
0: 엄청나게라 그래. 엄청나게.
1: 직사로 돌려가지고. 하면 아파.
0: 세상에서 제일 재밌었어. 야, 분무기 진짜 재밌다. 세상에서.
1: 그런 시절이 있었네요. 예. 통집으로 잠깐 돌아갔다 왔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옵니다.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색조 싱크볼. 색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색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딸, 저번에 그 떡 뭐였지? 안 달고 맛있던데. 밥알이 살아있는 떡.
3: 밥알 찹쌀떡의 원조.
4: 100년 왔던
3: 첨가물 없이 건강한
4: 100년 왔던
3: 30년 전통
4: 100년 왔던
3: 떡 선물세트는
4: 100년 왔던
3: 1588-5678.
5: IS 동사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6: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7: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8: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7: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9: 우리 우주는 뜨겁고 자욱한 상태였죠. 그리고 팽창되기 시작했어요. 지구는 차가워졌고 원소들이 생겨났죠. 네안데르탈인은 도구를 만들었고요. 과학과 역사, 음악과 신화, 모든 것은 빅뱅에서 시작되었죠. 그리고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은 6월 4일 낮 11시에 시작합니다.
10: 매일 밤 8시, 열심히 산 하루 끝에 든든한 내 편.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박영진 모나코 모나놈
1: 모나코
0: 모나코 모나놈 그래도 웃긴 놈 두시 만세 계속 들어주세요.

0: 귀 기울여 주세요.
1: 가뭄에 콜라드.
0: 두중이들의 음악 취향을 알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사용과 신청곡 함께 보내주시면 소개도 해드리고 노래도 들어드려요.
1: 선곡 되신 분들께는 헤어 토닉 쏴드립니다.
0: 이영래님부터 갑니다. 준영씨, 영진씨. 콩국을 만들려고 콩을 삶았어요.
1: 아유, 맛있구나.
0: 귀찮아서 올해는 하지 말자고 하지 말자고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는데 또 하고 말았어요. 아들네한테도 보내려고 여유롭게 콩을 삶아요. 아직은 직접 해먹을 체력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지요. 짐 크로치의 타임 앤어버를 신청합니다.
1: 야.
0: 진한 콩물이 한 잔 마시고 싶어지는 시간인데 혹시 콩을 삶았는데 너무 많이 삶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럴 때는 서울시 맛보고
2: 그냥 맛있게 드시고요. 예. 이 콩국이
0: 우리 개콘 할 때 이거 얘기한 거 알죠? 개콘 녹화하는데 네. 무슨 뭐 하다가 막 박성호를 공격해야 되니까 여러분 박성호에게 공격해 주십시오. 여기 아주 주소를 찍어 좌표를 찍겠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 예, 얘기했었죠. 예. 왜 MBC 주소를
0: 우리 라디오 듣는 분들은 빵 터졌을 겁니다.
2: 그렇게 저희가 예. 곳곳에서 이렇게
0: 그랬습니다.
2: 얘기를 합니다.
0: 그렇습니다. 곳곳에 지금 우리가 계속 숨겨놓고 있죠.
2: 예. 예. 아, 이영래님 우리 자녀분은 참 좋겠네. 이게 참 어머니가 해주시는 콩 국물. 예, 요 면 소면 삶아다가 그냥 다 딱 타가지고면 바로 콩국수 아닙니까?
0: 아하.
2: 맛있게 드시고요.
0: 그래요.
2: 영래님께 헤어 토닉 보내드리겠습니다.
0: 짐 크로치의 타임 앤 어버를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노래 듣고 왔고요. 두시만세 가뭄에 콩나드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게요. 심혜영님께서요.
1: 빠밤.
0: 평일에 사무실에서만 두시만세를 듣다가 휴일에 남편과 여수로 여행 가는 길에 차에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1: 아, 좋다. 잘한다.
0: 이렇게 들으니 또 새롭네요. 저희 남편이 옆에서 임창정 소주 한잔 신청해 달라고 해서요. 두중이로서 제가 대신 신청곡을 보내봅니다. 틀어주실 거죠?
1: 여행길에 듣는 라디오라. 아. 신나는 노래를 들으면 더 신나지 않겠습니까?
0: 그렇죠. 네, 좀 이렇게 빠른 댄스도 좋지만 이런 노래도 탁 들으면서 여행길에 도착해서 또 이렇게 한 잔.
1: 이 노래는 그냥 제목은 소주 한 잔이긴 하지만 내용은 그냥 너무 그리운 거 아닌가요?
0: 그리운 거죠.
1: 누굴 그리워야 한 거예요?

0: 나야 거긴 잘 지내니.
1: 네, 여행 잘 다녀오시고요. 네. 좋은 추억 만들어 오시고요.
0: 심영님께도 헤어토닉 보내드리면서 임창정의 소주 한잔 듣겠습니다.

0: 손님은 안전하고 튼튼한 장신 자동문으로 손으로 열고 스스로 닫히는 반자동 교실 병실 출입문. 장신 자동문은 금속으로 제작하여 외부 충격과 화재에 강하며 KS 인증, 제품 성능 인증으로 더욱 안전합니다. 대구 경북 제조기업 장신 자동문 053-571-6266.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의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5월의 마지막 주말인 오늘과 내일 예년보다 덥겠습니다. 이미 서울의 낮 기온은 28도를 넘어섰고요. 강릉은 32도까지 올랐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릅니다. 서울은 30도까지, 강릉은 33도까지 오르겠고 그만큼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햇살이 강한 만큼 자외선 지수도 높아졌는데 전남 일부 지역과 제주도는 자외선 지수가 가장 높은 수준인 위험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셔야겠고요. 다음 주는 월요일에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 수요일 선거날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고 덥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9km 구간 짧은 정체만 남아있습니다. 김유정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3: 여러분께서는 지금 박준영, 박영진의 도시만세를 듣고 계십니다.
4: 들으러 오시는 건 자유지만 나가시는 길은 없습니다. 굳이 나가셔야 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두통, 부족등본, 종목별 과세 현황표를 제출하시고 추가로 지인 10명을 데려다 놓고 가셔야 됩니다.

0: 그때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그 노래
1: 지금도 여전히 좋아하는 노래
0: 한국인이
1: 좋아하는 노래
0: 탑 20
2: 나의 애가 아니라 평범이고 싶다 산장 높이 올라가 굶어서 얼어죽는 눈 덮인 길리만자로에
0: 매주 이번에 꾸짖음을 듣지 않으면 귀에 가시가 돋는데요 오늘도 어떤 명언을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1: 장모, 고모, 숙모, 이모보다 더 무서운 진모 이 시대 최고의 음악평론가 우리 임진모 쌤 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아유 우리 장모님, 고모님, 숙모님, 이모님보다 우리 진모님의 꾸짖음이 더 무서워 자,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습니까 네네네.
3: 근데 진모라고 하셨는데 네. 저는 어렸을 때 이름에 약간 열등감이 있었어요.
1: 왜요? 왜요?
3: 이름에? 그때 당시에는 이름이 막 대업, 대봉, 뭐 형 이런 이름이
1: 큰 이름.
3: 큰 이름들. 근데 진모 약간 어딘가 모르게
1: 아, 좀 약해 보여. 약해 보여.
3: 좀 새는 느낌이잖아요.
1: 진모.
3: 그리고 발음도 어렵고.
1: 근데 지금은 뭐 임진모 하면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가 됐습니다.
3: 어쨌든 저는 그 이름이 이렇게 불편하다고 많은 분들이 그러지 않아서 그것만으로도
4: 인생에서 한 번에 여기도 쉽고 또 빈곤모씨 났을 때 그럼 좀 괜찮았겠네요 진모 간모
3: 아직도 인건모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1: 여기에 진짜가 그 받침이 잘못 올라가면 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
0: 그렇습니다.

0: 예, 우리 임지모 쌤과 오늘 또 한국인이 예. 좋아하는 노래 한번 들어볼 텐데요.
1: 네. 어떤 시간입니까?
2: 1977년부터 매해 인기곡을 갖다 뽑고 있습니다.
0: 많이 왔어요.
2: 어느새 1999년에 왔죠? 지금은 20곡을 들려드리는데 지난주에는 예. 20위가 아주 아름다운 노래 유리상자의 신부에게 아. 19위가 이해부터 이 가수가 떴습니다. 네. 박기영 시작 네. 아 마지막 사랑도 좋았죠?
0: 네, 네. 너무 좋죠.
2: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 좋아했던 소리 진짜 많이 질렀죠? 야다의 이미 슬픈 사랑 18위 17위는 아까 조금 전에 들으셨잖아요. 네. 제 등장곡이기도 합니다. 스페이스 A의 섹시한 남자 네. 16위 공동. 이거 뭐 1999년 이거 아마 다들 기억할 거예요. Y2K 헤어진 후에. 네. 그리고 이 곡에 대해서 박준영 씨가 엄청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네. 드렁큰 타이거 난 널 원해. 어떻게 이 노래가 16위밖에 안 되냐.
1: 안 되냐. 이거는 탑10 안에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노래다. 한국 힙합의 시작인데 너무 힙합을
2: 네. 무시한다.
1: 네. 무시 조롱하시는 거 아니냐.
2: 조롱이요?
0: 우리 타이거 정건 형님이 이거 듣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2: 가만히 있던 드렁크 타이거 그 말 듣고 화내겠다.
0: 우리 JK 형님.
1: 그 약간 좀 올릴 생각은 없습니까? 아직도?
2: 아직도 없습니다.
0: 아직도 공동 16위로 그냥.
2: 15위 양파. 아 정말 아주 슬픈 노래죠. 아디오.
1: 아디오.
2: 그다음 14위 여전히 소리 박박 질릅니다. 김현정 되돌아온 이별.
0: 롱다리 가수.
2: 네 그다음에 13위는 조PD. 이때 선풍이었어요. 이때 이거 피처링이 이정현이었죠.
1: 예.
2: 이정현이 드디어 이걸로 알려지고 이제 드디어 좀 있으면
1: 19년
2: 대박 터뜨리죠.
1: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정현의 시작이군요.
2: 그렇습니다. 예. 조PD 피버입니다. 그다음에 12위도 공동이었는데요. 신화. 이제 슬슬 신화 스타덤이 가동이 되죠. T.O.P. 네, 백조의 호수 샘플링 곡입니다. 12위 샵도 이때부터 이제
0: 나옵니다.
2: 이제 올라가죠.
0: 예, 여기 텔미긴 한데.
2: 텔미. 11위 뭐 임재범은 이때 아주 전성기를 맞습니다. 임재범, 박정환하고 같이 호흡을 맞춘 사랑보다 깊은 상처.
0: 자 이렇게 해서 20위부터 11위까지 예. 알아봤는데 이제 상위권으로 갑니다. 오늘 12위부터 예, 알아볼 텐데요. 예. 일단 타임머신을 타고 예. 99년도 세기말로 갑니다.
2: 예.
0: 세기말이요. 예.
2: 여기 순위에 그 예.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악센트가 들어가는 게 걸그룹들입니다. 그게 바로 이 정영선 PD의 전략입니다. 정영선 PD는 걸그룹을 매우 매우 좋아하십니다.
0: 아유 뭐 걸그룹 다 좋아하죠.
2: 예. 그래가지고 걸그룹 순위가 낮을 경우 신뢰가 떨어진다면
0: 아 그럼 약간 갈등이 있나요?
2: 순위를 바꿔달라고 강요합니다.
0: 아 외압이 좀 있나요? 그러면
2: 네? 외압 상당합니다.
1: 상당한 외압이군. 야 이걸 몰랐네.
0: 아니 그래서 지금
1: 니가
0: 드렁크 타이거 형님이 그래서 16위에 지금
1: 그래서 걸그룹에 밀려서 드렁크 타이거가 16위에
2: 그럴 수도 거예요. 있습니다.
0: 아 이 외압을 드디어
2: 자,
0: 지금
2: 그러나 이 팀에 대해서 뭐라고 못할 거예요.
0: 어떤 팀이죠?
2: 진짜 99년 드디어
1: 나오네요.
2: SES와 핑클의 울타리를 벗어 진짜 스타가 됩니다.
1: 아하.
2: 배보
1: 네.
2: 베이버스 게럽입니다. 게럽.
0: 사실은 이제 SS 핑클보다 더 먼저 데뷔를 했지만
2: 이렇게 떴죠.
0: 네, 이 집에서 네. 뜨는 거죠.
1: 아하, 베이버.
2: 이 집에 완전 이제 대박 치는 게
0: 야야야가 있었고
2: 야야야 또 이게 게럽이 완전히 이제 1위에 오르고요. 또 하나 김현성곡 리메이크죠.
0: 킬러.
1: 킬러.
2: 전부 99년이에요.
0: 아, 우리 또 김영석.
2: 그래서 이 여세를 몰아서 어떻게 됩니까? 배복이 바로 SS 핑클과 다르게 한류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0: 아, 대륙에 가서.
2: 그렇죠.
0: 중국에 가서.
2: 중국 가서 엄청난 인기를 모으잖아요.
0: 최고였죠.
2: 사실 이때 살짝 배복이 이전과 다르게 예. 약간 섹시 컨셉을 동원한다고. 그게 SS와 팬클로 다른 거예요. 그 전략이 먹혔다고 저는 생각해요.
1: 사실 뭐, 사실 또 굉장히 또 미모가 출중하신 분들이라.
2: 그렇습니다.
1: 네. 충분히.
2: 뮤직비디오가 대박이었죠. 네.
0: 작년이었나 재작년에 이 베이비 복스가 완전체로 어디 노래 연말에.
1: 네. 약간 나왔다. 눈물 나더라고. 네.
2: 그래, 맞아요.
1: 올라오더라고.
2: 그러니까 기억하시죠.
0: 쫙 하더라고, 진짜. 네. 소름이 쫙 오르라고.
2: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SS는 귀여웠고, 그 다음에 킬러는 뭐랄까. 멋있는 언니?
1: 멋있어, 멋있는 언니.
2: 멋있는 언니인데, 여긴 센 언니가 된 거지.
0: 커시, 걸크러스. 여기 처음 시작할 때, 하던 형님이 이제 김주환 형님.
2: 예, 네. 네. 김주환의 코러스도 돋보였고, 네. 윤은혜가 여기 이제 들어오죠.
1: 네. 네.
2: 그래서 이제 윤은혜가 여기서 갤럽하고 킬러에서 완전 스타가 되죠.
1: 야, 자 그러면 9위도 한번 붙여서 가겠습니다. 9위요.
2: 자, 9위요. 9위는 뭐 이미 뭐 어마어마한 슈퍼스타입니다. 클론 돌아와. 이 돌아와는

0: 주문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절세의 왕 절정.
8: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러.
9: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니 가한 줄 아뢰옵니다.
8: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7: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급, 원금 손실 발생하는 및 투자자 귀속.
1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스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1: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1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0: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0: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2: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0: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4: 데이백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백.
5: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백.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백으로 전하세요. 30다.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박준영, 박영진의 도시 만세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3: 아니, 이 선물을 주신다고?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국내 생산 브랜드 아름순에서 남녀 성인용 기저귀.
2: 이 선물을 주신다고요? 정말 센스 있습니다. 센스 있어요. 가을봄 코스메틱에서 펩타이드 크림 에센스.
3: 5월은 가정의 달. 부모님 보고 싶다.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 변기 의자.
2: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바로 그 선물. 순대 명 가정원 식품에서 옛맛 시골 아줌의 모듬 순대.
3: 꼼짝마, 곰팡이는 잡혔어. 곰팡이 긴급 체포. 아스토니쉬에서 곰팡이 클리너.
2: 여기 좀 촉촉하게요. 탈모 케어의 첫걸음 리셀브에서 헤어 토닉.
3: 나는 그 용기가 없어. 용기를 내. 용기 있는 자가 이 선물을 가져가는 거야. 토마스풀에서 날짜 표시 다이얼 스텐 용기.
2: 용기를 내서 맛있게 먹어봐요. 대전 선화도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3: 구두. 나도 구두 필요한데 나 구두 잃어버렸는데. 댄디 컬렉션 미실에서 구두 상품권.
2: 텀블러 텀블러. 구집 활동을 기쁘고에서 텀블러 세트.
3: 최고가 상품이 여기 있었구나. 갈갈이 박주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2: 우리 5월에도 건강하게 굿즈 파주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3: 날이 너무 좋아서 나들이 가는데 꼭 안전운전하세요. 급발진 잡는 진해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4: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5: 이 당시에 이제 노래가 굉장히 네. 파워풀해요.
6: 시원시원했고 김태형 뒤에 그 보컬이 네. 아주 강렬했어요. 그게 아주 이 곡의 생명이죠.
5: 예. 네. 자, 이렇게 9위까지 알아봤고요.
7: 한국이 네네. 좋아하는 노래 탑 20 99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게 한 해가 가면 갈수록 그렇습니다. 마음이 정말 조마조마해요.
6: 그리고 새천년을 앞둔 한 해라.
5: 그렇죠. 세기말.
6: 약간 뭐 세기말 얘기해서 네. 이때 당시에 또 음악이 또 테크노 같은 음악들이
5: 엄청 전자
6: 도리도리. 예. 뭐 도리. 그래가지고
7: 도리도리요?
5: 빠빠빠빠 이거예요. 테크노.
6: 자 이제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 이때 90년대 말에 가장 큰 유행이 클럽의 인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때부터 저 같은 사람 나이 든 사람 못 가. 이제 못 들어가. 만약에 물 흐려.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래서 클럽 과연 어떻게 춤추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7: 그러고 가보고 싶었어요.
5: 가보고 싶으셨구나. 보고 싶으셨네.
7: 99년에.
5: 예. 아니면 저기 선생님은 그럼 콜라텍이나 이런 쪽은. 예.
7: 콜라텍은 너무 어린 친구들 가는 것 같고 성인 나이트였죠. 성인 나이트.
6: 영진 씨 나 저렇게 좀 무시하지 마세요. 아니,
5: 저희 영등포 쪽에 성인 콜라텍 많이
7: 알아요.
5: 성인 콜라텍이 많이.
6: 콜라텍 얘기하냐 나 클럽 얘기하는데.
7: 가발에 애도 있어.
6: 아 진짜 저 사람 지금.
5: 아 클럽이 궁금해셨어요.
7: 비슷해요 음악. 들고 흔드는
6: 그때
7: 거.
6: 당시에 이제 예, 예. 이 클럽에 들어가서 많은 친구들이 그런 얘기해요. 코요테 춤이 인기 있었다고. 코요테가 뭐를 떠요? 순정이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두 글자 노래 행진하는 거 아니에요?
7: 코요테 시작이.
6: 그런데도 신지는 지난번 저 만났을 때도 우리 인생을 밝혀준 노래가 이 순정이기 때문에 자기는 순정이 아직도 최고래요.
7: 그럴 수 있어.
6: 그리고 이 사람들 두 글자뿐만 아니라 춤마다 포인트 안무.
5: 포인트 안무가 있고.
6: 여기서 뭐예요? 말발발.
7: 그러네. 네.
6: 그러면 이게 코요테가 음악도 음악이지만 이때 다시 쿨하고 코요테 하면 아주 상징됐거든요.
5: 혼성구. 네. 3인조 혼성구.
6: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 이 코요테를 살려준 게 노래도 노래고 리듬도 리듬이지만 바로 이 포인트 안무였어요.
5: 여기서 나오죠.
7: 네. 그 안무를 이제 직접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청소년 마약 예방수칙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호기심으로라도 마약을 인터넷 등에서 검색하지 마세요. 자칫 마약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없는 고액 알바는 없습니다. 고수익을 믿기로 해서 마약 운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약과 관련된 SNS는 차단해주세요. 최근 상당량의 마약이 SNS를 통해 거래됩니다. 네 번째, 거리에서 나눠주는 수상한 음료 등은 피하세요. 마약류가 포함됐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1899-0893으로 전화해주세요.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예방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약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기낙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심해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낵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세시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오늘 오후 2시 기준 전국 투표율은 18.61%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이 32.69%로 최고이고 전북 28.97, 강원 22.21, 광주 22.1, 세종 21.16% 순입니다. 대구가 14.68%로 최저이고 서울은 18.38, 경기 16.3, 부산은 16.87%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SNS를 통해 꼭 투표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투표는 민주주의의 생명줄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나와 가족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투표 포기는 중립이 아니라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투표 독려 메시지는 갈라치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디서 거울 치료라도 받고 있나, 부동산 지옥, 삼고 지옥으로 내 삶을 해치는 게 누구냐며 이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또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에 이어 스타벅스까지 조작 선동으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재명과 민주당이야말로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김포시 운양동 장기 지하차도 서울 방면에서 화물차가 경운기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경운기 운전자와 승용차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2차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앞서 주행 중이던 경운기를 들이받은 뒤 1차로에 승용차를 충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사고 승용차 운전자인 60대가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입건했습니다. 경북 상주에서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늘 아침 8시쯤 상주시 화북면의 주택에서 50대 부부와 5살 아들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부부로부터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은 지인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이들을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부산의 병원에서 도주한 피의자가 14시간여 만에 검거됐습니다. 부산 수영경찰서는 오늘 새벽 2시 17분 기장군 암자에서 도주 피의자인 20대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는 청소년 대상 성매수 사건으로 27일 구속돼 경찰에서 조사받고 있었는데 진료를 위해 방문했던 병원 2층 화장실에서 형사 3명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창을 열고 도주했습니다. 한국과 주한미군을 중국을 겨냥한 단검에 비유했던 제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중국 반발에 대해 작전 환경 관점 변화를 설명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7도, 부산 19도 등 13도에서 2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강릉 33도, 대구 32도 등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돌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8.4도입니다. 김성호였습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3: 안녕하세요. 시인 오은입니다. 1년이라는 제시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5월엔 정체성의 혼란이 찾아옵니다. 기념일은 많아도 나는 그 어떤 기념일의 주인공도 아니고 축하와 감사 역시 내 몫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세상이 정해놓은 이름표가 없다고 해서 덜 중요한 삶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맑은 날 같은 나 자신을 한번 끌어안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요. 그래서 시에서 했던 질문을 건네보겠습니다. 나는 나의 어떤 면을 축하해 줄 수 있습니까?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MBC.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1: 라디오 좋아하세요? 그럼 두 번을 들어요.

0: 조심한 새 한국인이 좋아하는 노래 탑 20. 네. 우리 임지모 선생님과 99년도에 와 있습니다.
1: 아, 99년. 그 시작할 때요. 네. 제가 그 돼지머리 그 고사 지내는 거. 네. 그것도 봤어요. 오. 왜냐면 이때 당시 이제 저도 이제 기세 출신 아니에요? 네, 네. 기세 출신이 이 코요테의 제작을 맡아서. 아. 그래서 그랬습니다.
2: 그렇죠. 선생님 말을 듣고 생각을 가만히 99년으로 돌아가 보니. 네. 이때는 이 나이트클럽에서. 네. 굉장히 연예인들을 많이 있었었습니다.
1: 맞습니다.
2: DJ로. 맞아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도 그렇고 물론 저도
1: 준영 씨도 많이
0: 전격 출연하면은 뭐 그래서 뭐 난리 나죠.
2: 엄청나게 돌아다녔던. 네. 기억이 나는데 밤에. 예. 근데 코요테의 순정은 원래 그냥 들어가는 레퍼토리 중에 하나였어요.
0: 무조건이죠.
2: 예, 그 기억이 나요.
1: 사실 저는 이 처음에 앞에 시작하는 게 그다지 멋지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이게 입에서 이렇게 올리기가 좋은가 봐. 이렇게 같이 이렇게
2: 그런가 봐.
0: 자꾸 떼창하기도 좋고 같이. 네. 뭐 이렇게 안무가. 네. 있으니까 또. 네. 같이 따라하기도 좋고.
2: 자, 이제 7위곡 가겠습니다.
1: 7위 갑니다. 이해 빼놓을 수 없는 힙합 그룹이죠. 그리고 이 그룹이 바로 진유성, 진우션과 함께 어디 출신이에요? YG란 말이에요. YG는 이때부터 완벽하게 우리는 힙합이야.
0: 도장을 찍죠. 종통 힙합으로. 네, 가죠.
1: 바로 원타임입니다.
0: 원타임.
1: 원타임.
0: 원타임의 원타임이죠.
1: 원타임이죠. 원타임. 원타임 군러브도 크게 떴지만 군러브는 조금 뒤로 가죠. 네. 하여튼 원타임으로 드디어 이제 뭐랄까 스타가 되지만 이게 또 하나가 뭐냐면 힙합 그룹이 이제 TV에 엄청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2: 아, 그러네. 네,
0: 완전 미국식 정통 힙합이지만.
1: 네. 그러니 제가 힙저기 드렁크 타입을 갖다 10위권에 못 하는 게 이름이 너무 많아요.
0: 아, 힙합이.
1: 아직도 이해 못 하겠어요?
2: 아, 그래도 드렁큰 타이거.
1: 자.
0: 여기 이제 우리 테디 형님 여기 출신 아닙니까? 테디.
1: 그렇습니다.
3: 아, 지금 뭐? 테디 송백경.
0: 네. 작곡가잖아 지금 케이팝을 이끄는.
3: 네. 자, 요렇게 요 노래 원타임에 원타임 듣고 오시겠습니다. 7위에요.

0: 한얼 사이언스.
1: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B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4: TBX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5: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도시 만세. 한국인이 좋아하는 노래 탑 20. 우리 임진모 네. 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7위 곡까지 만나봤고요. 네. 이제 6위 곡을 만나볼 텐데요.
4: 아까 제가 테크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테크노. 이 테크노 여전사 누굽니까?
3: 이정현.
4: 근데 이

0: 타이틀이 저기로 넘어가. 전지현으로.
1: 그렇죠. 아유, 광고 때문에.
0: 광고 때문에 그 넘어가는데, 그래도 아직도 많은 사람은 1999년, 2000년, 와, 박고의 이정현을 절대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2: 아, 정말. 그리고, 대단했어요.
0: 그, 엄정화도 엄청나게 이 한마디에서, 뭐, 패션이 대단했지만, 너무 독하지 않았어요?
2: 저도 사실은 역대 최고의 무대 같습니다.
0: 그러니까.
2: 한국 무대 중에 사실은
0: 체가 등장하지 않아.
2: 퍼포먼스가
0: 제가 나오지.
2: 이거는 이제 외국으로 따지면 예. 저는 이제 빌리진급이라고 봅니다.
0: 네.
2: 그 정도로.
0: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어른들이 그랬어요. 이정현의 와 할 때. 미친 애 아니야? 그럴 정도로.
2: 그 정도로 신들린.
0: 예, 근데 제가 볼 때 이 노래가 중요한 게요. 이정현은 이때 이 노래에 들어가 있었어요. 노래를 바깥에서 부르고 네. 내가 그 노래에 맞춰 춤추다 이게 아니야. 그 노래 안에 들어갔어요.
3: 작도 타는 거예요. 작도 타는 거예요.
0: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인이 신들린 거야.
3: 빙의가 돼서.
0: 그래서 이렇게 그런 퍼포먼스가 나온 게 아닌가.
3: 진짜 대단한 거예요. 네. 컨셉이 네. 진짜 대단했어요. 연출력이. 네. 나중에
2: 얼마나 멋있었는지 몰라.
0: 어떤 자기가 한 거라잖아요.
3: 다 자기가 기획하고 이런 거 소품이나 이런 거 다 챙겼다
2: 그러고. 여기 저기 언니가 한 명 있어. 저 이정현 씨 언니.
0: 네네. 네.
2: 그 언니가 이정현 씨랑 이 아이디어를 엄청
3: 노력자로. 예.
0: 저는 가장 놀란 게 비녀 이런 거 잘하겠지만 그거 새끼손가락 그 마이크 거기 예. 완전 악센트 있지 않아요? 예. 이거 잊어버린 사람 없을 거예요.
3: 여기다 대고 노래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노래방 가서
2: 이제 이렇게 하면서 예. 이게 사람들이 그 다음 앨범은 어떤 컨셉 그 다음 앨범은 어떤 컨셉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0: 이때 이미지다 메시지 이런 말이 많이 돌았는데 결국 내가 훌륭한 노래를 전달하는데 그 방식도 중요하다는 걸 일깨워줬어요. 형식이 중요해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건 엄정화도 그렇지만 이런 거 해야지 따라하고
3: 옛날에 오전우님이 귀마개 있었죠 귀마개
0: 네, 네. 또 이거 또 외계인 컷 사이버틱 했잖아요
3: 사이버틱이에요
2: 오늘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이정현이에요
3: 와

0: 도시만세 한국인이 좋아하는 노래 탑 20 우리 임진모 쌤과 99년도에 와 있는데요. 이제 5위 곡을 만나보겠습니다.
1: 네. 자, 5위 어디로 갈까요?
2: 네, 당연히 이제 5위부터는 슈퍼스타들의 몫이죠. 아, 네. 네. 아무래도 같은 곡을 내도 이 어떤
1: 강자들의
2: 네, 이미 스타가 된 사람들의 곡이 훨씬 더 주목받게 되죠.
0: 뭐, 나오자마자 바로 뭐
2: 그렇습니다.
0: 바로 이 후보로 가죠.
2: 네. H.O.T.입니다.
1: 지금은 사실은 H.O.T. 시대입니다.
2: 그렇습니다.
1: 아, 네. 지금 네. 이 99년도
2: 네. 99년 2000년 요게 되면서 네. 약간 흔들리기 인기는 있긴 한 하지만 그래도 최고 강자는
1: H.O.T.죠.
2: 이거에 그 한마디로 도전한 둘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1: 잭스키스
2: 아니요. 조성호. 조성호. 또 다른 사람이 2000년에 서태지입니다.
0: 아 네. 솔로의
2: 서태지. 네 2000년 서태지죠. 네. 아, 자 하여튼 뭐... H.O.T. 아이아가 이제 이해의 곡인데요. 아이아는 참 우리가 가슴 아픈 곡이죠. 네. 화성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 사고 엄청난 파장이 있었는데 요걸 갖다가 추모하기 위해서 만든 노래가 바로 H.O.T. 아이아인데 굉장히 노래 강력하죠. 그래서 열마초도 그렇지만 이때부터 H.O.T.가 약간 분노한 10대 그래서 굉장히 노래가 하드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드코어 곡을 갖다 가져와서 하지 않아요?
1: 그게 5위.
2: 하지만 곡을 처음부터까지 보면 굉장히 병화 있게 잘 만들었습니다.
1: 자 공동 5위를 한 곡 더 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2: 이때 뭐 영원한 라이벌이죠. 제키 여전히 갑니다. 제키 바로 컴백입니다.
1: 컴백.
2: 은지원의 랩, 은지원 영어. 그게 아주 화제가 됐던 그 이 곡도 사실 거의 뭐 나오자마자 그냥 바로 1위였죠.
0: 이 노래는 또
1: 윤일사 형님이에요?
2: 네.
0: 이 노래는 아닐 거예요. 이 노래는 아닐 거예요.
1: 엄청 박영진 씨가 신경 많이 쓰거든요, 그 부분이.
2: 특히 이 곡은, 폼생폼사도 있고, 커플도 있고, 예감이랑 또 다 히트곡이지만, 네. 특히 이게 나중에 그 펌피력. 예, 그거 춤추는.
0: 오락실에서. 네,
1: DDR.
2: 네, DDR.
1: 샴푸.
0: 네. DDR 같은
2: 그거의 단골곡이었죠.
1: 맞아요.
0: 샷다 뿌레! 아, 여기서 나오죠. 샷다 뿌레!
2: 잘한다. 한번 라이브 한번 해주실래요?
1: 두 곡 듣겠습니다. H.O.T.의 아이야 그리고 제작 키스의 컴백.

0: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1: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0: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1: MBC,
2: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4: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햇볕이 뜨겁습니다. 현재 서울은 29도, 강릉 32.5도까지 기온이 올라있는데요. 내일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기온이 더 높아져서 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고속도로에는 곳곳에 사고가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 방향의 사고입니다. 성남 구간 사고 때문에 3km 구간에서 정체고 또 장수에서도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흥부터 서운 분기점까지 11km 구간에서 많이 어렵고요. 중앙선에도 사고입니다. 부산 방향으로 안동 휴게소 부근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하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화성휴게소, 매송휴게소, 또 일찍에서 금천까지 밀립니다. 최시연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자, 공동 5위 H.O.T.와 잭스키스를 이렇게 붙여놨는데
1: 순위를 정할 때 있잖아요. 예. 곡 자체의 인기도 중요하지만 팀 자체의 인기가 더 중요해요. 예, 그래서 그걸 따라가게 돼 있는데 사실은 H.O.T.하고 잭키가 공동인 이유가 뭐 엄청난 라이벌이었잖아요.
2: 뭐 인기도
1: 이게 4위로도 이어집니다. 4위도 예? 공동입니다. 근데 예. 여자 걸그룹 라이벌은 누구예요?
0: S.S.와 핑클?
1: 역시 근데 이해 또 대박곡을 내요. 아. S.S.는 너를 사랑해를 내고요. 아. 그 다음에 핑클은 영원한 사랑. 아. 영원도 크게 히트했지만 야. 영원한 사랑 엄청났죠?
0: 야 이렇게 붙어요. 아, 영원한 사랑.
3: 너를 사랑해.
2: 그럼 영원한 사랑은 잠시 후에 듣도록 하고 예. 우리 4위를 차지한 S.E.S.의 너를 사랑해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0: 그 전에
2: 노래, 예. 예, 퀴즈를 한번 내드립니다. 예.
0: 퀴즈를 얼른 내드리겠습니다. S.E.S.에 관련된 퀴즈입니다. S.E.S.는요. 땡땡 그리고 유진 휴로 구성된 3인조 걸그룹이에요. 땡땡은 팀의 리더이자 메인 보컬을 담당했는데요. 맑으면서도 파워풀한 고음으로 대중의 귀를 사로잡은 S.E.S. 멤버입니다. 본명은 최성희 씨고요.
2: 어허. 야, 이 정말 오랜만에 듣네요. 네. 최성희 씨.
0: 그래서 이 S.E.S.가 그 이름에 첫 글자를 합쳐죠. 따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예, 유진 휴 그리고 S. S.가 이제 여기 이제 영어로 하면 성희가 아니라 C.
2: 아, C야? 성희의 S 아니야?
0: 아,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2: 아,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0: 저는 C로 알고 있었거든요.
2: 오, 난 성희로 어떻게 알고 있었어?
1: 어쨌든 다 맞잖아요.
2: 성희, 유지,
0: 어, 그러네, 그러네요. 예, 네, 보기가 있습니다. 예, 네, 1번, 산. 2번, 들. 3번 바다.
2: 씨래요 씨. 샤팔천들 바다.
0: 예, 샤팔천 1번 짧은 걸로 지금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보내주시고요. 5분 뽑아서 매운 실비 김치를 보내드릴게요.
2: 자 노래 들을게요. 정답 보내주세요. S.E.S. 공동사입니다. 너를 사랑해.

0: 박준영, 박영진의 2시 만세. 한국인이 좋아하는 노래 탑20 99년도에 와 있습니다. 아~ 자, 일단 공동 4위곡 SES의 너를 사랑해 들었고 여기서 깜짝 퀴즈를 내드렸는데요.
1: SES의 리더이자 이름이 최성희인 네. 메인보컬 2분
0: 메모 네.
1: 누굴까요?
0: 정답은?
2: 네. 바다입니다.
0: 바다입니다. 네. 3번 바다가 정답이었습니다.
2: 네, 참 이게 너를 사랑해가 그래요. 보면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나면 예. 어떤 곡이 우리 팀의 상징이냐. 그래서 영어로는 그 시그니처 송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네. 그 사인할 때 요즘 예. 사인할 때 자기 곡을 쓰잖아요.
0: 그렇죠.
2: 그래서 이제 대표곡을 시그니처 송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I'm Your Girl도 있고 드림 컴 트루 다 떴지만 그래도 이 99년 때 이 둘이 핑크라고 붙으면서 너를 사랑해를 가장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1: 역시 또 그럼 SES의 대표곡은 네, 너를 사랑해
2: 너를 사랑해가 아니겠느냐. 그러면 핑크는 뭐겠어요? 핑크는 사실 SES보다 인기가 더 위라고 볼 수는 없었거든요.
0: 예.
2: 그런데 이게 막간 곡이 나와요. 영원한 사랑.
0: 지금도 네. 많이 불려지고 있고요. 그 마지막 그 퍼포먼스가 또 있잖아요.
2: 그렇습니다. 네.
1: 약속해줘. 네. 약속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0: 야, 이 노래 들으면 지금 뒷짐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3: 이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 노래를 들으면 네. 이때 우리가 막 고등학교 이런데 뭐 네. 방송 때문에도 많이 찾아가고 막 그랬어요. 네. 스쿨 어택 비슷하게. 네. 그때는 고등학교 찾아가는 게 많았나 몰라. 근데 가면 무슨 장기자랑 같은 거 하잖아요.
0: 아, 무조건
3: 대단 네 명이 줄 서서 뒷짐지고 한 줄로 서가지고 이렇게 한 발씩 걸어 나오면서 잠옷 같은 거 입고
2: 근데
3: 요정님들
2: 이때 넷일 때는 그래도 어른들도 멤버를 외웠어.
0: 에이.
2: 그렇죠. 유진 뭐 그다음에 슈 그다음에 아까 봐봐.
0: 예, SS
2: 사실 그 핑클 네 명도 이진 파워 다 알았다.
0: 효리 유리
2: 송유연 옥주연 이렇게. 그런데 진짜 괜찮았어요. 정말 지금 봐도 근데 갑자기 소녀시대부터 막 아홉 명 되고 이래가지고 이제 어른들이 못 외우는 거야 이제 여기서부터
0: 노력을 하면 또 외울 수 있죠.
1: 소녀시대 아홉 명이 잘못됐다.
2: 아니
1: 소녀시대 아홉 명 이름을 외우기 이거
2: 지금 세븐틴 다 알아요 그러면
0: 이름이 너무
2: 자기도 모르면서 뭘 그
1: 세븐틴
0: 예전에 아이썰틴 있어서 아이썰틴 13명인가요
2: 13명 걸... 어떻게 알아?
0: 예 네, 13명 걸고
1: 잉크 아세요 잉크?
0: 만복용
1: 만복용 빼고 다 알아요?
0: 아 이게 이해 잘 안 돼요.
2: 하여튼 이 핑클의 영원한 사랑도 이제 드디어 음악방송에서 1위를 차지하죠. 그 해에 최고의 팀으로 핑클이 꼽히기도 했습니다.
1: 이야, 대단합니다.
2: 대단하셨어요.
1: 노래를 네. 준비하고 어쨌든 받아 맞추신 분 두시만세 홈페이지 선물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뽑아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0: 공동사위 핑클의 영원한 사랑을 듣고 올게요.

0: 아, 같이 새끼손가락 걸었습니다. 네. 아, 같이 새끼손가락 걸어줘야 돼. 약속할게요. 네. 아, 약속해요. 네. 예. 자, 이제 공동사회까지 만나봤고요.
1: 아, 여기서부터 사실 수님의 얘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2: 예. 네.
1: 어쨌든, 뭐, 여기서부터 제가 고른 게 아니라.
0: 아, 또 이렇게 슬쩍. 네. 네.
2: 한발 빼기의 달인이세요. 대중음악평론가의 달인 분도 되지만. 네. 그러니까 한발 빼기를 잘.
1: 그래도 박준영은 두발 빼기 하잖아.
2: 아싸! 뒤로 네. 점프.
0: 여기 때 사실 대형 가수들이 너무 많아요.
2: 자, 3위 누구 하실 거예요? 3위.
1: 자, 3위는 G.O.D의 아. 어머니께입니다. 아마 G.O.D 팬들은 엄청 분노하겠지만
0: 데뷔를
1: 사실은 이때 G.O.D를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저는 그때 당시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었잖아요. 그 우리 친구들 모여서 한 얘기들이 기억이 나는 경우는 이상해 신화가 나오면 애들이 조금 말을 안 듣는 것 같지 않아? 근데 G.O.D 애들은 왠지 애들이 착해 보이고 부모들이 통하는 부모들이 인정하는
0: 효자일 것 같아.
1: 그래서 있잖아 신화를 좋아한다고 CD 산다면 돈을 안 줬대 아버지가
0: 부모님이.
1: 그런데 G.O.D 산다 그러면 돈을 다 줬대는 거야.
2: 그게 노래 따라가는 거야.
1: 네. 더군다나 G.O.D가 노래가 뭐야? 어머니께.
2: 그러니까 노래 따라가는
1: 또 하나 뭐예요? 누가 일기랬어.
2: 맞아요.
1: 이때.
2: 재민이.
1: 그러니까 완전히 안전 팀 아니야?
2: 너무나 누가 일기가 얼마나 인기가 많았냐면 네. 그때가 아마 토요일날 무슨 5시 네. 6시 이때쯤
0: 완전 황금 시간이었죠. MBC.
2: 그때는 토요일날 그 시간대가 황금기였어요. 그런데요, 그때 네. 그 상대방에 있었던 이제 뭐 K나 뭐 이렇게 다 PD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
2: 육아에게랑 안 붙으려고.
0: 그래서
2: 딴 시간으로 가려고 그 생각이 나요.
1: 아무튼 그때 당시에 막 손호영, 윤재상 인기가 엄청났던 거고.
0: 네, 엄마 아빠 역할도 잘했고.
1: 잘했고. 네. 하여튼 G.O.D의 어머니께는 뭐 사실은 이제 짜장면 열풍인데 이게 잘한 게 뭐냐면 원래 잡채였대잖아요.
2: 아, 그리고 좀 들산해요. 어머님은 잡채가 좋다 하셨어.
1: 잡채가 왜 안 되냐면 50년대, 60년대 생각으로 중국집 가서 어머님하고 짜장면 할 때 항상 엄마들이 돈이 없으니까 난 먹었다 배부르다.
0: 그렇죠.
1: 이랬단 말이야. 그 경험을 저부터 그래요. 그 경험을 자극한 거야.
0: 바로 2일이 돼요.
1: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 노래 듣고 다 나가 떨어진 거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래. 사랑을 자극하는 건데 부모님의 사랑. 효심 자극하죠? 히트 안 되는 사례가 안 없었어요.
0: 없어요. 정말 기억이 나면 뮤직비디오도 참 대단해서 이때 장혁 씨가
1: 아, 그 장혁 씨가 이걸로 데뷔하죠.
0: 네. 네. 아, 하모니카 거기에 또 호수에 네. 탁 떨어뜨린 그 장면.
2: 아.
0: 자, 이 노래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G.O.D의 어머님께.
2: 2위도 붙여볼게요. 네. 2위는 어떤 노래 들으실까요?
1: 2위는 뭐 다들 인정하실걸요? 이때 한 명, 여자 쪽에서 한 명 고르면 누구예요? 엄정화 씨.
2: 아, 엄정화는 성화를
1: 했어. 엄정화는 모든 게 하나의 센세이션이었어.
2: 아.
1: 그리고 이 사람의 춤, 이 사람의 외모, 이 사람의 퍼포먼스, 이 사람의 패션.
2: 연기면 연기.
1: 연기.
2: 얼굴이면 얼굴. 예. 몸매면 몸매.
1: 예. 몸매.
0: 여기는 김창완 형님의 노래입니다, 이거.
1: 더군다나 99년 잊을 수가 없는 게 또 바로 뒤에 뭐가 붙어요? 페스티벌. 해피데이 같잖아.
2: 아, 주영훈 형님.
0: 페스티벌.
2: 아. 그래.

0: 바로 염정화를 따를 수가 없고 최고 여가수가 됩니다.
1: 야 인생이 몰라가 그래서 개그에서 우리 지상일 형님이 영어도 많이 했었거든요.
0: 근데 이게 원래 반기영한테 간다 갈 뻔했다는 어? 얘기가 있었어요.
1: 아~ 네. 우리가 김창완 사단에도 박미영
0: 씨
2: 그렇습니다.
0: 엄정화 씨 프로듀서가 얘기를 잘해서 이건 아무래도 조금 엄정한테 가는 게 맞겠다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2: 이게 이제 그 21세기를 세기말을 앞두고 네. 네. 약간 테크노나 좀 더 약간
1: 나오죠. 미래지향적인
2: 미래지향적인 그래서 귀에 막 헤드폰에 물치고
1: 미쳐가지고
2: 우주인 같은 약간 은가 요 컨셉이 네. 이상봉 선생님 컨셉인데
0: 맞아요.
2: 그분이 그 컨셉을 개콘 초기에
0: 예.
2: 개그맨들 아, 입고 있는 옷 그 옷이 그 옷 만든 분이 이 엄정화 누나 옷 만든 거야.
0: 아, 그래요?
2: 사이버 옷이야.
1: 사이버네 사이버.
2: 그래서 생각해보면 다 비슷하잖아요.
0: 네.
2: 김미아 누나가 입고 있었던 옷을 이렇게 막 보면 사이즈가 안 맞겠지만 그래도 엄정화 씨가 입은 거랑 똑같다.
1: 이때는 또 뮤직비디오 같은 거 보면은 눈에다가 그렇게 조명을
3: 그러게
1: 넣어가지고 눈에 조명이
3: 눈알에
1: 비춰졌어요. 어때?
2: 그 동그란 그 왜 그 형 맞는 동그란 거
1: 있어.
0: 그리고 뭐 이런 얘기는 좀 뭐 아름다운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네. 어머님께서 대단했지만 네. 결국 이제 외국 팝송과 이제 저작권과 관련 부분에서 이제 이게 이해가 많이 됐죠?
2: 어머님께가
0: 네 어머님께.
2: 아 이게 또
0: 그래서
1: 샘플링이야.
0: 그 부분이 아니야. 조금 이 곡의 존재감을 약화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하고 그래서 엄정화의 몰라가 2위가 되고
2: 예.
0: 했습니다.
2: 자 들어보겠습니다. G.O.D의 어머님께 엄정화의 몰라.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방수 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방수 탄탄방수
2: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 시장 운영
3: 국내 피란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4: 깜빡 말고 쾌팍스부
3: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4: 깜빡 말고 쾌팍스부 폐렴구균 백신 저선윤주는 캡박시브로 예방합니다.
3: 캡박시브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5: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3: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2: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3: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2: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0: 애주의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가세 아래 넓은 부분인 양태를 만들며 부르는 갓 만드는 소리입니다.
1: 우리 어멍 양태랑 온 먹음인 어느 젠
0: 내일 모레 장에 내답할 양태를 아직 다 짜지 못해서 어머니에게 야단을 맞을까 걱정하는 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주의 협찬이었습니다.
2: 도시 맛에 한국인이 좋아하는 노래 탑 20. 오늘은 99년도 인기가요들 우리 임지모 선생님과 만나고 있는데요. 이제 1위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네.
3: 이때 어떻게 보면 H.O.T 인기에 조금도 뒤지지 않는 네. 인기를 갖다 구축한 게 G.O.D고 네? 또 한 사람이 솔로로선 조성모.
2: 조성모 형님입니다.
3: 진짜 제가 그때 당시에 웬만한 행사에서 이 두 사람을 안 본 적이 없어요.
2: 다 불렀어. 가는 데마다.
3: 예. 가는 데마다. 네.
4: 엄청난 인기였어. 네. 엄청난 인기.
3: 더군다나 조성모는 이제 2000년, 2001년 가면 더 세지는데 네. 이때 99년까지 얼굴을 공개 안 했단 말이에요.
2: 얼굴 없는 가수였죠.
3: 예. 네. 그런데 그 뮤직비디오가 또 뭐. 노래보다 살짝 더 길게. 네. 그래서 드라마 타이즈란 영화 유명했죠. 예. 그래서 근데 이 첫 곡이 뭐예요? 투에븐이잖아요.
2: 투에븐.
3: 투에븐 다음에 이제 99년에 와서 뭐야? For Your Soul. 다시 말, 슬픈 영혼을. 야, 이거. 너무 슬펐죠.
2: 이경섭 형님. 아, 우리.
3: 근데 도대체 저는 이걸 그때 보면서 돈을 얼마를 쓰는 거야? 아니, 1집에서는 말이에요. 그 투에븐에서 이병헌 나왔지, 김하늘 나왔지.
2: 어? 허준호.
3: 허준호 나왔어. 예. 근데 여기서는 누가 나왔냐? 신효준 나와요? 예. 최지우. 정준. 지금 같은 부를 수도 없어.
2: 그런 라인업이. 요, 때 조성모 형님 여기 나오시지 않나? 여기 슬픈 영혼시계?
3: 나오나? 안 나올걸요? 여기까지 안 나올걸요. 나오나요?
2: 이게 홍콩 가서 찍은 거죠, 홍콩.
3: 그리고 차 나오고 차 뒤에서.
4: 일본 아니에요?

0: 뭐 그러면 나와. 눈길에서 2층 버스에 나.
1: 아 신화에 나오나? 아 이게 조성명이 한번 쓱 나오는데.
2: 조성모 씨는 혹시 저희가 좀 잘못된 말 하고 있으면 직접 나와서 해명하시면.
1: 그럼요. 아 근데 이 노래. 근데 참 이때 당시에 드디어 얼굴 공개하고 저렇게 잘 달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야말로 막 슈퍼스타가 되죠. 그래서 이때 당시 인기를 반영해서 뭐 이번 1990년 1위는요 조성모. 정말 드라마 타이즈 비디오의 상징. 와. 슬픈 영혼씨입니다.
2: 아, 근데 가사가 얼마나 슬픈지 몰라.
0: 맞습니다. 이때 가요제 모든 대상을 다 수상하네요.
1: 다 쓸었어요.
0: 싹 끊어, 싹 끊어.
1: 이게 2000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이때 조성모 대박은 예. 희한합니다.
2: 지금 이 뮤직비디오에 나온답니다, 아, 조성모 씨가.
0: 2층 버스에서, 2층 버스에서 기대고 있는 그 아, 그래요. 장면이네.
1: 아, 그러나?
2: 요 때는 이제 박용진 씨를 믿어줘야 됩니다. 아, 박용진 씨가 이때 음악에 빠져있습니다. 아, 이때 다 빠져. 저희들은 사실 안 빠져있어요. 저는 지금 바빠요, 지금.
1: 그래서 어쨌든 투헤븐하고 포유소울하고 아시나요의 공통점 뭐겠어요? 전부 가을에 나와요.
2: 아 그러네.
1: 그래서 조성모를 가을 남자라고.
2: 아,
0: 야, 나 그것도 시즌을 노리셨네.
2: 이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성모의 포유소울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일등 들어주세요. 1등이
0: 고맙습니다.
2: 조심하세요.
0: 포에버.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오늘도 안전하게 어린이 유괴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세 번째,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번째,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유괴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2: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3: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4: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5: MBC
6: MBC
4: 라디오
6: MBC 라디오
7: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8: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9: 제가 들어드릴게요.
10: 여기 앉으세요.
8: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1: MBC 딱 틀면 나온 노래들이 있잖아요.
12: 만나면 좋은 친구는 좋은 워딩이잖아요.
11: 만나면의 의미를 살리고 가고 싶었고
12: 익숙하고 좋은 걸 가져가되 뭔가 변화됐다는 느껴져야 되니까
11: 시청자분들의 입장도 생각하고 다 생각을 하면서 부른 것 같아요. 두 눈을 맞추고 서로의 마음을 읽고
12: 좀 R&B적인 요소를 더해서 친근하게 느끼길 원했습니다.
11: 내 세계와 다른 세계를 만나게 해주는 그 연결고리가 방송이구나. 그렇게 정말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내신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오늘 오후 3시 기준 전국 투표율은 19.77%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이 34.34%로 최고이고 전북 30.49, 광주와 강원이 각각 나란히 23.44%, 세종 22.68% 순입니다. 대구가 15.61%로 최저이고 서울은 19.62%, 경기 17.39%, 부산은 17.91%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선거 중립 위반은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직격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전 김진태 후보 지원 유세 현장인 춘천에서 이 대통령이 투표지를 들고 기표소 밖으로 나온 일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대놓고 방송 카메라 앞에서 선거운동을 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또 제가 만약 그런 행동을 했다면 어제 당장 체포되었을 것이라며 청와대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하는데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냐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성은 고가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전투표 첫날인 어제 서울시를 압수수색한 것은 수사기관을 앞세운 이재명 정권의 선거 테러라고 규탄했습니다. 박충권, 박수민, 조은희, 고동진 의원은 오늘 오전 서울경찰청을 항의 방문해 공명선거관리의 총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칼을 쥐고 야당 후보를 겨냥했다며 경찰이 서울시를 들이닥쳤는데 표정은 명백하다. 바로 오세훈 후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캠프가 정 후보에 대한 신변 위협 신고가 접수된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공지했습니다. 오늘 정 후보 캠프는 어제 오후 5시쯤 태평파출소 경찰관들에게 정 후보 신변 위협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을 전달받았다며 경찰관들이 정 후보 신변을 확인하고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캠프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한 카카오톡 오픈 챈티문화에서 정원호 씨 칼 한 방 놔드려야겠네라는 글이 올라와 이를 본 신고자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전북 장수군 신장수 변전소 공사 현장에서 60대 남성이 방열판에 깔렸습니다. 이 남성은 인근 병원 외상센터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700kg 무게의 방열판에 깔리면서 양쪽 다리가 골절되고 우측 다리 일부는 절단됐습니다. 경찰과 안전보건공단 중앙사고조사단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우 선수가 11일 만에 부상 복귀전에서 4안타로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올라가는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3도를 나타내겠습니다. 월요일인 다음 달 1일부터는 제주도에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60mm입니다. MBC 4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스티븐 프레스필드는 영화 300의 원작 소설을 쓴 사람인데요. 그는 뭔가 아이디어를 얻고 싶을 때, 생각이 막힐 때, 마음이 헛헛할 때 찾아가는 나만의 장소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거창하고 유명한 곳 말고 내가 오래 살았던 동네 골목이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오솔길 벤치, 몇 시간 기차를 타고 가는 바닷가 허름한 식당도 괜찮다지요. 사람은 가끔 완벽하게 혼자서 나만의 감정에 푹 빠져봐야 한다. 언제든 조용히 가면 호젓한 행복에 젖는 그런 곳, 그런 시간, 상상만 해도 좋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차 엔진 소리가 왜 이래?
1: 그러게.
0: 그린 리그 보링 공장에 연락해봐. 엔진 소리 노하우가 많아 답이 딱 나온다 이거.
1: SS 농기계 엔진도 수리하고 결인차 항시 대기하고 남한동안

0: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1: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0: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1: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0: 오늘도 남의 결혼식 하객으로 다녀오신 분들 꽤 많이 계실 텐데, 와, 또 이게 성수기수기가 없다고 해도 엄청 요새는 성수기인 것 같아요.
1: 올해 많잖아요. 네.
0: 문천식 씨는 결혼식 사회를 진짜 많이 부탁받거든요. 제가 그래서 봐도 진짜 많이 다녀요.
1: 한 몇백 번 했던 것 같아요, 사회를. 그러니까.
0: 자, 최근에요. 국가유산청에서 하는 야외 결혼식 지원 사업이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는 소식입니다.
1: 오잉? 국가유산청에서 하는 거면 설마 결혼식장으로 뭐 궁이라도 빌려주는 거예요?
0: 우와! 제대로 아는데?
1: 아, 진짜요?
0: 맞아요.
1: 우와!
0: 경복궁 안에 그 야외 결혼식을 올리게 도와주는 거랍니다.
1: 우와!
0: 근데 16쌍 모집에 몇 쌍 지원한 줄 아세요?
1: 100쌍?
0: 293쌍.
1: 300쌍 가까이?
0: 응.
1: 그러면 경쟁률이 지금 잠깐만 18:1로 나오네요?
0: 그렇죠.
1: 우와.
0: 근데 지원한 신청 사연들이 진짜 다양했대요.
1: 네.
0: 소말리아 해외 파병 등등 뭐 네. 근무지를 자꾸 옮겨야 해서 네. 장거리 연애를 할 수밖에 없었던 해군 장교도 계셨고요.
1: 아이고, 안쓰러워라.
0: 그렇죠, 그렇죠.
1: 그 커플은 그 결혼식은 둘째 치고 만날 시간도 별로 없었겠는데요.
0: 그러니까, 얼마나 애틋해. 그리고 또 꿈이 배우인데 수입이 뭐 일정치 않고 돈이 일반 예식장은 엄두를 못 내서 예약을 못하고 있다 하는 커플도 있었고요.
1: 그렇군요. 아, 배우라고 네. 하니까 괜히 우리 쪽이라 또 마음이 가네요.
0: 그렇죠. 연예계 네. 쪽이니까. 이쪽이 네. 항상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1: 고용 불안정. 아유.
0: 맞아요.
1: 이런 얘기 들으면 사실 결혼 안 하세요? 결혼식 빨리 하세요? 뭐 이런 말 좀 실례일 수 있겠어요. 그죠?
0: 아, 그렇죠.
1: 왜냐면 결혼식을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는 그 커플들만의 어떤 사정?
0: 맞아요.
1: 있으니까.
0: 네. 네. 그리고 많은 일들이 그렇잖아요. 당연히 다들 하는 일 같지만 못하고 있는 사연도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1: 맞아요.
0: 근데 그거를 궁금하다고 눈치 없이 물어보면 그게 바로 상처가 된다는 거죠.
1: 그래서 정선혜 씨, 저는요, 그 우리 지라시에 있었던 혜지 작가님, 그 작가님한테 아이는 언제쯤 가실 거냐? 이거 한 번도 안 물어봤습니다.
0: 맞아, 맞아.
1: 왜냐면 그 부부마다 사정이 다 다르니까.
0: 그래서 지금 혜지가 없어서 하는 말인데 네. 스튜디오 안에서 자꾸 저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혜지 뱃속의 일을 내가 어떻게 알겠냐고. 수정과 착상은 그들의 몫이지.
1: 아니, 누나가 나보다 친해잖아. 그러니까 이제 물어본 거죠.
0: 그래서 씨가 네. 내가 그들의 수정과 착상을 어떻게 아니? 아, 그렇죠? 네. 궁금했지만 참는 게 느껴졌어.
1: 지금 혜지 작가가 출산 때문에 지라시를 쉬고 있잖아요.
0: 네네.
1: 그 후로 지라시 안 듣는다면서요.
0: 아, 난 알지. 네.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1: 왜 그런 거예요?
0: 자기 없이 재밌게 깔깔 웃는 꼴 보기 싫어서.
1: 아, 진짜?
0: 난 너무 웃어서 빵 터졌어, 그 얘기. 너무 공감 가지 않아요?
1: 혜지 성격 확실하죠.
0: 아, 그리고 저도 완전 타이로 쉴 때 예능 안 봤거든요.
1: 아.
0: 왜냐면 나 빼고 다 행복한 것 같은 느낌?
1: 맞아요.
0: 그래서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현재 즐거움이 누군가에게 폭력이 되지 않게 균형을 잘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1: 그런 거군요.
0: 네, 개인적인 경험치로.
1: 네, 즐거움을 드려야지 내가 너무 신나면 안 되는 거군요.
0: 그러면 네. 보는 사람한테는 폭력일 수 있으니까.
1: 아, 알겠습니다. 네.
0: 다행이에요. 우리가 별로 안 신나서 요새.
1: 맞아요. 나 울어. 네.
0: 김원준의 노래 예. 첫 곡으로 준비했어요. 혹시 혜지야 듣고 있니? 너에게 바치는 노래야. 너 없는 동안.

0: 네, 5월 30일 토요일 지라시 첫 곡으로 김원준의 너 없는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1: 그리고 여자처럼 불러요 왜?
0: 아니 귀엽게.
1: 아, 어머 귀엽다고 생각한다. 네,
0: 원준형이랑 저랑 이제 얼굴이 거의 뭐 그 많이 다르죠?
1: 아 문천식 씨 네. 얼굴을 반으로 접으면 김원준 씨가 돼요. 조이접기죠.
0: 아 그런 거구나.
1: 반으로 이렇게 꽉 접으면 돼요.
0: 알겠습니다. 2분의 1이군요.
1: 쉬워요. 네, 그럼 얼마나 쉬워. 네. 같은 그 얼굴이니까. 네. 자 오늘 울리고 웃기고 다양한 사연 만나는 지라시 라떼 백일장 함께하는 날입니다.
0: 네 이번 주는 이세준 씨 아니죠? 심현보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1: 아우 가랭이 네. 우리 가요계 랭보와 함께하는 지라시 라떼 백일장 3부부터 시작합니다.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2: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100% 청취자 맞춤형 서비스.
7: 사전 예약 지라시 부킹 사연.
6: 노션은 노노노. 여러분이 미리 예약하신 사연들 제가 웃음과 감동으로 꽉꽉 채워서 소개하는 시간이죠. 지라시 부킹 사연.
7: 먼저 사연 예약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안내해 주세요.
6: 방송 중인 문자번호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또 방송 중이 아닐 땐 지라시 홈페이지 부킹 사연 게시판에서 사연 예약하실 수 있어요.
7: 오늘 첫 번째 예약 사연의 주인공입니다. 3214님이 집에 혼자 계신데요. 이쪽으로 오세요.
8: 안녕하세요. 네, 주말에 가족들이 각자 스케줄 때문에 다 외출합니다.
7: 아.
8: 와이프는 약속 가고, 아들은 운동 가고, 딸은 남친 만나러 가고. 그래서 저 혼자 집에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소파에 착붙어가 실화시 들을깁니다. 막 이게 호사 아닙니까?
7: 사실은 좀 그래요. 뭐 가족들이 함께 여행 가고 즐기는 것도 좋지만. 각자의 시간을 보내러 가고 나 혼자 오롯이 이 집을 다 차지했을 때
6: 아 그렇죠
7: 그때 그 햇살과 소파와 그 정적 네. 누리세요
6: 저는 아무도 없으면 청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바빠요
7: 아, 왜?
6: 네, 왜냐면
7: 이렇게 가만 안 있어
6: 아니 애들이 계속 왔다 갔다 어지르면 청소가 안 돼요 근데 애들이 없어야
7: 그건 그래
6: 싹 돌릴 수가 있어가지고
7: 아 그건 그렇다 저도 강아지 없을 때 옷장일을 하는 게
6: 그렇죠.
7: 옷장에 옷방에 들어가 정리하는 거 강아지들이 싫어해요
6: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청소 끝날 때쯤 저는 치킨을 시킵니다
7: 아 뭐야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그거
6: 그게 천국이죠
7: 아버님 네. 치킨 시키세요
6: 예, 제일 좋아하는 거 시키세요 다음은 0187님 보내주셨나요?
9: 하다 여기는 남은시 이놀 메뉴라 2000평 하우스에서 캠벨 포도 아시라?
6: 알죠 알죠 네,
9: 캠벨 포도 농사 짓고 있어요
6: 맛있는데 그거
9: 예, 올해 첫 농사라 신경 겁나게 써버리고 있거든요 힘들지만 남편이랑 일하고 마주보고 있은 게 겁나 좋네요 어이 남편 당신 거 좋지? 대답 표벌한 게
8: 아 맞다 시방 저짝에 장가마다 말고 그냥 와버렸네 아,
9: 대답을 하다 어디가 아까 다 했잖니
8: 무시라고 잘 안 들려요
9: 제가 씨 이 징에게 부끄러워가지고 저런다 형이 암튼 우리 남편 힘나라고 포에트의 순정 겁나 신청해봅니다 제가 참 많이 사랑하고요 평생 아껴주겠다고 전해주시오 어메 간지러운 근
6: 아 간지러운 근 귀여우시네요.
7: 아, 그래도 이렇게 애교를 직간접적으로 하신다.
6: 아, 이렇게 스윗한 부부들이 예. 그 농장에서 키우시는 포도는 왠지 더 달콤할 것 같아요.
7: 당도, 와, 이거 한 그죠? 15브릭 나오는 거 아니에요?
6: 어, 진짜.
7: 캠벨 포도를 전 더 좋아해요. 아, 파인 머스킷이나 다른 어떤 그 굉장히 큰
6: 거봉이잖아요.
7: 거봉보다는 캠벨 포도를 좀 좋아해요.
6: 아, 맞아요.
7: 클래식하잖아요.
6: 맞아요. 그래서 저도 좋아해요.
7: 그러니까. 에이. 아, 먹고 싶다.
6: 과일 농사가 손이 많이 가는데.
7: 그렇죠. 그래도 덕분에 여름에 캠벨 포도가 왜 쫙 그 성수기일 때를 기다리는 네. 저 같은 매니아들은 너무 행복하고
6: 아.
7: 네, 다시 한번 두 손 모아 감사드립니다.
6: 올해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7: 네. 예. 0187님이 신청하신 코요테의 순정 들을까요?

0: 사는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주말엔 여러분이 사전 예약한 부킹 사연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연 소개하죠. 자, 이쪽으로 오세요. 먼저 7602님 사연입니다. 아프시대요.
1: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응?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장염에 걸려. 아, 잠깐만요.
0: 아이고 아이고.
1: 아, 나, 아, 좋겠다.
0: 아이고.
1: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며칠째 화장실과 한 몸이 됐습니다. 그래도 아유, 진짜.
0: 아이고 아이고.
1: 아유, 속이 벼가지고 지금은 좀 괜찮아졌습니다. 더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0: 그래요, 예.
1: 아이, 나 이제 더 쓰고 싶은데 못 쓰겠네. 빨리 나으라고 응원해 주십시오.
0: 아, 아무래도 날씨가 더워져서, 예, 지금 장염이 돌더라고요. 제 친구도 한 3일 고생하더라고요.
2: 아우, 진짜.
0: 조심하셔야 됩니다.
2: 근데 사실, 이 장염이 수분이 빠지는 거라, 여러분 다이어트랑은 하든 관계가 없어요.
0: 맞아요, 맞아요.
2: 그런데도 우리가 가끔씩, 약간 텅 빈 리액션 하잖아요. 좋겠다.
0: 살 빠져서? 아니, 아니에요.
2: 아니, 수분 내려간 거예요.
0: 그러니까요. 네. 네, 관리 잘 하시고요.
2: 아우, 너무 아프지, 이거 진짜. 열도 나고.
0: 맞아요. 다음 자, 이번에는 7267님 보내주셨네요. 네.
3: 선현이 최식 오빠 안녕하세요.
0: 네네.
3: 저는 본가 내려와서 부모님 복숭아 농사 도와드리고 있어요. 잠깐만 일해도 땀이 줄줄 나는데 부모님은 어떻게 이걸 매일 하고 계시는지 진짜 존경스러워요. 우리 가족 힘낼 수 있게 시원한 노래 부탁드려요.
0: 아,
3: 오늘 진짜 과일 농사 지시는 분 사연이 많구나.
0: 그러네요. 왜냐면 철이 철이니까.
2: 맞아 맞아.
0: 근데 저는 뭐 딱딱한 복숭아 뭐 물렁한 복숭아 다 좋아하긴 하는데.
2: 말복 딱복.
0: 예.
2: 근데 진짜 또 캠벨 포도에 이어서 저 복숭아 또 매니아거든요.
0: 저는 복숭아 진짜 좋아요.
2: 우리 7267님 부모님 정말 두 손 모아 또 감사 인사드립니다.
0: 덕분에
2: 설렙니다.
0: 네, 저희가 행복합니다.
2: 저희가 계절이 설레는 이유는 그 네. 제철 과일에 대한 기대치도 무시 못하거든요.
0: 그만한 게 없어요 진짜. 네, 살면서
2: 그래서 네. 특별히 그런 제철 과일 농사짓는 분들께는 더욱더 뜨거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0: 아, 그리고 7267님 너무 기특하지 않아요?
2: 그죠?
0: 주말에
2: 이뻐 이뻐
0: 엄마 아빠 도와드리는 거예요.
2: 네 집 딸이 이렇게 잘 컸어.
0: 대단하다 진짜.
2: 진짜 그냥 우리 부모님이 일단 복숭아 농사보다 자식 농사를 잘 지셨네.
0: 진짜
2: 그죠?
0: 아유, 너무 보기 좋습니다.
2: 네. 자, 아주 뭐 풍성하고 당도가 높은 아주 예쁜 복숭아가 주렁주렁 열려서 대박 나시길 바라고요.
0: 저희가 많이 많이 사 먹겠습니다.
2: 네, 예. 7267님이 신청하신 싹쓸이의 다시 여기 바닷가 듣고 광고 듣고 함께 할게요.

0: 땡긴다 땡겨.
1: 매콤새콤 달콤한 맛. 부추면은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2: 교실문, 병실문 안전하고 튼튼한 창신 자동문으로 손으로 열고 스스로 닫히는 반자동 교실 병실 출입문. 창신 자동문은 금속으로 제작하여 외부 충격과 화재에 강하며 KS 인증, 제품 성능 인증으로 더욱 안전합니다. 대구 경북 제조기업 창신 자동문 053-571-6266.
3: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4: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3: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5: MBC,
6: MBC 라디오,
7: MBC 라디오.
2: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0: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고속도로 이제는 상행선으로 차량이 늘고 있는데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차량 많아지는 가운데 사고도 있습니다. 광명역 2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는데 광명역에서 금천으로 정체가 심하고요. 그 전으로도 서평택에서 발안, 매송휴게소에서 각각 속도 떨어집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일산 방향으로 소래터널 부근 4차로에 화물차가 고장나서 서 있고요. 정체는 시흥에서 서운분기점, 김포에서 자유로 구간 어렵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은 양지터널, 동수원, 또 부곡에서 반월터널, 월곡분기점으로 밀리고 서울 양양선은 서울 쪽으로 화도 구간에서 지체됩니다. 최수연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3: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지라시 부킹선 함께하고 계신데요. 마지막 예약사연의 주인공 4027님입니다. 바로 모실게요.
4: 아, 예, 안녕하십니까. 주말에 대학생 아들이랑 영화관 나들이 갑니다.
3: 우와.
4: 아니, 아들이 여자친구한테 그러니까 헤어져가지고, 예, 울적해 하더라고요. 집에만 있으면 뭐합니까? 이게 괜히 생각만 나지. 영화 보면서 잠깐이라도 잊으라고요. 아들아! 다 지나간다. 힘내라.
3: 와, 최고 아빠. 사고이실님.
4: 이 연애 상담은 사실, 그러니까 이 아빠가 아들에게 딸이 엄마하고 이렇게 하는 요렇게 동성끼리 통하는 게 또 있어요.
3: 있죠, 있죠.
4: 확실히 있어요.
3: 네.
4: 아, 근데 진짜 나중에 주환이 연애 상담도 이제 문천식 씨가 해야 될 걸요?
3: 저 애들 중인데 야 뽀뽀해봤냐? 그냥 무슨 말이요 그러더라고요.
4: 아, 내 입을 막는 행위라는 거야.
3: 그러니까
4: 답답했어요. 듣기 싫구나. 내 연애사를 듣기 싫은 부모님들의 전형적인 리액션이에요.
3: 그러니까 4027 형님처럼 했어야 되는데 네. 제가 너무 섣불렀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서.
4: 아, 근데 주환이는 아빠를 읽고 있기 때문에
3: 그렇죠.
4: 네, 아마 그걸 농담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좋은 시간 보내시면서
3: 네.
4: 네, 아드님하고 뭔가 마음으로 깊이 교류하는 시간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3: 여기 형님 말씀 맞는 게 다 지나가요. 진짜 여러분 안 지나갈 것 같죠? 네. 지나갑니다.
4: 근데 문천식 씨도 네. 우리 여기 아버님도 네. 첫사랑이랑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오늘만 살고 안 살 거야?
3: 예, 또 옵니다. 예, 또 와요.
4: 또 와요? 뭐야?
3: 자, 지라시 부킹 사연 노시 없는 그날까지 계속 가겠습니다. 다음 주 예약하고 싶은 사연 있으면 미리 보내주시고요. 지라시 홈페이지 있습니다. 게시판에 남기셔도 돼요.
4: 자, 우리 4027님이 신청하신 악뮤의 소문의 낙원 들으시고요. 저희는 지라시 주간 베스트 함께 할게요.

0: 베스트 기억하는 사람 손
1: 웃음이 묻어날 편지 주간 베스트 한 주간 방송된 웃음 편지들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가장 웃긴 사연 소개합니다.
2: 사연이 나간 뒤에는 퀴즈도 있으니까 잘 들어주세요.
1: 자 그럼 웃음이 묻어날 편지 주간 베스트 발표할까요?
2: 5월 18일 월요일에 소개됐죠. 충청북도에서 이종숙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3: 구루마야 너는 지금 어디에 있노?
2: 자 축하드립니다. 우리 사연자분께 10만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요.
1: 200만원 상당의 상품 받으실 월간베스트 후보가 되셨습니다.
2: 잃어버린 손수레를 찾다가 일이 점점 공권력의 개입이 점점 너무나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네. 커졌던 사연이었습니다.
1: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예상치 못한 전개가 네. 펼쳐집니다.
2: 아, 약간 감동적이기도 했어. 아, 이렇게까지 해준다고?
1: 그죠?
2: 막 이러면서. 예. 감을게요. 네. 안녕하세요. 써니언니 천식오빠.
1: 네.
2: 아버지 기일을 맞아 언니들이랑 아버지 산소에 가다가 셋째 언니가 해준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1: 네네.
2: 일명 구루마 아시죠? 그러니까 손수레 사건입니다.
1: 네.
2: 몇 년 전쯤 언니가 부업을 하는데 그 부업 일감을 주는 가게 앞에 손수레가 하나 있었대요. 한때 가게 사장님이 열심히 쓰시다가 잊혀진 존재가 되어 구석에 처박아 놓으신 건데 그걸 보고 언니가 생각했대요.
4: 부업한 거 빨리빨리 달라는 사장님 때문에 마음이 급한데 아우 저 손수레 밤새 일한 거 싫어서 와야겠다.
2: 그래서 집으로 가져와가지고 밤새 부업을 하고 아침에 가져다 주려고 대문을 딱 열었는데 헐! 손수레가 사라졌어요.
1: 에?
2: 없어진 거죠. 그래서 언니는 바로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4: 사장님 사장님 빌려주신 그 손수레 있잖아요. 그걸 분명히 제가 집 앞에 잘 놨는데
2: 언니는,
4: 없어요.
2: 언니는 사장님이요 오래된 거니까 놔두라고 할 줄 알았는데 사장님 대답이 뜻밖이었답니다.
4: 사장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2: 경찰서에 신고해요.
4: 경찰? 무슨 손수레 하나 갖고 신고까지 그거를...
2: 모르는 소리 하지 말아요. 건너집에 피자집 하나 있잖아. 거기는 피자에 양파가 많이 들어가니까 새벽 배송을 시켰대.
4: 네.
2: 근데 출근해 보니까 양파가 없어졌대.
4: 양파가요?
2: 그렇지. 양파가 한망 두망도 아니고 양이 엄청나니까 피자 가게 사장이 신고를 한 거야.
4: 어머 그래서 찾았어요?
2: 찾았지. 경찰서에서 밤새 CCTV를 돌려봤더만 양파 들고 가는 범인이 딱 나오더라 이거예요.
4: 그 범인이 누군데요?
2: 그 근처 사는 할머니셨는데 뭐 버린 줄 알고 주워갔다 카더라. 근데 뭐 연세도 있으시고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싶어가지고 피자 가게 주인이 딱 용서해주고 경찰서에서 혼방 조치. 우리나라 경찰서가요 그렇게 일을 잘해요.
4: 아네
2: 그러니까 얼른 신고해요.
4: 아네 알겠습니다. 그럼 신고하고 또 연락드릴게요.
2: 그래가지고 언니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 정말 경찰 두 분이 찾아왔대요.

0: 진짜요? 가슴 아프게 잃어버렸어요.
1: 알겠습니다. 범인이 잡히면 연락드리겠습니다.
0: 아니요. 뭐 같은 일어나 보니까 없어진 상태였어요.
1: 예, 알겠습니다. 이제 네. 범인이 잡히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예, 예,
0: 감사합니다. 예. 네.
2: 경찰분이 다녀간 후에 얼마나 지났을까? 며칠 후에 바로 연락이 왔대요.
0: 아, 네. 여보세요?
3: 아, 네네. 여기 지라시 경찰입니다.
0: 아, 네.
3: 아, 선생님 댁 근처 도로 CCTV를 다 살펴봤는데 그 선생님 댁이 후미진 곳이라.
0: 예, 후미져요?
3: 예. 그래서 CCTV가 안 보입니다. 저희 쪽에서는 못 찾을 것 같습니다.
0: 아, 그래요? 아, 뭐 할 수 없죠. 바쁘신데 괜히 제가 귀찮게 해드린 건 아닌지.
3: 아, 그래서?
0: 예?
3: 강력계로 사건을 넘기겠습니다.
0: 네? 강력계요?
2: 그래서 언니의 손수레 사건이 강력계로 넘어간 거예요.
0: 아니요, 저기요, 잠깐만요. 무슨 손수레 하나 가지고 강력계로 가요. 저 이거 안 찾아도 돼요. 제가 사장님께 잘 말씀드리면.
3: 아닙니다. 저희는 일단 신고가 들어오고 사건이 접수된 이상 절차가 그렇습니다.
0: 네?
3: 아, 그럼 사건이 진척되는 대로 다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0: 아니, 근데요, 그 진짜로 더 안 찾으셔도 되는.
3: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0: 아, 네, 감사합니다.
2: 갑자기 일이 너무 커지는 바람에 언니는 마음이 너무 뭐랄까 더 불안불안해진 거예요. 근데 며칠 후에 경찰서에서 또 전화가 온 겁니다.
0: 아, 여보세요?
4: 아, 예, 안녕하세요. 강혁계입니다.
0: 아, 네, 네.
4: 예, 안타깝게도 저희 쪽에서는 손수레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0: 아, 네, 아, 저는 괜찮아요. 네, 아, 제가 우리 사장님한테 보상하면 돼요.
4: 그래서?
0: 네, 네?
4: 저희 경찰서장님께서 연락하실 겁니다.
0: 네?
4: 경찰서장님의 얘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0: 아니요, 그럴 필요 없으세요. 그 바쁘신 분께서 그 제 손수레 때문에 왜 그 굳이 그렇게. 아니요, 아니요. 저는 진짜 괜찮아요.
4: 아, 저희도 절차가 있어서요.
0: 네?
4: 그럼.
0: 아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2: 그리고 마침내 지라시 경찰서에서 경찰서장님이 직접 작성한 손글씨로 공문이 내려왔답니다.
5: 사과 말씀드립니다. 선생님이 구루마, 그러니까 손수레를 찾지 못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이 손수레의 자물쇠를 꼭 걸어잠궈서 다시는 이런 피해가 없도록 예방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그래서 언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찰분들 참 고생 많으시다, 이걸 깨닫고 감사 인사를 드렸으며 부업 일을 하는 가게 사장님께 손수레값 5만 원을 변상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거죠. 근데 웃긴 건 며칠 후 중고마켓에 언니가 잃어버린 손수레랑 비스무리한 게 올라오더래요.
6: 진짜?
2: 색깔도 모양도 똑같은데 가격이 2만 원에서 3만 원.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어 100% 확신할 순 없지만 언니는 아무래도 자신이 잃어버린 손수레 같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언니가 하고 싶은 말이 있대요.
0: 구름아야, 너 잘 있니? 너 비싼 거야. 2만 원에 팔려면 안 되는 건데. 내가 5만 원에 너를 넙죽 넘겼는데 2만 원에 거래되면 안 되잖아. 그리고 구름아 가져간 분, 뭐 어쨌든 이렇게 됐으니까 요긴하게 써주시고요. 구름아, 잘 살아라. 하여튼 너 비싼 거야. 5만 원짜리야, 너 진짜. 너 2만 원 아니야. 자부심을 가져야 돼. 알았지? 꼭.
7: 아, 문자가 많이 왔습니다. 예, 최지혜님이 오늘 처음 들었는데 두 분 진짜 너무 재밌어.
8: 진짜요?
7: 네, 정선희님, 문천식님 맞죠?
8: 네, 맞습니다.
7: 진짜 연기 재밌게 잘하신다. 지친 하루였는데 감사해요.
8: 아, 요새 새싹 문자가 조금 늘고 있어서 네. 되게 벅차네요.
7: 아, 진짜 네. 고맙습니다. 예.
8: 개중 그래도 청순한 편이었는데 정말 저희가 작정하면 아, 어떡하시려고. 환복하셔야 돼, 환복.
7: 예, 자주 오십시오.
8: 네네. 네. 바지 한 벌 들고 오세요.
7: 3627님은 우리 집도 어쩌다가 도지사님 보좌관님께서 오신 적이 있어요.
8: 어쩌다가? 어쩌다가 너무 궁금하다. 도지사님 보좌관이면 그 도에서 가장 좀 그래도 파워풀한 분의 네, 보좌관님이잖아요. 자, 우리 6466님. 일 커진 에피소드 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여친이요. 저희 집에 놀러 온다고 했더니 할머니, 할아버지, 큰엄마, 큰아빠까지 다 오셔가지고 여친이 깜짝 놀랐어요. 저 장손이거든요.
7: 아, 어른들이 말씀은 안 하셨지만 기대가 컸네, 그죠?
8: 여친이 되게 단아하게 안녕하세요.
9: 어서와요.
8: 어서와요.
9: 예.
8: 어이, 반가워요.
9: 우리 장손 여자친구라고.
8: 예. 예. 전 착정했어. 누가?

0: 아빠고!
1: 아니, 어머님, 저 우리, 상철이, 여자친구가 왔어요.
0: 아이고, 아이고, 기다려라, 기다려라, 간다.
1: 예, 천천히 오세요.
0: 3대.
2: 아이고야.
0: 3대가 다 뭐야.
2: 난리 날 거 아니에요.
0: 가볍게 식사나 하려고 에. 간 건데. 쌍견내 돼버리고. 근데, 요즘 이런, 막, 한 지역에 같이 사시는 분들이 드물어져서 그런가? 난 너무 부럽다. 이게.
2: 진짜 보기 좋은데요.
0: 북적북적한 게 좀 네. 시끌시끌하고 그러지만 네. 네, 저도 주말에 어머님 생신 때문에 이제 다 모여가지고 북적북적 시끌시끌했거든요. 진짜 떠들썩그 자체였는데
2: 부러운 거예요 진짜.
0: 약간 이명 들리려고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우리가 몇 번이나 남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2: 그렇죠. 네, 부럽습니다. 사연 나가시니까 퀴즈 드려야죠. 웃음 편지 주간 미스트 특이평가 퀴즈.
0: 자, 사연자의 셋째 언니가 이것을 잃어버려 경찰에 신고하자 일이 점점 커져 경찰서장님이 사과문을 보냈죠. 언니가 잃어버린 이것은 무엇일까요?
2: 1번 손수레, 2번 손수건, 3번 손톱깎이.
0: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2: 정답자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자, 문자 주시는 동안 노래는요?
0: 이게 맞아? 이래도 돼? 손수연 씨의 노래입니다. 예, 네. 사랑 결코 시들지 않는.

0: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을 놀라움이.
0: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2: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2: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3: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모든 인체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생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서머 에드피아.
5: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덮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국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0: 한얼 사이언스.
1: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비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내식 F정 80mg. SK케미칼.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4: 혹시 TB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0: 함께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주간베스트 듣기평가 퀴즈. 사연자의 언니가 잃어버렸던 물건. 정답은요?
2: 1번 손수레였습니다. 네. 자, 정답자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1: 노래는요?
2: 김현정의 그녀와의 이별. 이 노래 2부 끝곡으로 들으시고 네. 뉴스 듣고 저희는 5시 5분에 또 올게요.
1: 잠시만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알쏘! 좋다!
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1: 얼쑤 신난다!
2: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건강한 미래를 위한 당뇨병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변량이 늘었거나 자주 소변을 본다. 두 번째, 물을 마셔도 심한 갈증을 느낀다. 세 번째, 평소에 비해 음식 섭취량이 많아졌다. 네 번째, 쉽게 피로해진다. 다섯 번째,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한다. 여섯 번째, 시력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 일곱 번째, 손발이 저린다. 당뇨병은 서서히 발생하므로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미리 예방해 주세요. 당뇨병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진단받아 주세요.
4: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내일부터 정상 운행됩니다. 코레일은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 사고 복구를 마치고 내일부터 모든 열차를 정상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각종 철도 시설물을 밤샘 복구했고 열차 시운전 등 차량 점검과 정비를 마친 열차들을 투입해 내일부터는 모든 열차를 정상 운행할 수 있게 됐다고 코레일은 설명했습니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오늘 오후 4시 기준 전국 투표율이 20.94%로 집계되며 역대 지방선거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전남이 35.89%로 최고이고 전북 31.96%, 광주 24.82, 강원 24.62, 세종 24.18% 순입니다. 대구가 16.53%로 최저이고 서울은 20.87%, 경기 18.49, 인천 19.15, 부산은 18.98%입니다.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늘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과 투표지 노출 논란 당시 투표장에 있던 선거관리 관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이 기표된 투표용지로 특정 정당, 특정 후보에 대해 방송 카메라 앞에서 지지 호소를 한 것과 선관위 직원에게 보여줘서는 안 되는 투표용지를 보여준 것이 본질적인 문제라며 공직선거법을 해석할 여지 없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오늘 국회의원 재선거가 열리는 경기 평택에서 지도부 회의를 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번 6.3 지방선거 최고의 목표가 조국 죽이기냐고 반발했습니다. 박병원 대변인은 다급해진 민주당 지도부가 평택을 찾아 가짜 민주당을 찍으면 국민의힘에 유리해질 수 있다고 했다며 평택의 가짜 민주당 후보는 김용남 후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짜 민주당 후보를 찍지 말고 진짜 범민주진영의 후보 조국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피터 엑세스 전쟁부 장관이 우리나라의 전시작전 통제권 조기 회복 추진에 대해 동맹국이 통제권을 더 신속히 가져가려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한국이 그걸 원한다는 점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헥세스 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에서 통제권 이양은 양국 모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할 것이고 매우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에 대해서는 중요한 역량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한국은 중국 입장에서 단검이라고 말한 주한 미군 사령관 발언으로 외교적 발언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한미는 모든 현안이 있을 때마다 헥세스 전쟁부 장관과 수시로 소통한다며 그런 문제는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올라가는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3에서 22, 낮 최고 기온은 27에서 33도입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시인 오은입니다. 1년이라는 제시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5월엔 정체성의 혼란이 찾아옵니다. 기념일은 많아도 나는 그 어떤 기념일의 주인공도 아니고 축하와 감사 역시 내 몫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세상이 정해놓은 이름표가 없다고 해서 덜 중요한 삶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맑은 날 같은 나 자신을 한번 끌어안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요. 그래서 시에서 했던 질문을 건네보겠습니다. 나는 나의 어떤 면을 축하해 줄 수 있습니까?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MBC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고!
1: 정사리 문천씨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시작하실까요?
2: 자, 오늘 3, 4부는 추억이 작품이 되는 시간, 지라시 라떼 백일장 함께하는 날입니다.
1: 네, 오늘 백일장 함께해 주실 분, 마음만은 누구보다 연기의 진심인 분입니다. 작사가 심현보 씨와 함께할게요.
2: 네. 네. 심현보 씨가 어디 심신지 이따 여쭤봐야겠어요.
1: 갑자기 왜요?
2: 배우 심양홍 씨랑 친인척 관계일 수도 있잖아요.
1: 아, 톤이 하나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2: 원톤 연기. 아. 심양홍 선생님. 아, 근데 그분의 원톤 연기는 가히 독보적이었어요.
1: 맞아요. 네. 듣고 싶네요.
2: 네.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백일장 사연 소개도 하고 함께 심사도 해볼 건데요. 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심현보 씨 만나 뵙겠습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꼴장자나 봐요.
2: 흑찼다.
1: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2: 우리 엄마 예쁜데?
3: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1: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4: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리저는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리전.

0: 세정제 나방엔 인시피오.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코리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

0: 하나에 연필을 쥐고 고민하던 그때 그 시절처럼
1: 한 줄 한 줄 나만의 이야기를 담아보는 시간
0: 지라시
1: 라떼 101장 주경 야독 낮에는 가사를 쓰고요 밤에는 연기 연습하십니다 작사가 심현보 씨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우리 심현보
2: 안녕하세요
0: 예. 네. 지난주 이세준 씨가
2: 이 양반이 계속 뭐 이렇게
0: 네. 언급하고 싶지 않아 했어요
2: 저희 대해서
1: 몰라요 세준 형이
2: 어나더 레벨이다
0: 포털에 뒤져보면 배우로도 뜬대요
2: 해라 배우 내가 준다 배우 나는 미련이 없다
1: 그러니까 형님보다 작사에서 밀리니까 연기로는 네. 형을 깔고 싶은가 봐요
2: 난 연기인 오롯이 주겠어
0: 네. 지금 여기 영화 배우 이세준 이렇게 포털에 저거. 뜬다고
2: 네. 저 자기가 올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1: 올릴 수 있어요 근데
2: 올릴 수 있죠
1: 팬들이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2: 아 그래요?
0: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심현보 씨
2: 팬을 시킬 수 있죠 그렇잖아.
1: 아 재밌어.
2: 전 네. 그거라고 봅니다.
0: OEM으로 네. 이렇게 프로필 작업을 시키시는.
1: 아 연예인이 무슨 팬들한테 아청을 줘요. 말이 돼요.
0: 근데 듣고 있나 이세준? 네. 아 이 오락가락 게스트의 가장 큰 장점은 네. 이간질을 할수 있다는 거네요.
2: 여러 한 번은 만날 텐데. 그쵸?
0: 아 너무 재밌다.
1: 네. 연말에는 넷이 모여서 하는 거 어때요?
0: 넷이 함께 멱살 잡고.
1: 그렇죠.
0: 아 이거는 꼭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네요.
1: 좋습니다.
0: 심현보 씨가 인별그램 보니까 엄청 바쁘시던데요.
1: 바쁘세요.
2: 아 저는 원래 혼자서 그냥 사부작.
0: 네. 운동 뭐 혼자 필라테스도 바빠요. 하시고.
2: 그렇죠. 필라테스도 하고요. 운동.
0: 예. 맛있는 것도 되게 먹고 다니시던데 근데 식욕이 그렇게 있어 보이는 스타일은 아닌데.
2: 많이는 안 먹는데
0: 아, 미식가
2: 그래도 찾아 먹긴 하는 것 같아요. 챙겨 먹는 스타일이에요.
1: 제가 잘 알잖아요. 형수님이랑 그 기념일 날 타이어 맛집을 다 다니시더라고요. 그죠?
2: 그렇죠. 찾아서 좀 다니는 스타일입니다. 예.
0: 아 진짜?
2: 이거 한두 번 기념일이니까.
0: 기념일이라는 게 1년에 한 몇 번 없잖아요.
2: 그렇죠. 보통 그럴 때 가는 거예요. 뭐 생일이나 기념일이나.
0: 혹시 뭐 일주일 뭐 기념, 2주일 기념.
2: 아니, 그러지 마세요.
0: 처음으로 손 딱
2: 그렇게 기념하고 못 살아.
0: 그렇게 살 것 같아요.

0: 아니, 그 사람은
1: 왠지
2: 그건 아니에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여름 음식들 맛있기 시작했으니까
3: 추천해 주세요.
2: 열무국수 같은 거 요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3: 열무가 여름 보양식.
2: 국수 네, 열무국수나 뭐 막국수나 이런 거 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3: 너무 좋아. 네. 진짜 그 국수는 한번 빠지면 더 이렇게 끊어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2: 그렇죠, 그렇죠.
3: 국수가 주는 그 위안이 있어. 콕 할 때 그 시원한
2: 캐가. 그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그 계절 음식들 이렇게 먹고 넘어가야지 뭔가 이렇게 좀.
1: 맞아.
2: 잘 살고 있는 느낌 드는 거죠.
3: 그러니까 난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이 왜 그렇게 친구들이랑 오리고기 먹으러 다니는지 몰랐다.
2: 아, 그거 되게 중요해요.
3: 아, 나 진짜로 들깨 삼계탕 뭐 이런 거 물어보면
2: 그러니까.
3: 왜 이렇게 이웃집 어머님들 집사님들이랑 다니면서 들깨 칼국수, 오리, 뭐 탕 이런 걸 드시는지.
2: 그런 걸 먹고 나면 네. 요 계절을 잘 보낸 느낌이 드니까.
3: 행복해진대요.
2: 그렇죠, 그렇죠. 네.
3: 자, 그렇습니다. 뭐 심현보 씨가 열무국수 추천해 주셨는데 여러분도 저녁 메뉴나 네. 뭐 맛있는 보양 음식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1: 저 주말이니까요. 네. 자, 실은 라떼 101장 주제를 들으시고 떠오르는 추억이나 에피소드 있잖아요. 자유롭게 글로 써주시면 됩니다.
3: 일단 101장에 소개되시면 외식 상품권 선물로 드립니다. 매주 뽑힌 장원에게는 외식 상품권 하나에 더 얹어요. 녹용 홍삼 세트. 하, 기가 막히죠. 예. 심사는 저희와 심현보 씨 그리고 제작진들의 다수결로 결정할게요.
1: 지라시 홈페이지에 지라시 라떼 101장 게시판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뭐 짧은 글, 긴 글 모두 다 여기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3: 자, 그러면 이번 주 주제 소개하고 들어가요. 네. 미리 공개해드렸듯이 아 너무 좋아. 싸운날.
1: 정선의 씨 스타일이네요.
3: 도파민. 네.
1: 먼저 싸운날에 얽힌 101장 사연 맛보기로 몇 개 소개하죠.
3: 양혜종님이 보내주셨어요. 아, 집사람은 뭘 못 버리고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라 우리 집은 골동품으로 차고 넘칩니다. 아... 한 번은 집사람이 시집 올 때 해온 공단이불 호칭.
1: 이게 뭐예요?
3: 중전마마세요. 반짝반짝거리고
2: 이 단어 자체를 되게 오랜만에 들어요.
1: 그러니까요.
3: 이거.
2: 공단 이불 아, 호청.
1: 할머니 이불.
2: 그렇죠. 이불 호청. 아니,
3: 사극에 보면 아직도 중전마마 데뷔마마 이거 딸고 주무시잖아요.
1: 딸고 있는 거.
3: 보려 보려.
1: 아, 알겠습니다.
3: 야. 무겁잖아요 이거.
1: 맞아요.
3: 하여튼 공단 이불 호청을 껍데기를 버렸다가 이혼 직전까지 갔습니다. 되찾아오라고 난리난리를 쳐서 재활용장까지 갔지만 못 찾았고요. 그 뒤로 아내는 이불 호청 버리든 나도 갖다 버려라. 나도 그렇게 버려라. 이렇게 계속 승을 내가지고 한 100일은 싸운 것 같습니다.
1: 아이고야.
3: 아, 이미 수십 년이 지난 얘기지만 아내는 지금도 싸울 때면 그때 그 일을 끄집어냅니다. 에휴, 이제 싸울 힘도 없고 늙었으니 그냥 살아야겠죠. 여보, 제발 우리 정리 좀 하고 살자. 그리고 있을 때 잘하자.
1: 아유, 좀 무거운 메시지네요.
3: 이게
1: 네.
3: 물건을 잘 못 버리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물건에 깃든 서사에 집착해요.
2: 아. 스토리.
3: 예.
1: 심현보 씨는 어때요?
2: 내 추억. 아, 저도 네. 막 버리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어. 근데 요즘에 이제 좀 버려. 그렇죠. 안 버리면 네. 이게 답이 없더라고요.
1: 맞아요.
3: 없어요. 이거 지금 살 수가 없어요.
2: 요즘에는 좀 버리려고 애쓰는 편이에요.
1: 집에는 물건이 계속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죠?
2: 어쩔 수 없이 네. 생활을 하다 네. 보면 맞아요. 뭔가 맞아요. 자꾸 쌓이니까. 그러니까
3: 저희는 또 직업이 뭘 받기도 하고.
1: 맞아요.
2: 그쵸.
3: 5년씩 지금 홈쇼핑을 하니까 제품도 아, 알아야 되니까.
1: 와요, 진짜.
3: 많이 갖고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기본적으로 어떤 새로운 물건에 대한 땡큐가 없죠, 이 집은.
2: 두 분 그,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 정선희 씨는?
3: 저는 늘 땡큐죠.
1: 정선희 씨는 패션을 많이 구매하시는 편이고.
2: 옷 많죠.
3: 예. 예. 땡큐입니다.
2: 옷이랑 소품들 많을 것 같아요.
3: 저는 작가들한테도 줘요.
2: 오,
3: 제가 네. 정말 욕심 때문에 샀지만 소화 못하는 의상들이 있잖아요. 그럼 오, 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순환을 시켜야 또 새 옷을 사죠.
1: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거는.
3: 그럼 순환이 중요합니다.
2: 빼야 들어오니까.
3: 예, 그렇습니다. 혈액순환, 의류순환.
1: 맞아, 누나처럼 잘 버는 사람이 좀 많이 사고 그래야 돼.
3: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지금 내
1: 싫어.
3: 지갑이 얼마나 청소년인 줄 알아?
1: 되게 싫어요.
3: 지갑만 젊어져.
1: 근데 은근 진짜 저 청각 때는 누나가 막 명품 사를 했거든요.
3: 네,
1: 요즘은 안 그래요.
3: 그럼요.
1: 어, 소소하게 쇼핑하시고.
3: 연예인이면 이걸 들어야지 했는데 다 부질없어요.
2: 잘 되는 거죠.
3: 망하면 아무 짝에도 소용없어. 다 소용없어.
2: 요즘에는 네. 뭐가 최고인 줄 알아요?
3: 뭐예요?
2: 옷가 저 뭘로 보는 줄 알아요? 아세요? 네. 옷? 저 무게로 봐요, 무게.
1: 아, 진짜.
2: 가벼운 거 위주로.
3: 가벼운 거.
2: 나이가
3: 맞아.
2: 먹으니까.
1: 그렇지.
3: 정말 명품백 들고 다니는 언니들도 네. 나중에 나이 들면 에코백 들어요.
1: 가벼운 거.
2: 가벼운 거.
3: 헝겊 천으로 된 거.
1: 그죠, 그죠. 네. 아, 웃기다.
3: 결국 그건 내 거 아니에요.
1: 네, 맞습니다.
3: 어디까지 하다 여기까지 왔지?
1: 네, 하나 더 볼까요?
2: 하나 더 봐요.
1: 장정미님. 저희 언니보다 3살 어린 사촌 오빠는 언니를 볼 때마다 누나는 키가 작네, 뚱뚱하네, 놀려댔어요. 참고 참던 언니가 그만해 라고 경고를 했는데, 오빠는 더 얄밉게 놀렸고 결국 언니는 먹고 있던 고구마를 오빠에게 휙 던져버렸습니다.
3: 굉장하다.
1: 그런데 그 고구마가 글쎄 물고구마에서
2: 또 기분 나빠
1: 얼굴에 가서 쫙 하고 달라붙은 아, 거예요. 언니는 거기서 어떤 희열을 느꼈나 봐요. 그동안 쌓인 걸 풀겠다 하는 듯 바구니 있는 물고구마를 몽땅 던진 뒤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그 뒤로 사촌 오빠가 언니를 놀리는 일은 없었고요. 지금도 가끔 만나면 그 추억된 40년 전 물고구마 얘기를 꺼냅니다.

0: 이 카타르시스는 절대 못 잊죠. 쫙! 예. 하는 소리와 함께 이 점액질의 그 물고구마가.
1: 그렇죠.
2: 당하는 네. 사람은 질감이 너무 기분 나쁠 것 같아.
0: 그 물, 약간 김치 싸대기 같은.
2: 그런 느낌이겠죠. 이게 네. 아프진 않지만
0: 감기는.
1: 그 개그맨 윤성호 씨가 그 뉴진스를 하시기 전에 네. 유튜브로 과학적인 걸 많이 했거든요.
0: 아 진짜.
1: 자기 머리에다가 네. 문어를 던지거나 네. 이러고
2: 아니, 문어 안 돼. 아 문어 하지 마.
0: 나한테 진짜 그러지 마. 나 문어 요새 사랑한다. 나 문어 하지 못 먹는다고 요새. 나 문어 했었어. 영화 보고 지금.
1: 예, 네, 하여튼 그랬었습니다. 예.
0: 지금 그거는 자학이 아니에요. 과학이에요. 네. 문어에게. 그렇죠. 네. 아. 하여튼 그. 근데 여하튼 싸움에 있어서 네. 가장 그 어떤 싸움의 가치를 평가할 때 있어서 어떤 싸움이 굉장히 효과적이냐. 유치할수록.
2: 아. 유치할수록.
0: 유치하고 정말 너무 치졸할수록 어. 싸움은 오래가고 인정을 받아요.
2: 그리고 약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진짜 기분 나쁘죠.
0: 그럼요.
2: 유치하게 놀림을 당했을 때.
1: 맞아. 그쵸. 나이 많을수록.
0: 어, 네. 몸이 기억하는 거야.
2: 그지 그지.
0: 얼마 정도는 고구마를 못 드셨을 거야 아마. 너무 치욕스러워.
2: 한동안 안 먹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따개비처럼 고구마가 이렇게 한 네다섯 개가 붙어있어 얼굴에.
1: 아유 어휴. 고생하셨네요.
0: 예, 하여튼 그 구경은 못 이기죠. 네. 그 도파민이 쭉쭉 나왔던 경험을 장정민 씨가 소중한 이 경험을 아유, 우리하고 나눠주셨어요. 네.
1: 소개되신 분들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드릴게요.
0: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백일장 사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요. 심현보 씨가 오늘의 추천곡을 아, 소개해 주셔야죠.
2: 사연이 이런 싸운날 사연이어서 오늘은 그 솔리드 예전 노래 중에서요. 이제 그만 화 풀어요라는 노래가 있어요.
1: 아,
2: 이 노래 좋아요. 이 노래 좋아요. 예, 이 노래 딱입니다.
0: 솔리드의 노래입니다. 이제 그만 화 풀어요.

0: 자, 지라시 라떼 101장 사우나를 주제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익명 요청하신 분이라서 지라시 대표 가명 김정희님으로 소개할게요.
1: 제목 쌈닭과 발발이. 단독주택에 사는 우리 언니 집에는 발발이라는 개가 한 마리 살고 있었다. 발발이는요, 혈기왕성한 수컷이었는데 종종 대문이 열려있으면 기가 막히게 목줄을 풀고 밖으로 뛰쳐나갔다가 밥때가 되면 쫄래쫄래 집을 찾아오는 똑똑한 녀석이었다.
2: 아이고 아이고 우리 발발이 어딜 그렇게 발발거리고 싸돌아댕겼다. 그랬다. 아이고 우리 발발이 배고팠겠구나. 밥 먹어. 빨리 차려 먹어. 어서.
1: 언니는 발바리를 무척이나 기워했다. 하지만 발바리에겐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발바리가 집을 나갔다 하면 다른 집 암컷 개가 임신을 한다는 사실이었다.
2: 와우.
1: 그날은 앞집 할머니가 언니 집에 찾아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셨고 우리 언니도 지지 않고 같이 큰 소리를 냈다.
3: 어쩔 것이오. 우리 복수집애가 이따시만하게 불렀는데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2: 아니 할머니 근데 증거 있나요? 우리 발발이가 그랬단 증거 있냐고요. 그거
3: 우와 엄마 저것이 바람둥이고 온 동네 소문이 났는데 어디서 발뺌이요 발뺌은. 이 동네 순동개가 발발이 말고 또 있어.
2: 참나 웃겨가지고. 아니 누가 그래요? 아니 옆 동네 깜다리도 순놈이고 뒷동네 재롱이도 순놈이거든요. 복순이 임신시킨 개가 우리 집 개인지 어디 한번 듣고 보자고요.
3: 어이 좋아. 우리 복순이가 새끼 나오면 누굴 닮았는지 한번 두고 보자고. 딱 기다려.
1: 사실 우리 언니는 쌈딱 기질이 있다. 사건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일단 큰 소리를 내긴 했는데 언니도 발발이가 의심이 됐는지 이번엔 발발이를 붙잡고 말하기 시작했다.
2: 발발이 너 가만 있어. 너 딱 기다리고 나 내 눈 봐. 발발이 가만 있어. 너 지난번에 산책 갔을 때 복순이한테 찝쩍거린 거 내가 봤어. 진짜 네가 아빠야. 시끄러. 엄마 눈 똑바로 보고 말해. 정직하게. 이놈 시끼. 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 온 동네에 네가 씨를 뿌리고 다니면 되겠어. 씨를. 정신 못 차리면 진짜 너 발발이 이제부터 밥 안 줘. 여기만 커가지고 이거 아 진짜 대문 누가 자꾸 안 닫고 나가는 거야. 물고리가 이렇게 길어 진짜.
1: 그날 이후로도 발발이는 강력한 체력을 주체 못해서 기회만 됐다면 목줄을 풀고 집을 뛰쳐나갔다. 그리고 윗동네 아랫동네 뒷동네 앞동네 아주 그냥 사방팔방을 싸돌아다니며 카사노바 기질을 발휘했고 그런 발발이 덕에 우리 언니는 연신 쌈닭 소리를 들어야만 했다는 슬픈 쌈닭과 카사노바 발발이의 추억이다.
2: 아하 우리 발발이가 에너자이저였구나.
0: 아, 계속 뛰쳐나가는군요.
4: 목줄 자기가 푸나?
0: 네. 와 신기하네.
2: 그 목줄 푸는 개들을 제가 동물방송하면서 보잖아요. 네. 기가 막힙니다.
0: 어떻게 하는 거예요?
2: 이 목을 뒷목을 네. 이렇게 움츠려가지고 뒤로 해서 네. 그 목줄을 좀 헐렁하게 한 다음에 그대로 빼요.
0: 진짜로?
4: 아, 그 메커니즘 자기가 찾는
2: 알아요.
4: 거구나 각도를.
2: 탈출견들 네. 쫙 모아가지고 소개를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애는 그 목줄을 막 도리도리도리 하면은 이게 좀 헐렁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끈을 딱 잡고 딱 뜯어요.
0: 어머나.
2: 끊고 나가요.
4: 끊고 나가는 경우가 있고 빼는 경우가 있고.
2: 특히 얘네들이 이런 탈출의 의지가 용광로처럼 타오르는 건 사랑이에요.
4: 아, 그렇구나.
2: 타깃이 된 누군가가 있잖아요.
4: 상대가 있구나.
2: 나갑니다. 키투성이가 돼도 나가요.
4: 그러니까 나가야 될 어떤 게 있는 거죠.
2: 명분이 있는 거죠.
4: 분명한 이유가
2: 예,
4: 있는 거죠.
2: 발발이에게도 명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발발이와 같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개들을 가끔 소개하는데 최대 29마리의 아빠견을 저희가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아하.

0: 그 마을의 윗동네가 그 지역 전체를 초토화된
1: 거의,
0: 거예요.
1: 어, 지역 전체를 거의. 그러니까,
0: 자, 이제 우리 백호한테 이렇게 돼가지고 저렇게 된 집이다라고 주장하는 집, 최근에 새끼를 낳은 집 다 모여요. 한 집으로, 백군의 집으로 모였어요.
2: 네네.
0: 고무대야 있죠. 네. 시골이니까. 어. 거기다가 세 마리 넣었고 네 마리 넣었고.
2: 아, 강아지들.
0: 다섯 마리 넣었고. 그래서 모였어. 근데 하얀 애가 다 죄다 백구를 닮은 거야.
1: 다 똑같이 생겼어요.
0: 그래서 DNA 검사를 한 거예요.
2: 네. 진짜로?
0: 유전자 검사를.
2: 예. 아. 네.
0: 그랬더니 이게 개들은요. 근데 아빠가 둘일 수 있대요. 섞인대요. 어. 속에서.
2: 아, 그런 게 있어요.
0: 네. 그럴 수 그렇구나.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고려했을 때도 백구가 포함된 어떤 백구 유전자가 포함된 개들을 총 집결해 보니 29마리였더라고요.
2: 야, 백구는 아주 그냥 원 없이 하여튼 예.
1: 야,
0: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죠, 우리 발발이랑.
2: 아, 발발이.
0: 예. 가만히 못 있는 애들 있어요.
2: 대단합니다.
0: 그나저나 예. 우리 문천식 씨의 메소드 연기
2: 예.
0: 너무 훌륭했습니다. 착붙.
1: 야, 저렇게 연기하면 진짜 너무 부담스러워. 게스트 입장에서
0: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1: 강아지 연기를 저렇게
2: 본성이. 해야죠.
0: 발발이 본성이 있었어.
2: 돈 받으면 열심히 해.
1: 존경스럽다. 존경스러워 진짜.
0: 아, 우리가 또 약간 오마주 차원에서 곡을 하나 골라봤어요.
2: 네.
0: 바하맨의 노래입니다.
2: 어, 설마 그거 아니에요?
0: Who let the dogs out? 누가 개 풀어놨니?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5: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0: 날씨와 생활입니다.
1: 고속도로 수도권에서 차량 움직임이 많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 방향으로 노우지 분기점에서 송내까지 10km 구간에서 길게 밀리고요. 반대 일산 방향은 판교와 성남 일대, 그리고 시흥에서 서운 분기점으로 어렵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서평택에서 발안,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또 일찍에서 금천으로 서울로 진입하는 데 속도가 떨어지고요. 중부고속도로에는 사고입니다. 하남 방향으로 중부 1터널에서 사고 나면서 경기 광주 분기점부터 3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선에서도 사고입니다. 양양 쪽으로 밀리고 있진 않지만 미사터널 1차로에 사고 차량 있으니까 조심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입니다.
0: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정세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작사가 심현보 씨와 지라시 라떼백야자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제는 싸운 날이에요, 그죠?
1: 네, 이번에 네. 들려드릴 작품은 경기 여주시에서 이재영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0: 제목, 컴퓨터 전쟁. 어릴 적 우리 집엔 컴퓨터가 딱 한 대 있었다. 우리 형제는 학교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누가 먼저 그리고 얼마 동안 컴퓨터를 쓸 건지를 두고 치열한 쟁탈전이 시작됐다.
2: 내가 먼저 앉았으니까 오늘 내가 먼저 컴퓨터 할 거임.
3: 야, 좋은 말을 할 때 나와라.
2: 싫어. 형이 맨날 먼저 하잖아. 한 시간만 하기로 해놓고 약속도 안 지키고.
3: 형 먼저. 빨리 안 나와?
2: 맨날 하나도 안 들림.
3: 좋아. 나 먼저 컴퓨터 한 시간 하게 해주면 내일 문방구에서 100원짜리 뽑기.
2: 진짜로?
3: 시켜주지 내가.
2: 오, 그러면 뽑기 묶고 페인트 사탕 더블로 가자.
3: 오키도키.
0: 오. 그렇게 약속한 시간이 한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형은 또
2: 나와요.
3: 이것만 내가 진짜 이것만 깨고 믿을게.
2: 아 진짜 빨리 나오자. 안 나오면 엄마한테 일른다 진짜.
3: 진짜 좀만 기다려 보라니까.
2: 아 나오라고. 이리도 안 나와. 헤이 아무거나 막 눌러.
3: 아 진짜 이것만 깨면 끝났는데. 야 너 뭐 만졌냐?
2: 뭐가?
3: 너 때문에 이거 블루스 크림 떴잖아 지금.
2: 형이 안 믿기 가르쳐놔.
3: 아 오늘 진짜 제대로 한번 혼나볼래?
2: 형아 왜 때려? 엄마 형이 또 때려.
4: 에헤이 또 얘네 자꾸 이렇게 싸우면 컴퓨터 진짜 금지할 거야. 어? 안 됐어. 컴퓨터 안방으로 옮겨가려 해야지. 이것들 싸우고 무발해야 진짜.
0: 그렇게 거실에 있던 컴퓨터는 안방으로 옮겨졌고 집에 엄마가 있을 때만 컴퓨터를 쓸 수 있게 되었다. 우리 형제는 더 이상 컴퓨터 때문에 싸우는 일이 없었고 집안은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지만 그 후로 엄마는 우리가 뭐만 했다 하면 컴퓨터 탓을 하며 혼을 내셨는데.
3: 엄마 나 머리 아파.
4: 맨날 컴퓨터에 빠져서니까 머리가 아프지.
2: 엄마 나는 배 아픈데 어떡하지?
4: 너도 컴퓨터만 하니까 그렇게 배가 아픈 거 아니야.
5: 아 여보 나 아무래도 몸살 감기가 걸린 것 같아.
4: 당연히 걸리겠지. 허구한 컴퓨터로 바둑 두고 고스톱 치더니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게 다 저 컴퓨터 때문 아니야.
0: 그 시절 우리 엄마는 뭐만 잘못했다 하면 모든 걸 컴퓨터 탓으로 돌리곤 하셨다. 지금이야 뭐 가족 모두 자기 휴대폰을 손에 하나씩 쥐고 게임도 하고 너튜브도 보지만 컴퓨터 한 대를 온 가족이 돌아가며 쓰고 형과 매일 피튀기는 컴퓨터 쟁탈전을 벌였던 그런 시절도 있었다.
1: 진짜 그렇게 피튀기가 싸우는 것도 스킨십이어요. 지금 그쵸, 생각해보면 그쵸. 지금은 그런 싸움조차도 안 하잖아. 이제는, 말이 없어.
6: 이제는 그럴 일이 없죠.
1: 같은 테이블에서 서로 다른 톡방에서
0: 맞아.
1: 다른 얘기를 해요.
0: 가족 외식을 나가도 다 따로 하잖아요.
1: 그렇죠.
6: 저희 어릴 때는 사실 컴퓨터까지 안 가더라도 TV 가지고도 많이 싸웠어요. TV 채널 폰 가지고. 저 여동생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여동생이 3명이었는데
0: TV.
1: 그럼 무조건 싸우죠.
6: 만화 영화를
0: 네.
6: 난 맨날 빨강머리엔
1: 비자미 캔디
6: 약간 인원으로 밀리니까 인원으로 밀리니까 제가 싸워도
0: 맞아. 여자 어린이용 만화를
6: 세 명이 봐야 되느냐 한 명이 봐야 되느냐로 결국 귀결되니까
0: 형님 맥한더 같은 거 봐야 되는데
6: 전 사랑의 학교 이런 거 봤어요.
1: 세상에
6: 왕골의 호세피나 이런 거 봤어요.
1: 그래가지고 이렇게 서정적인 글을 쓰시는구나.
0: 감성이

0: 들어줬구나.
1: 그런가 봐요.
2: 예. 확실히 남다르다. 그러니까 그렇죠. 여동생도 그렇고 누나도 그렇고 좀 여자들 많은 형제에 남자가 하나 딱 끼면 정서적으로 좀 그런 쪽으로 지배를 받을 것 같아요.
1: 좀 완곡해지긴 하는 것 같아요.
0: 어, 맞아요.
1: 맞아. 로봇 총 빵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0: 아, 그러네.
2: 제가 어렸을 때 인형놀이를 안 했거든요.
0: 아,
2: 오빠하고 남동생.
0: 위아래 다 남자니까.
1: 아, 그렇구나.
2: 예. 일단 발 먼저 올리고 시작했으니까.
1: 아, 그렇구나. 일단 먼저 나가는구나.
2: 네, 발부터 올리고 시작하고 주먹으로 좀 치고 시작했어요.
0: 아이고, 아이고.
1: 인원으로 밀리면 그렇게 돼. 한쪽으로
2: 맞아요.
1: 딸려가요.
2: 제가 인형을 잡은 건 오히려 중학교 때인가? 그때 인형을 잡았지. 초등학교 때는 온통 딱지. 오락.
0: 남자용 유희들.
2: 네, 왜냐면 혼자 놀 순 없잖아요.
1: 저는 밖에서는 남자 놀이를 하면서 놀았는데 집안에 들어가면 이제 마루니 형 관절 꺾으면서 놀았죠. 어쩔 수가 없었어. 그거밖에 없으니까 집에.
2: 그래도 관절을 밖으로도 안 꺾고 안으로 꺾어가지고 다행이지. 밖으로 꺾었으면 이게 사건 사고인데.
1: 맞아요.
0: 그렇죠.
2: 네, 어찌됐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채널 보겠다고 싸우는 게 건강한 싸움이고 지금처럼 서로에게 관심이 없어져서 정말 갈등이 심해져서 싸움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1: 이게 간섭당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강도가 아주 낮은 데서도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2: 초민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1: 하긴 진짜 그렇다.
2: 에, 진짜. 그렇죠. 좀 부딪혀야 무뎌지는데 서로 부딪힐 기회가 없으니까 너무 예민해진 것 같다는 느낌이
1: 맞아요,
2: 옛날에
1: 맞아요.
2: 비교해서.
1: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2: 어,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0: 에.
2: 나 나이 든 거지?
0: 그럼요.
1: 네. 그런 면은 분명히 있어요.
0: 그쵸, 추억도 재밌네요. 형제가 컴퓨터 대면 싸웠던 뭐 옛날에 386, 486 뭐 이런 컴퓨터 있었는데
1: 아 그쵸 그쵸 네.
2: 나는 만화책 어, 나 지금
0: 아,
2: 빨리 읽어가지고 막 4편 읽어야 되는데 오빠가 지금 3편 4편 붙들고 안 놓고
1: 여기서 계속 막 딜레이 걸려가지고
2: 빨리 뭐라고
0: 만화는 맞아
2: 자 노래 한 곡 듣고 마지막 작품 만나볼게요 카니발입니다 그땐 그랬지

0: 지라시 라떼 백일장 사우나를 주제로 한 마지막 작품 볼까요?
1: 전남 순천에서 김신우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제목 부부싸움은 칼로 풀베기. 얼마 전 아버님 어머님 방에서 난생 처음 듣는 큰 소리가 들려왔다네.
2: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3: 뭐 내가 틀린 말 했어요?
2: 아니 같은 말이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르댔어.
3: 지금 말투가 중요해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냐가 문제지. 그래서 대체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요.
2: 그걸 당장 나한테 물으면 어떡하나? 어? 나라가 뭐 매번 대책이 있는 줄 알아?
3: 대책도 없으면서 왜 일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아이고 대판자야 대판자.
2: 아이고 참.
1: 아 대체 무슨 일이기에 두 분이 저렇게 크게 싸우시는 걸까? 나는 너무나 걱정이 되었지만 썰렁한 집안 분위기에 그저 눈치만 보고 말았다네. 그리고 그 다음날 아버지와 아버님과 어머님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마주앉아 아침 식사를 하셨다네. 식사를 마친 아버님은 등산용 가방에 뭔가를 주섬주섬 챙기기 시작하셨지.
2: 아 그게 어딨더라?
3: 이거 찾아요.
2: 어? 아 그래 바로 이거야. 아 아주 잘 썰리겠어. 당신 넣어서 한자루 챙기라고.
3: 내 건 이미 챙겼죠.
1: 아버님 어머님이 하나씩 챙기신 물건은 바로 칼이었다네. 그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란 나는 어머 안 돼요 아버님 어머님 어머 그거 절대 안 돼요. 제발 아 잠깐 그 칼 내려놓으세요. 어?
2: 얘야 제발 걱정 말고.
1: 아우 그 칼로 뭘 하시려고요. 안 된다니까요 아버님.
3: 아우 너 왜 그러니. 뭘 하긴 날씨도 좋고 해서 나물 좀 키우려고 하는데.
2: 그래 에? 아가 너 쑥 좋아하잖아. 어머미랑 가서 쑥 한가득 해오마.
1: 예? 쑥이요?
2: 응응
1: 아하 그제서야 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네. 그리곤 손발이 바쁘게 두 분이 드실 간식을 챙기고 따뜻한 커피도 보온통에 담아드렸지. 한참 후 집에 돌아온 아버님 어머님은 나물봉투 하나를 가운데 두고 나란히 걸어오셨네. 그 모습은 그야말로 다정한 노부부의 표본이었지. 그날 나는 두 분의 모습을 보며 이런 시를 썼다네. 부부싸움은 할 수 있는 것. 그러나 냉전이 길어져선 안 될 것.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아니 봄날의 나물베기였던가.
0: 아, 시어머님 얘기인 거 봐요.
4: 네, 나는 검객처럼 서로 칼을 들었을 때 며느님이 최악의 상황을 생각을 하고. 근데 그 상황에서 연로하신 두 부부가 싸움을 하는데 칼을 들었다고 최악의 상황을 그 상상하신 여느님도 상당히 F예요.
0: 미드를 너무 많이 보신 것 같은데요.
5: 그죠.
4: 저도 스릴러물은 많이 보지만 예, 이게 그렇게 엄청나게 막
5: 많이 나간 걱정.
4: 심각한 상황 아니었을 텐데 상상력이 풍부하셨던 거 아닐까요?
5: 아 근데 진짜 뭐랄까요? 금방 풀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합을 맞춰온
4: 맞아요.
5: 세월이 있으니까
4: 맞아요.
5: 싸우고도
4: 약간 만담 같아요.
5: 그거 어디 있더라? 여기 있어요.
4: 아유, 내가 진짜 저걸 평생 찾아. 아유.
0: 맞아.
4: 어부내기 3년 찾지. 이걸 왜?
5: 맞아.
4: 등자 미쳐졌다고 밑에다 두고 못 찾아.
0: 예. 타박하면서 다 도와줘, 그죠?
5: 그죠. 예. 다 알아.
4: 그 말을
5: 그죠.
4: 하는 동안 이미 찾았어.
5: 다 알아.
4: 가져가. 그래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안다는 거는 진짜 너무 뻔한 거지만 그 안에서도 이렇게 자잘한 부부싸움을 만들어내시는 이 부부의 어떤 열정 참 높이 삽니다.
5: 그렇죠.
4: 생사만 확인하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0: 맞아요.
4: 한 말도 안 하고.
5: 그렇지. 같이 숙회로 가는 거 자체가 뭐
4: 그쵸.
5: 엄청 금술 좋은 거예요.
4: 맞아. 일어나서 이렇게 코 밑에다가 손가락 한번 대고
0: 숨 쉬나 싶게
4: 살았구만. 그리고 나가가지고 하뭉쳐서 자 노래 한 곡 듣고 어떤 작품의 장원을 드릴지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박인희님의 시 같은 노래입니다. 봄이 오는 길.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2: 깜빡 말고 협박 쓰고
1: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2: 깜빡 말고 협박 쓰고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협박 씹으로 예방합니다.
1: 협박 씹을 프리필드 시인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3: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4: 샤볼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볼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볼데이.
5: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0: 투자 전 상품 서명서는 여권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소.
4: 데이백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백.
0: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4: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 건강기능식품.
5: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6: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5: 1등을 책임지는 1등.

0: 애주의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가세 아래 넓은 부분인 양태를 만들며 부르는 갓 만드는 소리입니다.
1: 우리 어멍 이 양태랑 운 먹음인 어느제
0: 내일 모레 장에 내다 팔 양태를 아직 다 짜지 못해서 어머니에게 야단을 맞을까 걱정하는 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주의 협찬이었습니다.
2: 잠시 후 주말에 만나는 생방송 뉴스쇼 김치형의 뉴스 아이킥이 이어집니다.
3: 자, 광고 나가는 사이 저희 세타고 제작진이 고심해서 오늘의 자원을 정했습니다. 현보영님 발표해 주시죠.
4: 네, 지라시 라떼백일장 오늘의 장원은요. 김정희님의 슬픈 쌈닭과 발발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5: 그 수영호 씨가 굉장히 주도적으로 인사위원상으로 이제 저희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사실 다른 것도 좀 흘긋거렸으나 독보적으로 이 사연에 올인하셨어요.
4: 이럴 때 주도적이지 왜?
5: 모르겠어요. 예, 굉장히 감성적인데 도파민이 터지는 포인트는 우리랑 비슷해요.
3: 그러니까 현보님이랑 사실 발발이랑 잘 안 어울리거든요.
5: 문천식 씨가 포인트가 있어요. 네. 문천식 씨가 이런 백일장 그 사연에 문학적 장르를 정해주셨어요.
4: 뭐라고요?
5: 미스테리잖아요. 네네. 근데 조금의 이제 로망과 낭만도 있고.
3: 강아지들.
5: 네. 규미스테리. 새롭게 나왔습니다. 동물학계에 보고해야 네. 될.
3: 왜냐면 알 수 없는 얘기니까요.
5: 시골에서 많이 일어난 규미스테리 사건도.
3: 신기하거든요.
4: 배경음악 네. 이런 게 쫙 생각이 난다. 네. 네.
5: 굉장히 문학적으로 좀 충격적인 장르가 되지 그렇죠. 않을까.
4: 되게 괜찮. 네.
3: 엑스파일 음악 깔고 해야 될 것 같아요.
4: 그런 음악.
5: 맞습니다. 네. 지라 씨 웃음편지에도 여러분 많은 그 이런 장르 쪽으로 네. 사연 도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네요.
3: 이분께는 네. 기본 선물 외식 상품권 외에도 녹용 홍삼 세트 얹어서 보내드릴게요. 발발이 주지 마세요.
5: 그렇다고 계속 여러분 백일장 저희가 주제를 드렸는데 주제랑 상관없이 다 이쪽 가닥으로 몰고 가시면 안 됩니다.
3: 주제가 뭔데요? 까먹었어.
5: 네, 싸운 날.
4: 아, 싸운 날. 싸운 날.
5: 싸운 날. 네. 싸운 날을 주제로 사연 봤는데 배우자와 정말 사소한 걸로 싸운 이야기도 되고 예 친구와 이성을 사이에 두고 싸운 이야기 이런 네. 것도 다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싸움 같은 것도 싸움에 해당되는 거니까
4: 충분히 가죠.
5: 예, 말싸움에서 어디 가서 밀리지 않는 분들의 어떤 네. 에피소드도 기다릴게요.
3: 좋아요.
5: 지라시 홈페이지 라떼백일장 게시판에 사연 보내주세요.
3: 네, 맞습니다. 현보현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4: 오늘 재밌었고요. 네. 다음 주에는 그럼 이세준 씨인가요? 연기왕?
5: 네. 예, 그렇습니다.
3: 왕은 아니에요. 지금
5: 차린 게 너무 없어요. 왕이라고 하죠.
4: 좋은 연기 부탁드리고요.
5: 지금 사실 이세준 씨하고 심현보 씨 자웅을 겨루는 건 어떤 거냐면 네. 제가 사진 찍을 때 항상 문천식 씨 옆에 가는 이유예요. 이세준 씨의 마음은 그런 겁니다. 네. 내가 천식 옆에서
3: 저 그런 존재예요?
5: 얼굴이 되게 작게 나오거든. 이세준 씨도 자꾸 심현보 씨 옆으로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3: 그런 거군요.
4: 약간 물고구마 맞은 느낌인데. 진짜 얼굴에 붙었는데 지금.
5: 자 우리 심현보 씨 보내드리면서 끝곡으로 신은주님이 신청하신 듀스의 여름 안에서 요거 들려드릴게요. 와우. 너무 감사드립니다.
4: 네. 네 감사합니다.
5: 다 다음 주에 만나요.
4: 다 다음 주에 뵐게요.
3: 안녕하세요.
5: 자 저희는 내일 4시 5분에 다시 올게요.
3: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 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2: 안녕하십니까? 경북권역 심내혈관질환센터 심혈관센터장 현대우입니다. 평소 건강하던 분들이 돌연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돌연사의 80% 정도가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해 발생합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의 사망률은 30%에 이르며 빠르고 정확한 대처가 생과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첫째, 쥐어짜는 듯한 가슴 통증. 둘째, 체한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셋째, 가슴에서 어깨, 목, 팔로 퍼지는 통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지체하지 말고 119를 이용해 응급센터로 내원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심근경색증, 곧 시간이 생명입니다.
3: 이 캠페인은 경북권역심내혈관질환센터가 함께합니다.
4: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5: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6: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7: MBC,
8: MBC 라디오,
9: MBC 라디오.
10: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6시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오늘 투표 종료를 1시간 앞둔 오후 5시 기준 전국 투표율이 22.16%로 집계되며 역대 지방선거 최고 기록 경신을 이어갔습니다. 전남이 37.42%로 최고이고 전북 33.46, 광주 26.28, 강원 25.82, 세종 25.81% 순입니다. 대구가 17.52%로 최저이고 서울은 22.2%, 경기 19.66, 인천 20.34, 부산은 20.11%입니다.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늘 오후 서울

0: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과 투표지 노출 논란 당시 투표장에 있던 선거관리 관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이 기표된 투표용지로 특정 정당, 특정 후보에 대해 방송 카메라 앞에서 지지 호소를 한 것과 선관위 직원에게 보여줘서는 안 되는 투표용지를 보여준 것이 본질적인 문제라며 공직선거법을 해석할 여지 없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며 지방선거 전면에 나선 데 대해 국민 앞에 정도를 지키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오늘 경기 평택에서 열린 현장 본부장단 회의에서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세 사람을 감옥에 가 있거나 갔다 온 3인방 감옥 대통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아무리 지역을 다니며 현혹해도 전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국민들의 상식적 판단이 여전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여파로 차질을 빚었던 열차 운행이 내일부터 정상 운행됩니다. 고레일은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 사고 복구를 마치고 내일부터 모든 열차를 정상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각종 철도 시설물을 밤샘 복구했고 열차 시운전 등 차량 점검과 정비를 마친 열차들을 투입해 내일부터는 모든 열차를 정상 운행할 수 있게 됐다고 코레일은 설명했습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당황스러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홍 감독은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 인근의 북중미 월드컵 사전 캠프 훈련장에서 취재진을 만나 어제 갑작스럽게 소식을 듣고 당황스러웠다면서도 대표팀은 그동안 해왔던 대로 저희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13년간 협회를 이끌어온 정몽규 회장은 어제 성명서를 내고 북중미 월드컵 이후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전북 완주군 삼예천에서 남자 초등학생이 물에 빠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물속에서 의식을 잃은 초등학생을 구조했으나 한때 심정지 상태였지만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올라가는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김성호였습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스티븐 프레스필드는 영화 300의 원작 소설을 쓴 사람인데요. 그는 뭔가 아이디어를 얻고 싶을 때, 생각이 막힐 때, 마음이 헛헛할 때 찾아가는 나만의 장소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거창하고 유명한 곳 말고 내가 오래 살았던 동네 골목이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오솔길 벤치, 몇 시간 기차를 타고 가는 바닷가 허름한 식당도 괜찮다지요. 사람은 가끔 완벽하게 혼자서 나만의 감정에 푹 빠져봐야 한다. 언제든 조용히 가면 호젓한 행복에 젖는 그런 곳, 그런 시간? 상상만 해도 좋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교실문, 병실문, 안전하고 튼튼한 창신 자동문으로 손으로 열고 스스로 닫히는 반자동 교실 병실 출입문. 창신 자동문은 금속으로 제작하여 외부 충격과 화재에 강하며 KS 인증, 제품 성능 인증으로 더욱 안전합니다. 대구경북 제조기업 창신 자동문 053-571-6266.

0: 최영의 뉴스 하이킥.
1: 5월 30일 토요일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저는 뉴스 큐레이터 김큐 김치영입니다. 6.3 지방선거 사전

0: 투표가 조금 전 마감됐습니다. 투표율은 오후 5시 기준으로 22.16%입니다. 지난 8대 지방선거 사전투표 최종 투표율이 20.62%였으니까 그보다 5시 기준으로도 훨씬 높고요.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시가 되면 아마도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5시 기준으로 전북이 33.46%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고 대구가 최저인 17.52%입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높은 투표율이 나온 것과 관련돼서 언제나 그랬듯 여야는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아전인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사전투표 첫날이었던 어제 투표를 마쳤죠.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오늘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반면 장동혁 대표는 6월 3일 본투표를 할 예정인데요. 사전투표를 마친 여야 주요 후보들은 장외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1부와 2부 정치면 주말 토크 정말 토크에서 같이 이야기 나눠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받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그리고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으니까 유튜브 댓글도 많이 좀 남겨주십시오. 광고 듣고 정말 토크로 시작하겠습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넥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넥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넥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3: 동물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웨덴에서는 법으로 반려견을 6시간 이상 혼자 두지 못하게 합니다. 개에겐 무리 생활을 하던 본능이 남아있어 혼자 오래 있으면 불안감을 느껴서인데요. 그래서 스웨덴에선 개와 함께 출근하거나 점심시간을 이용해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산다는 건 단순히 같이 밥 먹고 자는 걸 넘어 상대방의 마음까지 돌보는 일인가 봅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마사회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주말 저녁 생방송 뉴스쇼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1: 한 주간 정치 뉴스에 대한 진짜 토크, 정치면 주말 토크, 정말 토크.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아직 이제 6시 투표 최종 결과는 안 나왔는데, 투표율이. 5시 기준으로도 사전투표율이 지금 22.16%니까 이미 역대 지선 중에 사전투표율 가장 최고치를 달성한 상황이거든요. 혹시 두 분은 뭐 투표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못하셨습니까? 정원희 대변인.
3: 저는 모범적으로 사전투표를 어제 오전 9시 20분경에 줄도 하나 안 서고 바로 네. 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전 투표해야 우리가 이긴다. 그래야 공소추소 막을 수 있다. 이런 요지에 SNS를 올렸는데 이게 이제 양측으로부터 모두 비판을 받더라고요. 한쪽에서는 왜 사전 투표했냐. 너

0: 보수정당 대변인을 지낸 사람이 본투표 해야지 왜 사전투표하고 있냐 이거고
1: 네.
0: 또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은 제그 SNS에 와갖고 공소추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해갖고 아, 이거 투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1: 네.
0: 뭐 투표 독려하는 메시지가 사람들의 논란이 되고 있는데 내 메시지 갖고도 이렇게 사람들이 뭐라 그러나 할 정도로 놀랬습니다.
1: 아침에 좀 일찍 하셨으니까 그때도 사람 많던가요? 없이 20분이면?
0: 저는 뭐 관내 사전
1: 네.
0: 투표를 했기 때문에 뭐 별 어려움 없이 그냥 바로바로 진행했어요. 근데 사전 투표 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1: 뭐 저희가 이제 5시 기준 투표율로만 봐도 꽤 높게 나오고 있으니까 22%를 넘었으니까요. 성친부대는 하셨습니까?
2: 전 불량하게 못했습니다. 약간 모범적으로
1: 불량이라고까지. 네.
2: 그러니까 하려고 어제 틈을 내서 하고 싶었는데 갔더니 줄이 긴 거예요. 저 관외로 해야 되니까 다른 지역에 잠깐 일하다가 중간에 갔는데 그래서 사람들 진짜 많이 왔구나. 이 사전투표 제도가 이제 사람들이 다들 애용하는 제도가 네.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투표율 높은 거 아주 긍정적 신호라고 보고 본투표 때 투표를 해서 더 투표를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1: 저도 첫날 사전투표 했거든요. 생각보다 저도 줄이 길어서 야 사전투표를 많이 하시는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5시 기준으로 아까 제가 잠깐 뭐 지역별로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가장 높은 곳과 낮은 곳을 비교해보면 아무래도 전북 쪽이 지금 투표 관심이 좀 높아서 그런지 전국이 5시 기준으로 전북 33.46%고요. 최저가 이제 대구입니다. 대구가 17.52%인데 대구가 최저라고는 하지만 두 지역 모두 근데 역대 지선 사전투표율로는 또 최고치라고 하더라고요. 대구에서도 뭐 좀 낮긴 하지만 사전투표율 그간 높게 나온 이유를 정강재 대변인은 어디서 보십니까?
0: 일단 뭐 2024년 총선과 2025년 대선을 거치면서
1: 네.
0: 국민의힘에서도 사전투표 열심히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2024년 총선에서 사전투표 했습니다. 2022년 지선에서도 사전투표 했고 과거에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을 이제 보수 유권자들이 갖고 있어서 사전투표 날 안 했다가 본투표 날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투표 못하게 되면 이거 그냥 한 표 날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열심히 사전투표 하라고 독려를 했던 게 일정 정도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성향별로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전투표를 선호하고 보수 진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본투표를 네. 선호한다는 것은 여러 조사에서도 공통적으로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구가
1: 네네.
0: 죄송합니다. 이른바 보수 진영의 본산이다 보니까 사전투표율이 낮은 건데 지난번 대선 투표율을 보니까 사전투표율은 이렇게 호남 지역에 비해서 영남 지역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본투표 때 거의 키높이를 해갖고
1: 네.
0: 80%대를 다 맞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오늘 사전투표의 유불리 이걸 뭐 따지긴 지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1: 성신부대께서는 최고치 최저치 나온 지역들 그 투표율을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한 배경을 어떻게 해석하실까요?
2: 말씀하신 것처럼 네. 사실 호남은 늘 최고치였습니다. 늘
1: 네.
2: 사전투표율 되게 높고 약간 이 정치 참여도가 매우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호남 선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민주당 공천 받으면 이기는 게 사실상 쉽게 이길 수 있는 곳인데 이번 지방선거는 좀 치열한 부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호남에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건 좀 매우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대구나 뭐 대구가 최저치지만 지금 부산, 울산 이쪽도 매우 낮게 나왔거든요. 뭐 본투표 때 따라잡을 수 있다고는 하십니다만 저는 이건 보수가 본인들이 스스로 무덤을 판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들이 여전히 이렇게 정광재 대변인처럼 합리적인 분이야. 이 부정선거에 대한 믿음을 안 갖고 계시지만 여전히 갖고 있는 사람들, 여전히 음모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거를 기피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아무래도 보수 지역이 좀 보수세가 강한 지역에서 낮은 투표율이 나오는 거는 아까 정광재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본투표 때 혹시 무슨 일 났을 때 그게 엄청 크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만약에 박빙세가 있는 지역에서는 그런 것들이 저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보수가 지금까지 이 부정선거론과 멀리하지 않았던 그런 자책골이나 다름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물론 호남이 좀 높게 나오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보수와 진보를 나눠서 이 사전투표율을 사후에 해석하는 것도 조금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이번에 경남이 지금 5시 기준으로 23.26%로 서울보다도 지금 높게 나오고 있고요. 경북도 21.36%, 울산도 21%를 넘겼으니까, 뭐, 충남 뭐 21%하고 비슷한, 뭐, 경기는 지금 19%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진보와 꼭 보수로 나눠야 되느냐, 뭐, 이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합니다.
0: 반대로, 네. 재밌는 거는 경기가,

0: 네.
1: 대구에 이어서 두 번째로 사전투표율이 낮다는 게 굉장히 눈에 띄는데 경기 지역 이 단체장 선거가
0: 네.
1: 추가 좀 많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정치적 효능감이 좀 줄어든 상태에서 아, 내가 투표 하건 안 하건 누가 당선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영향이 아닌가 싶고 경남 지역이 23.26%나 되는 건
0: 네.
1: 지금 경남이 김경수 후보와 박완수 후보가 상당한 박빙 구도로 치르고 있거든요. 이번 선거에서. 그래서 아무래도 뭐.
0: 그 영향이 좀 있을 것이다.
1: 네, 그 영향이 있겠죠. 그러니까
0: 진보 보수보다는 얼마나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느냐 이게 사전투표를 조금 더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경기도 투표율은 원래 대선도 총선도 항상 조금 낮은 편에 속했던 듯 하긴 합니다.
2: 인구가 마장 많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좀 투표를 끌어올리기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전 아까 사전투표율 뭐 진보세가 강한 곳이 높게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거만큼 이제 사전투표율 높으면 우리 지정에 유리하다. 이거는 이제 많이 깨졌다고 봐요. 왜냐면은 이전에는 뭐 청년들 아니면 직장인들 이런 분들이 좀 사전투표제도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무래도 민주당 진보 진영 지지세가 강하니까 그러니까 좀 유리하다고 봤던 건데 이제는 그런 특정 그룹 특정 네. 세대가 아니라 그냥 모두가 이용하는 제도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 뭐 투표율이 높게 나왔으니까 진보 진영이 지금 아주 상황이 좋다라고 좀 보지는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0: 이게 이제 지역별로만 지금 나와 있고 각 그 뭐 부산 북구갑이라든지 평택을 아주 치열한 곳들에 대한 자세한 그 사전투표율은 아직 확인이 안 되는 듯한데요. 어제 첫날 걸로 보면 부산 북구갑이 13%, 경기 평택은 8.4%였거든요. 북구갑은 부산 전체보다 한 2.3%포인트가 높았고 평택은 경기 전체보다 1.4%포인트 정도가 낮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1: 일단 북갑은 네.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보궐선거 가운데 가장 여튼 전국적인 관심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사전투표율도 높게 나왔고 본투표율도 높게 나와서 원래 지방선거 투표율이 50% 조금 넘었었거든요. 2022년에. 근데 북갑은 이번에 보궐선거 함께 치러지면 대략 한 60에서 65% 정도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평택을도 관심 지역인데 왜 평택을은 낮냐. 여기는 이제 그 황교안 후보가
0: 네.
1: 본투표를 꼭 해달라. 6월 3일까지. 그러니까 꼭 기다려달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황교안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꽤 숫자가 있거든요. 해당 지역에서 뭐 여론조사 보면
0: 네네.
1: 그분들은 사전투표 하나도 안 했을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평택을이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사전투표율이 조금 낮았던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0: 그 메시지가 좀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 주시는데
2: 공교롭게
0: 네.
2: 경기도가 한 10% 약간 안 됐는데 1. 몇 퍼센트 낮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황교안 후보가 보통 여론조사에서 한 10% 정도 나왔었는데
0: 네.
2: 그분들이 참여를 안 하면 딱 1% 정도 깎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황교안 효과가 진짜 나타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모르겠습니다. 평택을 말씀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5명의 후보가 각축전을 벌였기 때문에 당연히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황교안 효과가 이 정도라고?
0: 네.
2: 아, 그건 좀 예상 밖으로 좀 낮게 나왔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0: 9387님께서 오늘 일하다가 10시에 갔더니 기다림 없이 바로 투표하고 왔어요 라고 말씀 주셨고요. 970 하나님도 저도 사전 투표하고 왔어요. 하고 나니 숙제 끝낸 것처럼 속이 시원하네요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제발 제발 제발 국민을 위하는 사람이 당선되길 기원합니다 라는 말씀은 아마도 모든 국민들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의 마음과 똑같을 것 같습니다. 본 투표율 전망은 두 분 어떻게 하십니까?
1: 지난 2020년에 네. 50점 몇 퍼센트 기록했거든요. 그거보다는 조금 높겠죠. 한 뭐 대략 한 55%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저는.
2: 저도 55에서 60 좀 높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0: 네.
2: 3대 선거 중에서 대통령 선거, 총선, 지방선거가 가장 낮잖아요. 두 선거에 비해서. 그래서 지방선거의 중요성,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유권자들이 조금 더 점점 깨닫고 네. 있는 전 단계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끌어올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0: 우리가 정치에 대한 불만이 많으시다면 직접 선거에 나오셔서 자신의 의사를 이 표로 하시는 게 맞거든요. 많이들 참여하셔서 이제 본투표 남았으니까요. 투표율이 좀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사전투표한 이재명 대통령 오늘 SNS로 투표를 독려를 했습니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생명줄이다. 투표 포기는 중립이 아니라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거다. 어떤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해석하시는지 여기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투표 독려조차도 좀 비난을 좀 했는데요. 갈라치기다. 국민의힘 찍으라는 소리네라는 조롱도 조금 섞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정건규 대변인 먼저 말씀하시죠.
1: 저는 뭐 대통령이든 누구든 투표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네. 투표는 민주주의의 생명.

0: 줄이다. 그러니까 꼭 투표해 주십시오. 이게 대통령의 메시지지. 여기에 뒤에 붙은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거다. 투표 포기가. 네. 이렇게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반대 진영을 특정해서 그들이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고 있다고 당연히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투표 독려를 하겠다라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투표는 민주주의 생명줄이니 꼭 투표해 주십시오. 이거면 충분했는데 왜 괜히 다른 얘기를 붙여서 다른 해석을 낳게 하고 정치적 공방을 일으키냐 이거죠.
1: 정신부대.
2: 네. 이 얘기에 왜 그 장동욱 대표 왜 긁힌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투표율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보고 혹시 주변에 야 이거 다 부정선거야 투표하지 마라고 있는 그런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진짜로 공동체를 해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유적 표현을 한 거지 국민의힘을 찍어서 절대 국민의힘을 지칭한 게 아니었는데 그러면은 장동욱 대표는 여기에 내 삶과 공동체는 해치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 여기가 본인이라고 느낀 건가? 이거 뜨끔해 가지고 발끈. 한 게 아닌 건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저는 반응이라고 봤습니다.
1: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도 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투표 도중 잠깐 기표소 밖으로 나와서 도장이 반만 찍히다 이거 괜찮은 거냐라고 물었거든요. 장동혁 대표는 고의로 노출한 거다. 개딸들에게 신호 보낸 거라고 얘기를 했고 탄핵 사유란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가 좀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렇다고 뭐 이게 신호를 보냈다고까지 뭐 해석을 할 건가 싶기도 하고요. 이거 성친부대 먼저 하시죠.
2: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 뭐 어떻게 투표할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신호를 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도 그런 걸 궁금해한다. 저도 많은 유권자들이 궁금해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투표하다가 투표 용기 잘 돼 있으니까 이게 그 잘 찍히는데 혹시 반만 찍혔을 때 이거 괜찮은 건가? 저도 투표할 때 사실 이 반으로 접을 때마다 막 두근두근 하거든요. 괜히 번지지 않을까? 묻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무효표 되지 않을까라는 전 걱정 매일날 하는데 네. 이것과 관련된 걱정도 유권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문의한 게 뭐가 잘못인 거죠? 저는 혹시나 투표용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문제가 되나? 근데 선관위에서 그거 괜찮다고 했고 그 답변해주는 선관위원도 일부러 그걸 안 봐요. 안 보는 게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대통령 설명만 듣고 얘기를 해줬는데 저거 봐라 봤다. 남이 투표용지를 봤기 때문에 저건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모르겠으면 너무 과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1: 일단 선관위는 법상 문제 안 된다. 과거 판례는 투표하지 않겠다고 나와서 무효 처리된 뒤에 다시 투표하겠다며 재차 투표소에 들어간 사례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번 사안과는 사실관계 자체가 다르다라는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는 이래서 선관이 안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약간의 부정선거를 떠올리게 하는 말을 했습니다. 정광규 대변인 말씀도 듣죠.
0: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7차례인가 선거를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변호사고 이 기표된 표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 무효표가 된다는 것을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본인이 궁금했던 건 여하튼 반만 찍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은데 저는 여하튼 뭐 대통령이 실수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실수 이후에 보인 태도에 대해서는 조금 왜 대통령이 저러시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상 잘 보면은 이제 선관위 직원을 손가락질해서 오라 그래요. 그리고 상관없지. 아니 보여주면 안 된다. 보여주면 안 됩니다. 라고 선관위 직원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관없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보고 대통령이니까 나는 상관없다는 얘기인가? 라는 식으로까지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네. 뭐 선관위에서 이거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더 큰 뭐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1: 민주당 투톱하고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 어제 오늘 사전투표를 했는데 장동혁 대표는 6월 3일 본투표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여기에 어떤 전략이 묻어있다라고 보시는지 뭐 이게 뭐 당연히 문제될 건 아닌데 그간의 행적으로 볼 때 부정선거론자들을 뭐 의식한 걸로 보시는지 성친부대
2: 의식한 네. 걸로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부정선거론자들은 지금 예를 들면 평택을 해서는 황교안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뭔가 그런 부정선거를 역시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뽑아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의식할 수밖에 없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장동혁 대표도 보면 우린 부정선거 안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네. 뭔가 선관위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계속 몰아가요. 이 대통령의 투표 관련된 이 해프닝도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그건 넘어가면 될 것을 뭔가 이거 봐라 역시 선관위는 이상하다. 역시 선관위는 의심해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하고 몰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지지자들을 정치인과 정당은 오히려 본인의 지지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0: 괜찮다 안심하시라 나도 사전투표할 테니까 믿고 하십시오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당대표가 이런 식으로 뭔가 불명확한 메시지를 내고 결국 본투표하는 것도 저는 눈치 보는 거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1: 근데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 선대위가 부정선거 감시단을 가동을 했거든요. 근데 이걸 내용을 보니까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실어 나르거나 식사 제공 같은 불법 행위를 감시한다는 건데 이게 예전에는 불법 선거 크린 선거 감시단 같은 용어를 주로 썼는데 굳이 이걸 부정선거 감시단이라고 칭한 이유가 뭔가 민주당 김명남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조국 환경 후보 단일화 진행하고 있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진 대변인?
2: 아 저도 이제 장동혁 대표의 본투표에 대해서 좀 네. 설명을 드릴게요. 장동혁 대표가 이제 주소지가 보령으로 돼 있을 겁니다. 본인의 지역구인.
1: 네.
2: 근데 지금 충청 지역 특히 충남이 굉장히 박빙의 각축을 보이고 있고 본인이 충청 출신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충청남도 충남 지사 선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 투표를 통해서 충남 전체 선거 구도에도 좀 표심에 영향을 주고 싶다. 그리고 본 투표나 사전 투표나 어차피 우리 보수 진영은 본 투표를 선호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네. 그렇게 선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국 후보 선대위는 이름은 조금 본인들의 정치적 지향점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뭐 이제 네. 보수 진영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그건 거 뭐 음모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이런 이름을 줬는지 좀 실패한 네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1: 저희 2부에서 이 얘기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0: 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1: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2: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3: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4: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5: MBC
6: MBC 라디오
7: MBC 라디오.
8: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9: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0: 제가 들어드릴게요.
11: 여기 앉으세요.
9: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고속도로 충청권으로는 정리가 돼가고 있는데요. 수도권은 아직 아닙니다. 인천으로 가는 길 경인고속도로가 부천에서 서운분기점, 부평에서 서인천으로 속도를 못 내고 있고요. 제2경인고속도로도 인천 방향으로 석수에서 광명터널, 안현분기점에서 신천, 또 남동 구간에서 각각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역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정체인데요. 판교 방향은 노우지 분기점에서 송내까지

0: 9km 구간, 반대 일산 방향은 성남에서 청계터널, 평촌 구간, 또 시흥에서 송내까지 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화성휴게소, 매송휴게소, 또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밀립니다. 최수연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 주말 저녁 생방송 뉴스쇼 김치형의 뉴스 하이킥. 김치형의 뉴스 하이킥.
3: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형의 뉴스 하이킥 2부, 성춘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조국 혁신당 조국 후보 선대위가 부정선거 감시단을 가동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왜 굳이 부정선거 감시단이라는 용어를 썼을까, 이 얘기를 정광재 대변인께 좀 들었고, 성춘 부대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4: 그러니까 이름만 빼면, 부정선거라는 이름만 빼면 하는 행위들은 괜찮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법 선거나 이런 그 돈이나 이런 식사 뭐 아니면 뭐 이동 그 투표장으로 옮겨주는 이런 것들 다 불법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감시하는 건 좀 좋은 건데, 왜 이 단어를 썼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당 같은 진영 안에 있습니다만 당이 달라서 그런가, 요즘 이분들의 정무적 판단이나 바로 뒤에 다루는 내용도 요즘 왜 이렇게까지 하지, 왜 이런 식으로 우리 당 같은 진보 진영 안에서 우리를 상처 주지 하는 생각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아 이분들이 아닙니다 뭐 이런 거 뭐 이것까지 묵지 너무 심하게 비판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3: 평택을 얘기 좀 더 해볼까요? 민주당은 오늘 경기 평택을 해서 현장 본부장단 회의를 열었습니다. 평소에는 비공개인데 오늘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조승래 총괄선대 본부장이 가짜 민주당 후보가 진짜처럼 사람을 현혹하고 있는데 가짜 찍으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김영란 후보를 좀 엄호하고 조국 후보를 좀 저격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선거 이후 조국 혁신당과 합당 생각 안고 있다라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효과가 좀 있을지, 그리고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시기가 적절한지, 좀 늦은 감이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재 대변인 말씀 좀 들어볼까요?
5: 근데 오늘 나온 워딩만 놓고 보면 불과 세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합당하려고 했던 정당 맞아요 이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가짜 민주당 후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살벌하네요. 근데 조국 후보가 이런 얘기를 자꾸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김용남 후보보다 더 민주당 후보 같은 자기를 뽑아달라, 조국을 뽑아달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김용남 후보가 이제 대부업체를 차명으로 불법적으로 운영했느냐 안 했느냐 그 의혹이 제기됐잖아요.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아주 명쾌한 해명을 내놓진 못했다고 봐요, 저는. 뭐 본인이 뭐 통장 거래 내역 이렇게 보여줬지만 그 녹취에서 나오는 가족들 간의 내밀한 대화는 이거 김용남 후보가 굉장히 깊숙이 관여했구나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거든요. 근데 그 해명은 그것을 다 속시원히 설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상당한 위기감을 민주당 스스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칫 이 평택 의뢰에서 선거에 패할 수 있다. 조국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것을 일정 부분 인정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여기에서 현장 최고 열고 공개했다고 봐야겠죠.
3: 그러니까 김영남 후보는 차명이 아니라 본인 명의로 가지고 있었다.
4: 그러니까 왜 자꾸 차명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실명 보유하고 실명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차명과 관련돼서는 이미 국민의힘 비대위원 출신이자 회계사이신 김경률 비대위원, 그분이 비판을 하면서도 차명은 아니라고 명확히, 저희가 얘기하면 자꾸 안 믿으니까 차명이라는 건 이미 정리가 됐다고 생각하고, 그 통장 그거 뭘 또 공개를 해야 되죠? 저는 법적으로 이것과 관련돼서 제가 뭐 완벽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김영남 후보가 저는 공개할 거 다 공개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지점 국민의힘이나 조국혁신당은 이것도 공개해봐라라는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건 또 말 안 해요. 그냥 이거 다 풀리지 않았다, 자꾸 의혹이 있다, 의심이 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게 적당합니까? 저는 잘못된 거라고 보고, 자꾸 이거 이번에 저도 조국혁신당이 선거 과정에서 너무 선을 많이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에서도 이렇게 강한 워딩이 나갈 수밖에 없다. 아니 누가 진짜 민주당 후보입니까? 민주당이 공천하고 기호 1번 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자꾸 본인이 더 민주당스럽다고 하고 진보 진영이 부담이 된다고 하면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면 또 3번 달고 나온 사람이 민주당 후보입니까? 당연히 1번 달고 나온 김용남 후보가 민주당 후보죠.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진보 진영표를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조혁혁신당층에서 너무 과한 캠페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민주당의 조직표나 이런 것들을 좀 집결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캠페인에 나선 거로 보기 때문에 좀 더 남은 기간 조금 더 열렬하게 좀 가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1: 이제 민주당 쪽에서 가짜 민주당 후보가 진짜처럼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국 혁신당이 조국 죽이기가 민주당 지선의 최고 목표냐. 그리고 김영란 후보를 가짜 민주당 후보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0: 아니 본인들이 네. 국힘 제로 하겠다고 선거 나와서 자꾸 민주당 제로 같은 캠페인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 정청래 대표는 오늘 평택을이 아닌 전남을 갔어요. 보니까 해남 쪽 완도를 갔더라고요. 그리고 민주당 이원택 후보하고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접전을 벌이는 전북에는 한병도 원내대표가 갔는데 이렇게 지역을 나눠서 가는 속사정이 있는지 이건 성친부대에게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0: 아무래도 지금 호남이 그 전북뿐만 아니라 호남 그 전남 지역에서도 기초단체장 선거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무소속 후보가 강세인 지역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남 지역에 좀 우리 당 조직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가신 거로 보고 전북은 지금 오히려 정청래 대표가 가시면 약간 정청래 대표를 반대하는 분들이 그때도 막 시위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네.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병도 원내대표가 전북 국회의원이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또 지금 뭔가 김관영 후보가 계속 지지율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버려둘 수는 없기 때문에 한병도 원내대표는 전북 가고 전남에는 정청래 대표 가고 이렇게 좀 양면 전략을 쓰는 것 같습니다.
1: 장정희 대표는 오늘 강원도를 가서 강원도지사 후보인 김지태 후보 합당 유세를 했습니다. 이거 효과를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한 달 전만 해도 장정희 대표 면전에서 이 김지태 후보가 결자의 집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약간 뭐 태도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2: 그래서 김진태 후보가 속으로 네. 정말 장정희 후보가 여기 꼭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한 달 전만 하더라도 한 달 전만 하더라도 표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선거 막판으로 올수록 김진태 후보는 그런 걱정을 할 것 같습니다. 강성 보수 지지자들이라도 투표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 이완돼 있다. 지금 우리 지지자들이. 그래서 투표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1: 네.
2: 그러려면 그 당대표가 와서 본인과 관련한 지지연설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모시고 지원 유세를 했었었고 전반적으로 김진태 후보도 지금 강원도 전체는 약간의 보수성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영을 강화해서 투표장에 데리고 나오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1: 한 표가 아쉬운 상황이니 거기에다라도 손을 벌리자 약간 이런 전략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또 관심이 뜨거운 지역이 부산 북구갑이지 않습니까? 새 후보가 어제 일제히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민주당 하정우 후보는 부산시장 전재수 후보와 함께 투표를 했고 국민의힘 박민식 그리고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같은 곳에서 투표를 했는데 각각의 전략이 무엇일까 좀 궁금하거든요. 성신부대 말씀부터 드릴게요.
0: 뭐 아무래도 전재수 후보가 그 2년 전 총선에서 영남 그쪽 계속 다 질 때 유일하게 이겼던 사람이고 북구갑의 상징적인 인물이고 부산시장 후보로서도 지금 잘 뛰고 있기 때문에 하정우 후보 입장에서는 전재수 후보와 함께 정치를 하겠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같이 투표를 할 수 있죠. 이거에 대해서 뭐 또 과한 비판들을 하시던데 특히나 한동훈 후보 이 투표한 것 같고 막 뭐라고 비판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럼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부산시장 후보로 나온 전재수 후보가 만약 당선이 되면 부산시장 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제 민주당의 한석 지금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 유일한 민주당의 부산 국회의원으로서 전재수와 함께 부산 발전하겠다, 북구갑 챙기겠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게 뭐가 잘못된 거죠? 전략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본인들도 전략적으로 뭐 보니까 한동훈 후보는 본인은 이 사전투표하고 네. 부인은 본투표하는 그 전략 쓰는 거잖아요. 각자의 전략을 쓰는 건데 왜 남의 전략을 그렇게 프레임화 해가지고 공격하려고 하는지 공격 안 하고 좀 본인의 장점 좀 내세우면 안 됩니까?
1: 한동훈 후보가 하정우 후보에 향해서 혼자서 투표도 못하냐 요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하정우 후보는 또 외지에서 오는 한동훈 후보 팬덤이 북구 주민에게 피해주고 있다라는 비판도 했고요. 장애 설전으로 좀 이어지는 분위기인데 뭐 이 얘기까지 같이 섞어서 정광기 대표님 말씀 좀 주십시오.
2: 여튼 한동훈 후보는 하정우 후보가 네. 전재수 후보 지지자들을 다 흡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전략적 목표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전재수 후보와 하정우 후보가 이렇게 전략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뭐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결국에는 하정우 후보에 대한 북구

0: 네, 지지율이 정체돼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1: 근데 한동훈 후보 돕는 자원봉사자 쉼터로 알려진 사무실이 유사선거사무소로 쓰였다는 의혹이 지금 일고 있잖아요. 이거 사실이면 불법선거운동에 해당될 것 같은데 여기에 선관위가 수사 의뢰하면서 해당 공간이 지금 폐쇄된 모습이고 떳떳하다면 폐쇄를 안 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이거는 성친부대의 말씀 좀 들어볼게요.
2: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선관위에 문의했고 본인들은 불법적인 게 전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셨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오히려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냥 당당하게 우리 이런 식으로 운영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보십시오라고 하면 되는 건데 왜 굳이 운영을 안 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수사를 해서 뭔가 좀 뭐 아 위반 여지는 없었다라는 결론을 내더라도 그런 것들 좀 깔끔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마 이것과 비슷한 사례가 앞으로 선거 있을 때마다 있을 수 있어요.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팬덤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 선거를 할 때 이렇게 공직 선거운동원이 아닌 분들이 선거를 도와주러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의 이제 사례가 아주 그 선례가 막 남겨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보면 이것과 관련돼서는 좀 말끔하게 좀 해소할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분들 운영하셨던 분들 제출할 거 있으면 다 제출하시면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1: 그러니까 몇 가지 이제 저희가 확인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도 좀 궁금하고 한동훈 후보 측에 관여가 있었는지 관여가 없었다면 이 사실은 언제쯤 알게 된 건지 뭐 이런 게 궁금합니다. 정원지 대변인.
0: 일단 이거 왜 폐쇄했냐. 네. 괜히 논란을 키울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문제가 된다고 하니 아이 그러면 아예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제일 깔끔하죠. 그다음에 그 전에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수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심은 수사의 중심은 그걸 거잖아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몸담은 캠프에서 이것을 조직적으로 관리를 했거나 지시를 내렸거나 이게 돼야 되지. 자발적으로 투표 그 선거를 돕겠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 축제가 일종의 유권자들의 축제인데 그걸 네네. 너무 의미를 축소시키는 것 같아요. 과거에도 노사모 자발적인 조직들이 뭐 그 우리 뭐 뭡니까 저 저금통 만들어서 다 전달했었고 그리고 잼잼봉사단도 2022년 재보궐선거 네. 이재명 대통령이 개항을 해 나갔을 때도 그때는 잼잼봉사단 단장을 심지어 추미애 의원이 맡았습니다. 직접. 근데 이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한동훈 후보 캠프 측에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 선거법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결국에는 뭐 이게 그 당선이나 뭐 선거 결과와 관련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마치 뭐 이재명 대통령의 기표 이거 보여준 거 무효표 네. 저는 뭐 그런 논란은 있지만 그게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진 않거든요. 비슷한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1: 공직선거법 내에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별도의 유사선거사무소 설치는 금지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거기에 해당되느냐 여부를 가지고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경계가 좀 애매하다는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당내 입장은 어떤지 그다음에 하정 후보 캠프와 당에서는 이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는 듯한데 이게 선거 변수로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2: 뭐 선관위가 어떤 그러니까 수사를 하니까 네.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가 중요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도 자원봉사자나 팬덤이 있는 정치인들은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이렇게 사무실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했던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금통 그런 봉사단 자원봉사 저는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전국에서 와서 뭐 선거운동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무소 설치는 이건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명확한 기준과 명확한 판단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당에서도 일단 우리가 판단하기보다는 수사가 들어갔으니 네.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1: 부산 북구가 후보들 첫 TV 토론회 있었지 않습니까? 요 몇몇 장면들이 좀 회자가 좀 되는 것 같은데 두 분은 결정적 장면을 어떤 걸로 꼽으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정광재 대변인 뭐 어떤 장면 꼽으십니까?
0: 저는 뭐 역시 여기가 검찰 취조실입니까? 이거가 인상적이었어요. 이거는 충분히 하정우 후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듣고 아 본인이 뭔가 궁지에 몰리게 됐었을 때는 네. 그걸 치트키로 활용해라. 이래서 실제로 여기가 검찰 취조실입니까? 몇 차례나 반복한 것 같습니다.
1: 그게 그러면 하정우 후보한테 도움이 됐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0: 하정우 후보에게는 크게 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얘기했지만 지금 한동훈 후보가 검찰 떠난 지가 꽤 오래됐고 지금 뭐 비대위원장 당대표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이제 검사 시절의 한동훈 물론 원래 네. 출신이 검사였다는 걸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프레임에 지금 갇혀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1: 별로 크게 도움 안 됐다? 네. 성친부대는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적으로?
2: 저는 화정 후보가 판넬 꺼냈을 때.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렇게

0: 또 폴더 인사 하는 그거를 준비했다 꺼냈을 때가 아 준비 잘했다. 한동훈도 모두 준비 많이 하셨네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해서 뭔가 전지수 없으면 못하냐, 대통령 없으면 못하냐, 대통령한테 말 한마디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반박 자료로서 그 사진 한 장이 주는 의미가 상당히 컸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결정적 장면은 그 판넬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약간 캠프나 민주진보 우리 저희 진영 안에서도 아 뭐 토론 더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아, 잘 싸우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비판할 거 비판하면서도 전략을 잘 짜왔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하정우 후보가 왜 이렇게 화를 내냐 뭐 이런 비판들을 하시던데 그 북구갑 주민들은 그 토론회 보면서 하정우 후보 화냈다고 느끼시지 않을 겁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1: 약간 억양이
0: 세게 그 사투리 뚝뚝 나오면서 그런 정도 반응을 보인 거기 때문에 오히려 친근한 반응이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일부러 그것도 전략이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기도 하고 박민식 한동훈 후보 간의 얘기도 좀 짚어봐야 되는데 한동훈 후보가 검사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구형한 걸 두고 양쪽이 좀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박민식 후보는 한동훈 후보는 가짜 보수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는 박민식 후보 구질구질하다. 물고 빨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구형을 이렇게 얘기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갔는데요.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 구형량 비판하는 박민식 후보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정광기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2: 아니 이 내용을 두고 박민식 후보도 한동훈 후보를 비판하고 하정우 후보도 본인이 이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뭐 이거 선고했다 그러니까 그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선고하고 구형을 잘 몰라갖고 좀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도 연출됐었는데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 후보 모두 지금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이걸 갖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018년으로 시계를 돌려서 당시 구형 때의 상황을 놓고 본다면 한동훈 후보는 특검의 일원이었고 그 특검의 수사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고 그 과정 속에서 본인에게 주어진 일을 했다고 판단합니다.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보수 지지자들도 한동훈 후보가 과거에 그 일을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보수 진영의 정치인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당의 후보가 됐었고 대통령으로도 당선된 건데 이 부분을 자꾸 뭐 얘기하는 건 최근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활발하게 정치적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보수표를 조금은 그 깎아내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그게 크게 효과가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1: 성친부들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후보가 당시 공판에서 본인이 직접 구형을 한 거잖아요. 네. 그 결국에는 그래놓고 이제 윤석열 씨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는 거고 본인도 윤석열 사단이었던 거는 사실이고
0: 윤석열 사단의 뭐 거의 뭐 귀공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왜 이거를 당당하게 얘기 못합니까? 지금 정광재 대변인 생각처럼 이건 영향 안 미칠 거라고 생각하면 아니 검사 시절 한동훈의 구형에 대해서 나는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 그건 뭐 올바른 판단이었다고 이 말 한마디 왜 못합니까? 저는 적어도 검사 시절 한동훈 다른 그럼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하고 구형했던 거는 잘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검사 한동훈으로서는 떳떳하게 일 열심히 했고 이제 정치인 한동훈은 다르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거를 그걸 자꾸 회피하고 얘기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별로 의미 그러니까 영향 없을 거라고 하는데 의식하는 거예요. 아 이거를 관련돼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의식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있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왜 그 과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정말 잘못된 구형이라고 생각하는지 명확히 답변할 필요가 있다. 예스 올 노로 답변할 게 아니라고 하시던데 그런 불명확한 답변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최근 전국 돌면서 사실상 국민의힘 선대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지 역효과로 보는지 민주당과 한동훈 후보에게 위협이 된다 해석하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재 대변인?
2: 저는 전국적인 국민의힘 득표율에는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전국적인 득표율이라는 건 워낙 경기도와 서울, 인천 유권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근데 각 지역별 득표율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전략적으로 다니셨다고 보거든요. 일단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빙 구도로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지원 유세에 나섬으로써 분명한 효과가 발휘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반면에 수도권에는 가봤자 별 투표에 도움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지역은 안 나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친부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0: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수층의 약간의 결집, 약간의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효과는 있겠죠. 뭐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이제 나서던데 그 두 분이

0: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중도층에 오히려 반감을 살 거라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 보수층의 결집의 효과보다는 중도층의 반발 효과가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선대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선거를 이끌 만한 정당 지도부가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어떻게든 박근혜 전 대통령 계속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아마 선거 끝나고 나면은 그것이 그렇게 좋은 판단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1: 네. 오후 6시 기준 사전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23.51%로 나왔고요. 이게 이제 기대 이상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성친부대 23.51 나왔네요.
0: 아, 좀 더 25까지 찍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아쉽긴 한데 제 탓입니다. 제가 안 했기 때문인데 본투표 때 그래서 좀 55 이상 60까지 좀 끌어올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가름합니다.
1: 아까 5시 기준은 22.16이었거든요. 정건희 대표님.
2: 아니, 그래도 네네. 2022년에 20.52%였으니까 무려 3%포인트나 높아진 거잖아요.
1: 알겠습니다.
2: 높은 수치죠.
1: 저희 못다한 얘기 잠시 후에 유튜브에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3: 데이백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백.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백.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백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백.
3: 하루 한 번 데이백. 30다 데이백.
4: 건강기능식품.
5: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장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전?
7: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가다.
6: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7: 닥터 캡슐.
6: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8: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9: I love you.
8: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9: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8: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9: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10: 유유 제약.
11: 모든 인체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생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1: 서머네드피아.
13: Well.
14: 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15: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16: 절세의 원 절정.
17: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러.
18: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7: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19: ISA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 서 약관 발급.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비서.
20: 국내 피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21: 깜빡 말고 쾌팍스부.
20: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21: 깜빡 말고 쾌팍스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스부로 예방합니다.
20: 쾌팍스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2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2: 문서대장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3: 제조원
24: 현대 오피스.
25: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0: 지금까지 트러커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하이킥 3부에서는 경제 얘기, 4부는 국제 얘기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정치 얘기 나눌 테니까요. 유튜브로도 놀러와 주십시오.
0: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
2: 안녕하세요. 소란 고영배입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장 자크 루소. 말년에는 식물 분류학에 심취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식물학적 소견을 밝힌 적도 있는데요.

0: 이런 내용이 있네요. 개량종은 조사하지 마세요. 꼴불견인데다가 사람들 유행에 따라 꾸며진 것이니까요. 가장 아름다운 부분, 예컨대 꽃뿌리 같은 것이 화려해졌다면 그건 화려함 아래 다른 중요한 부분이 희생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좋은 것을 갖기 위해 무심히 버려지는 것, 우리 세상에도 적용되는 말 같아 씁쓸합니다.
1: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은 방송문화진흥회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3: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환경을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폐기물에 묻은 이물질, 음식물은 깨끗이 헹궈서 비운 후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묻어있는 물품은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라벨, 뚜껑 등 다른 재질의 폐기물은 분리해서 배출해주세요. 여러 재질이 섞여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세 번째, 스티로폼은 물로 한번 헹구고 테이프, 상표 등을 제거하여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면 작게 쪼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네 번째, 깨진 병, 판유리, 도자기류는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종량제 봉투나 전용 마대에 버려주세요. 깨끗한 지구,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4: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5: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6: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7: MBC
8: MBC 라디오
9: MBC 라디오
10: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1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2: 제가 들어드릴게요.
13: 여기 앉으세요.
1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4: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SFM
15: 배우 유선입니다. 기댈 곳 없는 아이들 곁에 삶의 기회를 나눌 수 있게 오늘 월드쉐어의 첫 번째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14: 아이들 곁에 월드쉐어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7시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의 투표율이 23.51%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마지막 날인 오늘 오후 6시 마감된 전국 투표율은 23.51%로 집계되며 역대 지방선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남이 38.95%로 가장 높았고 전북 35.05, 광주는 27.83, 세종 27.67, 강원은 27.05% 순입니다. 대구가 18.05%로 가장 낮았고 서울은 23.84, 경기 20.96, 인천은 21.62, 부산은 21.29%였습니다. 사전투표 마지막 날을 맞아 여야 지도부는 각각 전남과 강원 등을 찾아 막바지 총력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첫날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방선거 사전투표 열기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오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남 완도에서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무소속 후보와 민주당 후보가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는 접전지인데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생각합니다.

0: 생각해 민주당 후보를 찍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1: 무소속보다는 민주당 후보가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후보를 뽑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0: 조승래 사무총장 등 민주당 선대위는 국회의원 재선거 지역인 평택을 찾아 회의를 열고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김용남 후보를 뽑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강원도 춘천을 찾아 속초와 이어지는 동서고속화철도 공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장 대표는 현직인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가 착공한 사업이라며 민주당이 아닌 김 후보를 뽑아야 지역 숙원 사업들을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 이 사업이 제대로 마무리되려면 우리 김진태 도지사 후보가 꼭 다시 재선이 돼서 이 사업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오늘 오전 사전투표를 마친 송원석 원내대표도 대구 경북 지역 선거구를 돌며 텃밭 표심 다지기에 집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기표소 이탈 논란에 대해 대통령이 최악의 불법 선거를 자행했다며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3: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늘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과 투표지 노출 논란 당시 투표장에 있었던 선거관리 관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이 기표된 투표용지로 특정 정당, 특정 후보에 대해 방송 카메라 앞에서 지지 호소를 한 것과 선관위 직원에게 보여줘서는 안 되는 투표용지를 보여준 것이 본질적인 문제라며 공직선거법을 해석할 여지 없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며 지방선거 전면에 나서는 데 대해 국민 앞에 정도를 지키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오늘 경기 평택에서 열린 현장 본부장단 회의에서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세 사람을 감옥에 가 있거나 갔다 온 3인방 감옥 대통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아무리 지역을 다니며 현혹해도 전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국민들의 상식적 판단이 여전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경기 평택을 지역에서 현장 본부장단 회의를 열어 조국 후보를 견제하며 김용남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이자 민주당이 공천한 사람은 김 후보라며 가짜 민주당 후보가 마치 진짜처럼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데 가짜를 찍으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황면선 최고위원은 선거 이후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합당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조 후보의 합당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오늘 국회의원 재선거가 열리는 경기 평택에서 지도부 회의를 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번 6.3 지방선거 최고의 목표가 조국 죽이기냐고 반발했습니다. 박병원 대변인은 다급해진 민주당 지도부가 평택을 찾아 가짜 민주당을 찍으면 국민의힘에 유리해질 수 있다고 했다며 평택의 가짜 민주당 후보는 김용남 후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짜 민주당 후보를 찍지 말고 진짜 범민주진영의 후보 조국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소문고가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전투표 첫날인 어제 서울시를 압수수색한 것은 수사기관을 앞세운 이재명 정권의 선거 테러라고 규탄했습니다. 박충권, 박수민, 조은희, 고동진 의원은 오늘 오전 서울경찰청을 항의 방문해 공명선거관리의 총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칼을 쥐고 야당 후보를 겨냥했다며 경찰이 서울시를 들이닥쳤는데 표적은 명백하다며 바로 오세훈 후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캠프가 정 후보에 대한 신변 위협 신고가 접수된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공지했습니다. 오늘 정 후보 캠프는 어제 오후 5시쯤 태평파출소 경찰관들에게 정 후보 신변 위협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을 전달받았다며 경찰관들이 정 후보 신변을 확인하고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캠프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정원호 씨 칼 한 방 놔드려야겠네라는 글이 올라와 이를 본 신고자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0: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을 하더라도 미국의 이익이 되고 자신의 데드라인을 만족시키는 합의만 할 것이라고 백악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AFP 통신에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29일 백악관 상황실에서 고위 안보팀과 2시간가량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을 논의한 뒤 마무리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특히 이란은 절대로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여파로 차질을 빚었던 열차 운행이 내일부터 정상 운행됩니다. 코레일은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 사고 복구를 마치고 내일부터 모든 열차를 정상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각종 철도 시설물을 밤샘 복구했고 열차 시운전 등 차량 점검과 정비를 마친 열차들을 투입해 내일부터는 모든 열차를 정상 운행할 수 있게 됐다고 코레일은 설명했습니다. 미국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이 우리나라의 전시작전 통제권 조기 회복 추진에 대해 동맹국이 통제권을 더 신속히 가져가려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한국이 그걸 원한다는 점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에서 통제권 이양은 양국 모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할 것이고 매우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에 대해서는 중요한 역량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올라가는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3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월요일인 다음 달 1일부터는 제주도에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진이었습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세상을 크게 보는 눈,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1: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3부 문을 열었습니다. 3부 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에서는 신현송 신임 한국은행 총재의 기준금리 인상 신호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투톱에 개별 종목 레버리지 ETF 판매 나흘 만에 4조 원 넘는 자금이 몰렸는데요. 꼭 주의해야 할 점 제가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부 판을 읽는 국제정치에서는 종전협상이 막바지에 있는 미국 이란의 상황부터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북설 그리고 한미 안보 얘기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받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그리고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속보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국회의원 재보선 14곳 최종 사전투표율이 24.12%를 기록했습니다. 지방선거 사전투표율보다 더 높게 나왔네요.

0: 김쾌의 경제 뉴스 큐레이션. 저는 코너지기 대아량 리포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의 한 끼에 정리해 주실 김큐, 안녕하세요.
1: 네, 어서 오십시오.
0: 오, 이제 6월에 뵙는 건가요? 오늘을 마지막으로?
1: 그렇네요. 벌써 5월이 나갔네요.
0: 진짜. 네. 지방선거 언제 하나 싶었는데 사전선거 이제 오늘 끝났고 네. 수요일에 본투표만 남았잖아요.
1: 하셨어요?
0: 저는 본투표 하려고.
1: 본투표 하시려고. 네. 야, 이제 조금만 지나면 벌써 한 해 절반 갔다는 얘기 하고요. 더워 하다가 이제 한 해 다 갔네 이런 얘기하게 생겼습니다.
0: 아, 그러게요. 네. 진짜. 저희는 또 그 사이에 경제 뉴스 열심히 전달드려야 되잖아요.
1: 네.
0: 이번 주는 이거 좀 여쭤보려고요. 신현송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참여하는 첫 번째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었습니다.
1: 네.
0: 기준금리 동결했는데 이걸 두고 다들 매파적인 금리 동결이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기준금리는 연 2.5%로 동결이 됐는데요. 지난해 7월 이후에 8차례 연속 동결 2.5%로 지금 묶여있는 상태죠. 시장은 이제 동결을 할 거다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측을 벗어난 결정은 아닌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매파적이란 말이 지금 그 수식어가 앞에 붙어 있거든요.
0: 네.
1: 이번엔 동결했지만 다음번 금통위에는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비교적 강하게 던졌기 때문에 매파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다들 이제는 아시겠지만 매파적이라고 하면 시중에 풀려나간 돈을 회수하는 긴축 재정 정책의 방향을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비둘기적이다라고 얘기하면
0: 네.
1: 시중에 돈을 푸는 완화적 재정 정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현송 총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할 때는 딜레마가 있는데 이번에는 좀 예외다. 물가, 성장, 환율, 부동산 등을 봤을 때 갈 길이 비교적 명확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금통이나 미국의 연준 이런 수장들은 발언들을 좀 모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지표를 보고 신중히 결정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가 경제 지표가 비교적 강한 메시지가 나오면 좀 강하게 경제 지표들이 나오면 이거를 가지고도 이 메시지를 조금 더 해석해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뭔가 좀 모호하게 대답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시장이 너무 강한 메시지를 던지면 그 메시지 때문에 금융시장이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이 메시지의 강도에 따라서 이 시장이 또 움직이기 때문에 최대한 조금은 해석 여지를 놔두고 모호한 메시지를 던지게 되는데 이번에 신현송 총재의 메시지는 매우 직접적이었습니다.
0: 네.
1: 이건 시장이 이제 확실한 메시지를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상을 한다 이렇게 메시지를 강하게 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다음 금통이 언제냐? 7월 16일이니까 이제 7월 달 되면 기준금리 인상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0: 근데 이 기준금리를 내리거나 올리기 네. 시작하면 앞으로 한 번으로 안 끝나는 거 아니에요?
1: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0: 이제 저도 좀 안다고 해도 될까요?
1: 예, 우리가 이제 방향을 잡는데 매우 신중하고 방향을 한번 잡으면 보통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7월 금통위에서 한 차례 인상 지금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 지금 예상대로 본다라면 연내에 한 차례 더 인상할 거다. 그러니까 연내에 두 번 정도 금리를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근거는 이제 이른바 점도표라는 걸 보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예전에 한번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1: 네네, 네.
0: 미국 연준위원들이 앞으로 금리 전망을 점으로 이렇게 찍어보는
1: 네.
0: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1: 그죠. 이제 그 점도표 미국에서 하던 건데 우리나라 금통위도 이 점도표를 지난 2월부터 하기 시작했고 또 이걸 공개하겠다라고 해서 2월부터 이걸 찍었거든요.
0: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연준이 1년에 4번 3, 6, 9, 12월에 이제 보통 FOMC 회의할 때 연준위원들이 그해 연말에 금리가 예상되는 지점에 점 찍고
0: 네.
1: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도 이제 찍어요. 그렇게 해서 그걸 보고 시장이 아 이들이 금리를 좀 올리겠네 내리겠네 이걸 예측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점도표를 향후 6개월 이후에 금리가 어떻게 될지를 찍는 걸로
0: 네.
1: 돼 있고요. 연준위원 7명이 각각 3개의 점을 찍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공개하냐면 1년에 우리도 4번 점도표를 공개키로 했는데 2월, 5월, 8월, 11월이니까 2월 달에 한번 찍었고
0: 네.
1: 이번이 5월 금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점도표를 찍어서 2월과 5월에 변화된 걸 보면 아 이게 금리가 이 금통위원들이 어떻게 앞으로 할지를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거.

0: 거든요. 아까 금통위 7명 위원들이 3개의 점을 찍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총 21개의 점이 찍히죠.
1: 그렇겠네요.
0: 이 21개 점 중에 19개가 인상 쪽에 찍혔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제 인상을 대부분 생각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지금이 연 2.5%니까 이거보다 한 차례 인상한다의 점이 7개 찍혔고요. 두 차례 인상에 10개가 찍혔고, 세 차례 인상에 2개가 찍혔으니까 적어도 한 번, 많으면 두 번까지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시장은 보고 있는 것이죠.
1: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네. 지금 경기가 뭐 대단히 좋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결국 물가 때문에 금리 인상한다고 봐야 될까요?
0: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가 아주 뜨거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물가 상승 압력이 상당하다는 점, 이걸 아마도 우선 고려 대상으로 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내놓은 한국은행의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이 지난해 2월에 2.2%였는데 네. 이번에 2.7%로 내놨으니까 0.5%포인트가 더 올라갔죠.
1: 그러네요.
0: 이거는 당연히 미국과 이란 전쟁 때문에 유가가 높아진 상황이 이제 반영이 된 것이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최근에 삼성전자가 임직원들에게 주는 대규모의 상여금, 네. 이것도 시중에 풀려나가면 물가 상승을 조금 자극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을 같이 해놨고요. 앞서 신 총재가 이제 세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면 항상 딜레마 상황에 빠지지만 이번은 비교적 명확하다, 이렇게 발언했다고 했잖아요.
1: 네네.
0: 그건 뭐냐면 물가는 이렇게 오르는데 경기가 받쳐주지 않으면 사실 쉽게 기준금리 인상 못하거든요. 근데 경기가 조금 받쳐준다. 그러니 명확하게 우리는 시장에 신호를 줄 수 있어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반도체 덕에 성장률 전망이 지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2월 달에 한국은행이 2%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 전망을 내놨었는데 이번 5월 달에 2.6%로 0.6%포인트를 위로 올려잡았습니다.
1: 네.
0: 그리고 경기가 또 환율은 원래 원화 약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도 워낙 강세 요인이기 때문에 환율 측면에서도 나쁠 건 없다, 이런 판단도 지금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1: 저도 이제 대출을 갚아나가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0: 네.
1: 이런 소식이 들리면 아 그럼 내 대출금리도 오르겠지? 오르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0: 기준금리가 오르면 오르죠.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 위에서 물 뿌리면 아래로 물 흘러내리는 것과 비슷한 건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다음번 금통위에 금리가 오를 게 확실시 되면 그 전에 미리 실질 금리들이 조금 오를 겁니다.
1: 네.
0: 그러니까 미리 시장에서 좀 반응을 할 거고요. 어쨌든 기준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시중금리를 자극하고 대출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코픽스라고 해서 은행들의 조달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대출금리, 가상금리 플러스해서 금리를 내기 때문에 이 코픽스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이제 금리가 오를 거니까 이 금리가 고개를 들은 건 딱히 서민들이 반길 일은 아니죠.
1: 네.
0: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30년 만기 5억 원 정도의 주담대를 받고 계신 분이라면 이게 연 4.5% 뭐 이자라고 생각을 네. 하고 계산을 해보면 원리금 기준으로 약 한 달에 253만 원 정도를 내거든요. 이게 만약에 아까 두 차례 정도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연 5%의 이자를 내는 걸로 바뀐다라고 하면 원리금 기준으로 268만 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니까 연간으로 보면 이자 부담이 한 180만 원 정도 늘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1: 268만 원으로 이제 네네. 늘어나는 거죠. 0.1%도 되게 갚아나가는 입장에서는 크단 말이죠.
0: 그럼요. 네.
1: 이 기준금리 오르는 게 요즘 뜨거운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줄까요?
0: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준금리는 통화량을 조절하는 거고요. 시중에 풀려있는 돈의 양을 조절하는 거니까 기준금리를 올린다라는 거는 일종의 수도꼭지를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잠근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시중에 돈이 풍부해야 자본시장으로도 주식시장으로도 돈이 많이 흘러 들어오겠죠.
1: 그렇죠.
0: 이런 것들이 조금 막힐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업들 입장에서도 금리가 낮아야 은행이든 어디든 가서 돈을 빌릴 때 이 돈의 값어치, 그러니까 이자를 좀 덜 낼 거 아니에요.
1: 네.
0: 근데 이게 올라간다는 거는 뭔가 자금을 조달하는데 조금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시중의 유동성도 줄고 빚을 낸 기업들도 부담을 느끼게 되면 조금은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특히 우리가 이제 성장 기업들이라고 얘기하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성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회사들이고 그 기간 동안 자금 조달 창구를 통해서 투자를 받거나 돈을 빌리는 행위들을 좀 많이 하는 기업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들이 사실은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주가가 영향을 좀 더 받는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금리를 인상한다.

0: 하는 거를 무조건 악영향이다라고 보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경기가 좀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워낙 반도체나 이런 데에서 역대급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금리를 인상해서 주식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플러스 그리고 반대편에 기업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도체라는 상황을 놓고 보면 다소 금리 인상 한두 번 하는 게 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해석도 할 수 있죠.
1: 반도체 이야기 나와서 네. 이 주제도 한번 짚어볼까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출시됐습니다.
0: 네.
1: 아, 첫날 되게 뜨거웠어요. 엄청난 자금이 몰렸다면서요.
0: 27일 날 이제 삼성전자고 네. SK하이닉스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돼서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첫날부터 이들 종목으로 2조 원 넘는 자금이 들어왔고요. 금요일까지 출시 후 사흘간 유입 자금만 4조 6천억 원. 이제 반대로 인버스라고도 있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금이 들어왔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ETF를 이제 이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상장 지수 펀드라고 부르고요. 특정 지수의 수익률을 그대로 따라가도록 만든 복제해서 움직이는 일종의 상품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좀 그렇습니다만 김큐의 발걸음 ETF라는 상품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제가 한 걸음 앞으로 가면 이 상품도 제가 한 걸음 앞으로 간 만큼 움직이고요. 제가 뒤로 한 걸음 옮기면 이 ETF라는 상품은 제가 뒤로 간 만큼 또 움직이는 이런 상품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레버리지란 말이 붙으면 제가 한 발 가면 두 발 간 만큼 그 상품은 움직이고 뒤로 한 발 가면 뒤로 두 발 간 만큼 움직이는 곱하기 2라고 보시면 되니까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상품은 이들 주가 상승률 혹은 하락률의 두 배를 추종하도록 만든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 지금 뭐 반도체 주식들 엄청 오르잖아요.
0: 네.
1: 두 배로 가는 거면은 기여하는 거 수익률 한번 두 배로 크게 한번 해보자 이런 건가요?
0: 그런 거죠. 그게 맞는데 이제 보통은 위로 오르는 것만 생각하셔서 반대로 내리면 두 배 내린다는 것도 그렇죠, 이제 좀 그렇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렇게 단일 종목 그 레버리지 ETF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출시를 좀 막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나 코스피 지수를 두 배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는 판매를 할 수 있었지만 이 단일 종목에 한해서는 이제 조금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막아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홍콩 등에 이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추종하는 두 배짜리 ETF 상품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원화를 달러로 다 바꿔가지고 홍콩 나가가지고 막 투자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 이제 금융시장이라는 게 허들 자체가 없어진 상황에서 우리만 막고 있다고 될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우리도 허용을 하고 이왕 뭐 환율 문제도 좀 있고 그랬으니까 네. 국내에서 그냥 투자하도록 하자 그래서 이번에 허용이 된 상품입니다. 근데 허용되고 난 다음에 어쨌든 이렇게 투자 자금이 지금 너무 몰려드는 상황이라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시장에는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1: 너무 뜨거울까 봐 걱정되는 건가요?
0: ETF가 일반 주식처럼 거래는 하는데 네. 이 ETF 상품 주식 가격이 형성되는 구조가 일반 주식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이걸 전혀 매매할 때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가가 결정되는 방식은 회사의 가치를 떠나서 그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들끼리 거래하면서 가격이 형성되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네. 시장에서 그냥 형성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회사 가치보다 낮게도 거래가 되고 높게도 거래가 되는 거죠.
1: 맞아요.
0: 근데 ETF는 앞서 제가 어떤 지수나 기초 자산의 수익률을 그대로 복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꼭 따라야 될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유동성 공급자라는 금융기관이 거기에 끼어들어서 자기가 꼭 맞춰야 될 가격보다 ETF 가격이 높게 거래가 되면 매물을 막 쏟아내가지고 이 가격을 강제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낮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막 사들여서 가격을 높여놔요. 근데 첫날 우리가 ETF,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딱 상장이 돼서 거래가 되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수익률 엄청 좋다더라. 그리고 주식창 보고 막 높은 가격에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의 주가가 10% 오르고 있으면
1: 네.
0: 이 레버리지라는 ETF는 딱 20%만 오르는 게 맞거든요.
1: 그렇죠.
0: 이거보다 더 높이 거래되면 금융기관에서 막 팔아가지고 20%까지 낮춰버리는데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막 위에서 사가지고 순간적으로 나중에 막 매물폭탄 맞아가지고 20%까지 떨어지니까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 주의하셔라. 그러니까 네네네. 그냥 막 좋다고 높은 가격에 사지 말고 본주가 얼마에 거래되는지

0: 보시고 아, 요 정도 이상은 사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락도 두 배로 하기 때문에 이게 주식이 변동성이 크면 내렸다 올랐다를 반복하다 보면 생각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크게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미국에서 엔비디아는 이 레버리지 ETF가 큰 수익을 거뒀는데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주가는 장기적으로 올랐는데 레버리지 ETF가 40% 손실을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테슬라의 주가가 워낙 변동성이 커서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혹시나 두 SK 삼성 이 두 회사의 변동성이 커지면 레버리지 ETF에서도 손실을 볼 수 있으니까 단기적인 투자 상품으로만 이용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릴게요. 그러게요.
1: 두 배로 행복하고 두 배로 우울할 수 있겠어요.
0: 네.
1: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0: 네, 지금까지 배아량 리포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1: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0: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2: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3: MBC,
4: MBC
2: 라디오,
4: MBC 라디오.
5: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0: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1: 내일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0도, 대구 32도, 강릉이 33도까지 기온이 오르며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자외선도 강하겠는데요.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으니까 야외 활동할 때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는 대부분 여유로이 되찾았습니다. 짧은 구간에서만 지체되고 있는데요.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 부평에서 서인천까지 3km 구간의 정체가 남아있고요. 수도권 제1순환선은 일산 방향으로 장수에서 송내로 정체 남아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일찍에서 금천 구간,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양재에서 반포로 6km 구간 속도 떨어집니다. 최시연입니다.
10: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전 세계 판도를 단 한 번에 알 수 있는 시간, 판을 읽는 국제정치,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미국과 이란 전쟁, 이번엔 진짜 합의가 되는 건가 싶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종 서명을 보류했다면서요?
1: 네, 일단 그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 협의를 사실상 마무리했고 네. 또 초안을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동맹국들한테 공유했다라는 얘기까지는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란 측의 입장은 좀 어떤가 봤더니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은 합의가 임박한 상황은 좀 맞는 것 같다라는 네.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호르무즈 해역 개방이라든지 네. 이란의 핵 프로그램 완전 포기와 관련해서는 미국 측이 이거 이제 요구 사항으로 내걸었는데 이란 측에서는 두 가지 모두를 거절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과 관련해 가지고 현지 시각으로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자, 이 종전 협정에 사인을 할지 말지를 이제 백악관에서 참모들을 모아 놓고 2시간 동안이나 회의를 진행을 했대요. 그런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블룸버그 통신은 양측이 합의가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동시에 이란의 우라늄과 핵 프로그램,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 등 여러 쟁점에 대해서 이견을 보이는 이런 상황이 계속 네네.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게다가 미국과 이란은 이번 그 종전 양해각서에 레바논에서의 그 전투 중지도 포함을 시켰거든요.
0: 이건 이스라엘 그죠.
1: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실 레바논을 계속 건드리고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요, 이스라엘하고 레바논이 휴전 중입니다. 중요한 건 휴전 중이어도 이스라엘은 그 휴전 합의를 전혀 지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합의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스라엘의 폭격이나 공격은 더 강해진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앞서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우리 이란하고 네. 협상 잘 돼가고 있으니까 너 잠깐만 좀 공격을 멈춰라 라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아 이거는 전체적인 공격이 아니고 특정 인물에 대한 표적 공격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북부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는 레바논 남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공격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그 부분은 자유권 행사의 일환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실질적으로 미국하고 이란 사이에 종전 협상이 합의가 되더라도 이스라엘의 레바논에 대한 공격은 계속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0: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거의 이란 쪽에서는 최종 승인이 났고 모든 공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어갔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제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한데요.
1: 네.
0: 또 이란 언론들은 합의가 임박했다는 주장을 지금 부인하고 있다면서요?
1: 그렇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타스님 통신이 뭐라고 네. 얘기를 했냐면은 이런 서방 언론의 주장 사실 아니다. 이란은 중재국인 파키스탄에 무난히 최종 확정됐다고 통보한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확정이 되면 파키스탄과 함께 공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전까지는 타결됐다는 서방 소식통의 주장은 신뢰할 게 못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란의 이스나 통신 같은 경우에는 벤스 부통령이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0: 네.
1: 미국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후퇴시킬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다. 요 표현에 대해서 네네. 굉장히 발끈하면서 워싱턴의 헛소리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제권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란 국영TV가 최근 24시간 동안 선박 24척이 해협을 통과했다. 하지만 혁명수비대 승인 없이는 어떤 선박도 통항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재확인시키고 있습니다.
0: 네.
1: 자, 이런 가운데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외무장관과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회담을 열었어요. 워싱턴에서. 이제 양해각서 막판 조율 단계에서의 만남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란의 최종적인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이란이 조금 더 여유를 부리는 듯한 모습인데
1: 그렇죠.
0: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이란이 전쟁 배상금까지 받아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1: 전쟁 배상금은 말 그대로 이 전쟁의 책임을 미국한테 네. 지우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지금 성공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란은 전쟁 피해로 인한 배상금을

0: 3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까지 요구를 계속해서 초창기부터 이 이란의 종전 제안 안에는 요 전쟁 배상금이 계속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미국 측에서는 처음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라는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가장 최근에 뉴욕 타임즈가 어떤 보도를 내놨냐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걸프 국가들과 아랍 국가들에게 전후 이란 재건 자금 지원을 비공식적으로 요청했다라고 보도를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이 종전 양해각서에 응하는 것을 전제로 약 3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52조 원 규모의 국제 투자 펀드 조성을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미국은 돈을 내놓을 수 없으니까 걸프 국가들 니들 전쟁 그만하고 싶지? 그럼 돈 좀 내놔라 이런 식으로 속된 표현으로 지금 미국이 거의 협박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진들에게 미국이 이란에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합의에는 절대 서명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5년에 이란 핵 합의를 한 이후에 억류된 미국인 4명을 석방하는 대가로 당시에 17억 달러를 이란에 보냈거든요.
1: 네.
0: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비판한 것을 본인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적으로 전쟁 배상금을 지급하는 모양새는 어떤 식으로든 피해가면서 걸프국들을 통한 우회 지원 방식을 선호를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란 측에서는 전쟁 배상금과 함께 요구했던 게 또 있습니다. 이란의 자금인데 동결된 자금 있죠. 해외에 있는 그 자금. 네네. 그거 해제해달라. 그리고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해달라. 이것도 계속해서 요구해왔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카타르에 동결되어 있는 이란 자금 일부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해외은행에는 약 36조 원 정도의 자금이 동결돼 있는데요. 이 중에서 중동 지역에만 그 200억 달러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1: 네.
0: 근데 이걸 또 돈으로 직접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법을 택한 게 이 자금으로 카타르가 직접 의약품, 식량, 산업용 원자재 등 인도주의적 목적의 물품을 직접 구매해서 이란에 물품을 전달하는 방식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걸프 국가들은 다시는 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란이. 그러니까 일단 지금 전쟁 끝낸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즉시 재개방한다.
1: 네.
0: 그리고 핵 물질을 완전히 처분한다. 이런 것들을 전제 조건으로 우리가 기금도 모을 거고 동결 자금도 해제해 줄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는 또 강경하게 왜 이란 측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종전을 하느냐라고 반대를 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또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1: 결국엔 본인들은 배상금이라고 표현 안 하지만 결국에는 이 국제투자펀드라는 것도 배상금이고 미국이 돈 안 내는 것일 뿐이지.
0: 그렇죠.
1: 이란에 배상금 주는 거나 다름없고. 걸프 국가들 입장에서는 전쟁으로 피해도 보고 배상금도 내야 되고.
0: 그렇죠.
1: 완전히 뭐 열받을 상황이어서 이게 과연 이 펀드에 이들이 동참을 할 것이냐 이 문제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0: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미국이라는 동맹국을 이렇게 우리가 완전히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많이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이 끝나더라도 그 끝난 이후에 중동, 그러니까 걸프 국가들과 미국 간의 관계는 전쟁 이전과 많이 달라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1: 미국 내로 가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월스트리트 저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떤 소송입니까?
0: 이게요. 지난해 7월 17일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어떤 보도를 내놨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2003년 엡스타인, 그 성범죄자죠.
1: 네네.
0: 이 사람의 50번째 생일에 맞춰서 여성 나체를 외설적으로 그려넣은 축하 편지를 보냈고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인 도널드가 서명돼 있었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얘기냐 나는 이거 웹스타인한테 이런 편지 보낸 사실이 없다라고 하면서 5조 원의 소송을 제기를 했거든요.
1: 네.
0: 엄청난 금액이죠. 자, 참고로 이 편지는 이후에 미 의회가 엡스타인 유족으로부터 생일 축하 책자 사본을 입수 공개하면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송에 대해서 지난달 13일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이 이 보도의 실질적인 악의가 입증되지 못했다면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다만 편지 작성자가 트럼프 대통령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0: 그대로 본인이 15조 원 정도의 피해를 봤다라는 네. 주장을 하고 있는 거네요.
1: 트럼프 대통령은 뭐 영국 BBC하고도 소송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정부 수반이잖아요. 네. 근데 국세청을 상대로 또 소송을 해가지고 합의를 한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0: 미국과 대등한 체급으로 올라선 중국의 움직임도 요즘 심상치 않은데 네. 시진핑 주석의 방북설이 나오는데 중국이 동해 진출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좀 따라붙는군요.
1: 네, 이 해석을 본격적으로 이제 내놓은 데가 어디냐면은 그 대만의 매체인 연합보라는 곳인데요. 지난 네. 27일에 시진핑 주석의 방북의 주된 목적이 두만강 하구 개발이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이 두만강은 다들 압록강하고 두만강 다 아시잖아요. 네. 압록강 쪽이 훨씬 서쪽에 있는 거고 두만강이 이제 동쪽에 있는 건데 북중러의 접경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 영토 같은 경우에는 동해와는 연결되지 않고요. 바로 한 17km 전에서 끊어지고요. 동해 쪽으로 붙은 쪽은 북한하고 러시아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두만강 하류를 통해서 동해로 진출을 하려면 북한과 러시아의 동의와 협조가 필수적이거든요. 자, 연합보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중국이 이미 두만강 하구 개조 방안을 제시를 했다. 교량 높이를 높이고 전면적인 준설 작업을 하는 것이 골자인데 중국이 설계와 설비, 시공 인력을 내놓고 북한과 러시아는 상징적인 출자만 하는 것이다 라는 설명까지 자세하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0: 네.
1: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였던 게 뭐냐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그 다음 해인 2023년 6월 1일자로 러시아 그 블라디보스토크항 이용권을 얻어냈어요. 그때 왜 러시아가 서방으로부터 제재를 강하게 받으면서 숨통을 틔워준 것이 그때부터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관계가 좋아지니까 요런 예 블라디보스토크항 이용을 우리가 좀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얻어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기에 이어서 북한, 러시아 양국의 협력 하에 두만강 하구 통과권까지 지금 얻어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두만강 하류 같은 경우에는 동해를 통해서 태평양으로 직접 진출을 노리는 중국의 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중국이 동해로 진출을 하게 되면은 네. 아무래도 동북 지방의 물류 환경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경제가 좋아지겠죠. 더불어서 북극해 진출도 상당히 유리해지게 되는 겁니다. 최근 그 중러 정상이 공동 성명에서 북한과 함께 두만강 출해 문제에 관한 3자 협의를 계속하겠다라고 밝힌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다 끝내놨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북중러 3국이 동해 통제권을 갖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세계의 함대를 운영하고 있는 중국이 제4함대인 북극함대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0: 그렇네요. 걸프 쪽 시끄럽지 대만 문제 복잡하지 중국이 이제 밖으로 나가려면 뭔가 동해 쪽을 이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1: 그렇죠.
0: 그쪽에 대한 고민들을 중국이 하고 있고 실제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보 환경에 변화가 그러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1: 그렇죠.
0: 한미 간 안보 분야 후속 협의를 위한 만남도 조만간 열릴 예정이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그 지난해 10월에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 안보 분야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해서
0: 네.
1: 양국이 7개월 만에 이제 협상 테이블에 앉는 건데요. 일단 다음 달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서울에서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및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 등 핵심 안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첫 공식 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우리 정부는 11월에 있을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이 주요 정점에 대한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지난 26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미래 국방전략위원회 회의에서 핵잠 건조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최대 쟁점이 뭐냐면은 핵잠 건조 장소와 군사용 핵연료 공급 문제인데요. 일단 우리 정부는 핵잠을 반드시 국내에서 건조하겠다라는
0: 네.
1: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하지만 2035년까지 적용되는 현행 원자력 협력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20% 미만의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고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된 상황이거든요. 자, 따라서 정부가 이 양국 간의 이 현행 원자력 협력 협정에 대해서 좀

0: 조금 더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일본이 뭐 전범국임에도 불구하고 20% 이상의 고농축도 가능하고 제철의 권한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가능하려면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의 협의도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핵물질을 핵무기 제조 이외에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IAEA가 요구하는 안전 조치를 예외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위해서는 네. 별도의 약정 체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미 실무 협의에 맞춰서 IAEA와의 협의에도 속도를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핵잠수함과 함께 전시작전권 환수도 우리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상황이잖아요.
0: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핵잠과 더불어서 네. 전작권 환수가 같이 가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은 자주국방의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과 협의해서 조속히 환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도 이 생각과 같은 것 같습니다. 네.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요. 오늘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안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에서 이 대통령의 전작권 환수 의지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적극 지지한다. 그리고 전투에서 믿음직한 파트너의 아주 훌륭한 사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미국에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 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미 국방장관도 그렇고 우리와 뜻을 같이 하지만 사실 이 뜻을 어떻게든 방해하려는 세력도 미국 내에는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특히 그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정치적 쟁점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부적절한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지난 26일에 미 육군 전쟁대학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중국 입장에서 바라볼 때 한국은 아시아 중심에 위치한 비수, 단검이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우 나는 작전 환경을 설명하려는 것이었어. 지역의 네네. 변화하는 관점에 관한 것이었어. 근데 맥락에서 벗어나서 해석됐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1: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위비를 좀 너네가 늘려서 전작권 환수하는 거, 그 돈 쓴다는 거는 오케이 좋은데 막상 전작권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건지
0: 네.
1: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민감해진 문제라 다른 얘기도 하나 해볼까요? 젠승환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대만 방문하고 우리나라도 찾을 예정이라면서요?
0: 네. 그 제2의 깐보에도
1: 있느냐? 네.
0: 요 얘기를 하는데 그 젠승환이 대만 출신이잖아요. 이제 대만에 대해서 AI 혁명의 진원지다 이렇게 극찬을 하면서 연간 1,500억 달러 약 225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그 대만 타이베이에는 엔비디아 대만 본부인 콘스텔레이션을 착공을 했어요. 네. 이게 이제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완공 후에는 4천 명을 고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신사업도 이렇게 짓고 또 현지 공급망 업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대만에서 사업 기반을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TSMC에 이어서 글로벌 AI 서버 위탁 생산 기업인 퀀타 컴퓨터도 잇따라 만났거든요. 이 퀀타 컴퓨터는 엔비디아 AI 플랫폼을 통해서 북미 주요 통신 서비스 네. 제공 업체로부터도 대규모 AI 서버를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들어온다니까 제2의 깐부에도 있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도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넘어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5: 하이엠솔루텍. 알쏘! 좋다!
6: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선대입니다.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5: 얼쑤 신난다.
6: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7: 5월 30일 토요일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하이킥 마칠 시간입니다. 사전투표는 이제 오늘 끝났죠. 그래도 본투표까지 며칠 남았으니까 사전투표하신 분들이야 뭐 이제 투표를 마치신 거고, 아직 투표 못하신 분들은 남은 기간 뭐 집으로 온 선거 공보물도 좀 더 꼼꼼히 보시고요. 꼭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이보람의 처음 그 자리에입니다. 저는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찾아옵니다. 김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전 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 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 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 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심해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8시 뉴스입니다. 6.3 전국 동시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최종 23.51%로 집계돼 역대 지방선거 중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선 최고 사전투표율은 4년 전 20.62%였는데 올해는 이보다 2.89%포인트 투표율이 올랐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38.95%며 가장 낮은 곳은 대구로 18.65%를 기록했습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투표율이 최종 24.12%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개 선거구에서 열리는 재보선 전체 유권자는 226만 7,121명이며 이 가운데 54만 6,757명이 사전투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격전지인 부산 북구 갑은 25.57%를 기록했고 5파전이 벌어지고 있는 경기 평택을의 투표율은 18.39%로 평균보다 5%포인트 이상 낮았습니다.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한 선거구는 대구 달성으로 17.56%로 집계됐습니다. 경기 군포경찰서가 지방선거 유세 중이던 여성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오후 2시쯤 군포시 산본동 능안공원 사거리에서 민주당 군포시장 후보 선거 유세 중이던 여성 운동원 한 명에게 위협을 가하고 팔을 강제로 비튼 혐의를 받습니다. 신원을 특정한 경찰은 오늘 오후 2시쯤 남성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불러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오늘 내년에는 선거가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폭주를 해도 견제할 장치가 없다며 이번 선거가 사실상 마지막 경고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투표지 노출 논란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머릿속에는 자신이 법 위에 있다는 무의식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2일 자정까지 88시간 무한 책임 유세에 나섭니다. 날씨입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올라가는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3도 사이 분포 보이겠습니다. 월요일인 다음 달 1일부터는 제주도에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60mm입니다. 이진입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3: MBC 라디오 고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어느 시인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외로움을 넘어 사회적 고립에 처한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잠깐 집안일을 부탁하거나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때 도움받을 만한 이가 없다는 성인이 정보조사로 3명 중 1명이나 됩니다. 최근 정부가 보건복지부 1차관을 사회적 고립 전담 차관으로 지정한 배경인데요. 사회구조적 문제로 보고 본격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공동체는 경청하는 집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말하고 싶어 할 때 귀를 기울여주는 것. 우리 일단 이것부터 시작해볼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얼마 전 영국의 한 농가 주택에서는 17세기 영국 내전 시기에 숨겨진 것으로 추정되는 동전이 무더기로 발견됐는데요. 부부가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곡괭이로 바닥을 깊게 팠는데 그 안에 도자기가 있었고요. 도자기를 탈탈 털어보니까 마치 동화 속 한 장면처럼 금화와 은화가 100여 개나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부부는 동전 발견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고 동전들을 영국 박물관으로 보내서 세척과 감정 작업을 의뢰했는데요. 전문가들은 1642년에서 1646년 사이에 은닉된 금화와 은화로 추정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약탈을 피해서 귀중품을 벽이나 항아리에 많이 숨겨뒀다고 하네요. 이 동전들은 최근에 경매에서 우리 돈으로 약 1억 1800만 원에 낙찰됐는데요. 집 리모델링을 하다가 이런 횡재를 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행운이 찾아와 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2026년 5월 30일 토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제이슨 무라즈의 럭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는 리모델링을 하다가 금화와 은화를 발견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 이런 행운이 이런 귀중품이나 금화, 은화까지는 아니어도 우리 삶 곳곳에 숨겨진 소소한 행복, 기쁨, 재미, 감사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주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토요일 코너들 소개해드릴게요. 잠시 후에는 민자영 리포터와 함께하는 모여라 우리 동호회 준비돼 있고요. 2부에는 녹색연합 이다솜 활동가 모시고 오늘은 지구편 만나보겠습니다. 또 3, 4부는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편안한 휴식 같은 시간 오늘도 함께 만들어 볼게요. 그럼 광고 듣고 모여라 우리 동호회로 돌아오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우리 우주는 뜨겁고 자욱한 상태였죠. 그리고 팽창되기 시작했어요. 지구는 차가워졌고 원소들이 생겨났죠. 네안데르탈인은

0: 도구를 만들었고요. 과학과 역사, 음악과 신화, 모든 것은 빅뱅에서 시작되었죠. 그리고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은 6월 4일 낮 11시에 시작합니다.
1: 좋아하는 걸 놔두면 즐거움이 두 배. 취미가 있어서 오늘도 즐거운 사람들. 같은 취미로 이어진 인연들의 소소하지만 특별한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모여라, 우리 동호회. 매주 이 시간 동호회 현장 직접 다녀와서 생생한 이야기 전해주는 분입니다. 민정 리포터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자, 오늘도 아주 활기차게 나와주셨는데 주말의 활력소 모여라 우리 동호회. 이번 주는 어떤 분들 만나보고 오셨나요?
2: 혹시 젠디 셜록 홈즈나 명탐정 코난 같은 추리물 좋아하시나요?
1: 아, 엄청 막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재밌게 보는 편인 것 같아요.
2: 저는 어렸을 적에 명탐정 코난 만화책 다 읽었고요.
1: 진짜?
2: 이 소년탐정 김전일에도 막 도전을 해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엄청 조마조마하게 읽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이 이야기 속에 그려진 상황을 바탕으로 범인이 누군지 밝혀내고 실제로 잠겨있는 문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탈출할 때 그 해방감.
1: 맞아.
2: 이제는 만화책이나 소설을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상상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로 방탈출 게임을 통해서인데요.
1: 네.
2: 혹시 젠디 방탈출 뭔지 알고 계신가요?
1: 그럼요. 해본 적은 없는데 우리 오당제 청취자 가족분 중에도 정호주님이 201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000방 정도 방탈출을 하셨다고 미니를 보내주신 적이 있어서 안 그래도 궁금했거든요.
2: 네.
1: 어떻게 진행되는 게임이에요?
2: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1: 1000방 진짜 대단한 진짜 거죠?
2: 진짜 대단한 거죠. 문이 잠긴 방 안에서 하나뿐인 열쇠를 찾아라. 제한시간은 60분. 이런 얘기 들으면 딱 긴장이 되잖아요.
1: 네.
2: 방탈출 게임을 조금 쉽게 설명을 하자면 내가 직접 들어가서 체험하는 미스터리 영화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주어진 시간은 뭐 60분부터 3시간까지 각 게임을 운영하는 곳에 따라서 다양한데요.
1: 네.
2: 이 주어진 시간 안에 숨겨진 단서를 찾아서 문제를 풀고 밀실에서 탈출하는 지능형 게임입니다. 그래서 바로 직관적으로 방을 탈출한다. 이 방탈출이라고 칭을 하고 있어요.
1: 네.
2: 그리고 이렇게 현실에서 느껴지는 쫄깃한 긴장감을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일상처럼 즐기고 있는 이분들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들인데요. 영화 속 주인공들처럼 모임 때마다 퍼즐을 맞추고 문제를 풀면서 사건을 해결하며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방탈출 동호회 라일락. 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대입구역 부근에서 이분들을 만나서 방탈출 예찬론을 들어보고 왔는데요.
1: 네.
2: 일단은 모임장 마시얼 씨에게 방탈출 게임의 매력이 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모임까지 만들어 진행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3: 보드게임에서 자기가 생각한 전략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기분이 좋은 것처럼 방탈출에서도 내가 생각한 문제 풀이가 딱 들어맞아서 자물쇠가 열릴 때 오는 그 쾌감이 있거든요. 거기서 오는 쾌감에 중독이 됐고 방탈출 내에서도 장르를 저희가 세분화를 하거든요. 문제방이라고 해서 들어가면 인테리어나 스토리가 없고 벽에 뭐 자물쇠가 한 50개가 주르륵 걸려있는 방에 가서 누가 더 빨리 푸나를 겨루는 방들도 있고 정말 스토리 위주로 문제는 쉬운데 따라가서 몰입을 하다 보면 전체 스토리가 이해가 되면서 감동을 받는 포인트도 있고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들어가서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게 주였다면 배우분들이 나와서 연기를 하고 배우분들한테 힌트를 받거나 점점 더 세분화되는 장르인 것 같아요.
1: 배우분들도 등장을 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더 신기한 것 같은데 방탈출 내에서도 이렇게 다양하게 장르가 구분이 되나 봐요?
2: 네, 맞아요. 일단 이 게임을 진행하는 곳을 방탈출 카페라고 부르는데
1: 네.
2: 각 카페마다 시나리오가 다 달라서 다양한 이야기를 즐기는 재미가 있고요. 예전에는 방 안에서 열쇠를 찾는 단순함이 있었다면 요즘에는 정말 영화 속 세트장처럼 리얼하게 꾸며져 있는 곳들도 많고요.
1: 네.
2: 리얼리티를 위해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배우까지 직접 섭외를 해서 정말 이 스튜디오 안에서 연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진짜 몰입을 하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 방탈출에 푹 빠진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1: 네.
2: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하는 게임에서 벗어나서 내가 직접 사건 현장의 주인공이 되어서 움직인다는 생생함 덕분에 이 짜릿함을 느끼기 더욱더 쉬운데요. 다만 혼자서 모든 문제를 다 풀면서 즐기기엔 좀 힘든 콘텐츠예요. 그래서 테마에 따라서 몇 명 이상 모여야 이 스토리가 진행이 될 수 있는데 매번 친구들을 모아서 가기가 참 시간 맞추기 힘들잖아요.
1: 그렇죠.
2: 그래서 모임을 이렇게 만들어서 방탈출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아

0: 게임을 즐기러 가는 거죠.
1: 그럼 이 라일락 동호회는 얼마나 자주 방탈출 게임에 도전을 하고 있나요?
0: 방탈출 모임에 가서 이야기하는 걸 듣다 보면요. 대화 중간중간 연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연방? 연방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니까 방탈출을 하루에 여러 개 연달아서 하는 걸 연방이라고 한다고 살짝 귀띔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라일락 내 자체적으로 모임은 한 달에 40개 정도가 열리고요. 네? 지금까지 거의 한 500개 정도의 모임이 진행이 됐는데 이 연방을 하면서 하루에 3, 4개 심하게는 8개까지도 정말 하루 종일 이거 1시간씩만 잡아도 8시간이거든요. 네, 방탈출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방탈출 자체의 즐거움도 있지만 처음 만난 사람들이 있더라도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면서 이제 또 교류를 하고 여기에서 오는 매력도 방탈출 모임을 찾게 되는 이유라고 하는데요. 네. 관련해서 김소리 씨 이야기 만나보시죠.
2: 회사에서 일하다가 좀 스트레스 받거나 심심하면 일정 많이 올리는 편이라서 꽂힐 때는 막 일주일에 막 세네 개도 올리고 막 거의 일주일 풀로 갈 때도 막 있고 했는데 한 번씩 제가 체력이 딸려가지고 아프고 이러니까 이제는 조금 쉬는 날 챙기면서 하느라고 이제 좀 자제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막 이제 방탈출하고 막 뭐 퇴근하고 가서 하고 갔을 때 이제 조금 솔직히 힘들 때도 있는데 그거 끝나고 이제 같이 한 사람들끼리 이제 간단하게 맥주 마시러 가서 막 이제 아 그때 재밌었지 이러면은 그게 또 재밌는 것 같아가지고 점점 더 연출들이 막 무궁무궁해지고 이렇게 좀 하니까 어디까지 이게 더 발전하나 이런 게 궁금해질 때도 있고 이런 거 막 단서를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조금 재밌는 것 같아요.
1: 소리님 목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재미있을지
0: 신나 보이죠.
1: 너무 신나 보이는데 근데 문제를 풀면서 나오는 성취감이 큰 만큼 반대로 문제 못 풀었을 때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 드는데 어때요?
0: 어떻게든 문제는 풀 수 있다고 해요. 바깥쪽에서 스태프들이 있어서 단서를 원할 때 전해주기도 하는데 근데 또 이 단서를 전해주는 걸 받는 것보다 직접 찾아내는 데에서 오는 묘한 이 카타르시스 그리고 이걸 또 굉장히 빠르게 풀어내기 위한 승부욕까지 보통은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결과값으로 게임에 빠지게 된다면 네. 방탈출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이 좀 눈에 더 보였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각 방탈출 테마에 나오는 진짜 배우들이 있다 보니까 이전보다는 힌트도 바로바로 받을 수 있어서 좀 수월해지고요. 네. 짜임새 있는 스토리에 집중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1: 보통은 어떤 스토리들이 있어요?
0: 정말 다양한데요. 뭐 범죄 현장을 돌아보면서 찾아내는 것부터 밀실에 내가 갇힌 상태다라고 가정하면서 시작하는 것도 있고 네. 여기서 따라오는 배경 스토리는 정말 무궁무진해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미스터리, 추리, 수사, 공포 등등이 있어요. 또 요즘에 이 기업 광고도 팝업 스타일로 방탈출 게임 세트를 세우는 경우들도 있어서 네. 거기까지 찾아가서 즐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한 번 갔던 방탈출 카페는 다시 안 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게 보통 시간을 좀 이렇게 빨리빨리 해야 돼 하면은 휙휙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다시 차분히 즐기고 싶을 경우에는 1년 뒤에 이제 그때서야 다시 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새로운 곳을 매번 찾아다니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이 새로운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 서울이 주 활동지인 곳이긴 하지만 대구나 부산까지 원정팀을 꾸려서 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1: 그래요.
0: 네, 그래서 2박 3일간 일정을 잡으면 정말 하루에 8개에서 10개씩 이 3일 동안 계속 즐기고 오는 팀도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1: 그래요.
0: 이번 7월에도 타지역으로 방탈출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꼭 우리 오늘도 당신 편에도 문자 보내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기다리고 있겠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 크라임신이라고 해서 용의자를 추적해서 범인을 잡는 스토리 속의 등 인물이 되는 건데 직접 이건 대사까지 읊으면서 즐기는 방식이라서 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이것 또한 놓칠 수 없다는 라일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3: 용의자 롤이 주어지고 테마 인테리어 구간 들어가기 한 10분 15분 전에 롤 카드를 받고 스토리를 숙제를 하고 그 안에 범인인지 아니면 범인이 아닌지 쓰여 있고 그거를 통해서 연기를 해야 되는데 숙련자 팟에서는 다 같이 과몰입을 해서 연기를 빡세게 하자라고 합의를 하고 들어가는 편이고 크라임 씬을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이 끼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부끄러움이 많으신 분들이 끼어 있으면 연기를 강요해서 그 분위기를 해치는 것보다는 그냥 과몰입 정도만 해주셔라 그러니까 너무 스크립트를 읽는 티만 내지 말아달라 라는 식으로 각자 파티만의 합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1: 와, 진짜 너무 신기해요. 새로운 세상 같아.

0: 그쵸?
1: 네, 연기도 해야 되고, 이 크라임씬 같은 경우에 연기를 해야 되니까 뻔뻔함도 좀 겸비를 해야 될것 같고요. 마시얼 씨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 대학 시절에 많이 했던 마피아 게임 있잖아요. 이거를 세트장 안에서 역할을 정해두고 직접 움직이면서 하는 그런 느낌도 드네요.
0: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쭈뼛쭈뼛 어색해하던 회원들도 이게 하다 보면은 몰입이 되다 보니까 어느새 현실보다 더 리얼하게 연기를 막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1: 네.
0: 이제 방탈출은 다 같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크라임씬은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서 범인을 또 찾아내는 약간의 술래를 잡는 서로가 서로를 속이면서 심리 게임을 하는 것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1: 네.
0: 요즘에는 크라임씬만 찾아다니는 분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1: 오.
0: 근데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라일락이라고 여기서 이름을 지었을까?
1: 아, 정말 궁금했어요. 처음부터. 왜 라일락이라고 이름을 지으신 거예요?
0: 이 크라임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범인 역할을 맡았을 때 최대한 다른 사람들을 속여야 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거짓말을 좀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라이에 방탈출 장르에서 느껴지는 재미, 락을 더해서 라일락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이름부터 뭔가 굉장히 지적 유의가 좀 느껴지죠.
1: 그렇네요.
0: 네. 이렇게 뭔가 내 머리를 좀더 쓰면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즐겨보고 싶다. 이 인터뷰를 진행했던 홍대 입구부터 서울 곳곳 수도권 내 어디든 함께하는 동호회라고 하니까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1: 네.
0: 모임은 주기적이라기보다는 시간대를 올려서 바로 모이는 번개 형식으로 진행돼서 더 자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지방에서 올라와서 이 라일락을 통해 많은 서울 친구를 얻게 된 세민 씨는요, 이런 분들에게도 방탈출 게임 추천한다고 하거든요. 직접 들어보시죠.
2: 이건 조금 웃긴데, 연애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은 이제 방탈출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왜냐면 무조건 좁은 공간에 머리를 맞대고 있어야 한다는 장점이 있어요. 특히 공포를 한다? 와, 이거 붙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장점이 있어서, 물론 저도 남자친구 만나보고 싶어서 들어왔었지만, 저는 실패했고요. 뭔가 그 대탈출, 뭐 여고추리만, 문제적 남자 이런 거 보면서 푸는 거 좋아한다? 그러면 저는 진짜 무조건 추천이고, 아니면 진짜 뭐 지방에서 오셔서, 친구를 만들고 싶은데 뭔가 어른들의 친구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방탈출 추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만큼 몰두할 수 있는 현실에 찾을 수 있는 게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1: 진짜 하다 보면 몰입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1: 매일 똑같은 일상에서 나만의 무대에 세트장 위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보는 특별한 경험, 복잡한 고민 대신에 눈앞에 힌트를 하나씩 풀어가면서 쾌감을 느끼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저라면 어떻게 힌트를 찾아낼지, 또 만약에 크라임씬 속의 범인이라면 어떻게 숨길지, 좀 생각만으로도 즐거운 라일락 이야기였습니다. 이분들이 추천하는 노래 어떤 노래인가요?
0: 네, 앙뷰의 소문의 낙원 추천해 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방탈출 동호회 라일락의 활동 모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도 당신 편 공식 홈페이지 오당재 사진첩에 올려두도록 할 테니까 구경하러 오시고요.
1: 네.
0: 놀러 오신 김에 소개하고 싶은 동호회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글도 남겨주세요. 바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그럼 저희는 이곡 들으면서 민정 리포터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
0: 안녕.

오늘도 안전하게 이동식 사다리로 작업 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전구교체, 전기통신 작업 등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에서만 사다리를 사용해주세요. 두 번째, 사다리는 평탄하고 견고한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해주세요. 세 번째, 작업 시 최대 높이가 3.5m 이하인 발붙임 사다리를 이용해주세요. 보통 사다리와 신축형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업 높이 1.2m 이상부터는 2인 1조로 작업해주세요. 다섯 번째, 모든 사다리 작업에서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도 착용해주세요. 올바른 이동식 사다리 작업 안전수칙을 통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5월의 마지막 날인 내일도 여름처럼 덥겠습니다. 내일 한낮에는 30도를 웃돌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 30도, 광주와 대구가 32도, 강릉 33도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더불어 햇볕까지 강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으니까 야외 활동할 때 모자나 양산, 선크림으로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는 대부분 정체가 풀리면서 시원하게 달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정체가 짧게 남은 곳이 있는데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 광교터널에서 북수원으로 2km 구간 지체고 경부선 부산 쪽 잠원에서 서초로 밀립니다. 최수연입니다.
0: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 일주일에 딱 한 번, 지구에게 조금 더 마음을 내어주는 시간 어떠세요? 소소한 실천 방법부터 우리가 몰랐던 지구의 이야기까지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구편. 저와 함께 지구와 생명의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 녹색연합의 이다솜 활동가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3: 안녕하세요. 이다솜입니다.
2: 활동가님, 2주가 정말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3: 네.
2: 이번 주에 연휴도 있었는데 잘 지내셨어요?
3: 네, 잘 지냈습니다. 저는 연휴 시작하면서 바다로 출장을 다녀왔어요. 오. 지난번에 같이 이야기 나눴던 사육곰 혹시 기억하세요?
2: 네, 기억해요. 네.
3: 구조된 사육곰들이 구례보호시설에 살고 있거든요.
2: 네.
3: 곰들이 몸도

0: 마음도 건강하게 지내려면 행동 풍부화가 필요한데 거기에 바다에서 쓰는 부표가 쓰여요.
1: 네.
0: 그런데 저희가 바다 모니터링 다니는 곳에 쓰레기가 엄청 많거든요. 네, 그래서 해양 쓰레기가 되어버린 부표도 수거하고 곰들에게 행동 풍부화 물품도 주는 프로그램을 하고 왔습니다.
1: 곰들을 또 오랜만에 만나고 오셨군요.
0: 네.
1: 잘 지내고 있는 거죠?
0: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1: 다행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지구편,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0: 오늘은 지구를 위한 행동은 늘 작은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1: 네.
0: 네, 욕실과 주방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구 지키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1: 오, 욕실과 주방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구 지키기.
0: 네.
1: 안 그래도 지난번에 수홍활동가님이 고체 비누 사용이 기후위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잠깐 해주신 적 있거든요.
0: 네네.
1: 근데 비누로 머리를 감으면 약간 좀 뻣뻣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활동가님 사용해본 적 있으세요?
0: 네, 저도 샴푸바를 사용하는데요. 비누 형태 말고도 각설탕처럼 생겨서 부숴서 쓰는 가루비누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이런 제품들 사용하시면 처음에는 기존에 사용하시는 액체 샴푸보다 뻣뻣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적응하면 괜찮아지고 또 꾸준히 사용하면 충분히 부드러워지더라고요.
1: 네.
0: 네, 그래도 뻣뻣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린스나 트리트먼트를 고체화시켜 놓은 제품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아,
0: 그리고 기존에 집에 가지고 계시는 식초나 구연산으로 마무리하셔도 머리카락이 부드러워지고요.
1: 그래요. 고체 비누가 환경에 좋은 이유는 아무래도 플라스틱 사용 줄일 수 있어서 그런 거겠죠?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물에도 더 좋습니다. 우선 고체 비누는 포장도 종이박스 하나만 있으면 되고
1: 네.
0: 욕실에서 쓰실 때도 받침대나 망 정도만 있으면 되거든요. 플라스틱을 쓰지 않죠.
1: 네.
0: 그리고 가볍고 부피가 작아서 운송 과정에서의 환경 영향도 적을 수밖에 없어요. 비누를 만들 때는 액체 샴푸나 바디워시에 쓰이는 합성 성분이 덜 쓰이기 때문에 하수구로 흘러들어갔을 때 분해가 훨씬 더 잘 되어서 수질 오염 부담이 적습니다.
1: 네.
0: 욕실에서 플라스틱을 줄이고 나면 환경에도 도움이 되지만 보기에도 훨씬 깔끔하고 공간이 여유로워집니다.
1: 네.
0: 또 샴푸바는 휴대성이 좋아요. 비누 하나로 온몸을 씻을 수 있어서 수영, 헬스 같은 운동 다니실 때 여러 제품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 안 그래도 우리 활동가님 욕실 사진을 이렇게 공유해 주셨는데 진짜 플라스틱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0: 네, 그때는 그렇게 또 정리를 했었어요.
1: 와, 그 고체 비누를 써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0: 네.
1: 욕실에서 고체 비누 사용하는 거 말고도 또 지구를 지킬 수 있는 실천법 뭐가 있을까요?
0: 샤워 시간 줄이기입니다. 젠디는 샤워 몇 분 정도 하세요?
1: 아, 저 샤워 10분 안에 끝냅니다. 안 그래도 저희 오당제 피부과 선생님 나오신 적이 있었는데
0: 네.
1: 그때 겨울철 피부관리법으로 10분 이내로 짧게 샤워하고 나오는 것이 좋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0: 네.
1: 근데 이게 피부에만 좋은 게 아니라 지구한테도 좋은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물도 절약하고 온실가스 배출도 줄일 수 있어요. 피부에도 좋다니까 반가운데요. 샤워 시간을 조금만 줄여도 물 사용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사실 우리가 집에서 물을 쓰는 과정에서도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는 점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1: 네.
0: 수돗물을 공급하려면 정수장과 하수처리 시설이 계속 가동돼야 하고 또 따뜻한 물을 쓰기 위해서 보일러를 돌리면서 에너지가 사용되거든요.
1: 네.
0: 실제로 샤워기를 계속 틀어놓고 20분 정도 샤워하면 150리터 정도의 물을 쓰게 된다고 해요. 온실가스는 50g을 배출하게 되고요.
1: 네.
0: 그래서 기후부에서도 물 사용 시간을 줄이고 물을 받아서 사용하는 습관을 권하고 있는데요. 양치할 때 컵 사용하기, 설거지할 때 물 받아 쓰기처럼 정말 작은 행동들이지만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1: 샤워 시간 줄이기, 양치할 때 컵 사용하기, 또 설거지할 때도 물 받아서 사용하기. 우리가 지금 당장 실천해 볼 수 있는 것들이네요.
0: 그렇죠.
1: 또 욕실에서 지구를 지킬 수 있는 실천법,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0: 플라스틱 칫솔 대신 대나무 칫솔 쓰기입니다.
1: 아,
0: 칫솔은 보통 3, 4개월마다 교체하라고 하잖아요.
1: 네.
0: 그런데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버려지는 양도 정말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는 매년 수십억 개의 칫솔이 버려진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칫솔이 환경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부분이 바로 플라스틱 재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많이 이야기되는 게 대나무 칫솔입니다. 대나무는 빨리 자라고 자연 분해도 가능해 중에서 일반 플라스틱 칫솔보다는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치약도 요즘은 고체 치약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일반 치약 튜브는 복합 재질이라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고체 치약은 필요한 만큼만 사용할 수 있고 작은 통에 담아서 휴대하기도 편해서 사용해보시면

0: 만큼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1: 아, 필요한 만큼 이렇게 담아서 사용하는 거예요?
0: 네, 이렇게 조그만한, 예전에 이렇게 깨물어 먹는 사탕 같은 거,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렇게 생겨가지고, 작은 이제 케이스에 내가 필요한 만큼 덜어서 다닐 수 있어요.
1: 그렇군요. 자, 이렇게 욕실에서 지구를 지키는 실천법 만나봤고요. 그 주방에서는 물 받아서 설거지하는 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0: 욕실에서 고체 비누를 사용하는 것처럼 주방에서도 설거지 비누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액체 주방 세제 대신에 고체 설거지 비누를 쓰는 건데요.
1: 네.
0: 천연 계면활성제나 베이킹소다처럼 자연유래 성분으로 만든 제품들이 많아서 환경 부담도 덜하고 물에 흘러갔을 때 생분해도도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수세미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은데요. 우리가 흔히 쓰는 아크릴 수세미는 사실 플라스틱 섬유거든요.
1: 네.
0: 설거지하면서 마찰이 생길 때 미세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오고 그게 결국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천연 수세미나 삼배 수세미를 사용하는 분들도 많아요.
1: 네.
0: 천연 수세미는 식물을 말려서 만든 거라 사용 후 자연 분해가 가능하고요. 삼배 수세미는 통기성이 좋아서 위생적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1: 수세미까지도 이렇게 천연으로 된 거 사용하면 도움이 되는군요.
0: 네네.
1: 그리고 유럽에서는 밀랍랩이 주방 필수템으로 자리 잡았다고 하던데 밀랍랩이 뭔가요?
0: 밀랍랩은 천의 밀랍, 그러니까 벌이 만드는 천연 왁스를 입혀 만든 식품 포장재인데요. 과일이나 채소, 빵 같은 식재료를 보관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쉽게 말하면 일회용 비닐 대신에 여러 번 씻어서 재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네.
0: 손에 온기로 모양이 부드럽게 변해서 그릇이나 컵 위를 감싸기도 쉽고요. 또 밀랍에는 프로폴리스 성분이 있어서 식재료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천이랑 밀랍으로 집에서도 만드실 수 있어요.
1: 오, 그렇군요.
0: 네. 다만 뜨거운 열에는 약해서 전자레인지 사용에는 적합하지 않고요. 벌꿀이나 프로폴리스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사용 전에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1: 요즘에 실리콘 랩 같은 것도 있던데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될까요?
0: 네, 그럼요. 그 일회용 랩 대신에 실리콘 랩으로 그릇 위에 이렇게 덮으시거나 하시면요. 비닐 사용이 줄어들어서 환경에 도움이 됩니다.
1: 네. 자,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욕실과 주방에서 지구를 지킬 수 있는 실천법 살펴봤습니다. 이쯤에서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눠볼게요. 루시드 폴의 걸어가자.

0: 루시드 폴의 걸어가자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윤입니다. 녹색연합 이다솜 활동가와 함께 욕실과 주방에서 지구를 지킬 수 있는 실천법 만나보고 있는데요. 활동가님, 지구 지키고 싶은 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가게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딘가요?
1: 네, 쓰레기 없는 가게 바로 제로 웨이스트 샵입니다. 말 그대로 쓰레기를 최대한 만들지 않는 소비를 지향하는 공간입니다.
0: 네.
1: 쉽게 설명하면 포장재 없이 필요한 만큼만 담아서 살 수 있는 가게예요. 세제나 샴푸, 화장품, 곡물 같은 제품들을 내가 가져간 용기에 필요한 만큼만 담아 구매할 수 있는 리필 코너도 많이 운영하고 있고요.
0: 네.
1: 저는 지난번에 건조된 파슬리를 10g 정도 샀어요.
0: 오.
1: 네, 딱 그만큼만 필요했어서.
0: 네. 네.
1: 이런 가게들의 가장 큰 의미는 새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전국 제로웨이스트 샵에서 리필 방식으로 줄인 플라스틱 병 숫자가 1년에 수십만 개에 달한다고 해요.
0: 네.
1: 또 단순히 물건만 판매하는 공간이 아니라 병뚜껑이나 종이팩, 아이스팩처럼 재활용이 어려운 물품들을 모아서 자원순환이 가능하도록 연결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동네 기반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집 근처를 검색해보시면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0: 네.
1: 가볍게 들러서 구경만 해보셔도 이런 방식의 소비도 가능하구나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검색창에 제로 웨이스트 샵 검색하면 가게들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집 근처에 있다면 가볍게 구경 가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1: 네.
0: 오늘 욕실과 주방에서 지구를 지키는 실천법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일단 욕실, 우리 활동가님의 욕실 사진이 잊혀지지가 않아가지고 저렇게 정말 깔끔하게 욕실을 사용할 수 있구나. 근데 그게 환경에 도움이 되고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활동가님 소개해 주신 것들 중에 이것만큼은 꼭 사용해 봤으면 좋겠다,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을까요?
1: 저는 개인적으로 리필하기를 꼭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0: 리필하기?
1: 네.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살 때 너무 당연하게 포장된 상태를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0: 네.
1: 그런데 직접 용기를 가져가서 필요한 만큼만 담아보면 소비 습관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꼭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장보기 전에 목록 미리 적어가기, 먹을 만큼만 구매하기, 장바구니 사용하기처럼 작은 실천들도 의미가 있거든요.
0: 네.
1: 또 채소 씻은 물이나 쌀뜨물을 바로 버리지 않고 활용해보는 것, 냄비나 팬도 음식 양에 맞는 크기를 사용하는 것처럼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실천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0: 그렇네요. 우리가 이렇게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알게 돼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1: 네.
0: 오늘 이야기 나누시면서 어떠셨어요?
1: 오늘 이야기하면서 나누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0: 네.
1: 이문재 시인이 하신 말씀인데 읽어드릴게요. 세면대와 화장실에서 바다를 떠올릴 수 있다면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생각해보라. 화장실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지. 변기는 바다의 입이다. 집집마다 우리의 일상생활 곳곳에 바다의 입이 있다. 일상에서 자연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 나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지구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우리의 일상생활 곳곳에 바다의 입이 있다.
1: 네.
0: 이 말씀 꼭 기억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녹색연합 이다솜 활동가와 함께했고요. 저희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어반자카파의 그대 고운 내 사랑, 이 노래 듣고 올게요.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재 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0: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환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2: I love you.
1: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2: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3: 유유 제약.
4: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남은 한 시간 동안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노래 한 곡 듣고 3부에서도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이 G.O.D. 데뷔 만일째라고 합니다. 크, 만일이나 됐다고 하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이 노래 안 들을 수가 없겠죠. G.O.D의 하늘색 풍선 전해드릴게요. Okay, I'm a cheerleader now.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가정 내 노인 낙상사고 예방법 알아볼까요? 첫 번째, 노인 안전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낙상사고는 가정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미끄럼 방지 패드나 손잡이 등을 집안 곳곳에 설치해 주세요. 두 번째, 복용 중인 약품이 어지럼증을 유발하거나 혈압을 떨어뜨리는 경우 낙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분을 확인하고 주의해서 복용하세요. 세 번째, 정기적으로

0: 시력 검사를 받으세요. 시력 저하로 인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거나 발을 헛디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미리 화장실에 다녀오세요.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야 한다면 움직임에 따라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센서 등을 설치해 주세요.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해 함께 실천해 주세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무라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9시 뉴스입니다. 오늘 저녁 7시 10분쯤 전남 목포시 연산동에 있는 조선소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소방당국은 신고 약 15분 만에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소방당국은 건조 중이던 선박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진화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의 투표율이 23.51%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마지막 날인 오늘 오후 6시 마감된 전국 투표율은 23.51%로 집계되며 역대 지방선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남이 38.95%로 가장 높았고 전북 35.05%, 광주 27.83%, 세종 27.67%, 강원은 27.05% 순입니다. 대구가 18.65%로 가장 낮았고 서울은 23.84%, 경기 20.96%, 인천은 21.62%, 부산은 21.29%였습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투표율이 최종 24.12%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개 선거구에서 열리는 재보선 전체 유권자는 226만 7,121명이며 이 가운데 54만 6,757명이 사전투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격전지 부산 북구 갑은 25.57%를 기록했고 5파전이 벌어지고 있는 경기 평택을의 투표율은 18.39%로 평균보다 5%포인트 이상 낮았습니다.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한 선거구는 대구 달성으로 17.56%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평균 가격이 2주 연속 소폭 하락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5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리터당 0.2원 내린 2,011원, 경유의 평균 판매 가격은 0.2원 떨어진 2,005원을 기록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0: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올라가는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아 자외선 차단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3도의 분포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계속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다음 주 초에는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3.7도입니다. 이진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최근 국내외에서 AI 영화가 제작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로 촬영지와 소품을 구현하는가 하면 연기하는 배우까지 만들어내는데요. 덕분에 제작비와 촬영기간이 줄어서 좋지만 한편으론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연기자의 표정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초상권이 침해될 수 있고요. 영화산업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죠. 예술 분야의 기술 도입은 어디까지 허용돼야 하고 우리 관객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빠르게 발전하는 세상이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윤입니다.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 들으면서 3부 시작했고요. 이 노래는 조영호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이경희님이요. 기숙사에 있던 둘째가 와서 저녁 해주려고 가게도 일찍 마치고 김치찌개 반찬 몇 가지 차려서 함께 먹었어요. 학교 음식은 입맛에 안 맞는데 엄마가 해준 건 다 맛있다고 해서 고맙고 흐뭇한 저녁이었네요. 아, 둘째 따님일까요? 아드님일까요? 아, 엄마 듣기도 이렇게 예쁜 말 하고 엄마가 해준 건 다 맛있다. 이 말 들으면 진짜 행복하실 것 같아요. 사실 기숙사 생활하다가 집에 오면 아무래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집밥이잖아요. 엄마가 해준. 가게도 일찍 마치시고 또 이렇게 김치찌개 반찬까지 정성껏 차려주셔서 우리 둘째도 맛있게 먹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든든하게 먹었으니까 학교 가서도 열심히 공부하겠죠. 여러분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또는 미니로 글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여러분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1: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2: 깜빡 말고 쾌팍 쓰고
1: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2: 깜빡 말고 쾌팍 쓰고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 씹으로 예방합니다.
1: 쾌팍 씹을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0: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여권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크랜베리스의 드림스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는 범진호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크랜베리스의 드림스 영화 중경삼림 속에 흘러나왔던 노래의 원곡, 이 크랜베리스의 몽환적인 목소리가 갑자기 생각납니다 하면서 신청곡 보내주셨어요. 아, 그 영화 중경삼림 그 특유의 몽환적인 분위기랑 이 크랜베리스 음색, 목소리가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참고로 영화에는 왕페이가 부른 곡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영화 속에 나온 노래, 영화 OST 들으면 뭔가 나의 일상이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음악이 또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이민영님은 조용히 라디오 듣고 있으니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네요 하면서 폴킴의 커피 한 잔 할래요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따뜻한 차 한 잔 먹으면서 라디오 듣는 그 기분 너무 행복하고 평화롭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노래 들려드릴 테니까 오늘도 민영님 가장 좋아하는 차 한 잔 드시면서 향긋하게 또 주말 저녁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0892님은 젠디 유연석의 너에게 신청합니다 하고 신청곡을 보내주셨어요. 이게 슬기로운 의사생활 OST인데요. 김광석 씨의 너에게를 유연석 배우가 부른 버전이에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백상 시상식에서도 유연석 씨가 되게 감동적인 노래를 불렀었는데 아마 선배 배우분들 추모하는 무대였던 것 같아요. 유연석 씨의 목소리로 너에게 같이 들어볼 거고요. 그 전에 폴킴의 커피 한잔 할래요. 민영님의 신청곡 전해드릴게요.

폴킴의 커피 한잔 할래요. 유연석의 너에게 두 곡 듣고 왔습니다. 1104님은요. 젠디, 아끼다 똥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꼭 저한테 하는 말 같아요. 커피나 케이크 같은 모바일 쿠폰을 아끼고 아끼다가 유효기간이 지나서 못 쓴 적이 많거든요. 그런데 글쎄 오늘까지인 도넛 쿠폰이 있는 거예요. 집 근처에는 매장이 없어서 다른 동네까지 가서 겨우 교환하고 집에 가는 길인데 너무 힘드네요. 하하하. 이제는 미리미리 쓰기로 스스로와 약속하며 의지를 다져봅니다. 아, 그럴 때 있죠. 진짜 아끼다가 유효기간 끝나는 경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왠지 이게 좋은 거 더 좋은 날 쓰고 싶고 괜히 아까워서 나중에 중요한 일 있을 때 써야지 미루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지나 있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아껴뒀던 문화상품권 쓰려고 봤더니 문화상품권도 유효기간이 있더라고요. 5년. 그래서 그 5년이 지나서 결국 못 쓰고 버렸습니다. 너무 아까웠어요. 이렇게 여러분도 아끼지 마시고 좋은 건 그때그때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우리 1104님의 문자였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김범수의 바보 같은 내게 0637님의 신청곡 듣고 오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벌써 여름인 것 같습니다. 내일 5월의 마지막 날이지만 오늘과 비슷하거나 더 덥겠는데요. 낮 기온이 서울 30도, 광주와 대구가 32도, 강릉, 포항이 33도로 평년 기온을 4에서 8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내일도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매우 높겠습니다. 양산이나 모자를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더위뿐 아니라 일교차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는 서울 17도, 대전 15도로 시작해서 선선하겠고요. 고속도로는 대부분 여유있게 움직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졸음운전과 과속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하루의 마무리, 여러분의 이야기가 머무는 곳.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4부 시작했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0791님이요. 요즘 책을 읽느라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틈날 때마다 읽다 보니 5월 현재 벌써 33권이나 읽었네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와, 5월인데 33권이면은 진짜 정말 대단하신 거네요. 5개월 만에 한 달에 6권 정도 평균적으로 읽으신 건데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날 때마다 꾸준히 읽으셔서 이 정도 가능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더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우리 0791님 책 읽으시면서 혹시 마음에 남았던 문장이나 그런 책 있으면 저희한테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174님은 지난주에 결혼기념일이었어요. 축가로 불렀던 박명수의 바보에게 바보가 부탁드려요 하고 신청곡 적어주셨는데

네, 지난주 결혼 기념일이셨군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두 분의 시작을 함께 했던 그 축가, 다시 들으면 뭔가 옛날 생각도 나고 추억도 떠오르고 할것 같아요. 바보에게 바보가 이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박혜경의 레인, 6656님의 신청곡까지 듣고 올게요.

박명수의 바보에게 바보가, 박혜경의 레인 두 곡 듣고 왔습니다. 9447님이 오랜만에 서울 인사동 나들이를 했는데 내국인보다 외국인들이 더 많아서 놀랐습니다. 외국인 가족들의 설렘 가득한 모습에 저까지 덩달아 행복해졌네요. 맞아요. 인사동 가면 골목골목마다 뭐 전통 찻집도 많고 기념품 가게도 많고 관광객분들 진짜 많으시거든요. 거기에서 사진 찍고 막 이렇게 신기해하고 그런 분들 보면은 괜히 저도 여행 온 기분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늘 지나던 풍경도 누군가에겐 특별한 여행지구나 이런 마음 들고 평범했던 거리도 더 새롭게 특별하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오랜만에 또 인사동 나들이 다녀오셨군요. 우리 9447님. 그리고 박현진님은 IOI에 갑자기 듣고 싶어요. 이 노래 너무 좋아서 통화 연결음으로 해놨는데 저는 제 통화 연결음을 못 들어서 슬퍼요. 맞아요. 그런 단점이 있죠. 이 통화 연결음으로 해놓으면 정작 나는 들을 수 없다는 거. 그래도 다른 분들은 들을 수 있으니까 또 홍보가 제대로 되겠네요. IOI가 컴백했죠. 데뷔 10주년을 맞았다고 하는데 와 벌써 IOI가 10년이 됐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아 이게 약 9년 만에 다시 뭉쳐서 미니 앨범을 냈다고 해요. 콘서트도 한다고 하고 오랜만에 이렇게 무대하는 모습 보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다들 연기자로도 많이 활동하고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마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문자 몇 개만 더 만나볼게요. 6497님이 젠디 아들이 입문 100년 장학금을 받게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놀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작년부터 생각하고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떨어질까봐 말도 안 했다는데 아들아 정말 고맙다. 와, 입문 100년 장학금이라는 게 있네요. 입문 사회계열 대학생이 받을 수 있는 국가 장학금이라고 합니다. 진짜 이렇게 기쁜 소식 저희에게도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이게 꾸준한 학업 그런 노력 또 계획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인 거잖아요. 근데 또 아마 아드님이 착착 계획 세워가지고 공부하고 또 노력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축하드리고 아들이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또 책임감을 가지고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주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또 옆에서 이렇게 응원 많이 해주시니까 더 힘도 날 것 같고요. 그리고 안은비님은 요즘 드라마 연인에 꽂혔어요. 연인 OST 양효섭의 연모 틀어주세요 신청곡 보내주셨네요. 연인 2023년에 방영한 MBC 드라마죠. 남궁민 씨, 안은진 씨가 출연했던 방영 당시에도 진짜 반응 좋았었고 팬도 많았잖아요. 우리 은비님이 뒤늦게 또 연인에 빠지셨군요. 이게 한번 몰입하면은 그 뭔가 그 애틋한 분위기 그리고 대사

팬들도 계속 마음에 남는다고 하던데 좋은 작품 재밌게 보시고요. OST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양효섭의 연모 이 노래 들으시면서 모두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이웃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우편함이나 집 앞에 전단지, 홍보물 등이 쌓여 있고 가스비, 관리비, 월세 등이 밀린다. 두 번째, 현관 주변 문고리에 먼지가 쌓여 있고 집 밖으로 나온 흔적이 없다. 세 번째, 집 주변이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악취가 난다. 네 번째, 식품 구입, 산책 등 정기적으로 외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다섯 번째, 며칠 동안 텔레비전 소리가 끊기지 않고 들린다. 여섯 번째, 쓰레기에 술병이 많이 보인다. 내 이웃에게 이런 징후가 보이면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한국생명에 전화로 연락하세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0: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1: MBC,
2: MBC,
3: MBC 라디오,
2: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4: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안녕하세요. 월드쉐어 친선대사 배우 유선입니다. 가난에 묶여 꿈조 찾고지 못하는 아이들, 여러분의 사랑이 케냐 아이들의 희망이 됩니다.
0: 아이들 곁에 월드쉐어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10시 뉴스입니다. 6.3 전국 동시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최종 23.51%로 집계돼 역대 지방선거 중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선 최고 사전투표율은 4년 전 20.62%였는데 올해는 이보다 2.89%포인트 투표율이 올랐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38.95%며 가장 낮은 곳은 대구로 18.65%를 기록했습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투표율이 최종 24.12%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개 선거구에서 열리는 재보선 전체 유권자는 226만 7,121명이며 이 가운데 54만 6,757명이 사전투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격전지 부산 북구 갑은 25.57%를 기록했고 5파전이 벌어지고 있는 경기 평택을의 투표율은 18.39%로 평균보다 5%포인트 이상 낮았습니다.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한 선거구는 대구 달성으로 17.56%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중국 인민해방군 장교들이 처음으로 한국 육군대학에 입교했다는 논란에 대해 국방부가 2013년부터 시작된 한중 군사교류 활동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오늘 SNS에 안규백 장관의 국방부는 중국군을 육군대학 교육에 은밀하게 입학시켜 현장의 대혼란과 교육 파괴 행위를 자초하고 있다는 글을 공유했습니다. 국방부는 중국군 장교들은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3년부터 합동군사대학교에서 어학교육을 받기 시작해 2018년부터는 본과 과정에 입교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국제안보 환경의 불확실성 심화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등 안보 위기에 대응해 자강과 동맹 강화의 병행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오늘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 본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끝으로 냈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 최고기온이 33도까지 올라가는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아 자외선 차단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3도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다음 주 초에는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2.4도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MBC 라디오 고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어느 시인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외로움을 넘어 사회적 고립에 처한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잠깐 집안일을 부탁하거나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때 도움받을 만한 이가 없다는 성인이 정부조사로 3명 중 1명이나 됩니다. 최근 정부가 보건복지부 1차관을 사회적 고립 전담 차관으로 지정한 배경인데요. 사회구조적 문제로 보고 본격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공동체는 경청하는 집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말하고 싶어 할 때 귀를 기울여주는 것. 우리 일단 이것부터 시작해볼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스페이스X가 다음 달 IPO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IPO를 통해서 우리 돈으로 약 112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할 계획인데요. 그만큼 IPO는 기업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이자 더 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통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만 상장에는 그만한 부담도 따르는데요. 회사의 재무 상황을 공개해야 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상장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는 방법이 등장했는데요. 바로 토큰, 즉 가상자산을 발행해 투자금을 모으는 방식입니다. 기업들은 왜 전통적인 기업 공개 대신 다른 자금 조달 방식을 찾기 시작한 걸까요? 잠시 후 역시나 박정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5월 30일 토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돼요.
1: 기대만큼 기댁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데이백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30박 데이백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30박 데이백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백으로 전하세요. 30박 데이백
3: 하루 한 번 데이백 30박 데이백
4: 건강기능식품.
5: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러.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비서.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2: I love you.
1: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2: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3: 유유 제약.
4: 말은 나면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는.
5: 아! 그럼 언제 때 얘기를 하노?
6: 됐다. 우리 지역 인재는 우리가 키운다.
7: 6월 20일 토요일 연세대 김현철 교수와 함께하는 지역 명문대 부활 프로젝트 직어국 리턴즈. 신청은 6월 7일까지 손경제 홈페이지에서.
8: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4: 예, 이진우가 묻고 진행자가 답하는 생소한 인터뷰 시간이죠. 역시나 박정우. 오늘도 저 이진우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9: 예, 안녕하세요.
4: 예, 부동산 시장에서 약간 벗어나서, 예. IPO, 그러니까 신생업체들이 이제 공모를 통해서 자금을 줬다라고.
9: 네.
4: 또 뭐 초기에 투자자들은 일정 부분 엑시트도 하고 하는 이런 IPO.
9: 네, 기업 공개라고 하죠.
4: 예,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 뭐, 요거가 제도가 이제 나라마다 다 다를 텐데.
9: 네.
4: 다른 나라는 어떤 기업들이 어떤 기준을 갖추면 상장할 수 있는지.
9: 네.
4: 요런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려는 것 같습니다.
9: 맞습니다.
4: 예.
9: 특히 제가 이 이슈를 가져왔던 이유가요. 최근 미국에서 IPO와 관련된 여러 기준들을 대폭 낮추기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4: 아, 그래요?
9: 예. 바로 왜 그럼 미국은 갑작스럽게
4: 허들을 낮추냐?
9: 허들을 낮추느냐. 도대체 무슨 큰 변곡점이나 새로운 변화가 생겼길래 이런 흐름이 생겼느냐.
4: 예.
9: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제가 이후에 이제 하나하나 더 말씀드릴 텐데 중국 같은 경우도 IPO가요. 이미 허가제가 아니라 등록제로 바뀌었습니다.
4: 아, 상장하고 싶으면 그럼 번호표 뽑고 상장하면 되는 거예요? 알아서들
9: 예,
4: 하세요.
9: 그렇죠.
4: 가만 싸우지만 마세요. 순서 지키세요.
9: 거의 그 수준이에요.
4: 와.
9: 왜냐하면 허가라는 건 국가가 심사해서 오케이를 해야 되는데
4: 네.
9: 등록이라는 건 그게 아니라 저 등록 좀 해주세요.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허들을 낮췄다는 건데 그럼 왜 이렇게 해외에서는 이 우리 회사라는 것이 사실 증시에 상장된다는 건
4: 네.
9: 보통 일이 아닌 거지 않습니까?
4: 그렇죠.
9: 그런데 이걸 이렇게 낮춰가는 이유가 뭐냐 이제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4: 네.
9: 먼저 이번에 화두가 됐던 미국의 IPO와 관련된 여러 기준과 요건들 그리고 그 뒤에 사후 처리에 대한 뭐 절차들을 약화시키는 내용들을 일단 설명을 좀 드리면요.
4: 예.
9: 가장 핵심적인 것은 대형 공시 의무를 대폭 경감시켜준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4: 대형 공시가 뭐예요?
9: 네. 설명을 좀 드릴게요. 기업을 공개하고 나서 유동주식의 시총이 7억 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 대중들의 자금들이 전방위적으로 그 회사로 흘러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4: 예, 예.
9: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규모가 되면 통상적인 수준보다 공시해야 될 내용들을 더 리스트업을 많이 요구합니다.
4: 아, 그런 제도가 있어요?
9: 맞습니다.
4: 우리나라는 상장한 회사는 시총이 뭐든 간에 그 규정은 다 같은데?
9: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에스컬레이터 조항인 거죠.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처음에 이제 상장했을 때는 약간 노련하지 못하거나 그 경험이 없어서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불성실 공시했네요 이렇게 하면서 페널티를 무는 것도 좀 그러니 조금씩 조금씩 난이도를 올려주는 거예요.
4: 예.
9: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렇게 대형 가속신고 기업이라는 그 직역한 겁니다. 이렇게 그 공시를 좀 엄격하게 해야 되는 기업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유동주식 시총 7억 달러 이상부터가
4: 예.
9: 그걸 적용했는데 이걸 20억 달러 이상으로 대폭 올려버렸어요.
4: 어허.
9: 예. 그러니
4: 예.
9: 지금 적지 않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럼 나는 이렇게 엄격한 공시를
4: 안 해도 되네?
9: 네, 그렇게 되는 거죠.
4: 이미 상장한 기업들 입장에서.
9: 맞습니다.
4: 예.
9: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사실 미국의 공시 제도도 이렇게 엄격해진 이유가 2001년, 2002년 때 만들어진 사베인스 옥슬리법 때문인데요. 아마 우리 기자님도 기억하실 거예요. 2001년, 2002년도에
4: 아, 그때 참
9: 엘론.
4: 좋았는데.
9: 아니, 뭘 좋아? 뭘 좋아요.
4: 갓 서른 살 넘었어.
9: 아, 그 그런 의미에서.
4: 네, 네. 네.
9: 미국에서는 그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엘론 사태.

0: 월드컴 사태, 대규모 회계 부정이 일어나서 이 만성적인 적자인 회사가 마치 흑자 탄탄히 보이는 알토란 회사인 것처럼 회계장부 조작했다가 그게 발각이 돼서 진짜 미 증시가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 바로 그래서 사베인스 옥슬리법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뭐냐면 앞으로 회계와 관련된 사기치지 마세요라는 법을 만든 건데요. 이 법의 핵심은 뭐냐면 사장이 직접 그 공시자료 최종본에 대해서 서명하고 책임지라는 거예요.
1: 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사장 그분을 모셔다가 감옥에 넣겠다?
0: 그거죠. 사실 그동안에는 우리나라, 이게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우리나라도 여러 안전과 관련된 이슈들이 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철근이 왜 빠진 거냐 그랬을 때 주무부처에 있는 아니면 그 관리부처에 해당되는 기관장들이 어떤 표현을 했냐면 보고를 못 받았다. 내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책임을 지냐 이런 논조도 있었어요. 이거는 나중에 법적으로도 그렇고 제도적으로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미국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그건 CFO가 담당한 건데 그걸 왜 나한테 그러냐. 난 잘 몰랐다. 이래버리면 또 이게 애매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장이 최종본을 네가 서명해라. 자기 서명을 하려면 챙겨서 보고 확인하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회계에 대해서 CEO와 CFO가 직접 서명하도록 해서 이거 내용 거짓말이면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옥 가십니다. 해서 그거 진짜 속일 수 없도록 엄중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고요.
1: 그게 그때 만들어진 강화법인데.
0: 네.
1: 예.
0: 그게 이제 기업의 CFO랑 CEO는 그 뒤부터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외부 전문가들에게 검사를 받도록 한 거예요. 우리 회계법인 등을 통해서 외부 감시인 제도를 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좀 문제가 됐던 게 외부 감시인을 도봤더니 이 외부 감시인을 통해서 회계 감사와 엄정한 그 규정을 적용받는 그 SEC에서 제공하는 그 규정대로 이거 처리하기 위해서 돈을 내야 되잖아요. 내가 내 감사를 해달라고 직접 돈을 외부 기관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연간 수백만 달러에 해당되는 거예요.
1: 그렇겠죠. 당연히 인건비 줘야 되니까.
0: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막 상장한 회사들.
1: 아, 상장 유지 비용이 많다고 느끼겠구나.
0: 그렇죠.
1: 이제 상장했더니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일도 많고 내가 땀 좀 흘려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돈이네.
0: 그렇죠. 그러니 이게 예를 들어서 연간 한 500억 정도에서 1000억 정도 매출을 올리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게 아예 부담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1: 그렇지.
0: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이럴 바에는 내가 왜 상장을 해야 돼 주저하는 면들도 있었고 또 규모가 큰 회사로 바로 직상장할 회사들도 아 이거 괜히 나를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 이런 부담감도 있는 거예요.
1: 그러니까 공시 그 자체가 불편한 게 아니라 돈 드니까 그거 다 일일이 관리하고 또 하려면
0: 불편한 점도 생겼어요.
1: 아니 그래도 공개는 해야지 왜 불편해? 그걸.
0: 왜냐하면 이게 AI 시대 때 일어나는 또 하나의 현상입니다. 뭐냐면요. 지금 IPO를 앞두고 있는 AI를 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부분의 회사들은요. 공통점이 인원이 너무 적어요. 뭐 20명도 안 된다, 50명도 안 된다. 근데 벌써 매출은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이 넘었다. 이런 회사들이 진짜 즐비합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들이 그동안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어왔냐 하면 이런 회사들이 처음에 운영할 때 어디선가부터 돈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대부분 그 돈을 사모펀드나 벤처캐피탈이나 그다음에 헤지펀드에서 돈을 대줍니다. 근데 이 사모펀드는 말 그대로 사모잖아요. 개인들끼리 알아서 십시일반 돈 모아서 야 쟤네들 유능해 보이는데 쟤네들한테 투자해 줍시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이걸 투자해서 여기까지 옵니다. 그런데 그 뭐랄까요. 새로운 기술을 프론티어하게 연구하는 그들은 이게 딱 상장되면 이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투자금을 받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야, 니들은 왜 이렇게 성과급을 많이 가져가고 내 배당이 이렇게 적은 거야? 이런 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너희들은 왜 인센티브 제도가 이렇게 파격적이야? 왜 네가 연봉이 1조 원에 가까워? 이런 소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외부 공시를 통해서 내 인센티브 구조와 실제 내 연봉이 얼마가 되는지 오픈해야 되는데 부담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1: 그치죠.
0: 그리고 또 한 가지. 누가 돈을 IPO에서 얼마

0: 걸 것 같더라라고 하면 이제 이게 정서적 그리고 세무적 부담이 돼요. 관련 당국에서 쳐다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식적인 IPO를 통해서 우리의 살림살이, 우리의 경영 형태, 예? 이게 오픈되는 걸 싫어하는 거죠.
1: 근데 그러면 IPO를 안 해야 되는 건데 IPO는 그게 유일하게 외부 자금 또 끌어들이기 괜찮은 수단이기도 하고
0: 네.
1: 또 이제 상장돼서 거래가 되어야 또 여러 가지 풀리는 것도 있으니까 종전에 투자했던 그 뭐 VC들, 벤처캐피탈들은 또 현금화 해야 되니까 그 돈 가지고 또 다른 스타트업에 투자도 하고 아무튼
0: 그런데 네. 실제 그런데 지금 현상을 보면요 IPO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IPO와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로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1: 아 대체제가 많이 생긴다.
0: 예,
1: 뭐예요 그게?
0: 대표적으로 일단 숫자 먼저 말씀드리면요. 1996년에 미국 상장 기업의 숫자는 7,300개 정도였습니다.
1: 예.
0: 그런데 2026년 현재 미국의 상장 기업 수는 4,300개가 됐어요.
1: 그러니까 줄었네?
0: 줄었어요.
1: 예.
0: 근데 원래 경제 규모가 커지면 상장 기업 수도 늘어야 되잖아요.
1: 그게 일반적이죠.
0: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동기간 경제 성장까지 했다는 걸 예측했었을 때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준 거예요.
1: 왜 그랬을까?
0: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예. 그러면 IPO를 해야 스케일업해서 기업이 커질 텐데 이들 기업들은 도대체 IPO를 안 하고
1: 예.
0: 어떻게 커졌으며 그럼 다른 데서 어디서 돈을 조달받았는지를 살펴봤더니
1: 괜찮은 기업들이 상장 안 하고 밖에서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0: 그렇죠.
1: 초등학교 입학생 숫자가 자꾸 줄어. 그 얘기니까.
0: 맞습니다.
1: 애들 학교 안 오고 어디가 있는 거야 지금?
0: 예.
1: 그런.
0: 예. 살펴봤더니 같은 기간 동안 사모펀드에서 투자한 비상장 기업 수가 1996년에는 1,900개였는데 올해죠. 2026년 현재 11,200개로 커진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가 엄청나게 양극화가 되지 않습니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그 뭐랄까요? 쌈짓돈 모으는 것보다 슈퍼리치들이 한 3명, 4명, 한 10명 모여서 우리 거기에다 투자합시다.
1: 각자 2조씩 내고 해봅시다 네. 하면 이제 네 그렇죠 형님 한다는 거죠.
0: 그렇죠.
1: 어.
0: 그래서 그 시장에서 자금이 충분히 조달될 수 있는 규모가 생겼고
1: 네.
0: 그리고 그 사모펀드는 계속 말씀드리면 사모니까 개인 간의 거래로 우리가 우리 돈 알아서 굴리겠다는데
1: 뭐 서로 뭐 국가도 규제받을 일이 없죠.
0: 그렇죠. 국가도 참 저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기 애매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 그 당사자들과의 유연한 계약들, 유연한 투자 조항들 이런 걸 막 넣을 수 있으니까 점점 궁합이 잘 맞는 거예요.
1: 돈 받는 사람도 마음 편해.
0: 그렇죠.
1: 돈 주는 사람도 깔끔해.
0: 그렇죠. 그러다 보니 아유 그 골치 아픈 IPO를 왜 합니까? 우리 사모에서 해결하시죠. 하고 돈다발 들고 찾아오는 겁니다.
1: 아 요즘 누가 번거롭게 소풍 가요. 그냥 조용히 가족들하고 놀러 갔다 오면 되지 뭐 그런 건가 봐요.
0: 바로 그런 거죠.
1: 네.
0: 바로 이런 맥락들 속에서 정리해봤더니 미국이
1: 그래서.
0: 아 이거 자꾸 IPO하는 회사가 줄어드네. 그러면 우리 미국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패권이라는 게 또 하나가 금융시장인데
1: 예.
0: 이 금융시장에 다음 먹거리, 새로운 먹거리, 유망한 새로운 회사가 자꾸 있어줘야
1: 예.
0: 상품이 다풍종이고 좋은 물건들이 많은 시장이다 해서 돈들이 몰려올 텐데 얘네들이 이거 안 오면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전격 IPO를 낮추게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 IPO의 허들을 낮추고
0: 네.
1: 웬만하면 상장시켜준다 그냥.
0: 네.
1: 아 그런 쪽으로.
0: 네.
1: 근데 그럼 부실 기업들이 자꾸 상장되기 시작할 거고 그럼 투자자들은 부실 기업인지 뒤늦게 알게 되는 가능성이 높고 그럼 그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피해 입고 그러니까 중간에 자꾸 까다롭게 심사를 했던 건데 까다로운 심사를 안 하면 그럼 처음에 그 걱정은 다시 되살아나는 건데요.
0: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부실한 기업에 대해서 우려 때문에 IPO를 까다롭게 하고 건전하고 안정적인 자본시장을 조성하는 게 과연 맞는 거냐라는 의구심들이 더 많이 생긴 게 있습니다.
1: 예.
0: 그 이유가 신종 대체제들 때문인데요. 어떤 신종 대체제들이 조만간 본격화할 예정이냐면
1: 예.
0: 그중에 하나가 ICO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STO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RWA라는 겁니다.
1: 예.
0: 네.
1: 다 예. 중요한 단어 왔네요.
0: 네.
1: ICO, STO, RWA.
0: 네.
1: 이게 IPO 상장이랑 비슷한 느낌인

0: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도와 절차들이?
1: 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ICO는 코인 공개입니다. IPO에서 C가 코인으로 바뀐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코인을 토큰을 이제 그 공개하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야 친구야 내가 재밌는 게임을 만들어냈어. 근데 이 게임 안에 사용할 사이버 머니 같은 거를 내가 공개로 매각할 건데
0: 코인을?
1: 너 이 코인을
0: 마치 주식처럼
1: 네 너 이 코인 살래? 이렇게 해서 그 코인을 파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는 그 게임을 만든 회사의 지분을 매각하거나 지분을 투자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0: 네.
1: 이거는 그 생태계 안에 그 코인 그거를 이제 매각을 하는 건데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그 게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게임의 부가가치가 높아지면 그 코인의 쓰임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 코인 가치가 올라가요. 그런데 회사는 아직 발행하지 않은 코인을 대거 가지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1: 그럼 회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코인의 가치가 일정 부분 가치가 올라갈 테니 마치 IPO를 통해서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했었을 때 누릴 수 있는 효과와 유사한 효과를 ICO를 통해서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더 유저가 늘어나고 생태계가 더 커지면 그 유통량, 코인 유통량을 더 늘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을 때 코인은 한 코인당 100억 원 정도로 측정해서 코인을 유통했다가 시세가 올랐단 말이에요.
0: 네.
1: 그러면 그거를 이제 100원이 아니라 더 높은 가격으로 유통시킬 수 있으니 그럼 누가 돈 주고 그 코인을 바꿔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 마치 자본을 모집한 것과 IPO 똑같은 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0: 롯데백화점이 굳이 복잡하게 상장하지 말고 롯데백화점 내부에서 쓸 수 있는 쇼핑 바구니를 유료로 바꾼 다음에 그럼 사람들이 롯데백화점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수록 쇼핑 바구니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그 쇼핑 바구니 값이 처음에는 5천 원이었다가 만 원, 2만 원, 3만 원 올라갈 거고
1: 네.
0: 그럼 그게 3만 원에 거래되는 걸 보면 이제 롯데백화점 본사에서 야 쇼핑 바구니 한 만 개 정도 저 시장에다 풀어라 그래서 3만 원 개당 3만 원이면 3억 생기겠네 그렇게 해서 자금 조달해라
1: 네는
0: 뭐 느낌하고 비슷한
1: 맞습니다
0: 그 얘기네요.
1: 사실 이런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냐면 달러가 이렇게 됐잖아요. 예전에는 금태환 했다가 금과 교환을 못 해주게 됐다고 하니 이거 달러 가치를 뭘로 개런티 할 거냐.
0: 예.
1: 달러의 쓰임을 일정 수준 이상 높여줘야 달러 가치가 유지되고 저거를 다른 돈이 달러로 바꿔서 쓰게 될 텐데 그래서 달러를 어떤 쓰임으로 우리가 개런티 했냐면 석유 살려면 무조건 달러 있어야 됩니다. 해서 석유 생태계에 쓰이는 화폐. 그 달러 토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걸 달러로 하게 하니까 달러 가치가 유지됐고 세계 메이저 곡물 시장에서 곡물 사려면 달러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달러 가치를 유지시켰고 또 국제 금시장에서 또 금 사려면 이거 달러 아니면 안 됩니다. 해서 달러 가치 유용시켰잖아요. 유지시켰잖아요.
0: 네.
1: 올라가게 만들기도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회사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는데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이게 약간 디지털 기반과 연동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저희가 발행한 이 토큰으로 이용하셔야 됩니다.
0: 아까 장바구니.
1: 예. 예. 그렇게 했었을 때는 그러면 그 토큰을 이용하는 그 사람들이 그 제품과 서비스가 너무 필요한 거가 된다면 그
0: 비싸도, 토큰 가격이 비싸도 살 거 아니냐?
1: 그렇죠.
0: 네.
1: 그리고 그 가치가 조금씩 올라갈 수도 있는 여지가 있고 그러면 무엇하러 내가 IPO를 해, ICO를 해서 그냥 내 생태계 안에서 마음대로 하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0: 네.
1: 특히 ICO는 IPO와 달리 마음대로라는 제가 표현을 쓸 수 있었던 이유가 ICO는 정부나 금융당국의 감사 허가 전혀 없습니다. 누구나 발행 가능하고.
0: 하면 된다.
1: 누구나 살 수 있고요. 준비기간 수주. 이 수주라는 건 내가 이 코딩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끝이고요. 그리고 나서는 거의 비용도 없어요. 그다음에 돈은 어디에 써야 될지 법적으로 강제도 못하고 돈 어디다 썼는지 알릴 이유도 사실 법적으로 정해진 룰은 없어요. ICO한 회사들이 알아서 저희를 믿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요 돈을 아주 전 세계적으로 아주 명망있는 자산운용사에다 다 맡겨놨어요. 그 회사 다들 아시죠?
0: 네.
1: 이렇게 자발적으로 뭘 한다든가 아니면 어디에 저희가 다 맡겨놓고 계속 캡처해서 계좌 캡처해서 공개하겠습니다.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 IPO처럼 엄중하고 돈 들여가면서 공시해야 되는 것과 달리 알아서 할 수 있으니
0: 네.
1: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실제 그래서 ICO를 통해서 돈을 모았던 붐이 일어났던 게

0: 2017년도, 2018년도에 ICO 형태로 뭔가 자본 모아서 새로운 생태계 만들어 보겠습니다라는 이곳에 몇백조 원이 흘러들어갔다. 몇백억 예. 달러가.
1: 한천 코인 열풍 때 그랬죠.
0: 예. 네, 흘러들어갔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촉발될 수 있는 시기가 AI 에이전트 특히 피지컬 AI. 이 두 분야에서 생길 수가 있는 여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1: 아하.
0: 그러다 보니 IPO 고민을 한 거죠.
1: IPO를 점점 선택 안 해도 되는 다른 수단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0: 네.
1: 그런 생겨난 수단 중에 ICO가 첫 번째였는데 STO나 RWA라고 하는 것도 있다 하니 요거는 2부에서 이어가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네.
1: 저희는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0: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1: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네, 이진우가 묻고 진행자가 답을 하는 역시나 박정호. 그래요, 요즘 중시에 새로 상장하는 공모주 청약 등을 통해서 상장하는 스타트업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굳이 상장 안 할래요? 다른 방법들이 요즘 너무 많아지고 있네요. 예. 라는 트렌드가 생기면서 예. 주식시장 운영하는 거래소들도 긴장하면서 IPO의 문턱을 낮추고 있다. 예.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지금 네. ICO라고 하는 대체제가 생겼다. 그런 네. 얘기까지 들었고 네. STORWA 이런 것도 대체제가 되고 있다는 건데 각각 뭔지 일단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3: 네. STO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STO는 ICO보다는 약간 규칙을 지키면서 안정적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방법을 이거는 금융당국이 만들어준 겁니다. 예. 그럼 STO는 뭐냐? ICO랑 비교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게임 그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똑같이 비유를 드려보겠습니다. ICO는 야 친구야 내가 게임을 하나 개발했는데 이 게임 안에서 쓰는 사이버머니 토큰이야. 이거 너 돈으로 바꿔서 쓰면 나중에 이 게임할 때 굉장히 쓰임 있을 거다. 라고 해서 돈을 모으는 경로라고 했죠.
2: 예.
3: 그러다 보니까 이 게임 개발한 내 회사 내 회사의 지분을 친구랑 나눌 필요도 없고 이 토큰 사간 사람하고 뭐 제가 뭐 영향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말 그대로 사용권만 판 거니까요. 네. 그런데 STO는 그게 아니에요. 친구야 내가 게임을 개발하는 회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아니 만들 건데 이 게임 개발 회사의 지분을 토큰 형태로 너에게 줄게. 너 그러면 이 토큰을 사면 우리 회사 지분의 10% 정도를 가진 것과 똑같은 효과를 네가 얻게 되는 거야. 그러니 이 토큰 살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2: 그럼 이 지분 살래? 라는 질문과 동일하네요.
3: 그렇죠.
2: 네.
3: IPO를 통해서 상장된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과
2: 예.
3: STO로 되어 있는 토큰, 지분화된 토큰을 사는 것은 그 회사 지분을 사는 똑같은 방식입니다.
2: 그냥 증권사 앱 깔고 거래소에서 주식을 한 주 사나
3: 네.
2: STO라고 불리는 토큰 성격이 좀 있는
3: 네.
2: 그 회사 주식을 사나
3: 네.
2: 똑같죠 당연히.
3: 똑같은 거예요.
2: 네, 네.
3: 그래서 STO는 아까 ICO와 달리 그 게임 회사가 돈을 많이 벌면 이 STO를 샀을 경우에는 배당받을 권리도 있고요.
2: 주주총회도 오고.
3: 주주총회 같은 것도 올 수 있고요.
2: 아까 그 코인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주총회는 못 오는데.
3: 못 오죠. 그리고 무슨 배당은 무슨 배당입니까. 야 사용권 줬으면 그거 가지고 너 마음대로 써.
2: 그렇지.
3: 이렇게 되는 거고요.
2: 롯데백화점 장바구니 사신 분이 롯데백화점 주총회 올 수는 없죠.
3: 그렇죠. 그래서 STO는 그냥 똑같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저 주식 주총 총회 와서 의결권 행사하고 배당 요구할 수 있고 또 심지어 기업 정보 공개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똑같이 할 수

0: 있어요.
1: 주식 아닌 주식이네요.
0: 그렇죠. 예. 단 주식은 표준화된 상품이 있잖아요. 보통주, 우선주 해가지고 그래서 시장의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건 보통주예요. 이건 삼성전자 우선주예요 하면 아 그게 각각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딱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STO는 국가에서 엄정하게 이렇게 카테고리를 바인딩 해놓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STO 발행 회사가 여기 저희는 이 STO는 의결권은 없어요. 대신 정보 공개는 해드립니다. 라고 하던가 정보 공개도 없어요. 라든가 이걸 마음대로 옵션으로 조정할 수 있는 차이는 있는 겁니다. 네. 그만큼 유연하다는 거죠.
1: 예.
0: 자 그런데 이 STO는 그럼 아까 ICO처럼 아무나 누구에게나 아무 때나 이렇게 발행할 수 있는 거냐? 그건 아니고 STO는 SEC 금융당국에 신고하고 등록을 해야 되는 게 필수입니다.
1: 하면 되잖아요, 그거야.
0: 맞아요. 그러니 IPO보다 STO가 허들이 낮다는 거예요.
1: 그럼 쉽게 얘기하면 부실 기업도
0: 네.
1: 적자 나는 회사도
0: 할 수 있습니다.
1: 아.
0: IPO는 사실 적자 나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STO는 등록과 신고라고 했잖아요. 허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1: 그럼 지금 제도 치면 그냥 장외 주식 거래할 수 있게 한다? 그 얘기네요.
0: 그런 느낌과 비슷하게 보셔도 돼요.
1: 이 회사가 적자든 말든 그거야 사가는 당신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0: 네.
1: 우리는 주식회사니 주식은 찍었으니 사시려면 사세요. 우리도 팔 용의는 있습니다. 라는 느낌이네요.
0: 그런 진짜 또 다른 장외 거래 시장이 생겼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1: 네, 그런 느낌이 강하네요. 예.
0: 그러면 도대체 금융당국은 이렇게 무책임한 시장을 왜 만들고 얘는 그럼 등록해서 뭘 확인하는 거냐? 우리 국민들의 금쪽 같은 돈을 맡긴 회사에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금 세탁하면 안 된다.
1: STO를 한 과정에서?
0: 예, 그래서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지키는지에 대한 그거에 대한 관리 감독은 들어가고요. 그리고 발행 전 투자자의 신원 확인을 하는 거. 그러니까 신원 확인이라는 게 자금 세탁 방지
1: 같은 얘기네요.
0: 같은 거죠. 그러니까 돈 이상하게 빼돌리는 목적으로만 사용 안 하면 다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1: 예. 예.
0: 그러니까 진짜 이거 완전히 허들을 낮춘 장외 시장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1: 그러니까
0: 거죠.
1: 저 스타트업이 내일 다음 주에 망할지 아니면 대박을 칠지는 당신들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야.
0: 네.
1: 하여튼 거래만 그렇게 하세요 하는 그런 거군요.
0: 네. 그러다 보니 이 STO는 그래도 국가에서 등록 절차를 한 번쯤은 거치고
1: 예.
0: 실제 발행자는 누군지를 알 수 있게 됐으니 나중에 문제되면 찾아가서 넉살이라도 잡을 사람이 있는데
1: 예.
0: ICO는 이게 누구 건지 정확하게 난 잘 모르겠고 이렇게 수준까지 돼버리거든요.
1: 예.
0: 자 그러면 이쯤 되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2017년도부터 2018년도에 ICO가 굉장히 붐이 일어났었을 때요.
1: 네.
0: 전 세계적으로 이때 ICO로 자금이 조달된 금액이 310억 달러 이상이 조달됐습니다. 특히 2018년도 한 해에는 220억 달러가 조달됐어요.
1: 예.
0: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그 해년도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 소형, 중형, 대형 말고요. 저 나스닥의 초대형 그 모두 주목받는 IPO 빼고 소형, 중형 IPO 시장에서 모두 자금 조달한 금액과 똑같아요. 전 세계를 다 합친 것과.
1: 코인 열풍이었죠.
0: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어떤 문제도 생겼냐면 이렇게 ICO가 많아지다 보니 10%는 대놓고 사기인 걸로 나중에 판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수익을 낸 거는 전체의 6%밖에 안 돼요. 그러면 94%가 다 사기였네 교수님. 이거는 제가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게 이럴 때가 있어요. 물론 손실 본 사람들은 손실 봤으니까 다 사기였네라는 마음이 들 수 있지만 CEO는 나름대로 견실하고 성실하게 그 ICO를 운영해보려고 했는데 본인이 오판했을 수도 있고 그잖아요.
1: 항상 발행 주식이 항상 발행가보다 높으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0: 그렇죠.
1: 예.
0: 그리고 본인이 제대로 오판도 안 하고 했었는데 시장 상황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새로운 경쟁자가 생겼는데
1: 예,
0: 그럴 수도 있고.
1: 예.
0: 그래서 상당히 많은 것들이 6% 빼고 다 손실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다고 다 사기는 아니고 진짜 법적으로 사기다라고 확정 지은 사건은 한 10%고.
1: 네.
0: 그리고 투자자 10명 중에 3명은 투자금 전액을 손해봤던 게 ICO였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를 가만히 보니까 앞으로 ICO와 STO가 더 붐업을 일어날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0: AI 에이전트하고 이제 피지컬 AI가 요 다음 스테이지의 가장 중요한 주도주, 테마주, 이렇게 아니면 테마 섹터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생태계는요. 전통적인 금융권의 그 프로토콜을 맞춰서 비즈니스를 구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1: 코인 업계는?
0: 코인 업계가 아니라 로봇 업계와 AI 에이전트 업계가요. 왜 그런지 네. 설명드릴게요. 예, 예. 이제 어느 순간인가 저희 회사의 직원은 우리 5명이고요. 나머지는 이 로봇 1,000명이 전부 물건 만들고 있어요.
1: 그럴 수 있겠죠.
0: 배송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1,000개의 로봇을 명이라고 저도 벌써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1,000개의 로봇을 무조건
1: 1,000마리.
0: 1,000마리라고 했습니다. 1,000마리의 로봇을 그 돈 주고 다 사기가 애매할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렌탈도 있겠죠. 당연히.
0: 그렇죠. 렌탈.
1: 담마 의자처럼.
0: 리스 뭐 할부 여러 개 있을 네. 거예요.
1: 예.
0: 그러면 그 로봇을 판매하는 회사들 입장에선 이렇게 하시죠. 고객님, 대표님. 대표님의 회사가 지금 딱 보니까 우리 로봇 아직까지 가격이 보편화되진 않아서 상당히 비싼데 이거 1,000개 다 사가지고 그 구현하시기엔 돈이 모자르세요. 근데 이게 1,000개가 있으면 인건비를 다 낮춰서 확 바로 흑자 전환이 분명 되실 네, 수 네. 있는 회사로 보이거든요.
1: 예, 예.
0: 그럼 이렇게 하시죠. 1,000개 로봇을 저랑 쉐어하시죠. 그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자, 제 로봇은 센서가 다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조업했었을 때 조업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리스료나 임대료를 받거든요.
1: 아, 일한 만큼?
0: 그렇죠. 그런데 그 일한 만큼 임대료를 제가 받는데 그 임대료 중에서 일부는 내가 아예 안 받고 당신이 내 토큰이나 이런 걸 다시 되사는 것처럼 해서 하면서 독특한 계약을 해줄 수가 있어요.
1: 우리 회사에서 쓰는 복사기가 요즘 그래요.
0: 어, 그래요?
1: 장당 뭐 20원씩 그렇게 계약해요.
0: 네. 자,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1: 네.
0: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간단하게 저희는 이용량당 토큰을 결제하시면 된다. 그러면 이용량당 토큰을 결제한다는 건 ICO가 발행됐다는 얘기잖아요.
1: 토큰을 사야 결제를 하지.
0: 그렇죠.
1: 예.
0: 그럼 그거 사셨다가요. 이용량이 만약에 초과되시면 다시 그 토큰을 사시면 돼요. 이렇게 되는 건데.
1: 네.
0: 근데 이 로봇이 대한민국에 있는 그 제조 현장의 그 기업에게만 토큰을 팔겠습니까? 핀란드 회사, 저기 런던에 있는 회사, 중남미에 있는 회사
1: 예.
0: 전부 로봇을 사갈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걸 그 기존의 금융 제도권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면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받을 거고 결제일 다음에 T 플러스 2일날 입금하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금액이 또 커지겠습니까? 그리고 실시간 관리가 안 돼요. 내 로봇이 실제 일을 얼마나 잘하고 있고 그쪽에서 그거 괜히 데이터 조작 안 하는지 알려면 바로 링크드가 돼서
1: 나도 봐야지.
0: 봐야 되잖아요.
1: 예.
0: 그러니 ICO 형태로 블록체인화해서 전 세계 내 로봇이 어디에서 누가 얼마나 토큰을 사용하면서 내 로봇을 사용하고 있는지 보는 게 가장 효율화가 높은 거예요. AI 에이전트도 똑같아요. 제가 쓰고 있는 AI 에이전트 중에 하나가 PPT를 대신 초벌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PPT 만들려면
1: 네.
0: 제가 텍스트를 다 쓰고
1: 야 교수님 이야기 되게 편해졌다 요즘.
0: 엄청 편해졌죠. 그런데 제가 그 PPT 만들 때도 토큰을 써요. 올해 거 벌써 다 썼어요. 다시 또 충전한 거예요. 전부 ICO예요. 그럼 이런 회사들 전 세계에 PPT 만들어야 되는 대학 교수들, 학생들 아니면 전문가들이 전부 그 회사 거 AI 에이전트 쓰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IPO를 우리가 이거 더 홍보해서 더 많은 사람이 이렇게 편한 게 있었네? 알려주자. 이렇게 안 하고 야 그냥 ICO 형태로 이 토큰을 조금씩 조금씩 더 비싸게 팔아도 되게 시작했어.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러니 IPO가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STO도 똑같아요. 이 STO라는 것도 ICO랑 아주 유사하게 연동할 수가 있죠. 아까 로봇 얘기 잠깐 했는데,
1: 예.
0: 그럼 사장님, 이렇게 하세요. 사장님은 지금 돈이 별로 많이 없으시니까, 일단 이 크립토를 사용하실 때마다 저한테 돈을 이렇게 내는 것도 일부 내신데, 그걸 경감시켜 드리는 대신, 저희 STO, 그러니까 저희 회사 주식, 제가 조만간 로봇을 더 많이 만들 거거든요.
1: 네.
0: 제가 이 서비스 더 늘릴 거거든요. 서버 사서. 그거 3년 뒤에 저희 STO 추가 발행할 때 무조건 얼마 사주셔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1: 예.
0: 이 사람이 제 로봇 써서 돈을 더 왕창 벌게 나는 재무적으로 확인이 되잖아요.

0: 회사들을 꼭 우리 증시에 잡아놔야 된다. 이거예요. 대표적으로 웹이라는 시대, 인터넷이라는 시대가 열렸을 때 그 알토란 같은 기업을 싹쓸이해서 나스닥과 다우존스에 묶어놨기 때문에
1: 주식, 미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0: 된 거잖아요.
1: 예.
0: 그때 들어갔던 회사가 우리 MS, 구글, 뭐 아마존 이런 회사들
1: 네,
0: 아닙니까?
1: 네, 예.
0: 그다음에 웹이 아니라 2007년, 2008년 이후로 앱이라는 게 등장했을 때 이런 회사들을 또 대거 또 모아서 월가가 여기까지 또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딱 봤더니 AI는 워낙 큰 회사들이 그냥 계속 꾸려나가고 있어요. 구글이 투자하고 아마존이 투자하고 MS가 투자해서 오픈 AI니 뭐 스페이스X니 뭐 이런 데들이 그냥 월가에 저절로 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에 해당되는 AI 에이전트, 그 다음에 피지컬 AI. 이건 어디 조그만 창고에서 다섯 명이 뭔가를 하고 있는데 벌써 수천억을 다섯 명이 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야, 이거는 좀 안 올 것 같다. 이 인식을 한 거고. 하나 더 있습니다. 사모펀드가 STO랑 또 결부가 돼버렸어요. 종잣돈이라는 건 한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IPO보다는. 근데 이 슈퍼리치들이 사모펀드를 기반으로 STO를 발행해버린 거예요.
1: 아, 슈퍼리치들 그 스스로들이?
0: 예.
1: 아.
0: 우리 사모펀드의 지분을 아. STO 형태로 발행합니다. 저희 사모펀드 토큰 사세요. 그럼 저희 사모펀드에 지분 투자를 하고 참여한 거예요를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토큰 형태로 오픈을 해버린 거예요.
1: 벤처 캐피탈이 상장해서 돈 모아서 그 돈으로 투자하는 거랑 같은 구조군요.
0: 같은 구조죠. 근데 사모가 하니까 더 금융당국에서 제약을 안 받는 거예요. 사모는 그래서 사모인 거잖아요.
1: 그러니까 우리 규정으로 하면 50명 이하에게만 받는다 이거죠?
0: 그런데
1: 돈을 뭐 조달할 때?
0: 그게 이제 사모인데 그 사모가 STO를 발행해버리면 50명이 아니라 50만 명, 500만 명에게 토큰 발행해서 지분이 모이니 이 사모에서 운영할 수 있는 펀드 규모가 엄청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IPO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럼 더더욱 그냥 사모들이 야 그걸 뭘 IPO를 하니? 사실 내가 이 사모에서 너한테 투자했던 돈 대부분이 나 자금 세탁했고 조세피난처에서 모은 돈 가지고 한 건데 그러지 말고 우리 사모에서 STO 발행해서 돈 더 모아놨으니 그거 가지고 너 IPO랑 똑같이 해. 대신 너 임원들 초기 개발자들 인센티브는 이전보다 더 파격적으로 내가 해줄게. 이거 너 임원 보수 이거 그냥 IPO하면 주주들이 너 왜 이렇게 돈 많이 받는지 소명하라고 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1: 그러니까 본질이 과거에는 사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자기 돈 투자할 때 그 회사 이름보다는 아유 저 회사는 그래도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니까 뭐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회사니까 국가가 알아서 어련히 심사했겠지라는 그 신용을 그 믿음을 바탕으로 투자를 하는 건데 요즘은 그 믿음을 국가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유명한 사모펀드가 공모한 된다 하고 하면 똑같이 크레딧을 준다는 거군요, 사람들이.
0: 그렇죠.
1: 그러니 그쪽으로 그냥 돈이 가서 그 돈을 내 마음대로 투자하고 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해진다.
0: 저는 크레딧을 똑같이 준다는 표현보다도요. 어차피 IPO보다는 ICO나 STO나 이런 것들이 불안불안한 요소가 있다는 건 아마 알 거예요. 우리가 다 바보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하나가 대박 나면 내가 10개를 샀는데 하나가 대박 나면 그게 나머지 9개가 박살이 나도 그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심리도 있겠죠.
1: 뭐,
0: 예.
1: 거래가 빠르니 남보다 먼저 빠져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신청하고 봐 하는 또 뭐 생각도 할 거고.
0: 그럴 예, 수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상황이 생겨버렸느냐. 이야. 미국이 이거 IPO를 과거 기준으로 눈높이 높여놨다간 AI 에이전트, 피지컬 AI의 그 다음 스테이지의 주력 회사들은 우리 월가로 안 옵니다. 그러면 우리 월가가 무슨 먹거리가 있고 무슨 좋은 투자장, 좋은 장터라고 사람들 찾아옵니까? 전 세계에서. 이런 판단까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1: 이 바닥은 저 코인 가이즈들이 다 가져가요. 그런 얘기 하겠네요. 자기들끼리.
0: 이미 사실 코인 시장이 월가 못지않게 점점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1: RWA는 비슷한 거예요?
0: RWA는 간단합니다. RWA는 리얼 월드란 뜻이에요. RW가. 리얼 월드 A, 에셋. 실제 자산을 코인화해서
1: 나눠서
0: 투자하자.
1: 아, 그럼 조각 투자네.
0: 맞아요.
1: 그림 조각, 뭐 저 빌딩 조각 이렇게 파는 것처럼.
0: 그렇죠. 그래서 RWA를 하는 방법론이 바로 어떻게 보면

0: STO나 ICO 같은 거라고 보셔도 돼요. 예. 아, STO라고 더 가깝다고 보셔야겠죠? 아. 예.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IPO를 해서 하려는 게 또 뭐예요? 저희가 많은 직원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이 많은 직원이 없었는데 한 곳에 모이려니까 건물을 저희가 사옥이 필요하고 사옥을 살려니까 돈이 필요하고 공장을 크게 지으려니까 돈이 필요하고 이런 거잖아요. 다 실물이잖아요. 예. 그 실물을 RWA 하려고 하시는 거네요. 그걸 저희가 STO나 이런 걸로 하시죠.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IPO를 통해서 도모하려고 하는 많은 것들을 전부 이쪽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편들이 생기고 있는 거죠.
1: 야, 그럼 앞으로 진짜 IPO의 심사가 많이 덜 까다로워지겠네요.
0: 그럴 수밖에 없고요. 실제 전 세계적인 흐름이 IPO의 허들을 다 낮추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요. 일단 홍콩. 자꾸 홍콩이 이제 홍콩은 중국 거야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아시아의 IPO와 아시아의 자본 조달의 허브 역할이 자꾸 유실돼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다? 홍콩 거래소와 그다음에 그 홍콩 거래소에 상장하는 허들을 대폭 저 중국 정부가 낮춥니다. 그래서 홍콩, 마카오, 중국 기반의 IPO로 최소 자본 조달할 수 있는 요건을 우리나라 돈으로 340억 원 정도만 하고자 해도 우리가 상장해 줄게. 전 큰 돈도 필요 없고요. 300억 원 정도만 있으면 사업할 수 있는데 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주변에 사실 괜찮은 엔젤 투자자만 타자도 될 텐데.
1: 예전엔 아유 그렇게 소규모 자본은 딴 데 가서 왜 우리 상장 그런 거 아니야. 큰 돈만 해줘 라는 규정이 있었나 봐요.
0: 그렇죠. 그래도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지 이거 뭐 이 정도면 쉽게 없어질 수도 있고.
1: 그런 규정이 있었구나.
0: 네, 상폐가 돼버리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관심 없겠는데 최소 요건을 이걸로 확 낮춰버렸고요. 그다음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아시아에서 싱가포르이 뉴욕 같은 역할을 하겠다라고 그 본인들이 스스로 자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아 이거 쉽지 않다 생각을 한 거예요. 월가를 이기거나 런던 증시를 이기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상하이나 도쿄나 한국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싱가포르는 전향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미국 월가 상장과 싱가포르 상장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겠습니다. 서류 각각 쓸 필요가 없어요. 나스닥에 쓰고 있는 거 그냥 가져오세요.
1: 아, 그럼 싱가포르 증시에 똑같이 미러링 해드릴게요. 네.
0: 동시상장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양쪽에서 대규모 자본 조달이 가능하도록 한다든가 심지어 국가들 중에선 뭘 희망하고 뭘까지 이제 이뤄내기 시작했냐면요. 저희 홍콩입니다. 적자 기업도 상장합니다. 이것도 오케이 해줬어요. 물론 적자 기업에 해당되는 섹터를 정해놨습니다. 바이오와 테크 첨단 산업.
1: 우리나라 기술 특례 상장이네요.
0: 그렇죠. 이거 가능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투자했던 사람들은 아 내가 이 돈 너 이 돈 어디서 났어? 이거 그다음 세무조사 걱정한단 말이에요. 그럴까 봐 비공개 예비 신청도 받아줍니다. 이거는 어떤 회사가 IPO 준비한다며 이거 하는 순간 시달려요. 그리고 그 초기 그 발기인들, 코파운더들은 조만간 우리 또 세무조사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럴 수가 있거든요.
1: 아, 그런 걸 해요?
0: 해죠. 당연히 하죠. 예. 네. 그러면 비공개 예비 신청으로 당신이 지금 IPO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비밀로 해서 서류 받은 것도 얘기 안 하고 네가 나름대로 뭘 대비하려고 이걸 비공개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꼭 나쁜 노드는 아니겠죠. 경영 전략일 수도 있겠죠.
1: 뭐 하여튼. 네.
0: 하여튼 원하지 않으면 공개 안 해드리겠습니다. 아. 이런 것까지도 다 서비스를 해주는 걸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1: 그리고 그 허들은 점점 더 낮아질 것 같다.
0: 네.
1: 장사 안 되는 데는 여기 1인분만 되나요? 아유 1인분도 되시고요.
0: 네.
1: 저희 브레이크 타임도 없고요. 네. 이제 그러듯이.
0: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사모펀드 때문에 IPO 시장을 낮춘다라고만 보고 계시는데 아니에요. 제가 만나는 이 가상자산 그리고 로봇 그리고 AI 에이전트 쪽은 이게 하이브리드하게 연동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연동할 때 우리가 그렇다면 왜 IPO를 왜 해? ICO나 STO를 하지. 이게 지금 대세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갖고 IPO 생태계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두들겨 봐야 됩니다.
1: 그러면 유망한 기업들이 굳이 코스닥 안 오고.
0: 코스피도 안 옵니다.
1: 저 홍콩에 무슨 코인 시장에서 ICO 하고 끝냈어요.
0: 네.
1: 뭐 다음에 전화 주세요 하고 전화 끊을 수 있다.
0: 그렇죠. 네.

0: 뒤집어 말하면 스타트업 만들어서 운영하기가 점점 편해진다는 뜻도 되네요.
1: 그렇죠.
0: 이게 박찬호 교수님 그 뭐 여의도 유튜브 채널도 하면 할 수 있겠네 보니까.
1: 하려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진짜 오늘은 이제 이 IPO 네. 중심 말씀드렸지만 이제 진짜 단 다섯 명이 3년 만에 뭐 수천억을 버는 이런 세상들이 생길 텐데 이런 상황에선 또 그들에게 어떤 합리적인 조세를 하고 왜냐면 조세를 너무 세게 하면 그들이 또 도망가는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0: 그러니까 다섯 명만 하면 되니까 진짜 다섯 명만 오붓하게 네. 싱가포르로 가버려도 네. 예전 같으면 그래도 직원도 뽑아야 되고 직원이 말은 통해야 되고 하면서 한국의 기업으로서 계속 남아있을 필요가 있었는데
1: 네.
0: 이제는 로봇이 하고 인공지능이 하면 뭐.
1: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창업가 혁신자들을 무조건 돈 많이 벌었으니까 다 내놔. 이것도 맞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이렇게 빈부격차가 커질 게 보고 있는 것도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예. 제가 여러 국가들 돌아다녀 본 거 아시잖아요. 빈부격차가 일정 정도 이상이 높아지면요. 밤에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없고요. 그리고 다시 내가 살기가 엄청 불편해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상생도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0: 예, 진행까지 마무리까지 다 해주시는 교수님. 그래요.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1: 깜빡 말고 쾌팍시부
0: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1: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0: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수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가나.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말은 나면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는.
5: 아! 그럼 언제 떼개기를 하노?
6: 됐다. 우리 지역 인재는
5: 우리가 키운다.
4: 6월 20일 토요일 연세대 김현철 교수와 함께하는 지역 명문대 부활 프로젝트 직어국 리턴즈. 신청은 6월 7일까지 손경제 홈페이지에서.
7: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2: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3: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1시 뉴스입니다. 오늘 저녁 7시 10분쯤 전남 목포시 연산동에 있는 조선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이 약 2시간 반 만에 큰 불길을 잡았고 지금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가 밤 9시쯤 해제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건조 중이던 선박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진화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6.3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최종 23.51%로 집계돼 역대 지방선거 중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선 최고 사전투표율은 4년 전 20.62%였는데 올해는 이보다 2.89%포인트 투표율이 올랐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38.95%며 가장 낮은 곳은 대구로 18.65%를 기록했습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투표율이 최종 24.12%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개 선거구에서 열리는 재보선 전체 유권자는 226만 7,121명이며 이 가운데 54만 6,757명이 사전투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격전지 부산 북구 갑은 25.57%를 기록했고 5파전이 벌어지고 있는 경기 평택 을의 투표율은 18.39%로 평균보다 5%포인트 이상 낮았습니다.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한 선거구는 대구 달성으로 17.56%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여파로 차질을 빚은 열차 운행이 내일부터 정상화됩니다. 코레일은 선로 점검 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모두 마쳤고 차량 점검과 정비도 끝나 오늘 84% 수준이던 열차 운행률이 내일부터는 100% 전면 회복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오늘 오전부터 경의선 열차를 정상 가동한 데 이어 KTX 이음 서울 청량리역 구간도 운행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올라가 무덥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3도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계속 무더위가 이어지겠고 다음 주 초에는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1.8도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2: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총알고둥, 갯고둥, 각시고둥처럼 연체동물 중 복종류에 속한 조개를 통틀어서 이르는 말 고둥. 일반적으로 등 위에 말려있는 모양의 껍데기를 갖고 있죠. 고동으로 잘못 쓰기도 하는데요. 표준어는 고동이 아니라 고둥입니다. 설아나 우렁이처럼 껍데기가 하나로 둘둘 말린 고둥류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나사조개도 있는데요. 여기서 나사는 풀고 조이는 그 나사와 같은 한자입니다.

자메이칼 그룹 더 멜로디언스가 1970년에 발표한 이 노래는 복잡한 역사적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노래 가사는 성경에서 가져와서 기원전 6세기에 유대인들이 바빌론에 억류되어 포로 생활을 했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1970년대 자메이카에서 겪어야 했던 공권력의 억압이나 부당한 제도를 이 상황에 비유해서 부른 노래였죠. 또 멜로디언스의 원곡은 당시 자메이카에서 차트 1위를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는데요. 1978년에 그룹 보니엠이 리메이크하면서 화려한 디스코 음악으로 변화했고 이 버전이 크게 히트하며 지금 우리에게도 익숙한 노래가 될 수 있었습니다.

5월 30일 토요일 하루의 끝.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첫 곡 보니엠입니다. Rivers of Babylon.

0: 5월 30일 토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예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보니엠, Rivers of Babylon이었어요. 3033님 신청곡이었습니다. 그냥 마냥 신나게 들을 수도 있는 음악인데 또 가사를 알고 보면은 아, 이 노래에 이런 복잡한 뜻이 있었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곡이죠. 바빌론 강가에서 노래의 가사는 이제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바빌론에 억류돼서 포로 생활하던 그때 그 힘들었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래를 처음 만들고 부른 그 더 멜로디언스는 그런 상황을 당시 자메이카의 어떤 사회상하고 비유를 해가지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렇게 풀어낸 음악이었습니다. 그 원곡은 완전히 레게 음악이에요. 네, 그래서 원곡도 이 가사처럼 막 이렇게 무겁고 슬프고 그런 느낌은 아니기는 한데 자메이카 사람들은 그 가사에 진짜 많은 공감을 했었겠죠, 그 당시에. 그런데 그게 이렇게 약간 디스코풍으로 좀 바뀌면서 우리에게는 보니엠 버전으로 정말 잘 알려져 있는 음악입니다. 그래서 이런 리메이크 음악들은 그 원곡이 가지고 있는 감성하고 비교해서 들어보는 재미도 또 있죠. 우리가 음악을 듣는 방식. 사실 따지고 보면 진짜 다양하게 음악을 들을 수 있을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간에 골든디스크를 틀고 라디오를 통해서 감상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오늘도 잘 오셨고요.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어요. 라디오에서만 또 전해드릴 수 있는 방식이잖아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도 문자 샵 8001번으로 열려 있습니다.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문자 미니 방송 진행되고 있는 밤 11시 5분에서 자정 사이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 외의 시간에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용과 신청곡 게시판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절세의 왕 절정.
5: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러.
6: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5: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7: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표.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비서.
8: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9: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8: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9: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8: 에어렉스.
10: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1: I love you.
10: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1: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0: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11: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12: 유유 제약.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노래 두 곡이어서 들었습니다. 노성희님이 가제보의 마스터피스. I like Chopin은 간간히 듣는데 이 노래는 듣기 힘든 곡 같아서 신청해봐요 하셨는데요. 지금 막 끝난 음악이었어요. 가제보 마스터피스. 그보다 먼저 들으신 음악은 1738님 신청곡이었습니다. F.R. David Words였어요. 차달주님, 여긴 오스트리아 빈이에요. 봄 햇빛이 참 좋습니다 하셨는데요. 아, 음악의 도시 빈에 계시는군요. 한국은 이제 여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오스트리아에는 아직 봄빛이 남아있군요. 마침 범진호님이 오스트리아 뮤지션 중에서 가장 유명한 가수죠. 저도 그 예전에 한 10년 전쯤에 오스트리아 빈에 이제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음반가게, 제가 현지 음반가게에서 막 구경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것저것 막 보고 있는데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가수들 말고 오스트리아 현지 가수들 섹션에서는 정말 이 가수밖에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팔코. 우리에게는 락미 아마데우스를 비롯한 여러 히트곡들로 그 이름이 좀 익숙한데요. 그래도 팔코라도 알아볼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그 생각을 잠깐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팔코의 지니. 범진호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우리 빈에 계시는 차달주님과도 같이 들을게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4: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그리고 지금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1972년에 데뷔한 미국의 그룹 이글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글스 데뷔곡은 잭슨 브라운하고 이글스의 멤버 그램 플레이가 함께 쓴 곡이었거든요. Take It Easy 이 노래로 데뷔를 했습니다. 이 노래 당시 빌보드 싱글 차트 12위를 하면서 신인으로서는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요. 이 Take It Easy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뭐 불멸의 명곡이죠. 호텔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정말 많은 명곡들 쏟아냈습니다. 지금도 The Sad Cafe나 뭐 데스페라도 이런 노래들 계속해서 신청 많이 들어오는 음악이고 지금도 사실 가장 미국적인 그룹 하면 이글스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이글스 2007년까지 7장의 앨범을 냈고요. 이 7집으로 당시 굉장히 오랫동안 투어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싱글이 발표된 건 앨범 나온 다음에 2년이 지나서인 2009년이었습니다. 그 2009년에 활동했던 노래가 7집에 실린 I Don't Want to Hear Anymore 이 노래인데요. 이 7집 앨범에는 이제 글렌 프레이, 돈 헨리, 조 월시 그리고 티머시 B. 슈미스 이렇게 4명의 멤버가 참여를 했는데 우리가 오늘 들을 이 I Don't Want to Hear Anymore의 리드 보컬은 티머시 B. 슈미트가 맡아서 이제 노래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 이글스가 처음에 어떤 음악으로 시작을 해서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어떤 음악을 들려줬는지 이글스의 데뷔곡 Take It Easy 그리고 가장 마지막 활동 싱글 2009년에 나왔었던 I Don't Want to Hear Anymore입니다.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이글스의 데뷔곡 1972년 작품 데키리지 먼저 들으셨고요. 그리고 이글스가 2009년에 활동했던 가장 최근 싱글 I Don't Want To Hear Anymore 두 번째로 들으셨습니다. 이선희님, 혜림씨 이 곡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예전에 토요명화 시작할 때 나오던 시그널 음악이요.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났는데 여기 신청해도 될까요? 갑자기 그 음악이 너무 그립더라고요 하셨는데요. 토요명화, 주말의 명화.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주말의 명화가 MBC 거였고 토요명화가 KBS 거였더라고요. 제가 선희님의 이 문자를 받고 아, 그 시그널 음악을 정확하게 찾으려고 막 검색을 해보니까 예, 토요명화는 KBS 거였고 그때 아랑회수 협주곡을 시그널 음악으로 썼더라고요. 예, 작곡가 로드리고의 작품. 그런데 그 아랑회수 협주곡이 연주 버전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시그널 음악으로 사용된 버전을 연주한 그 사람이나 또 그룹은 누구지 하면서 좀 찾았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트리오스루의 연주가 그때 시그널 음악으로 사용된 연주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로드리고 콘체르토 데 아랑회즈 한번 지금 들어보실까요? 토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에 듣는 추억 속 토요 명화 시그널 음악입니다.

0: 6835님, 혜림 씨의 다정한 목소리와 좋은 노래 듣는 밤이 항상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5월에 듣고 싶은 노래, 배트 미들러의 The Rose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지금 막 끝난 이 곡이었습니다. 우리 지난 5월 14일 날 뭐 로즈데이 어쩌고 해가지고 로즈 특집, 장미 특집으로 한번 들었었던 음악인데 요즘 진짜 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정말 화사하게 핀 탐스런 장미들이 얼마나 예쁜지 막 진짜 눈이 돌아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미의 계절이 다 지나가기 전에 5월이 끝나기 전에 한번 더 들려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6835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배트 미들러, 더 로즈였어요.
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난 안 전화 사진.
1: 0305님, 오늘도 신혜림의 골든디스크와 함께 하루를 평온하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캠핑 와서 들어도 좋네요. 청취한 지는 오래 안 됐지만 항상 감사합니다. 에리카 바두 그린 아이스 틀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요. 아쉽게도 이 그린 아이스가 방송 금지곡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흐르고 있는 이 음악을 대신 골랐습니다. 같은 앨범에 있는 곡인데요. 밤의 분위기에 특히 캠핑하시면서 듣기에도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에리카 바두 오렌지 문. 오늘 이 음악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무라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청결 같은 시간, 당신 곁에 꿈의 팝송.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동 MBC 제1 FM 방송은 주파수 100.1MHz로 방송해드리고 있으며
1: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0: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안동문화 방송은 바르고 알찬 정보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의 책임자는 편성의 허환구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안동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대한민국은 지진에 대한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여진은 더는 안전하게만 여길 수 없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지진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지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천장이나 높은 곳에는 물건을 올려두지 않고 가스나 전기 배선 등은 자주 점검해줍니다. 또한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전기 전원과 가스를 끄고 견고한 곳으로 머리를 보호한 뒤 튼튼한 가구 밑으로 들어가거나 화장실로 대피합니다. 실외라면 최대한 몸을 가려서 보호한 뒤 공터 같은 안전한 장소에서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는 순간에는 당황하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적절한 판단이 어려운데요. 평소에 행동 요령을 익히는 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겠습니다.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여기는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0: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돼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저작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퇴짜를 놓다, 퇴짜를 맞다처럼 쓰이는 우리말 퇴짜는 받치는 물건을 물리치는 일 또는 그 물건을 뜻하는 말인데요. 조선시대에는 조정에 올리는 물건이 좋지 않으면 거기에 퇴짜를 써서 돌려보냈습니다. 퇴짜는 빠꾸의 수나어이기도 하죠. 또 마음에 들지 않아 물리치거나 거절함을 뜻하는 말 퇴박도 있는데요. 퇴박을 당하다, 퇴박을 놓다처럼 쓸 수 있습니다.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진 피해 현장에서는 이렇게 행동하세요. 첫 번째, 건물이나 담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로 인해 다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리조각이나 건물 잔해에 발을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운동화 등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을 신고 이동하세요. 세 번째, 여진의 우려가 있으니 인근 대피소나 텐트, 개활지의 차량 안에 머무르세요. 안전이 확인된 후 가정으로 복귀하세요. 네 번째, 공동생활시설에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대피자 간 일정 거리를 유지하세요. 다섯 번째, 여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TV, 라디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세요. 행동수칙을 지키면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6시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23.51%로 집계돼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지선 최고 사전투표율은 4년 전 20.62%였는데 이보다 2.89포인트 올랐습니다. 가장 높은 전남은 38.95, 가장 낮은 대구는 18.65%로 집계됐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24.12%를 기록했습니다. 부산 북구갑은 25.57, 평택을은 18.39, 대구달성 17.56%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호르무즈 협 통항을 목적으로

0: 이란과 합의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현지 시간 29일 미국인은 통행료 지불 여부와 상관없이 이란 정부가 제공하는 안전통항 서비스 등을 이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해협 통과를 위해 이란에 통행료를 지불하는 행위는 물론 이란 정부와 소통을 거쳐 안전보장을 받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것으로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거듭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라오스에서 침수된 동굴에 열흘가량 갇혀있던 남성 7명 가운데 5명이 구조됐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라오스 사이순분주 통쟁지역 동굴에 갇힌 생존자 5명 중 1명이 현지 시간 29일 구조된 데 이어 나머지 4명도 30일 동굴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구조대가 동굴 물을 펌프로 빼내 수위를 낮추고 안으로 진입해 구조에 성공했다고 현지 당국은 전했습니다. 지난 20일 현지 주민 7명은 특이한 색의 바위와 모래를 발견한 뒤 금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동굴에 들어갔다가 폭우로 입구가 물에 잠기면서 열흘 정도 갇혀 있었습니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구현철 부총리는 주식시장 급등 거품론에 대해 혁신 노력을 하지 않을 때 나오는 우려라고 주장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유튜브에 출연해 혁신 노력을 하지 않고 돈을 그냥 써버릴 때 나오는 우려라며 상법을 개정하고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를 없애는 것만 해도 상당 부분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에 대해선 제2, 제3의 메모리 반도체에 준하는 품목을 개발해 과감히 투자하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며 초과세수를 나눠 쓰는 게 아니라 재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 성장률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명목 성장률 10%대 전망을 들면서도 중동 변수, 반도체 사이클이 얼마나 갈지 몰라 연말까지 가봐야 한다며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45분쯤 충남 금산군의 하천에서 다슬기를 잡던 50대 남성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슬기를 잡던 일행이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인 남성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제주 조천읍 함덕해수욕장에서 20대 중국인 여성 2명이 육지에서 30m 떨어진 갯바위에 고립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구조튜브를 이용해 현장 도착 10분 만에 구조를 마쳤습니다. 소방당국은 구조자들이 밀물에 고립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전남 목포 연산동의 조선소에서 불이 나 5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지만 선박 2대와 공장 3개동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건조 중이던 선박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이 2년 연속 유럽 챔피언스리그 정상에 올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대체로 맑은 가운데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대전 31도, 대구 32도 등 27도에서 34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며 평년보다 5, 6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18도입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7: 라디오 북클럽 고성입니다. 우리는 가끔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야박한 말을 던지곤 합니다. 타인의 외모를 평가하는 건 무례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스스로에 대해서는 유난히 가혹한 기준을 들이대죠. 최은영 작가는 첫 산문집 백지 앞에서를 통해서 자신 역시 외모에 대한 강박과 자기

혐오 속에서 오랫동안 괴로워해왔다고 고백했습니다. 물론 스스로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일은 두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이런 이야기를 글로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 상처나 괴로움이 누군가에게 전해져 어쩌면 도움을 받거나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도 있다면 기꺼이 다 쓸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10대 시절의 자신의 사진을 보며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외모를 함부로 단정하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란 걸 깨달았기 때문인데요. 최은영 작가는 결국 다른 얼굴이 되고 싶다는 마음은 자기 부정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런 위로의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나의 존재는 어떤 조건들의 합이 아니다. 그렇기에 내가 나서서 나의 존재를 정당화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 내 타고난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사과하거나 변명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그저 한 사람. 나만의 약점과 모순을 지닌 유한한 존재.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2026년 5월 31일 라디오 북클럽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오프닝은 최은영 작가의 첫 산문집 백지 앞에서 에 실린 이야기 들려드렸는데요. 이 책의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등단작 쇼코의 미소를 비롯해서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 밝은 밤 등으로 독자들의 큰 사랑을 받으신 분이죠. 최은영 작가님과 함께 할게요.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만나요.
1: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0: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절세왕 절정.
3: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4: 아니 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급,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X로.
1: 책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책으로 당신이 살아온 시간을 알아갑니다. 북클럽 초대석, 책으로 당신을 읽다. 오늘 모신 이분은요, 2013년 쇼코의 미소로 등단한 이후 소설집 내게 무해한 사람,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 그리고 장편소설 밝은 밤까지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문장들로 수많은 독자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아온 분입니다. 이번에는 등단 13년 만에 처음으로 소설이 아닌 진짜 자기 이야기를 담은 산문집을 출간하셨는데요. 첫 산문집 백지 앞에서를 출간하신 최은영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최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역시 오늘도 라디오 북클럽에서 제가

0: 평소에 그리고 과거에 재밌게 읽었던 책에 작가님을 초대하게 돼서 무척이나 기쁩니다. 예전부터 쇼코의 미소 참 재밌게 읽었었고 이번에 백지 앞에서 첫 에세이도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는데요. 이번 산문집 어떤 책인지 작가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신다면요?
1: 이번 산문집은 저의 첫 산문집이고요. 예전에 짧게 발표했던 에세이들을 묶은 그런 식의 책이 아니고 조금 분량이 있는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좀 길게 써서 한 10개 정도 되는 글을 묶은 그런 조금 부피가 있는 책입니다.
0: 네. 먼저 책 제목인 백지 앞에서가 참 인상적인데요. 하얀 종이 앞에 선 사람의 막막함, 동시에 무엇이든 다시 써내려갈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이 함께 느껴지기도 합니다. 먼저 제목을 어떻게 짓게 되셨는지 이야기도 궁금해요.
1: 네, 백지 앞에서는 이 책에 들어있는 어떤 한 글의 제목인데요. 제가 어떻게 소설을 쓰게 됐는지 그리고 소설을 쓸 때 저의 마음이 어떤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담은 글이었어요. 그런데 그 글의 제목이 이 책 한 권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글들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글쓰기라는 이야기를 제가 그 안에서 계속 녹여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백지 앞에서라는 제목을 선택했습니다.
0: 네. 실제로 지금의 작가님은 글을 쓰기 전에 백지를 마주한 순간에 어떤 감정을 느끼시는지도 궁금해요. 설레임에 가까운지 아니면 여전히 두려움이 큰 편이신지도 궁금합니다.
1: 백지를 우선 저는 한글 파일을 사용을 하는데 한글창을 띄워두면 굉장히 도망가고 싶고 하고 싶지가 않고 실제로 계속 뭐 인터넷을 한다든지 또 뭐 화장실을 간다든지 다른 것들을 하면서 그 백지 앞에 서기가 싫은 그런 마음이 좀 크고 그러다가도 이제 다시 집중해서 하기 시작하면은 좀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 들면서 저 자신을 잊을 수 있는 딱 그 순간이 와서 좀 기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몰입 속에서 좀 자유로운 느낌을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백지가. 네.
0: 네. 이번 책을 읽다 보면 작가님이 정말 용기를 많이 내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창시절에 겪었던 외모 강박, 또 누군가에게 버려질까 두려운 마음, 그리고 암투병까지 무엇 하나 쉽게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굉장히 솔직하게 담아주셨는데 첫 글인 버려진 일기장에게를 보면은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일기장을 들킨 이후로 늘 마음을 숨기며 써왔다고 고백하셨는데 그 오랜 버릇을 깨부수고 이번 이야기를 쓰게 되신 결정적인 계기가 있다면요?
1: 이제 제가 저 자신을 잘 모르고 살아왔어요. 작가로 데뷔하고 책을 내면서도 제가 저의 감정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을 30대가 돼서야 깨닫고 계속 저의 감정을 알아가는 연습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뭐 상담도 받고 하면서 계속 마음을 돌아보는 연습을 하다가 결국에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글로 그런 감정을 좀 남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기도 다시 쓰게 되고 또 제가 좀 정리를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머리가 항상 뒤죽박죽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감정 같은 게 정돈이 안 돼 있으니까 한 번쯤 언어로 정리해서 내가 읽어보고 내가 해석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0: 네. 일기라고 하면 보통 은밀한 감정들을 털어놓거나 혹은 어디에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마구 이제 감정적으로 표현한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작가님께서 쓰신 일기는 굉장히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한다에 가까웠다고
1: 네.
0: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런 객관적인 일기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1: 기본적으로 제가 뭘 느끼는지 잘 모르니까 망설이면서 못 쓴 부분이 컸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아 그때 내가 좀 그런 기분이었구나라는 걸 좀 늦게 알게 되는 편이고 이게 어떤 일을 경험하거나 제가 어떤

0: 상황이 됐을 때는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제 감정을.
1: 네. 저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저도 일기를 쓰는데 일기를 쓰고 나서 내가 만약에 이런 사건을 겪었다면 응당 겪어야 할 이때만의 감정을 모르고 지나쳤구나 라는 걸 일기 쓰면서 맞아요. 깨달을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거는 이제 작가님께서 모르신다기보다 어떤 놓쳤던 감정을 글로써 풀어내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책을 쓰시면서 내가 가장 불편한 데까지 써보자 이렇게 결심하셨다고요. 실제로 원고를 쓰다가 몇 번이고 지우거나 혹은 멈춰섰던 부분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0: 이제 제가 이 책을 내기로 결정하고 나서 가장 처음 썼던 그 글이 당신이 나를 더는 원하지 않을 것 같은
1: 네.
0: 않는다는 기분 그 글이었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언제나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물론 제가 이걸 인정하고 인식한 지 얼마 안 됐고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눈다는 건 또 다른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쓰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내가 정말 나를 모르는 사람들까지 읽게 이렇게 글로 쓰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조금 머뭇거리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정말 순간이었고 그냥 쓰고 싶은 게 있어서 좀 써나갔습니다.
1: 네. 어떻게 보면 작가님의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내밀한 이야기지만 타이밍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 이제 작품 활동을 몇 년 동안 하시고
0: 네.
1: 10여 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0: 네.
1: 생각해보면 사람마다 일기 쓰는 방식이 참 달라요. 어린 시절 작가님에게 일기장은 숨겨야 하는 곳이었다면 지금의 작가님에게 일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혹은 요즘도 일기를 자주 쓰시는지도 궁금합니다.
0: 네, 이제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빠르게 가고 하루하루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빠르게 간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1년을 돌아봤을 때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어요. 그냥 그 시간 자체가 덩어리로 날아가 버리는 느낌?
1: 네.
0: 기억을 하지 않을 때는 그런데 작게나마 일기를 써서 그 하루가 다른 하루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기록해두면 그 시간은 남는 것 같아요. 나중에 봤을 때. 그냥 덩어리 져서 날아가는 게 아니고 좀 어떤 작은 의미로라도 남아있을 수 있어서 그런 면에서 일기를 지금은 쓰고 있어요.
1: 그러면 또 궁금한 게요. 저도 일기를 쓰고 또 아마 청취자분들도 일기를 쓰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기를 쓰시고 자주 들춰보시나요?
0: 아니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네.
1: 그러면 이제 이때 어떤 일이 있었나? 이렇게 궁금해질 때쯤 한 번씩 보시는 편인가요?
0: 네, 그냥 심심할 때 읽을 거 없을 때 그냥 이렇게 펼쳐보면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그런 재미가 또 있는 것 같아요.
1: 무엇보다 이번 산문집이 특별하게 느껴지는 건 그저 나의 취약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이었는데요. 작가님께서는 한 인터뷰에서 위가 아니라 아래에서 말하고 싶었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번 산문을 쓰면서 가장 경계하셨던 태도가 있다면요?
0: 저는 모든 글을 쓸 때 언제나 좀 이렇게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고 내가 너보다 잘났고 그래서 난 너한테 이렇게 가르칠 수 있어라는 태도를 갖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나이 든 사람들이 말이 많아지잖아요. 좀 이렇게 막 가르치고 싶고 그런 본능이 막 있나 봐요. 근데 그런 거를 좀 계속해서 경계하면서 인식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글을 써나갔어요.
1: 또 이런 점도 저는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저는 SE를 가장 좋아하는 취향인데 에세이를 보다 보면 뭐랄까 암묵적인 룰이 있어요. 작가를 이미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는 행위를 하고 또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작가가 나에 대해서 궁금하지 이게 너무 당연해요. 이 나에 대해 호기심이 많다는 걸 전제하에 써내려가는 글인데 이 에세이에서는 백지 앞에서는 그런 태도

0: 거 전혀 안 보였어요. 이것 또한 위가 아니라 아래서 말하고 싶었다를 생각하시고 나온 이 구성일까요?
1: 저는 이 책 안에서 뭐 작가로서의 저도 있지만 그거는 어느 정도 일부고 그냥 인간으로서의 저를 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너무나 너무나 결핍이 많고 그리고 불완전하고 컴플렉스도 많고 상처도 많고 그런 그냥 덩어리로서의 저라는 인간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썼기 때문에 뭐 작가로서의 나라는 정체성보다는 좀 지금까지 40여 년의 시간이 쌓아온 그런 인간으로서의 저를 쓰게 됐던 것 같아요. 네.
0: 또 독자와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고 싶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독자들에게 가장 보여주고 싶었던 인간 최은영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1: 나약한 모습, 취약하고 나약하고 좀 이렇게 실패가 많았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저는 뭐 슬픈 일이나 힘든 일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누구나 그럴 때 막 야, 앞으로 잘될 거야 막 이런 이야기는 전혀 위로가 안 되고 오히려 자신이 겪었던 뭐 힘든 일이라든지 슬픔 같은 거를 용기 있게 누군가 나눠줬을 때 저는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글쓰기도 그런 것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0: 네. 당신이 더는 나를 원하지 않는다는 기분에서는 버려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사랑받고 싶은 마음, 타인의 욕망에 나를 맞추었던 시간들이 아주 솔직하게 담겨 있어요. 이번 산문집을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가장 먼저 쓰셨다고요?
1: 네, 가장 먼저 썼습니다. 예전에 과거에 썼던 것들 몇 개가 있는데 이제 책을 내기로 결심하고 새로 쓴 글들 중에서는 가장 첫 번째로 쓴 글이었어요.
0: 사실 누군가에게 버려질지 모른다는 감정은 누구나 마음속 깊이 다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불안인데 이것을 글로 다 쏟아내고 난 지금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기셨는지도 궁금합니다.
1: 제가 제 안에 유기불안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은 사실상 그런 두려움이 굉장히 커졌을 때 제가 극한으로 몰렸을 때 딱 그 인식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제 안에 이런 게 있다는 게. 있다는 거잘 몰랐는데 인식하게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인식하고 나서부터는 계속해서 생각했던 것이 인간관계라는 게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저는 좀 늦게 한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인연이 닿은 사람은 그냥 인연이 가는 데까지 같이 가고 아닌 사람은 또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감정을 갖고 있든지 그냥 끝나게 된다.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은 하긴 했어요. 근데 이 글을 쓰면서는 좀 약간 그런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저 자신에게 다시 이야기해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맞아, 너는 이런 상태를 수용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갈 거야라고 저에게 다시 이야기해준 느낌 들어서 제 마음이 조금 더 단단해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글이 있어요. 외모에 대한 강박을 다룬 못생겼다는 느낌입니다. 제목부터가 굉장히 강렬해요. 뭔가 제가 알기로는 이런 못생겼다라는 표현 같은 것은 제목에 많이 넣지 않, 지양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면에 못생겼다는 느낌을 이제 과감하게 쓰신 이유도 궁금해요.
1: 정말 못생겼다는 느낌을 너무 심하게 느꼈기 때문에 그게 약간 하나의 제 인생의 키워드라고 생각했어요. 그 시기가 고등학교 때가 가장 그게 크게 느껴졌던 시기였는데 지금 제 나이 때 3년이랑 10대 때 3년은 좀 시간적으로 완전히 다른 그런 부피를 가지고 있어서 그게 정말 짧은 시간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엄청 큰 시간이었고 또 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되게 핵심 감정이었기 때문에 그게 지금의 저를 만든 어떤 감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고 이걸 빼놓고서는 저 자신을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야기를 좀 전면에 꺼집어대서 한번 해봤습니다.
0: 그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0: 3년이라는 서로의 외모가 가장 돋보이는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지낼 때 가졌던 외모 강박이 있다가 졸업하고 나니까 친구들은 생각할 게 너무 많아졌다. 사회에 대한 나의 존재, 뭐 이런 시선이 넓어진 거죠. 그러면서
1: 네.
0: 외모가 서서히 줄었다고 하는데 아마 학창 시절을 보낸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작가님께서는 자신의 약함을 단순히 고백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 좀 집요하게 따라가시는 것 같아요. 이 글을 쓰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게 되셨을까요?
1: 이 글을 쓰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과거의 저를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근데 저는 뭐 20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렸을 때저 자신이 너무 싫고 좀 짜증난다고 해야 되나? 좀 꼴보기 싫은 그런 애였던 것 같아요. 제가 어디. 그러니까 그 20대의 저 자신도 그렇고 20대에서 이제 10대의 저를 봤을 때 아, 진짜 꼴보기 싫다. 약간 이런 느낌이 너무 강하게 있었는데, 이제 40대로 오면서 느끼는 점은, 아, 얘가 진짜 되게 고군분투했고, 좀 이렇게 살아보겠다고 노력을 했는데, 왜 그렇게 내가 미워했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또 드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좀 있구나. 그래서 예전에는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컸다면, 이제는 고맙다는 마음도 있어요. 어쨌든 얘가 계속 살아서 그뭐 나쁜 행동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뭐 내가 이런 상처 받았으니까 나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상처 줘도 돼. 이렇게 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러지 않으려고 어쨌든 애쓰면서 살아왔던 게좀 고맙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좀 그런 마음에 이제 진입한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스스로가 기특하게 느껴지는 게 40대면 올까요?
1: 전좀 기특하다 그냥 약간
0: 뭐 대견하다는
1: 대견하다
0: 느낌이.
1: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0: 네, 알겠습니다. 북클럽 초대석 책으로 당신을 읽다 최은영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잠시 광고 듣고 백지 앞에서 중에서 저와 최은영 작가님이 직접 고른 책속 문장을 낭독하는 시간.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있어.
1: 라디오 북클럽 고아성입니다.
2: 북클럽 초대석 책으로 당신을 읽다. 최은영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작가님의 이번

0: 에세이에서 저와 작가님이 인상 깊게 읽은 부분을 하나씩 골라서 낭독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제가 골라온 부분입니다. 돌아보면 소설 쓰기를 차마 시작하지도 못했던 시간 동안 나는 나를 달콤한 미결정의 상태에 둔것 같았다. 쓰지 않으면, 평가받지 않으면 실패를 대면하지 않아도 됐으니까. 내가 만든 결과물을 판단의 장에 올리지 않는다면 나는 여전히 내게 작가로서 어떤 가능성이 있다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평을 통해 결과물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일은 그런 편안한 안전지대와의 이별을 뜻했다. 하지만 내가 쓴 형편없는 결과물을 마주하고 그것을 평가받는 자리에 내놓는 일은 작가라면 매번 지나가야 하는 길이었다. 조앤 디디온의 말처럼 작가라는 직업의 특별한 점은 자신의 말들이 활자로 인쇄된 것을 봐야 한다는 씻을 수 없는 지옥을 피하고서는 작가가 될수 없다는 사실이다. 나는 완벽할 수 없어서 나아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단지 내 수준을 인정할 자신이 없어서 우물쭈물했을 뿐이었다. 네, 제가 고른 책속 문장들을 소개해드렸어요. 먼저 제가 이 부분을 선택한 이유는요. 저는 작가인 적은 없지만 너무 절절하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내 직업은 아니지만 나도 이런 적 있어. 이런 창작을 하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할것 같아요. 영화 배우의 특별한 점은 내 얼굴을 스크린으로 봐야 하는 치욕을 피하고서는 배우가 될수 없다는 사실이다 라고 적용을 해도 모든 점이 말이 되거든요. 작가님께서 이 부분을 쓰셨을 때 혹시 어떤 기억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1: 저는 고등학교 때 처음 소설을 써봤는데 그게 재미있고 좋았고 또 하고 싶었지만 할수 없다고 계속 저 자신을 억눌렀던 시간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되게 두려움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읽어주신 부분에 제 자신에 대한 그런 어떤 망상을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깨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도전하지 않으면. 그래서 저만의 그 안전한 장소에서 너무나 행복하지 않은 채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할 때쯤에는. 근데 결국 그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글을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상처를 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당연히 상처는 거기에 따라오는 일이어서.
0: 그쵸.
1: 네.
0: 그럼 이번에는 작가님께서 골라온 부분을 읽어주시겠어요?
1: 네. 영지 선생님이 자기 자신이 싫었던 때가 아주 많았다고 말하는 순간, 은희는 진심 어린 공감을 받게 된다. 사람은 자신을 싫어할 수 있으며, 그건 단죄하거나 혐오할 일이 아니라고. 그건 그저 자연스러운 마음일 뿐이라고. 그러니 그래도 된다고. 진심 어린 공감은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 따져 묻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함께 느껴주는 행동은 아픈 사람을 자신만의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한다. 마음은 단죄의 대상이 아니다. 비록 그늘지고 아픈 마음이더라도 그 마음을 억누를 필요도 부정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되지 않는데 억지로 자신을 사랑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그래도 된다. 나를 부드럽고 사랑스럽게 대해주자. 작가가 되기 전 어느 수도원에서 봉사자로 지내면서 나는 그렇게 썼다. 나를 부드럽고 사랑스럽게 대해주는 일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적은 것이다. 그 작은 결심으로부터 많은 일이 시작됐다. 여전히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종종 이런 생각을 하곤 한다.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마지막까지도 자기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외면만 당한 채로 죽는 건 너무 슬프고 가혹한 일이 아닐까 하고

0: 세상 어느 누구도 그런 슬픔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다.
1: 네, 최은영 작가님께서 읽어주신 문장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작가님께서 이 부분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면요?
0: 제가 이제 가장 어려워했던 게 저 자신에게 따뜻하고 이렇게 사랑스럽게 대해주는 일이었어요. 저는 저한테 가장 잔인하고 가장 날카롭게 대하는 방식으로 생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방식을 잃어버리면은 제가 도태될 것 같고 실패자가 될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정말 컸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음을 바꾸기 시작한 그 순간에 대해서 쓴 글의 부분이어서 제가 30살이 딱 됐을 때 이런 이게 뭔지도 모르면서 일기장에다가 그 마음을 썼던 그 순간이 저한테는 좀 의미가 있는 순간인 것 같아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1: 네, 작가님께서 이 에세이 안에서 낭독 부분을 골라오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것 또한 어떤 용기가 느껴졌던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또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놀랐던 게 작가님은 소설을 미리 구상해두고 쓰시지 않으신다고요?
0: 네.
1: 그냥 드라마나 영화를 보듯 머릿속에 그려지는 장면들을 담으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도 궁금해요.
0: 이게 정말 비효율적인 작업 방식이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구상을 하고 구성을 해놓고 쓰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저에게 좀 구조화하는 능력이 없어요. 제가 타고나기를. 저도 노력해봤지만 그렇게는 잘 작업이 안 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어떤 장면 같은 걸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게 대부분의 그 작업 시간에 하는 일인 것 같고 그러다가 그 이야기가 어디로 갈지 저도 모르잖아요. 잘 가면 마무리가 돼서 작품이 되고 잘못 가면은 계속 버리게 되는 식의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1: 이번에는 조금 더 일상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작가님들께서 좋아하는 것들로 여행과 분홍색, 병아리색, 그리고 부드러운 두부 같은 청국장을 좋아하신다고 네. 말씀하셨더라고요. 여기서 변하거나 업데이트가 된 정보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0: 제가 고양이를 또 엄청 좋아하는데 이게 여행과 고양이라는 그 두 단어는 약간 같이 가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쵸? 고양이를 키우면 여행을 못 가니까. 네, 제가 지금 고양이 두 마리를 키우는데 애들이 좀 두 마리 내 할머니가 됐고 한 마리가 좀 아파가지고 여행을 이제 못 가고 있어요.
1: 네.
0: 그래서 한동안 여행은 못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매일 그 고양이들 돌보는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예전에는 남들이 내 결핍이나 약점을 알아챌까봐 감추려고 무던히 애쓰셨다고 하셨는데 이번 책을 통해서 작가님의 패를 거의 다 보여주신 셈이 됐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좀 자유로운 마음이 생기셨는지 혹은 이번에 속마음을 다 털어놓은 경험이 다음 작품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도 궁금해집니다.
0: 네, 책을 내놓고 나니까 되게 자유롭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어릴 때라고 말하기도 좀 그런 게 뭐 30대 때 처음 책을 냈을 때만 해도 언제나 그게 되게 두려웠어요. 오해받을까 봐 너무 두렵고 사람들이 날 잘못 생각할까 봐 두렵고 했는데 이게 오해가 되게 디폴트 값이라는 걸 이제 알게 돼서 사람들이 이걸 읽고 어떤 생각을 하든 사실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구나라고 좀 내려놓고 받아들인 점에서 좀 가벼워진 기분이 든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더 글 쓸 때는 좀 가식적으로 쓰지 말고 조금 더 내 마음에 집중해서 써보자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1: 그렇군요. 작가님의 백지 앞에서의 순간들을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북클럽 초대석 책으로 당신을 읽다. 최은영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작가님께서 책 한 권을 추천해 주신다고요.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어떤 책일까요?
0: 네, 하재영 작가님이 쓰신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개의 죽음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책 한 권

0: 사람을 만나게 됐을까, 그 유기견이 어떻게 되어 가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잘 모르고 살잖아요.
1: 그쵸?
0: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고 분석적으로 쓰셨어요. 직접 이렇게 취재를 하시면서 쓴 내용이어서 우리가 보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그 동물들에 대해서 무지하고 폭력적 인 그런 존재들인지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동물들을 사고 팔고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되는 것 같아서요. 동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책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1: 알겠습니다. 최은영 작가님께서 추천해주신 책은 하재영 작가의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개의 죽음이었습니다. 북클럽 초대석 책으로 당신을 읽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작가님, 오늘 어떠셨나요?
0: 오늘 그냥 되게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어떤 집에 와서 방에서 이야기하는 기분으로 이야기하다가 가는 것 같습니다.
1: 혹시 작가님의 앞으로의 계획도 조금만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0: 제가 지금 장편 소설을 반쯤 써서 리터라는 잡지에 전제를 했어요. 반을 발표를 했는데 나머지 반을 마저 써서 내년에 낼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희망해 보고 있습니다. 네.
1: 알겠습니다. 최은영 작가님의 장편 소설도 기대하면서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당신과 읽고 싶은 단 한 권의 책. 라디오 북클럽 고아성입니다.

알고 싶은 책, 읽고 싶은 책, 그리고 아직 몰랐던 책까지 일주일에 한 권 여러분의 책장을 풍성하게 채워드립니다. 라디오 북클럽 책GPT.

0: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FM 영화음악의 DJ이자 영화 칼럼니스트 김세윤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이 벌써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 네.
0: 내일부터는 달력이 6월로 넘어가면서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될 텐데요.
1: 네.
0: 올 여름 유독 기다리고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1: 여름을 기다린 적이 없습니다. 네. 왜 이 여름 앞에 본격적인이란 말이 붙는지, 본격적인이란 말이 붙는 것부터가 마음에 안 들어요.
0: 뭐 약간 마음의 준비가 네. 필요하죠. 매주 한 권씩 테마가 있는 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책 GPT. 오늘 작가님께서 소개해주실 책은 어떤 책인가요?
1: 지금 제 가슴에 있는 분입니다. 제 가슴 속에 있는 분이기도 하고.
0: 아, 티셔츠에 네. 프린팅이 되어 있군요.
1: 제가 바로 이분의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 유이치 사카모토의 책, 나는 앞으로 몇 번의 보름달을 볼 수 있을까? 아마 이 책의 존재는 많은 분이 아실 것이고 읽은 분도 많을 거예요. 2023년 이제 3월 28일에 세상을 떠나고 유이치 사카모토가 이제 그리고 한 두세 달 뒤에 바로 출간된 책이기 때문에 그때 사카모토의 마지막 기록이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으셨을 터인데 제가 이 책을 지금 시기에 다시 소개하는 이유는 올해 초에 류치 사카모토 다이어리라는 다큐멘터리가 개봉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류치 사카모토에 관련한 다큐멘터리가 개봉할 때는 묘하게 다 같은 형식의 제목이 붙었거든요. 처음에 류치 사카모토 코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공개가 되었는데 그 다큐의 내용은 류치 사카모토가 쓴 책, 그러니까 자서전이죠. 음악으로 자유로워지다의 영상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음악을 시작했고 어떻게 지금에 이르렀는가의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책으로는 음악으로 자유로워지다, 다큐로는 유이치 사카모토 코다를 보시면 되고 그 뒤에 그 마지막 연주실랑 유이치 사카모토 오퍼스라는 작품이 또 국내에 소개가 됐었고 이번에 유이치 사카모토 다이어리라는 작품이 이제 소개가 된 건데 이 유이치 사카모토의 다이어리라는 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 나는 앞으로 몇 번의 보름달을 볼 수 있을까의 마지막 챕터를 영상 기록으로 만든 다큐라고

0: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사카모토 류이치가 자신의 암이 재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마지막에 기력이 쇠해서 병상에 가기 직전까지 직접 이제 기록한 걸 모아놓은 책이 나는 앞으로 몇 번의 보름달을 볼 수 있을까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주요 내용은 한 명의 아티스트가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시점부터 실제로 그 시간을 맞이할 때까지 그 삶을 정리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사카모토 류이치는 음악도 물론 뭐 워낙 그 멋진 음악을 잘 만드시지만 이분은 거의 한 명의 사상가이자 철학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거든요.
1: 그쵸?
0: 와, 이렇게 담담하게 이렇게 깊이 있게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마지막 남은 시간을 정리한다고 이분 뭐지? 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책의 그 마지막 챕터가 뭐냐면 그 제목이 저자를 대신해 쓰는 에필로그인가 하는 제목으로 실려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본인이 말할 수 있는 본인이 쓸 수 있는 기록까지의 시기 이후의 어떤 기록들은 그를 오랫동안 인터뷰했던 사람이 이제 정리해서 짧게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사카모토가 짧게 짧게 남긴 기록이나 일기들을 모아서 한 챕터로 이제 마지막 순간이 어땠는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걸 영상으로 쭉 풀어서 만든 게 류이치 사카모토 다이어리라는 작품이에요. 그 류이치 사카모토의 아들이 또 영화 감독이잖아요. 소라네오 감독, 해피엔드를 만든. 그래서 마지막 그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근접 촬영한 것이 바로 그 류이치 사카모토 다이어리라는 작품에 담겨 있는 거고요. 그래서 류이치 사카모토 다이어리가 이제 극장 개봉이 끝나고 집에서 볼 수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류이치 사카모토 다이어리를 집에서 보실 분들은 다시 이 책을 꺼내 읽으셔야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사카모토 류이치가 어떠한 마음으로 자신의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나는 앞으로 몇 번의 보름달을 볼 수 있을까를 차곡차곡 씹어 드신 뒤에
1: 네.
0: 그 문장 하나하나를 그리고 문장에 담긴 그 생각 하나하나를 차곡차곡 꼭꼭 씹어 드신 뒤에 류이치 사카모토 다이어리라는 작품을 보시면 나는 지금 어떤 시간을 살아내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좀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특히 비 오는 날 좀 생각이 좀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책에도 근데 책에는 한 챕터로 써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크게 다가오진 않았었는데 다큐멘터리를 보면 실제로 나중에 병상에 누워 있을 때는 이분이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음악을 듣는데 에너지가 필요하다. 근데 이제는 에너지가 없어서 음악보다는 빗소리를 듣는 거를 좋아한다. 그래서 빗소리 영상 8시간짜리 틀어놓고 그냥 하염없이 빗소리를 듣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분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날 비가 왔어요. 너무 완벽한 삶의 엔딩이었던 거죠. 자신이 좋아하는 빗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은 사카모토 류이치가 그 시간을 기다릴 때까지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사카모토 류이치라는 한 사람의 마지막이 담겨있는 작품이기도 하지만 나의 마지막도 이래야 하지 않을까. 이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는 다큐를 보기 전에
1: 네.
0: 다시 꺼내봐야 되는 책. 이 책은 저도 이번에 그래서 좀 다시 보았는데 좋더라고요.
1: 네.
0: 여전히.
1: 또 마지막 삶의 마지막에서 병마와 싸우면서 만들어낸 앨범도 있잖아요.
0: 네.
1: 와, 저는 그 앨범만 들어봤는데 어떤 네.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정리하는 듯한
0: 네.
1: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것이 다큐로도 남겨져 있고 또 네. 책으로도 남겨져 있군요.
0: 그렇죠. 그 마지막 앨범이 아마 12라는 숫자로 되어 있는 앨범일 텐데 그 앨범의 커버는 이우한 화백의 그림입니다.
1: 맞아요. 네. 맞습니다.
0: 그 내용도 책에 있고 다큐멘터리는 없지만 책에 그 내용이 실려 있죠.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 글은 이거예요. 인생은 짧다.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딱 그 말에 어울리는 삶을 살다가신 한 아티스트의 마지막 시간이 담겨있는 기록입니다. 네.
1: 네. 김세현 작가님과 함께한 책GPT.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요. 류이치 사카모토 작가의 나는 앞으로 몇 번의 보름달을 볼 수 있을까 였습니다. 작가님과는 2주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3: I love you.

0: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 I love UU. UU 제약이죠.
0: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UU.
1: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UU.
2: UU 제약.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Well.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2: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주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고아성의 에필로그. 오늘은 3개월 동안 몸 담았던 연극 반야삼촌의 마지막 공연 날입니다. 이 연극에는 시작과 끝에 표도르 일리치 차이코프스키의 6월 뱃노래가 함께합니다. 수차례 공연을 올려도 늘 긴장이 되는 무대 직전. 관객들의 힘찬 박수가 울려 퍼지는 커튼콜에 이 곡이 늘 함께했습니다. 악보 첫 머리에 알렉세이 플레세프의 시를 써두었다고 해요. 차이코프스키의 4개 중 6월만이 줄 수 있는 감각, 또 물결 위에 부유하는 듯한 뱃노래. 이 곡을 연주할 때마다 다짐하고자 하는 문장이었겠지요. 그 시를 읽어드리면서 오늘의 라디오 북클럽과 반야삼촌을 떠나보내겠습니다. 바다로 가자. 파도가 우리 발에 키스를 해줄 거야. 신비로운 슬픔과 함께 별빛이 우리 위로 쏟아지리라. 네, 오늘 끝곡은 차이코프스키의 6월 뱃노래 임윤찬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일요일 오전 6시 5분 새로운 책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아성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시각장애인 보행에 도움을 줘야 할 때의 에티켓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갑자기 손을 뻗으면 시각장애인은 놀랄 수 있습니다. 곤란해 보인다면 도와드려도 될까요? 라고 먼저 물어봐 주세요. 두 번째, 시각장애인을 도와주는 경우 뒤에서 밀거나 옷을 잡아당기면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히 시각장애인의 지팡이는 비장애인의 눈과 같은 존재이고 갑작스럽게 잡으면 놀랄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네 번째, 보행에 도움을 주실 때에는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보다 한 보 앞에 서서 팔꿈치를 잡을 수 있게 해주세요.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7시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목적으로 이란과 합의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현지 시간 29일 미국에는 통행료 지불 여부와 상관없이 이란 정부가 제공하는 안전통항 서비스 등을 이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해협 통과를 위해 이란에 통행료를 지불하는 행위는 물론 이란 정부와 소통을 거쳐 안전보장을 받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것으로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거듭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23.51%로 집계돼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지선 최고 사전투표율은 4년 전 20.62%였는데 이보다 2.89%포인트 올랐습니다. 가장 높은 전남은 38.95, 가장 낮은 대구는 18.65%로 집계됐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24.12%를 기록했습니다. 부산 북구갑 25.57, 평택을 18.39, 대구 달성은 17.56%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오후 3시 45분쯤 충남 금

0: 군산군의 하천에서 다세기를 잡던 50대 남성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세기를 잡던 일행이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인 남성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제주 주천읍 함덕해수욕장에서 20대 중국인 여성 2명이 육지에서 30m 떨어진 갯바위에 고립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구조튜브를 이용해 현장 도착 10분 만에 구조를 마쳤습니다. 소방당국은 구조자들이 밀물에 고립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라오스에서 침수된 동굴에 열흘가량 갇혀있던 남성 7명 가운데 5명이 구조됐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라오스 사이선분주 롱첸 지역 동굴에 갇힌 생존자 5명 중 1명이 현지 시간 29일 구조된 데 이어 나머지 4명도 30일 동굴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구조대가 동굴 물을 펌프로 빼내 수위를 낮추고 안으로 진입해 구조에 성공했다고 현지 당국은 전했습니다. 지난 20일 현지 주민 7명은 특이한 색의 바위와 모래를 발견한 뒤 금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동굴에 들어갔다가 폭우로 입구가 물에 잠기면서 열흘 정도 갇혀 있었습니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현지 시간 30일 오만 해상보안센터는 호르무즈 해협 서쪽 영해에 기뢰 의심 부유물 한 개가 포착됐다며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은 최고 수준 경계를 유지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기뢰 의심 부유물이 있다고 지목된 곳은 호르무즈 해협 남쪽 무산단 반도 북단에서 서쪽으로 뻗은 해안선 부근 오만 영해의 연안 통항대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대전 31도, 대구 32도 등 27도에서 34도 사이의 분포로 평년보다 5, 6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지방 현지 기온은 18도입니다. MBC 7시 뉴스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시인 오은입니다. 5월의 첫날은 노동절. 당장 깃발을 딱 꽂고 시작하죠. 노동이 몸을 움직여 일을 함이란 뜻이라 가만히 앉아서 글 쓰는 저는 얼핏 노동과 멀어 보이지만요. 머리는 얼마나 바삐 움직이는지 몰라요. 글, 시간, 돈, 억지, 신경, 힘. 쓰다와 연결되는 단어들인데요. 이것들 중에 마음 쓰는 일을 안 거치는 게 있을까요? 글 쓰고 힘쓰고 모든 쓰기는 결국 마음 쓰기. 5월 한 달도 마음 쓰시느라 애쓰셨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MBC.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힘께나 쓴다는 사람들이 종종 고개를 숙이고 대국민 사과라는 걸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꼭 따라붙는 게 있죠. 진정성 논란인데요. 자, 오늘 테마 시사에서는 바로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진정한 사과, 좋은 사과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5월 31일 일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세제 나방엔 인시피오.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0: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데이백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백.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백. 사랑해.
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1: 건강기능식품.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 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5: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6: 매일 쏟아지는 뉴스, 휴일엔 하나의 테마로 집중합니다.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시선집중, 테마시사.
7: 네,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문공동체 책고집의 최준영 이사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8: 안녕하세요.
7: 사회학자 오창호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9: 안녕하세요.
7: 그리고 MC정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0: 네, 안녕하세요.
7: 네, 오늘 저희가 오늘의 테마로 사과를 고른 이유는 역시 이것 때문인데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대국민 사과. 이게 뭐 직접적 계기가 됐는데 우리 세 분의 뭐 평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미흡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8: 예, 저는 그 당연히 미흡했다고 보고요. 좀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속셈이 좀 드러난 것 같고 문장은 굉장히 정교하게 썼어요. 미꾸레지처럼 못 빠져나가는 것들을 이제 담아낸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비교가 좀 되더라고요. 최근에 기업 대표가 사과한 것 중에서 제가 유심히 봤던 게 도요타 아키오 회장인가요? 그 사람도 뭐 그 4세죠. 재벌 4세. 그러니까 오노고. 그런데 정말 정중하게 인사하고 표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저 사람 진정성 있게 사과한다는 느낌이 들게 하는데 비해서 정용진의 사과는 경직돼 있고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나는 아직도 그 현실 너희들하고 달라. 난 다른 세계 살고 있어. 이걸 오히려 드러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솔직히 좀 불쾌했습니다.
7: 네. 불쾌했다?
8: 네.
9: 표정은 조금 초췌해 보이지 않았나요? 표정은 어우나 초췌해서.
10: 표정보다 말이 더 진실되기 마련이니까요. 네. 저는 역시나 이 법조문 같은 경우도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만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가 진짜 이야기들이잖아요.
7: 네.
10: 예, 정용진 이 회장의 이야기도 보니까 뒤에 진실이 오히려 담겨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아, 왜 이 사태가 벌어졌는지 이 사과하는 분을 보니까 오히려 알 수 있겠더라고요. 사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거는 그 표현이 다만 생각은 다를 수 있다라고 이제 마치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용서하는 듯한 이 표현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사실 딱 봐도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누군가가 주변에서 교정해 줄 수 없다라는 게 아, 이게 큰 문제였구나. 사과할 때조차도 그거를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구나라는 걸 오히려 느끼게 되더라고요.
9: 그럼 이제 진정성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라고 우리가 또 유추해 볼 수가 있고, 제가 볼 때는 뭐 아주 나쁜 사과의 좋은 사례. 로 많이 이제 학습될 것 같습니다.
7: 네.
9: 이런 예시가 있어야지 우리 네. 또 사회가 발전을 합니다. 이번에 또 어쨌든 그 사과문을 비판하는 여론이 있다라는 것은 야 우리의 좀 수준이 좀 높다라는 걸 보여주고 전형적인 두 가지 형태죠. 하나는 이제 덕담식 사과, 우리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요라고 하는 덕담식 사과와 두 번째는 이제 저는 이 지점이 저한테는 조금 컸는데 약간 협박식 사과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직원들한테 뭐라 그러지 말고. 그 이야기가 맨 마지막 줄에 좀 한 줄 정도 나오면 괜찮은데
10: 네.
9: 굉장히 좀 이렇게 무게 중심을 잡으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옛날에 경상도에서 뭐 이상한 거 있거든요. 나한테 따지라고, 나한테 따지라고, 우리 가족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뭐 이런 싸움 현장 가면 다 했습니다. 무서워서 말도 못해 그 사람한테는.
7: 대구는 참고로 오찬호 작가의 고향은
9: 네,
7: 대구입니다.
9: 그래서 그 지점이 그렇게 중요한 이슈인가? 이렇게 하면서 약간 책임은 나한테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진정성 있게 저는

0: 좀 느껴지지 않았다.
1: 그러니까 이제 많이 논란이 됐는데 생각은 다를 수 있다. 함께 나가자. 이 대목이 있잖아요. 이건 간단히 뭐 통치자 이거 아닌가요?
2: 그렇게 말입니다.
1: 그죠?
3: 네.
1: 통치자 이거잖아요.
2: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보는 관점이 잘못된 건데 틀린 건데 그걸 다르다라고 이렇게 네. 퉁쳐버리는 그런 표현은 참 기가 찹니다.
3: 그럼 본인이 본인 사과문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죠.
1: 그렇죠.
3: 네.
1: 이거는 뭐 저기 백번 양보로 중재자나
3: 네.
1: 제3자가 할 수 있는 이야기이지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죠. 네.
0: 그러니까 단서를 생각을 할 때는 단서가 자꾸 떠오르지만 실제 작성을 할 때는 그 단서부터 삭제를 해야지만 사과문이 정확하게 자리를 잡을 수가 있는데 계속 뭔가 추임새를 넣고 싶은 그 유혹을 피하지 못할 정도로 아직 본인은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
1: 또 한 가지는 형식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그 정용진 회장은 무엇이 잘못됐고 세세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어요. 그냥 포괄적 입장 표명만 했고 경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한테 넘겼거든요. 그 형식은 어떻게 보세요?
0: 저는 그 처음에 그 말하고 뚜벅뚜벅 걸어 나갈 때
2: 질문도 안 받고
0: 네, 네. 그래서 기자들이 막 손 들고 뭐 질문 받으세요라고 좀 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희 끝났나 했는데 이제 그다음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앉아가지고 야 저런 장면도 오늘만큼은 저렇게 안 하면 좋을 텐데 여전히 저렇게 하는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면서 좀
1: 아니 그런 식으로 이게 좀 약간 좀 너무 과한 어떤 비약인지는 모르겠는데 국회에서 상임이나 이런 데 할 때 장관 불러갖고 막 질의할 때
3: 네.
1: 사실 장관보다 국장이 더 잘 알죠.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그러면 아 이건 저기 국장한테 들으세요. 그러면 더 그러니까 밀도가 있는 회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장관이 대답을 합니까? 책임성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 원리 이렇게 본다면 와 설명은 다른 사람한테 들으세요.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거죠. 특히나 사과하는 자리에서.
0: 잘못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라고 몇 번이나 말을 해놓고 그런 태도를 취하니까.
3: 아니, 그 이후에 이 사과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대중 반응을 봐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전까지 이슈들.
1: 예.
3: 뭐 외모가 어떻게 바뀌었다느니, 뭐 귀가 모양이 바뀌었다느니, 이런 사과와는 전혀 상관없는 부수적인 것들이 오히려 더 화제가 돼가지고 지금, 여론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것만 봐도 이번 사과가 전혀 대중들에게 먹혀들지 않았다라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1: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건의 실체에 대한 완벽한 인정과 경위 설명은 전혀 없었다.
3: 네.
1: 핵심은 이거죠. 그리고 이거는 그렇죠. 이거인 것 같고요. 일단 신세계의 경우는 일단 여기서 잠시 끊고 나중에 좀 일반화하는 과정에서 좀 더 얘기가 될 수 있으면 좀 그때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포괄적으로 사과라고 하는 그 테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과의 케이스도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아까 이제 오프닝에서 우리 사회에서 힘께나 쓴다는 분들의 사과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뭐 정용진 회장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른 기업 총수들의 다른 사례들도 좀 한번 좀 언급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례가 좀 기억이 나십니까?
2: 저는 좀 오래된 일인데 1991년도에 그 페놀 사태 때 예, 그때 두산이었나요? 그 거기서 이제 회장이 사과를 하고 결국 회장직을 그것 때문에 물러났죠. 그리고 뭐 대구 시민들한테 좀 굉장히 여러 가지로 그 이후에 후속 조치들을 진행을 하고 해서 물론 그 행위는 굉장히 뭐 분노를 일으키는 행위였고 환경 오염 뭐 그런 것들은 뭐 심각한 문제이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어떤 회장이 직접 나서 사과도 하고 자기 또 회장직도 내려놓고 그때 박용곤 회장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이런 모습들은
1: 그건 좋은 사과.
2: 예, 예. 그 제대로 된 사과였다.
1: 진정한 사과.
2: 그리고 대통령 중에서도 보면 정말 나이스하게 사과한 대통령이 한 명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김영삼 대통령.
3: 네.
2: 그분은 삼풍이나 뭐 성수대교 때 뭐 전 정권 뭐 핑계대고 그러지 않았어요. 쿨하게 사과하고 자기 아들 심지어는 한보하고 연루된 것에 대해서도 아들 구속시킨 유일한 대통령 아닌가요? 그것도 아주 쿨하게 사과를 했거든요. 저는 뭐 그분에 대한 IMF를 불러온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뭐 오명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에 대한 평가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이 사과하는 부분에서 다른 사람하고 달랐다는 거거든요.
1: 네. 아들이 구속된 유일한 대통령은 아닌 것 같고.
2: 아, 네네. 예, 유일하진 않네요.
1: 김대중 대통령.
2: 예, 김홍업 씨.
1: 예, 아들이 이제 구속된 경우가 있으니까.
2: 네, 맞습니다. 네.
3: 저는 가까운 예로 지난 정권 이야기가 좀 떠오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여러 가지로 사과를 했었었는데 사실 국민들이 요구를 바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계속 묵묵부답이었었거든요. 그러면서 국민들이 그 답답함과 짜증이 응축돼 있던 상황에서 이제 부인 관련된 사과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 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여론은 더 안 좋아졌거든요.

0: 그 사과를 안 함으로써 기대치는 더 올라가고 불만은 더 커졌는데 그 기대치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사과를 했었어요.
1: 아니 근데 사실은 윤석열 전 네. 대통령은 측이라고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신기원을 이뤘죠. 개사과라고 하는 것들
0: 말이죠. 맞아요. 그렇죠.
1: 거의 네. 신기원 아니죠. 신기원.
0: 그렇죠.
1: 네. 물론 그 이제 그 대선 과정이었죠. 네. 대통령이 되거나 후가 아니라. 네. 아무튼 신기원이었죠.
0: 네.
2: 그거와 이번에 그 스타벅스 탱크데이랑 저는 굉장히 좀 연결되어 있다고
0: 생각합니다. 유사한 느낌이 들어요.
2: 그 집단의 분위기가 그런 거를 조롱하는 분위기가 누적되어 있으니까 네. 그런 개사과가 나오고 5.18이 그런 식으로 사용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끔찍하죠. 근데 저는 뭐 기업 총수의 사과는 사실상 뭐 기대치가 굉장히 낮죠. 왜냐하면 저 사과가 과연 진정성 있는 그 다음 단계로 가느냐에 질문을 던져보면 그런 경우를 거의 보지를 못했고 굉장히 뭐 도대체 누구한테 무엇을 사과하는 거지? 이런 질문이 그러니까 여론적인 사과를 하는 거죠. 어떤 분위기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좀 기대치가 굉장히 낮은 편이고 근데 정치인들은 뭐 분석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 4.3 때 그 가가지고 2003년도죠. 2003년도에 가가지고 공식적으로 이제 사과를 합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그 자료 화면을 보면 국가 폭력에 대해서 이제야 사과를 드립니다 그랬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순간 너무 놀래가지고 막 박수를 치고 막 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이게 진짜 오래된 문제였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 문제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진압 과정에서 농민들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별도 담화문으로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영상을 들어보시 보시면 되게 선명해 어떤 거냐면 이런 사과를 하면 그 정경 이게 그 정경이나 혹은 그 정경으로 자신의 아들을 군대에 보낸 가족들이 볼 때 조금 위축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는 여론이 있다라는 걸 제가 압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명백한 가해자인 국가가 이런 식으로 이제 논의를 선명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때는 또 그게 그렇게 용기 있다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결국 이제 그렇게 좀 선명하게 사과를 해서 폭력에 대해서 뭔가 잘못을 객관적으로 뉘우칠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좀 기억이 납니다.
3: 노무현의 사과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모범적인 사과의 사례로 이제 소개를 하셨는데 저는 세계사적으로 보면 가장 모범적인 사과의 형태는 독일에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그래요. 1970년대 빌리 브란트
2: 무릎을 꿇어버렸죠.
3: 바르샤바에 가서 묵념을 네. 하고 무릎을 꿇어버렸죠. 네. 그 겨울 12월이었거든요. 굉장히 추운 날이었는데 그 이후로도 바이체커 수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앵겔레 마르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의회에 가서 계속 지속적으로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지속적인 사과를 하는 모습들이 일관성이 있고 그 사람들의 진정한 사과다. 쇼아에 대해서 그 히브리어로 이제 그 유태인 학살을 쇼아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의회가 직접 거론을 해가면서 사과를 하는 모습들이 아 저게 진짜 사과구나. 근데 그와 비교되는 일본 같은 경우가 너무 비교가 많이 돼가지고 속상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1: 예.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통서 개념을 금할 수 없다가.
3: 아예예 일본에.
1: 그 아마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 갔을 때죠. 히로히토 당시 그러니까 일왕이 일제 어떤 그 저기 그 침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통서 개념을 금할 수 없다라는.
3: 네.
1: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단어를 끄집어내가지고
3: 억지로,
1: 그러니까 양국 관계를 고려해서 뭔가를 좀 쓰다듬긴 쓰다듬어야 되겠는데 대놓고 사과하자니 거시기하고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단어를 동원해가지고 하는 그게 무슨 사과냐고 오히려 그때 국민 감정이 다 나빠져 버렸어요.
3: 네 맞습니다. 네.
1: 그러니까 결국은 사과에서 어떤 표현 하나 단어 하나를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사실은 되게 좌우하는 게 큰 거 네. 같아요.
2: 그 박근혜 아베 그때 당시에도 무슨 담화문 사과를 할 때도 사과를 하는 사람들이 뭐 이거는 이제 불가역적이고 앞으로 이것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다 했다 이제 하지 마 이런 분위기를 자아내버리니까 정말 좀 끔찍하죠. 그럴 때는
3: 영화 밀양에서 보면은 그 전도연 배우가 그 아들이 그 살해를 당했잖아요. 가해자를 면회를 갔는데
2: 하나님이 다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3: 그렇죠. 가해자 입에서 먼저 용서를 얘기하잖아요. 저는 네. 하나님께서 다 용서를 했으니까 어머니도 용서하십시오. 그러니까 가해자 아들을 죽인 범인이 그 피해자의 엄마한테 용서를 먼저 얘기하잖아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구치소 밖에 나와서 네. 주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은 진짜 적반하장이죠. 정말 사과하는 게 아니라
2: 사과의 정의가 그 상처받은 사람과 관계가 깨졌잖아요. 네. 그 관계를 다시 복원시키는 것이
3: 그렇죠. 그런 의미여야 되는데.
2: 그러면 피해자의 고통을 내가 진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자세가 낮아져

0: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고 네. 그 이제 독일 같은 사례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이렇게 뭐 난징 대학살 기념관이라든가 이런 학살을 추모하는 곳에 가보면 뭐 용서는 할 수 있지만 잊을 수가 없다. 이제 그런 구호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관은 하는 사람이 계속 하는 거예요. 아 이래도 내가 부족하구나. 아 이래도 우리가 부족하구나. 계속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사과를 계속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어떤 곳에서는 했잖아. 그때 했잖아.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네. 아 이게 사실상 복원시키려는 상대하고의 관계를 복원시키겠다는 의지가 하나도 없는 거죠.
1: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사과가 무엇이냐는 어떤 표현을 쓰느냐 어떤 표정을 짓느냐 이것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어떤 내용이냐가 사실은 그렇죠. 근본적인 네. 것 같은데 이제 그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이제 그 종종 요즘은 이제 유튜브용 드라마가 많더라고요. 네. 이런 거 보면 나오는 게 아, 애인이 상당히 화가 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애인이 일단 알아서 긴다고 그러죠. 어, 내가 잘못했어. 근데 그럼 뭐로? 내가 네가 뭘 잘못했는데? 근데 몰라. 네. 그래 몰라. 둘러대는데 그게 더 화를 돋우는. 저는 여기에 진리가 담겨 있다고 보는데 사과를 하는 데는 사과를 할 수밖에 없는 내가 잘못한 행동이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확실한 어떤 자기 성찰이 그게 내용이 돼야 되는데. 이게 없어버리면 그건 사과가 될 수가 없다. 아무리 미사유고를 쓰더라도 네. 오히려 그게 반발을 부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2: 그렇기도 하고요. 그러면 당연히 그렇기도 하고요. 저는 이번 정용진 사과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바라는 바가 있었거든요. 정용진의 사과 속에 담겼으면 했던 내용이 이번 탱크데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가 그동안 해왔던 일련의 어떤 발언들에 대해서 그걸 연결시켜서 생각하거든요.
3: 그렇죠.
2: 정용진이 이번에 사과한다고 하니까 그동안 그러면 멸콩이니 뭐니 이런 발언들에서 종합적으로 자기가 성찰한 것을 좀 드러낼 것인가 하는 기대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뭐 그거는 언급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탱크데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고 마치 구체적인 건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다른 직원들한테 들으시오. 하고 아주 시건방지게 질문도 안 받고 나가버린 것이 그 국민들의 분노를 더 부추긴
1: 증거였습니다. 더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는 5.18 의식하고 일부러 탱크라는 거 탱크대 지은 거 아니다. 부정한 거잖아요. 사실은. 네. 내용상 놓고 보면.
3: 그렇죠.
1: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사과를 왜 하느냐라는 얘기가 여기서 성립이 되는 거죠.
3: 네. 사과가 아니었던 거죠.
1: 아니었던 거죠.
3: 네.
1: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생각은 다를 수 있다라는 주장이 그러니까 나오는 거죠.
3: 네.
1: 그게.
3: 이게 책임자라는 것은 특히나 최고 책임자라는 얘기는 최고 그만큼 책임의 무게가 크다라는 거거든요. 권력에는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까? 최고 권력자에게는 최고 책임이 따르기 마련인데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적으로 저지르지 않은 잘못도 책임을 지겠다라는 게 그 본인의 지위에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 이신세계 정용진 회장 같은 사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일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1년에
1: 직원들이 거기에 코드를 맞췄거나
3: 왜냐하면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1년에 사건들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적인 사과가 필요한 타이밍이었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게 오히려 국민들의 불만을 더 건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0: 뭐 그분이 사업적으로도 뭐 잘 타이밍을 못 맞춘다고.
3: 네. 사과는 또 타이밍인 거죠.
0: 네, 그러니까 사과도 네. 타이밍이 안 맞는 거죠.
3: 네.
0: 타이밍도 안 맞고 내용도 안 맞고 하는 참 안타깝죠. 워낙 이제 금수저 집안이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거를 진심으로 한번 반성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늘이 준 기회일 수도 있겠죠. 어떤 타이밍에서는 네. 나 이거 진짜 뜯어 고쳐야 되겠다 우리 조직을 나의 생각을. 근데 그거를 전형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 구구나 일간 베스트에서 나오는 왜 5.18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인정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5.18을 그렇게 보는 것이 민주주의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게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대로 드러나 버린 거죠. 그래서 참 정말 충격적이었고 실제로 이제 사과라는 것은 뭐 책임을 정확하게 특정을 하고 상대의 고통을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이제 변화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글로도 변화를 담아낼 수 있지만 조직이 객관적으로 변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에 스타벅스 언급하고 그다음에 몇 해 전에 있었던 무신사라는 그룹의 어떤 그런 이슈를 끄집어냈는데 실제로 그 기업이 그 이후에 정말로 좀 진정성 있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깜짝 놀래가지고 야 우리가 보통은 그렇습니다. 조직의 수장이 젊은 직원들한테 역사 교육 막 시키고 하면 그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3: 네.
0: 아 이런 것도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그 이후로 어떤 행보가 굉장히 나와요. 그래서 이제

0: 그런 측면에서 기대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 사과를 그런 식으로 하고 하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만약에 어떤 행동을 취하더라도 그게 진정성 있게 느껴질까 아니라고 좀 생각하는 거죠.
1: 이게 사과를 잘하면 용서받는 걸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좀 피해자들에게 위로가 될 때도 있거든요, 사실. 직접적인 책임이 없지만 총 책임자, 최고 책임자라는 이유만으로 나와서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면 위로가 되기도 해요. 그러면서 전화 위복에 오히려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작가님 말씀대로. 예,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과거에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직접적인 책임은 없죠. 그거 뭐 어떻게 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겠어요.
2: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니까 진짜로 떠오른 게 그 세월호 참사 때 그때 이제 그 해양수산부 장관이 있었잖아요.
1: 네.
2: 이주영 장관인가? 네네. 그분은 거의 그러니까 평범해서 살다시피 네.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세월호 유족들로부터 사실은 평가를 받았어요.
3: 네, 맞습니다.
2: 아, 진정성 있게 정말 대처하고 정말로 네. 반성하고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인정을 받았거든요. 사실 네. 그게 진짜죠. 어찌 본다면.
1: 그렇죠.
2: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가 네. 그건데. 근데 M장이 지금 중요한 점을 좀 제기를 해 주신 것 같은데 피해자들은 왜 사과받기를 원하는가?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요 얘기를 좀 이제 시작을 네. 해야 될 것 같은데 전하는 말씀 듣고 그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1: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2: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3: MBC,
4: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6: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7: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시선집중 테마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2: 네, 테마시사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MC 장원, 오찬호 작가, 최준영 이사장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이야기하기로 했던 것들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합니다. 항상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게 사과입니다. 그다음에 용서를 해줄지 말지를 결정할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바로 사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는가 안 했는가를 꼽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3: 그러니까 피해자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자기가 주장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피해자로서 내가 인정을 받는 가장 첫 번째 것이 바로 사과를 통해서, 그 다음 그 사과를 내가 용서할 것인가 용서하지 말 것인가를 고민하는 단계가 없다면 사실상 어떤 회복의 단계로 접어들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본성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
2: 그러니까 핵심 키워드가 회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회복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4: 이게 제가 오늘 출근하면서 있었던 일을 좀 예로 설명드리면 좋겠습니다.

0: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오늘 택시를 타고 MBC로 출근을 했는데 제가 이제 택시에 타서 뭐 이것저것 자료를 보느라고 신경 못 쓰고 있었는데 이 기사님이 착각을 하셨는지 여의도로 가고 계시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네. 너무 깜짝 놀랐죠. 잘못하면 늦을 수도 있는 상황이 생겨버렸으니. 근데 기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본인이 착각했다. 상암이 아니라 여의도인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방향을 돌리시면서 거듭
2: M장을 아셨던 거 아니에요? 아 방송인 네. 해가지고 그냥 여의도를 그냥 자동 모드로 생각했던 거 아닐까?
0: 뭐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이제 차를 돌리시면서 거듭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마음이 풀렸어요. 근데 제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요금을 안 받으시겠다고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늦어졌으니. 자칫 기분이 아침부터 나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제대로 된 사과를 기사님으로부터 받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좀 충만해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았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겠죠.
2: 예.
0: 예.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과는 아까 제가 1부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상처를 보듬는 것을 떠나서 위로까지 담아낼 수도 있거든요.
2: 예. 요 주제가 나오면 제가 몇 번 얘기한 기억이 있을 것 같은데 옛날에 제가 한 그 형사를 만나서 이제 그냥 사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기억이 있었는데 이때 이 형사분이 해준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사기범 중에 그런 사기범이 있대요. 일단 사기를 쳐.
0: 네.
2: 그래서 이제 사기친 그 재산을 갖고 해외로 튀어.
0: 네.
2: 그래갖고 몇 년 있다 돌아온대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어떤, 여기는 이제 수도업이 되어 있으니까 형사처벌은 이제 각오하고 들어오는데 형사처벌에 이거를 줄이려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사기를 쳤던 피해자를 찾아간대요. 사기범 일부러.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우리 이사장님한테 1억을 사기를 쳤어. 그리고 몇 년 뒤에 하면 1,000만 원만 갖고 간대요. 1,000만 원만 갖고 가서 무릎 꿇고 내가 그때 이러저래서 사기를 쳤는데 정말 괴로웠다. 근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돈은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받고 용서해 나오 라고 하면 풀리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면서 이 형사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 피해자의 심리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0: 네.
2: 뭐냐면 피해자의 심리가 뭐냐면 사기를 당했을 때 갖는 재산상의 손해보다 더 너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용당했다고 하는 그쵸. 저는 모멸감. 맞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크대요. 근데 사기범이 맞아요. 그렇게 하는 순간에 그게 치유가 된대요.
0: 네.
2: 그게 치유가 되면서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서 그거를 양형을 깎는데 이용을 한대요, 사기범이. 네. 제가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3: 치밀한 사기범이네요. 근데 요.
2: 머리가 너무 좋은
3: 이번 거군요. 사건하고도 저는 올팔 탱크데이하고도 연관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뭐냐면 정말 모멸감을 느끼고 있고 그 황당한 상황을 맞닥뜨린 사람들은 광주 시민들이잖아요. 특히 5.18 때 가족이, 네. 가족을 잃은 분들, 유가족 분들.
0: 네.
3: 이런 분들이 정말 이 상실감이 굉장히 컸을 텐데, 그 지금 정윤진 회장은 콧배기도 안 보이고, 그리고 그쪽에다가 간다고 미리 약속도 안 하고, 무조건 부사장인가 뭐 찾아가가지고, 네. 뭐 만나달라 보채는 게, 이게 너무 예의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뭐 예전에 보면 어떤 특정 정치인 같은 경우는 보수정당의 대표가 되자마자 광주에 가서 무릎 꿇었잖아요. 광주 시민들이 돌팔매를 던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서 계속 그 묘석을 만지고 묘비를 참배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서 잠시나마 약간의 진정성을 인정받은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정용진 회장이 저렇게 하나만 사과를 할 게 아니라 광주를 무조건 내려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내려가서 광주 시민들한테 상처받은 시민들한테 특히 5.18 유족들한테 가서 정말 무릎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그나마 이번 건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진정성 있게 하는구나라고 인정을 받았을 텐데 그런 건 전혀 없고
0: 네.
3: 자기는 마치 뭐 아무런 상관없는 것처럼 말로는 뭐 최종적인 책임은 나한테 있다라고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진정성 있게 들리지 않고 그런 것 같아요.
0: 그 인터넷상에 찾아보면 사과 매뉴얼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2: 그래요.
3: 그렇죠.
0: 네. 읽어보면 굉장히 그럴싸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사과는 진정성을 담보로 하는 것인데 매뉴얼이 있다 그러면 진정성이 떨어지는 건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은 좀 다른 게 이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진심은 사과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진정성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 그래서 그 매뉴얼을 정해놓은 게 최소한의 예의가 그 매뉴얼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2: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딱 사과하는데도 네. 사과를 좀 해서 예, 그래 떡 하나 먹고 떨어져 하는 식으로 그래 네. 내가 잘못했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0: 네.
2: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3: 약올리는 거죠.
0: 그렇죠. 약올리는 거죠. 최소한의 매뉴얼도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과가 갖춰야 될 첫 번째 단계가 그 매뉴얼을 진심으로 지키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것마저도 안 지키겠다?

0: 라는 거는 진정성이 없다고 우리가 역으로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산재 같은 거 났을 때 인사팀이 가가지고 막 협상 네. 같은 거 하는데 협상이 길어지니까 뭐 따로 요구하시는 것이 있냐고요. 네. 이런 식으로 물을 때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고.
2: 그렇죠.
1: 그 아까 장원 씨께서 말씀해 주신 그게 가정폭력 조사에 보면 네. 다 그래 나와요. 막 이제 딸이나 아들이 굉장히 괴로워하는데 이제 엄마가 야 저게 아버지가 사과하는 거야 저게. 이런 태도로 그러면 본인은 절대로 이해 하지 못하는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네. 사과 다 해놓고, 그러니까 당사자는 본인이 사과했다 생각하고 사과했는데 쟤는 또 왜 저러나 그러니까 계속 앙금이 남아도는데 저는 이제 진행자님 말씀 들으면서 아니 사기범도 어쨌든 무릎을 꿇는데 네. 어쨌든 무릎을 꿇어가지고 제스처를 취하는데 네. 그 타이밍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 같아요. 사실상 우리 대부분의 인간관계도 저 사람이 순간적으로 즉시 미안하다라고 하면 아 괜찮아 뭘 그게 미안해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절반 가까이 됩니다. 절반 가까이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지 못하고 쭉 나아가다 보니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저 사람이 나를 이용했나? 그러니까 모멸감을 느끼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아주 우습게 여기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 어떤 진정성 있는 사과가 그 다음에 오더라도 내가 그걸 진정성 못 받아들이게 되는 거니까 이 사과의 타이밍이라는 거는 진짜 네, 중요한
3: 거.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언급 산재 갖고 예를 들었는데 세월호 유족들이 그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를 했을 때 일각에서는 뭐라냐면 아, 저 사람들이 돈을 다 받으려고 저러고 있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게 얼마나 2차 가해로서 얼마나 끔찍한 가해인지를 생각해 본 유족들 만나서도 얘기를 하고 이러면 가족을 잃은 것에 대한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형언할 수가 없어요. 이미 마음의 상처라고 하는 것이 거의 뭐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데 아 내가 자식을 잃었는데 자식 목숨값으로 돈을 다 받으려고 한다라는 규정됐을 때는 여기는 뭐냐면 마음의 상처에다가 또 다른 마음의 상처를 내는 거거든요. 그죠? 모멸감이라고 하는. 이거는 상황 해석의 어떤 관점의 차이가 아니라 이건 명백한 이건 그 가해예요.
2: 2차 가해죠.
3: 2차 가해. 심각한 2차 네, 가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사과 요구를 뭘로 받아들이냐면 좀 더 많은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그죠?
1: 떼 쓰는 걸로.
3: 떼 쓰는
2: 걸로. 지난번에 거예요. 그 삼성 노조 관련해서 이 방송에서 이제 노동부 장관이 나와서 김종배 앵커하고 이제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거기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그 장관 입에서 노동부 장관 입에서 황유미 씨가 거론이 되더라고요. 노조를 설득할 때 또는 사측을 설득할 때 황유미를 잊어서는 안 된다.
3: 그렇죠.
2: 저 그 전율을 느꼈어요. 야, 저분이 노조 노동운동 했던 분이 맞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황유미 씨 아버님을 집회에서 많이 만났는데 네. 그분이 제일 화가 났던 게 뭐냐면 회사 측에서 진정한 사과를 해주길 바랬는데 돈을 갖고 와서 협상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을 잃었는데 내가 지금 돈이 문제냐 딸이 없어졌는데 근데 너희들은 진정한 사과 뭐 나중에 대책 뭐 재발 방지 이런 약속을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돈 갖고 협상하자고 얘기하니까 그게 너무 화가 나서 더 이상 삼성하고 협상하지 않겠다 해서 이제 집회에 나와서 그런 억울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 차례 제가 들었는데 그런 거죠. 그분에게 전혀 다가가지 못한 삼성이었던 거죠 그때는.
3: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면 피해 회복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피해라고 하는 게 물질적 피해 이전에 사실은 정신적 피해거든요. 정신적 피해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물질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걸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2: 정용진의 사과는 그 피해자인 5.18 유족들이나 일반 국민들을 위한 그들의 피해 본 거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자기 회사가 피해 볼 거에 대한 사과를 한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한테 사과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후과가 좀 있지 않습니까? 정부도 나름대로 움직임이 있지만 소비자 운동이 벌어지고 스타벅스 불매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또 미국 본사에서도 엄중하게 이 사안을 보고 있다. 스타벅스 본사에서도. 그래서 뭐 풀옵션인가 그걸 행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압박이 가해지니까 어이 큰일 났구나. 이게 이거 국민들 막 심정이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이러다가 엄청난 사업적 손해를 보겠구나 이거 화들짝 놀라가지고 나와서 사과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더 앞서더라고요.
3: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선순환은 그거잖아요. 진정한 사과가 용서로 이제 이어지는 건데 그죠? 용서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사과를 전제하는 건데 그런데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 사과의 요식 절차를 거치면서 용서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뭔가 좀 잘못되어 있는 접근법이다.
1: 그 예전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전두환과 노태우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사과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다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이제 사과가 없었지만 내가 용서를 한다라는 제스처를 취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에서 난리가 났죠. 난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0: 제가 책을 보고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있는데,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러니까 강제 수용소에 수용돼 있던 사람이 한명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불려갔대요. 불려갔는데, 독일군 장교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불려갔대요. 근데 이 독일군 장교가 거의 이제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거의 이제 그 하는데 그 유태인을 한 명을 불러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갔더니 이 사람이 용서를 구하더래요. 자기가 어떤 그 독일군 장교로서 저질렀던 만행에 대해서 용서를 받고 싶다. 근데 모든 사람한테 용서를 받으니까 네가 좀 용서를 해달라 해보고 이 사람이 거부를 했대요. 왜 그러냐면 나는 수없이 그 학살당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당신을 용서해줄 자격이 없다.
1: 네.
0: 라는 이유로 거부를 했다라는 그 대목을 보고 되게 인상이 깊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누가 용서해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당사자라고 하는 것은 범위가 어디냐? 사실 이 문제가 있는 거죠. 특히나 대국민 사과의 경우에는.
1: 네.
0: 특히 그런 거 아닙니까?
2: 모든 국민이 당사자죠.
0: 그렇죠.
3: 네. 그 대리용서나 대리사과는 큰 역사의 물줄기가 있을 때는 이제 의미가 있죠. 뭐 예를 들어 재판부에서
1: 그렇죠.
3: 재판부의 구성원으로서 그때 일을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역사에서는 그 교황청이 요한 바오로 2세 2000년에 교회가 지난 2000년간 저질렀던 가오를 한 7가지 되거든요.
1: 네.
3: 유대인 학살에도 반대하지 않았고 십자군 원정 등등 이거를 이제 되게 추상적으로 사과를 했지만 그 뭐 어떤 면에 정통성이 있는 거니까.
1: 네.
3: 그런 의미에서는 그것이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유대인 학살하고 무관하지만 아, 저 사람이 용서를 구하는 것에 사과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아, 충분히 아, 가톨릭이 이제 변화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어느 정도의 이해는 할 수 있다.
1: 네네.
3: 그렇게 역사의 물줄기 속에서는 통용될 수 있는.
0: 알겠습니다. 좀 얘기를 좀 약간 그 좀 빠져가고 요즘 세태를 좀 짚어보기 위해서 우리 유튜브를 운영하는 원장에게 여쭤보겠는데요.
1: 네.
0: 유튜브에서
1: 네.
0: 사과 콘텐츠가 있습니까?
1: 아, 사과 콘텐츠요. 사과를 패러디한 콘텐츠들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별건 아니고 사과할 일이 아닌데 오히려 이제 그거를 사과하면서 재미를 유발하는 거죠.
0: 그래요? 네. 어떤 식으로요?
1: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을 드릴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냥 뭐 재밌는 상황 속에서 나왔던 건데 굳이 사과할 일이 아닌데 사과를 함으로써
0: 네.
1: 그거를 오히려 이제 웃음의 포인트로 승화시키는 거죠.
0: 아, 네. 그래요?
1: 마지막 남은 음식에 계란 같은 게 있어요. 냉면이나 자장면 같은 경우 계란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계란은 아껴 먹으려고 나중에 남겨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너 그 계란 안 좋아하는구나 하고 내가 먹었어. 재밌는 상황이잖아요. 나중에 먹으려고 아껴둔 건데. 그러면 이제 그거 갖고서 사과 영상을 이제 찍는 거죠.
0: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사과가 컨텐츠의 소재가 되는 경우.
1: 소재가 되는 경우가 있죠.
0: 근데 그거 말고.
3: 맞아, 많이 사과하잖아.
0: 유튜버가 네. 진짜로 사고를 쳐가지고
1: 네.
0: 사과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3: 저도 몇 가지 보다 보면 뭐 주로 이제 뭐 먹고 이러는 건데
1: 네.
3: 갑자기 영상인데 새로운 영상이 올라왔는데 그 사람이 가만히 서 있어요. 어떤 배경 속에서. 그래,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더니, 나는 왜 사과를 하는지도 몰라. 근데 막 조사해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누가 막 댓글로 시비를 걸었는가 봐요. 그래서 굉장히 사과를 하고 그런 일이 좀 흔하지 않나요?
1: 일단, 뭐, 저도 이제 크고 작은 일로 이 사과를 드려본 적이 많이 있는데, 사과를 하면, 일단 그거 어제 인터넷용으로 어그로라 그럽니다. 그것만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어요.
0: 어그로 끌려는 자원도 있어요?
1: 네, 그래서 별것 아닌데 사과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진정성 있게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어떻게 뭐 채널의 붐업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진짜로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 사과라는 것이 평소와 같은 다름없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진중한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배경색이나 옷 색깔 같은 게 좀 규정되거든요.
0: 아, 그런 게 있어요?
1: 무채색의 옷을 입어야 하고 메이크업도 아마 안 되고 머리도 이렇게 단정 너무 이렇게 꾸민 듯한 느낌이 들면 안 되고
0: 산발을 해야 돼요? 이렇게?
1: 네. 심지어 아니 왜냐하면 수많은 시청자들이 보기 때문에 표정 하나 눈을 언제 깜빡이는 것까지 막 분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거.
0: 요즘은 유튜브를 또 TV로 보는 경우가 많이
3: 맞아요.
0: 있습니다.
1: 네.
3: 크게 화면으로.
1: 그러니까 초단위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0: 그렇게까지 분석한다고?
1: 있어요. 예. 저 말할 때 눈 많이 자주 깜빡이는 거 보니까 저거는 연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하기도 하고 입을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입을 깡 다무는 걸로 봐서 저 이상의 사과나 언급은 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저 앙다문 입에 담겨져 있다. 라고 분석을 하기도 하고. 진짜 각 이 각양각색의 2차 콘텐츠들이 나와요. 저 사과가 진짜 사과였는지를 분석하는 만약에 정말 유명한 유튜버였다.

0: 하면 그거 가지고도 또 사업이 되는 거죠. 네. 사과를 가지고도.
1: 그러니까 이제 좀 논의를 좀 좁혀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의 어떤 압력이나 상황에 내몰려서 억지 사과를 하는 이런 경우 빼고
0: 네.
1: 이런 경우 빼고 내가 정말로 잘못한 것 같긴 해. 근데 거기서 사과를 진정성 있게 안 하는 경우가 사실은 가장 어찌 본다면 복잡한 문제인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2: 자꾸 내가 진정성 있게 하게 되면 나중에 불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1: 바로 그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밀당 차원에서 자꾸 사과를 수위를 조절하려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2: 아까 장원 씨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초단위로 분석하는 사람들이 네. 그 내가 정말 진정성 있게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다른 걸 찾아내지 찾아내면 네. 찾아내지 이거를 이해해 주겠는가라고 생각이 들면 자기 진심이 자꾸 다른 길로 셀 수도밖에 없는 그런
0: 그러니까,
2: 얘기가.
0: 네,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제 크고 작은 일로 사과를 들여봐서 안다고 말씀드리는 게 본인이 사과를 할 정도의 큰 잘못을 저지르면 시야가 굉장히 좁아져요. 모든 걸 다 이제 이야기하고 용서받을 생각보다는 그 안에서 숨길 걸 찾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근시안적인 선택인 걸 알면서도 굉장히 판단 능력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잘못된 판단인 거죠, 결국은 그게.
2: 그, 이번에 정용진 회장의 사과도 이제 아마 본인이 어떤 알고리즘에 빠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분야로 들어가 보면 아 용진이 형 시원하다 용진이 형 멋있다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자신은 진정성 있게 했다라고 믿는데 누가 시비를 걸면 아 사과를 해도 이렇게 시비를 걸잖아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사과가 돌아가는 방식이 사과를 잘해도 욕먹는 케이스도 있고 대충 사과해도 넘어가는 케이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다 약간 복불복이라는 거지. 내가 어떻게 여론이 형성되면 인정받을 수 있고
1: 정용진 회장의 경우에는 내가 잘못한 걸 아는데 수위를 조절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밀려서 사과한 케이스가 오히려 더
0: 네.
1: 정확한 거 아닌가 싶은 네. 생각이 좀 들고.
0: 그러니까 사과라기보다는 사과하는 척하면서 나랑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 계시죠? 걸기해 주세요. 약간 이런 약간 요구가 당한 것 같은 느낌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2: 아 이거 정말 중요한 게 자신의 지지자가 이것을 싸움으로 이용할 것을 막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과의 포인트거든요.
1: 그렇죠. 네.
2: 굉장히 그거를 짚어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네. 오해할 수 있도록 오히려 힌트를 줘버리면 그거는 일단 사과의 진정성이 없는 거죠.
1: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그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내가 잘못한 걸 알고는 있고 그래서 사과를 해야겠는데 수위 조절을 하는 데에는 뭐냐면 여기에는 이런 염두가 있는 거죠. 내가 이 단위로 써서 사과를 했을 때 그 다음에 2차로 공격이 들어오면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0: 네.
1: 다시 말해서 사법적 문제라든지 뭐 배보상의 문제까지를 염두에 두고 사과를 하면서 사과를 조율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깔리면서 단어 선택 하나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희한한 표현이 나오고 하는 이게 이제 골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2차 공격을 막기 위한 어떤 사과의 수위를 조절이라면 그게 과연 진정한 사과냐. 라는 얘기가 여기서 성립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3: 그것이. 제가 비슷한 예가 있어요. 제가 뭐 누군가하고 이제 갈등이 좀 조성됐는데 제가 그걸 문자로 제가 사과문을 보냈거든요. 제 주변에 있는 변호사가 심각한 실수를 한 거다. 왜 문자를 남기냐.
1: 그러니까 단어 하나가
3: 나중에. 그게 결국은 내가 잘못을 인정한 증거로 쓰일 거다. 그냥 전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서 하는 건 괜찮지만 근거를 남기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조언을 했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살다 보면요. 상대한테 피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수할 수 있잖아요. 저 방송에 실수 많이 하잖아요. 말도 좀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제가 한 번은 이제 예를 좀 드려드리면 제가 해남에 있는 해남교도소에서 강의를 하다가 재소자분한테 여기를 나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거든요. 저 아무런 악의도 없이 질문을 네. 한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분이 가족을 만나고 싶어요. 그러더니 그 말을 하고 나서 우는 거예요.
0: 네.
3: 그 말을 하고 나서 가족이 생각난 거야. 나머지 한 시간 강의를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는지 몰라요. 그분을 상처를 건드린 거잖아요, 제가. 나오면서 그분한테 사과하고 왔어요. 죄송하다고. 내가 너무 경솔한 질문을 해서 죄송했다고. 근데 돌아오는 길에도 계속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과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른 강사분들한테도 교도소나 이런 데 가서 말을 그게 우리는 나쁜 뜻을 한 게 아니지만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조심해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예, 사례를 들어서 설명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실수할 수 있죠. 사람이니까 실수하잖아요. 시행착오를 겪기 때문에 위대하다. 철학에 쓰여서 대학 1학년 때 배웠잖아요.

0: 근데 정말 네. 그 진정성이 그 사과문을 수준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옛날에 그 막 탄핵 전에 네. 문제 될 때 막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하는지 뭐 이런 식의 네. 얘기를 남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억울하다는 거지 자신은. 그러니까 이미 국가 최고의 권력자가 사과를 할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직시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못 던져버리니까 아이고 내 팔자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버린 거죠.
1: 그러니까요. 결국은 진정한 사과라고 하는 것은 사과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닥칠 건가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는 그 사과가 진정한 사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힘께나 쓴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 가는 거죠.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또 자기 방어를 정치적 차원이든 비즈니스적 차원이든 방어를 먼저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대국민 사과라는 게 진정한 진짜로 가슴을 담은 사과가 나오기가 힘든.
0: 사과문 작성할 때 변호사부터 떠올리는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변호사 입 네. 딱 감수를 받는 네.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고 세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넥스 이동식 에어컨
2: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산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우리 동네 내일 누가 만들까요?
2: 바로 여러분의 한 표가 만듭니다.
1: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는 5월 29일과 30일, 본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2: 선거권자는 18세 이상 국민으로 2008년 6월 4일생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신분증 꼭 지참하시고요. 투표용지 7장 모두 신중한 기표 부탁드립니다.
2: 지역구 기초의원의 경우 정당이 같더라도 후보자 한 명에게만 기표해주세요.
1: 미래를 위한 선택.
2: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꼭 투표하세요.
3: 네, 오늘 순서 마무리하고 물러갑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차 엔진 소리가 왜 이래?
2: 그러게.
1: 그린힐그 보링 공장에 연락해봐. 엔진 수리 노하우가 많아 답이 딱 나온다 이거.
2: SS 농기계 엔진도 수리하고 결인차 항시 대기하고 남한동 IC부근 의성방향이네. 054-858-2526.
1: 엔진은 그린힐그 보링 공장이 돼.
3: 디지털 전환과 생성형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 기술의 씨앗을 심고 가능성의 꽃을 피우며 오로지 고객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일하겠습니다. 지역이 꿈꾸는 미래, 가보지 않은 길.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기업 웨보노믹스가 열어가겠습니다.
4: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5: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4: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6: MBC,
7: MBC,
8: MBC 라디오,
7: MBC 라디오.
4: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9: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0: 제가 들어드릴게요.
11: 여기 앉으세요.
9: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8시 뉴스입니다. 피터 에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란과의 종전협상이 결렬될 경우 군사 개입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안보회의를 마친 뒤 이란 봉쇄작전은 철통같이 유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통행료 없는 해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동 미군 기지에서 병력을 영구 철수하는 방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라며 최종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통항 목적으로 이란과 합의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현지 시간 29일 미국인은 통행료 지불 여부와 상관없이 이란 정부의 통항 서비스 등을 이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해협 통과를 위해 통행료를 지불하는 것은 물론 이란 정부와 소통을 거쳐 안전보장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것으로 이란의 해협 통제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거듭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주식시장 거품론에 혁신 노력을 하지 않고 돈을 그냥 써버릴 때 나오는 우려라며 상법을 개정하고 불공정 행위만 없애도 상당 부분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는 메모리 반도체에 준하는 품목을 개발해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며 나눠 쓰는 게 아니라 재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투기 등은 개인 자윤이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정부가 금융 지원을 하는 등 도움이 되지는 않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환율 고공행진은 주식시장이 높아져 외국인들이 리밸런싱을 하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주장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명목성장률 10% 전망에 대해선 2002년 11%였고 2010년에 9.9%였다며 중동 변수와 반도체 사이클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0: 모르기 때문에 가봐야 안다고 말했습니다. 라오스에서 침수된 동굴에 열흘가량 갇혀있던 7명 가운데 5명이 구조됐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라오스 사이손 분주 롱쨍 지역 동굴에 갇힌 생존자 5명 중 1명이 현지 시간 29일 구조된 데 이어 4명이 30일 동굴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구조대가 동굴 물을 펌프로 빼내 수위를 낮추고 안으로 진입해 구조했다고 현지 당국은 전했습니다. 지난 20일 현지 주민 7명은 특이한 색 바위와 모래를 발견한 뒤 금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동굴에 들어갔다가 폭우로 입구가 물에 잠기면서 열흘 정도 갇혀 있었습니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제주 함덕해수욕장에서 20대 중국인 여성 2명이 육지에서 30m 떨어진 갯바위에 고립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구조투부를 이용해 현장 도착 10분 만에 구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대전 31도, 대구 32도 등 27도에서 34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며 평년보다 5, 6도가량 높겠습니다. 이휘준이었습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스웨덴 일부 지역에선 헌혈한 내 피가 환자에게 쓰이면 문자를 보내준답니다. 당신의 혈액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도왔다는 보람으로 많이 행복해진다는데요. 링컨이 말했다지요. 남의 아픔을 달래주면 나의 아픔이 잊힌다. 소설가 실비아 플라스도 보탭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자기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병을 치료할 수 있다. 현대인은 너무 내 생각을 많이 하느라 힘들다죠. 나를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돕고 살자. 오래된 미덕인데 점점 더 새삼스럽네요.
2: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1: 권영주
0: 정다희의
1: 차카
0: 차카.
1: 안녕하십니까? 권영주 정다희의 차카차카 진행의 자동차 칼럼니스트 권영주입니다.
0: 안녕하세요. 잠시 자리를 비운 강다솜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진행을 맡은 MBC 아나운서 정다희입니다.
1: 아, 이번 주 수요일이 전국 동시 지방 선거입니다. 우리 정하나 사전투표 하셨나요?
0: 저는 사전투표로 했습니다. 당일에는 방송이 있어서 미리 해야죠.
1: 자동차 함께 30년 살다 보니까 선거 다가오면 각 정당별 교통이나 모빌리티 정책을 보게 돼요, 저는.
0: 오, 이번 좀 눈에 띈 모빌리티 정책 뭐가 있었나요?
1: 그리고 보면 이제 민주당은 광역교통망하고 지역산업벨트 구축,
0: 예.
1: 국민의힘은 산업경쟁력 강화와 전력공급 안정, 개혁신당은 규제 완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췄는데, 조국혁신당은 광역철도망 확대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동권 강화에 무게를 실었고요.
0: 예.
1: 진보당과 정의당은 공공교통 확대와 탈탄소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더군요. 기본소득당은 탄소세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내걸었어요.
0: 사실 교통 공약은 단순히 교통 정책이 아니잖아요.
1: 네. 지역 산업 전략과 에너지 그리고 탄소 중립 이슈까지 폭넓게 연결되는 게 바로 교통 정책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 실생활에 아주 가까운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0: 그렇죠. 저도 앞으로는 후보들과 정당의 정책들 이렇게 볼 때 교통과 모빌리티 정책도 눈여겨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럼요. 이동이 잘 해결되면 모든 게 잘 풀어집니다.
0: 네.
1: 그리고 좋은 정책을 잘 담은 후보가 당선돼서 일할 수 있도록 소중한 한 표 버리지 마시고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인재가 선출되기를 기대하면서 권영주 정도의 차카차카 출발합니다.

0: 닐 다이아몬드의 스윗 캐롤라인 전해드렸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자랑하고 싶은 내 차 이야기가 있다면 지금 차카차카로 사연 보내주세요. 전국 내 차 자랑에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1: 최재형 크리에이터가 준비한 시승기, 오늘은 세단도 아니고 SUV도 아닌 특별한 자동차를 준비했다고 하네요. 생생한 시승기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0: 차카차카는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구매 상담부터 교통사고 법률 상담, 정비 관련 궁금증까지 대환영입니다.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내 차 이야기도 보내주세요.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8001번으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프리미엄 썬팅 브이쿨에서 자동차 용품 등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시작할게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4: 깜빡 말고 쾌팍 쓰고
3: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4: 깜빡 말고 쾌팍 쓰고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십으로 예방합니다.
3: 쾌팍십을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미필.
5: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7: 잠까지요.
8: 혹시 닥터 캡슐

0: 내 인생 황금기를 함께했던 추억의 자동차도 좋고 설레는 첫 차 이야기도 좋습니다. 또 지금 타고 있는 내 차를 자랑하셔도 좋아요.
1: 청취자 여러분의 생생한 자동차 이야기를 듣는 시간. 오늘 만나볼 청취자 바로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이야기는 잠시 후에 나누기로 하고 지금 바로 내 차 자랑 시작해 주시죠.
2: 2008년 둘째 아이가 축구하다 발목을 접질러 인대가 파손되어 입수를 하게 되었어요. 차가 없어 아이 등교하는데 문제가 생기자 짠돌이 남편이 자동차 딜러하는 재고한테 부탁해서 경차 중고를 100만 원에 구매해줬어요. 나이는 9살인데 90세 노인 같은 황금색 마티즈는 전 주인이 담배를 많이 피웠는지 차 안이 니코톤으로 배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나 저는 나만의 차를 가진 기쁨에 힘든 줄도 모르고 닦고 또 닦고 냄새 제거제까지 뿌리고 또 뿌리고 90 노인은 60 청춘으로 돌려놨어요.
3: 아이고.
2: 그런데 한 달쯤 됐으려나 주차장에서 네. 차를 몰고 나오는데 갱몸과 함께 차가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본 아파트 주민이 뒷바퀴가 돌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레카를 불러서 정비를 맡겼는데 전문 연구라 10만 원 안 나는데 네. 바퀴 실린더가 붙었다고 하든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20만 원 들여가지고 수리를 했는데 이 차를 이제 제가 가을에 구입하고 겨울 지나고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됐는데 이번에는 너무 큰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가 빠졌나 싶어서 5만 원 들여가지고 가스 충전을 했는데 며칠 시원하더니 또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지가 않아가지고 네. 다시 정비를 맡겼어요. 근데 가스통이 이제 미세한 금이 가서 빠진 가스가 빠진 것 같다며 가스통을 교체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비용이 차값보다 더 나올 수 있다는 말에 저는 수리하지 않고
1: 어떡해요.
2: 생수병을 얼려 차에 싣고 다니고요. 아이고. 여름을 보냈는데 한여름에 차를 문을 열고 다니는 차는 아마 저 혼자였을 겁니다. 그리고 한 번은 친구를 태우고 가던 중에 유리문을 내렸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더라고요.
3: 네?
2: 그래서 이제 다시 창문을 올리는데 창문이 올라오지를 않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고요. 살도 많고 속도 많이 속였던 제 생애 첫 차가 우리 아들이 발이 되어주고 제 발이 되어준 황금색 마티즈와 8년을 함께했습니다. 마티즈와 이별하던 날 레카차가 와서 나의 MR을 끌고 가는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요. 요즘 어쩌다 황금색 마티즈가 지나가는 걸 볼 때면 나의 MR가 생각나서 추억 소환이 된답니다. 나의 황금색 마티즈야 고마웠다. 그때 다쳤던 아이는 어느덧 7년생이 되어 열심히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지치지 않고 꼭 아들이 꿈이 꼭 이루어져서 자기가 꼭 그 원하는 선생님이 되어가지고 꿈을 꼭 펼쳐보길 또 엄마가 빌고 또 빌어봅니다.
1: 네.
2: 감사합니다.
1: 아유, 마지막에 아드님 얘기하시면서 조금 눈시울이 붉어지신 것 같아요. 자기소개 네. 좀 부탁드려요.
2: 저는 경북 포항에 살고 있는 59세 김명한이라고 합니다.
3: 반갑습니다. 아, 포항 좋죠?
2: 네, 포항 너무 살기 좋아요.
3: 포항 제가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2: 아, 그렇군요.
3: 네네. 아니,

0: 원래 그 당시에 네. 애가 다쳐가지고 자동차를 사게 된 거잖아요.
1: 맞아요. 애가 기술을 하니까 걸어 다니지를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학교를 태워 이제 옷걸을 계속 다닐 수가 없으니까 애가 한 4학년 좀 남아야 남자아이가 네. 4학년 좀 되면 엄마가 업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0: 예,
1: 네, 그래서 신랑이 보더니 이거 안 되, 이제 뭐 애를 결석시킬 수는 없으니까 네. 이제 한 달 동안 기술을 해야 된다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경찰을 예보가 때마침 그 자동차 진료를 하고 있었어요.
2: 예.
1: 어, 그래서 이제 때마침 그 중고가 하나 있기는 한데 좀 연식도 되고 좀 차가 상태가 조금 그렇긴 한데 그냥 뭐 동네 타고 다니는 건 괜찮지 않을까요? 해서 이제 5만 원 주고 이제 구매를 해준 예, 거거든요.
2: 그렇게 구매하신 게 이제 마티즈, 황금 마티즈.
1: 네, 네, 황금
2: 100만 원이면은 굉장히 가격이 착하잖아요.
1: 네, 그래서
2: 네 문제가 좀 있었어요.
1: 하나 고쳐놓으니까 하나 또 고장나고 하나 고쳐놓으니까.
2: 그러니까요.
0: 아니 저기 그 당시에 그러면 남편분도 네. 차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1: 네. 남편은 이제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
0: 남편분은 어떤 차를 타셨어요?
1: 그 르노 삼성.
0: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네. 뭐 본인은 좋은 차 타고 와이프는 100만 원짜리 중고 경차 사주고 어? 이럴 수는 없다 이거예요.
1: 그러니까요. 어, 그것도 아이를 태워 그러니까. 다녀야 되는데.
0: 어, 상당히 이건 어, 남편분이 저기 어, 저랑 비슷한 거네요. 근데 가격이 싼 만큼에 또 문제가 많고 했으니까 병원비도 많이 들었네요. 그죠?
1: 병원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어. 어, 그런데 정말 제가 애지중지 막 정말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제가 네. 그 차를 거의 한 8년을 더 탔었거든요.
0: 오, 대단하십니다.
2: 오래 버티고 타셨어요, 그래도.
1: 아니, 어, 진짜.
0: 100만원짜리
1: 가더라고요, 이 차가.
0: 그러니까 100만원짜리 중고를 사가지고.
1: 네.
0: 병원비 그렇게 써가면서 8년을 탔다는 건.
1: 네.
0: 엄청난 집념의 소유자입니다.
2: 정말 박수 보내드리고 싶어요.
0: 네, 정말 박수 보내주고 싶어요.
2: 네, 근데 8년이면은 여름도 네. 8번을 지내신 거거든요.
1: 맞아요.
2: 근데 그 네. 페트병 전 너무 인상 깊게 맞아요. 들었는데 에어컨을 네. 끝내 그럼 못 고치신 거예요?
1: 못 고쳤어요. 못 고치고 정말 페트병에 얼음 얼려놨다가 그거 끌어안고 그 허벅지에 올리고 이러고 다녔어요.
2: 아 그걸 껴안고 그럼 옆에 탄 아드님도 하나 쥐어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1: 아들은 다행히 학교가 네. 한 10분 거리에 이제 태워주고 이러니까 잠깐 타는 거니까 걔는 좀 괜찮았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또 그 볼일도 보고 뭐 친구도 만나야 되고 이러니까 차 타는 시간이 많으니까 어 여름엔 겨울에는 저 뭐죠? 히터 없이 탈 수 있는데
2: 이 여름에는 껴입으면 되니까
1: 네, 에어컨 없이는 진짜 사람 미치겠더라고요.
2: 정말 우리나라 여름 습도도
1: 한번 높고. 한번 해보세요. 근데 페트병 그거 괜찮아요. 안고 타면 시원해요. 어, 그리고 창문 열면 바람이 이렇게 차가 가니까 바람이 불어오잖아요. 괜찮아요, 그거.
0: 그러니까
1: 에어컨 없는 사람들.
0: 그거 이제 에어컨 없을 때, 특히 임시
1: 네네.
0: 고장났거나 했을 때
1: 어, 네네네네.
0: 잠깐 처방으로 괜찮다.
2: 네.
1: 맞아요, 맞아요. 네,
0: 그런데 이제 여름에 소나기가 오는데 어, 창문이 네. 안 올라간다. 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 쳐다본다?
2: 정말 시트콤에 나올 만한
0: 어, 이거는
1: 아, 친구한테 창피해서 친구한테 얼마나 미안하든지요.
0: 이게 지나가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어? 저분은 분명히, 상당히 비를 좋아하시나?
2: 낭만 있다 뭐 이렇게 어? 보셨을까요?
0: 아니 그저 속으로는 이제 따증하겠겠죠.
1: 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친구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친구한테 밥 사줬잖아요.
0: 지금 어떤 차 타고 계세요?
1: 아 지금은 대우 그 스파크 있죠.
0: 아 계속 경차를 타시네요.
1: 아 근데 그거는 새 차를.
0: 아 새 차를.
1: 네네.
2: 그리고 아까
1: 이제 제가 이제 그 돈벌이를 하러 다녀서 제가 과감하게 새 차를 구매했습니다.
0: 그러니까 더 이상 남편분에게 중고차 하지 마라. 나도 내 돈 가지고 내가 산다.
1: 어? 아 네네네네. 네 큰애 이제 대학 보내면서 제가 이제 그 일하러 다니게 돼서 수입이 생기다 보니까 제가 뭐. 새 차 사겠다. 그리고 중고차 뭐 중고차가 다 나쁜 건 아닌데 이게 뒷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0: 병원비가 너무 많아요.
2: 그러니까요.
1: 아, 네, 네.
2: 아까 사연 전해주시면서 말미에 조금 목이 메이셨는데 우리 아드님 네. 둘째 아드님이 네.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1: 네네. 네. 임용고시 준비 중인데 이게 좀 힘든 취업이다. 지난번에 이제 한번 고배를 마셔가지고.
0: 아, 그래요?
1: 기도,

0: 아직도 좀 많이 죽어 있고 해서.
1: 그럼 어머니가 저기 응원을 좀 해주셔야 되겠네요.
0: 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저는 포항에 있고 애는 이제 서울에 있다 보니까 공부하는데 방해될까 이렇게 문자 하는 것도 혹시 이제 공부 중에 또 왜 제가 문자 가면 또 뭐가 이 집중이 흐트러질까.
2: 아, 연락도 못 하시는구나.
0: 아, 연락도 이제 뭐 아들이 연락이 오면 이제 뭐 밥 잘 먹고 다니니까. 네.
2: 저희 방송이 또 다시 듣기도 되니까 나중에 아드님한테 네. 이렇게 라디오 통해가지고 엄마가 네. 메시지 남겼다는 거 그러니까. 알면 감동받을 거예요. 응원 메시지 한마디 해주세요, 아드님한테.
0: 아들아, 힘들지. 벌써 이제 5월도 다 가고 6월인데 11월에 시험인데 이제 아들이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결과 있을 거야. 우리 아들 모주원. 화이팅! 엄마는 너를 믿는다.
1: 화이팅!
2: 사랑해. 네, 아드님한테 너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혼자 외로운 감사합니다. 싸움을 하고 있는 임용고시 준비하고 있는 아드님 꼭 좋은 소식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신청곡 있으면 한 곡 부탁드려요.
0: 그 나의 마티즈 친구 참 고마웠거든요. 그래서 안재욱 친구 듣고 싶어서 신청해 봅니다.
2: 네,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신청곡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앞으로 저 내 차 자랑 오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들은 청취자 게시판에 글 많이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랑 이렇게 다정하게 이야기도 나누고 선물도 받을 수 있어요.
2: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청취자 게시판에 글 남기실 경우에 휴대폰 번호 꼭 남겨주세요. 저희는 김명한 님이 신청해 주신 안재욱의 친구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MBC 라디오,
2: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귀로만 들어도 마치 내가 타본 듯한 생생한 시승기를 전해드릴 시간입니다. 시승하고 맞서영 최서영 크리에이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여기 스페셜 안방 마님 정다희 아나운서 만나서
1: 아, 저는 그 약간 바비 인형이 라디오 부스에 이렇게 앉아있길래 눈을 한번 이렇게 다시 떴는데 아, 사람이시더라고요.
0: 어떻게 저랑 비슷한 생각을 저도 처음 냈고 아니,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2: 아주 좋은 분위기예요.
0: 네. 자 그럼 저희가 본격적으로 네. 시승기 한번 시작해볼 텐데요. 네. 오늘은 어떤 차를 타보고 왔어요.
1: 네. 사실 요새 자동차 시장을 보면요. 예. 아, 차 한 대 어디 한번 골라볼까?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차에서 한 대를 더 추가해볼까? 이런 분위기는 사실 아닌 것 같아요.
2: 그럼요. 그렇죠? 고유가에 돈이 없어.
1: 맞아요. 고유가의 고금리에 지금 소비 심리가 예전보다 보수적인 경향이 있죠. 근데 이런 세태에서는요. 제 주변에 이제 많은 분들도 이런 심리를 작동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이제는 그냥 똘똘한 한 채가 갖고 싶다. 왜 우리 부동산을 똘똘한 한 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똘똘한 한 대. 정확하게 이제 한 대죠. 그래서 한 대를 고르려다 보니까 고민이 되게 많아져요.
2: 그렇죠.
1: 고려할 거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 주말에는 가족들 태우고 여행도 가야 되고 연비도 근데 좀 좋아야 되고 그렇죠. 당연히 디자인도 좋아야 되고 조용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요. 자동차 회사들도 가랑이가 좀 찢어집니다. 이제 세단을 만들자니 SUV 수요가 지금 현재 월등히 높고요.
2: 대세죠.
1: 그렇죠. SUV를 만들

0: 소비자들이 또 이 세단 감성을 좋아하는 전통 소비자분들이 분명 계시거든요.
1: 아,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죠.
0: 아, 그렇죠.
1: 세단이지, 차는.
0: 그 K땡 타고 계시지 않나요?
1: 아니, 이제 바꿨죠. 또 아, 세단으로.
0: 아, 또 세단으로. 네.
2: 저는 쭉 SUV만 타거든요.
0: 아, 진짜. 아,
1: SUV. 아니야.
0: 목걸이는
1: 남자는 세단이죠.
0: 지금 이 부스에서만 봐도 그러니까. 이렇게 성향이 나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이를 비집고 SUV, 세단 각각의 감성을 만족하는 차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 딱 시작하자마자 정말 그 신호탄을 쏘아올리듯 제일 먼저 등장했던 신차가 있습니다. 바로 R사의 필랑땡이라는 차인데요. 이 차를 한번 좀 장기간 타보았어요.
1: 아, 그래요?
0: 네.
1: 이 이름부터 좀 독특하네. 이게 그죠? 무슨 뜻이에요?
0: 이 필랑땡이요, 그 불어입니다.
1: 불어.
0: 네. 그래서 이 R사가 이제 프랑스사가 또 기반이기 때문에
1: 예.
0: 이제 불어가 접목이 된 건데요. 이 뜻으로 보면 별똥별이에요. 그러니까
1: 아,
0: 유성.
1: 이게
2: 이름이 예쁘네요.
0: 맞아요. 근데 또 이제 갑자기 웬 유성이야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과거에 있었던 전설적인 콘셉트카의 이름을 따왔어요. 그 R사에서 1950년대에 굉장히 이제 이름을 날린 콘셉트카가 있었는데
1: 예, 예.
0: 이 당시에 최고속도 기록에 도전하던 콘셉트카였습니다. 그게 이름이 에투알 필랑트였는데
1: 예.
0: 거기에서 이제 따와서 필랑땡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의 그런 전설을 품고 다시 우리가 진짜 별처럼 빛나는 차를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이름을 이렇게 독특하게 붙였더라고요.
1: 근데 이 차가
0: 네.
1: SUV 에어세단이에요.
0: 그 니 맛도 내 맛도 아닙니다.
1: 아 그래요?
0: SUV도 아닌 것이 세단도 아닌 것이 다 그 오묘한 그 중간 지점이거든요. 흔히 이거를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제 크로스오버라고 하죠.
1: 크로스오버라고 하죠.
0: 맞아요. 그래서 루프라인이 뒤로 갈수록 매끄럽게 떨어지는 쿠페형 스타일이라서요. 사실 이제 국산차 브랜드에 속하는 차이긴 하잖아요.
1: 예.
0: 그런데도 굉장히 수입차 같은 느낌이 들고요. 보통 이런 쿠페 스타일 SUV들이 좀 부피가 작아 보일 수 있거든요.
2: 그렇죠.
0: 왜냐하면 이제 좀 더 땅에 붙어있는 스탠스가 나오니까요. 근데 이 차는 길이만 4.9m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작지 않은 중대형급의
1: 그러니까.
0: 크로스오버예요. 그래서 요 정도 사실 크기가 되면 약간은 둔탁해 보여야 되는데요. 이게 프랑스 감성이라서 그런가 싶을 정도로 이게 둔탁하지 않고 좀 날렵하고 느슨한 느낌이 드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2: 바깥은 그렇고
0: 네.
2: 그럼 안쪽도 궁금해요. 실내 인테리어는 어떤가요?
0: 사실 제가 이제 외관을 볼 때는 이거 비례감이 수입차 냄새가 나는데 하면서 좀 이렇게 감탄을 했다가
2: 네.
0: 실내로 가서는 살짝 약간 뭐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1: 아 그래요? 허전해요?
0: 네. 왜냐하면은 이제
1: 뭐 없어
0: 봤던,
1: 보여?
0: 봤던 형상이에요.
2: 익숙한.
1: 이거 많이 본 형태가.
0: 그렇죠.
1: 네.
0: 뭐 흔히 이제 남성분들의 이상형이 처음 본 여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성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의 이상형은 처음 본 차인 것 같아요. 왜냐면 새로우니까. 근데 이 차는 사실 완전 새롭다 느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같은 이 R사 집안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이 있어요. 그 형이 혹시 누군지 짐작이 좀 가시나요?
1: 저한테 여쭤보신 거예요?
2: 저는?
0: 네, 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당연히 아시겠죠? 우리 권익칼럼님 이미 알고 계신데 참고 계신 표정인데, 이 R사의 그랑콜레오땡. 아, 요 차가 사실은 꽤나 효자 역할을 했죠. 이 R사가 좀 주춤하고 있을 때, 이 갑자기 이제 시장에서 좀 반등을 보인 그런 차이기도 한데요. 이 차랑 기술적 기반을 대다수 공유하는 차가 바로 필랑땡이에요.
1: 그렇지.
0: 네. 그래서 사실상 쌍둥이고요. 단지 이제 필랑땡은 CUV고 그랑콜레오땡은 SUV다. 요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1: 아니 CUV와 SUV 차이가
0: 네.
1: 그냥 형태적으로 보면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0: 맞아요.
1: 제가 보니까.
0: 근데 실물을 보면 좀 다르긴 합니다.
1: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거는
0: 그렇죠.
1: CUV고 이거는 SUV야.
0: 네.
1: 근데 보통 사람들이 보면 그냥 똑같은 SUV인데?
0: 아 맞아요.
1: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2: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제가 한번 2열에 타봤거든요.
1: 네.
0: 2열 이렇게 타서 직접 이 헤드룸 공간을 재봤어요. 근데 확실히 CUV가 낮긴 하더라고요.
1: 뭐 꺾어지니까 조금
0: 에이,
1: 낮긴 하겠지만
0: 아무래도.
1: 몇 개 올라가요 주먹이?
0: 주먹이 저는 한 2개 반 정도 올라가는데 180cm가 넘는 그 실제 요 차를 타고 계신 이제 오너분을 한번 이렇게 앉혀봤어요.
1: 예.
0: 그랬더니 이 동일하게 그랑콜레오 땡이랑 앉았을 때

0: 한 주먹 반 개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키가 180이 넘으시면 사실 SUV로 가셔야 좀 편하시긴 하죠.
1: 그런 분들이 CUV 타다가 네. 과속 방지턱 넘을 때 네. 치면 머리가 천장에 닿습니다.
2: 정수리가 이제 짱하죠.
1: 아, 머리 스타일링 다 해놨는데.
2: 경험담인 것 같은데요.
1: 아닙니다. 어쨌든 얘네는 쌍둥이에요.
0: 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딱 타보시면 일단 전체적인 레이아웃이 거의 동일해요. 그 뭐 디스플레이나 뭐 이런 것도 똑같고 심지어 안에 있는 인포테인먼트 그래픽 있죠. 네. 이런 것도 뭐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그나마 좀 다른 게 있다면 시트가 좀 달랐어요. 시트가 이 CUV인 필랑땡은 완전 스포츠카 시트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 머리 기대는 헤드레스트 공간 있죠. 네. 그게 납작해요. 그게 바로 필랑땡이고요. 그리고 그랑콜레오 땡으로 가게 되면 확실히 패밀리카 SUV 느낌이 나면서 이 헤드레스트가 두툼하고 시트도 좀 더 폭신해지는 그런 차이가
2: 제 스타일이에요.
0: 예.
2: 역시 앉았을 때 스타일. 편해야죠.
0: 아, 맞아요. 네. 딱 그게 그랑콜레오 땡입니다.
2: 그렇군요. 아, 저희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최소영 크리에이터가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갈 텐데요. 시크릿의 노래입니다. 별빛, 달빛.

0: 이 그랑콜레오 땡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 주목받았던 게 이테크 하이브리드라는 이 기술이 좀 들어갔다.
1: 그래서 뭐죠?
0: 좀 새로운 하이브리드가 들어갔다. 이래서 주목을 받았거든요.
2: 네.
0: 그래서 일반 하이브리드에서는 엔진이 주인공이라고 하면 전기 모터가 이제 살짝 뒷받침을 해주잖아요.
2: 네.
0: 근데 이 이테크 하이브리드에서는 주인공이 전기 모터입니다.
2: 아, 그래요?
0: 네. 출발할 때도 무조건 모터로 시작을 하고요.
2: 예.
0: 저속 주행할 때도 모터 비중이 높고 엔진이 필요할 때만 아주 약하게 개입을 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그랑콜레오 땡도 타보시면 초반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약간 전기차 아니야? 요런 생각이 좀 듭니다.
2: 전기로만 가게 만들면 그런 느낌이
0: 들죠. 맞아요. 그래서 필랑 땡에도 동일한 이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탑재가 되기 때문에 이건 뭐 껍데기만 사실 다르고 굳이 뭐 타볼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막상 운전대를 잡고 쭉 주행을 해보니까요. 성격을 꽤 다르게 튜닝을 해놨습니다.
2: 아, 그래요?
0: 네. 그랑콜레오 땡이 좀 더 패밀리카 중심이라면 이 필랑 땡은 살짝 반단계 정도 퀄리티를 약간 더 높인 승차감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흔히 말하는 GT 성향의 차들 있죠. 좀 그랜드 투어러 같은 느낌이 살짝 들었습니다.
2: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두 개 차종을 아까 계속 얘기할 때 형제 차종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0: 네.
2: 제 느낌엔 자매 차종 같거든요. 언니가 되게 편안한 스타일이야. 근데 동생이 약간 뭔가 튀는 기질이 있어요.
0: 꾸미는 거 좋아.
2: 아, 뭔가.
0: 언니 화장품 훔쳐다가 화장해.
2: 우리 집안의 DNA 아닌 것 같고 막.
0: 맞아요, 맞아요.
2: 그러니까 그런 특징들이 있을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사실 실제로도 좀 비슷한 느낌이 초반에 들긴 했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아 역시 그 자매 맞네, 형제 자매네 하다가요. 한 10분 이상 쭉 주행을 하면서 속도를 좀 올려보니까 그때 좀 다른 게 눈에 띄더라고요. 제일 다른 건요. 속도가 더 잘 붙습니다. 이거는 정말 극명하게 차이가
2: 나요. 가속력이 좋군요.
0: 맞아요. 특히 한 100km/h 이상으로 달릴 때 그때 확 속도를 끌어올려주는 게 확실히 필랑땡이 낫더라고요. 근데 이 출력을 한번 보잖아요. 그러니까 제원상의 출력을 보면 딱 5마력이 차이가 납니다. 필랑땡이 5마력이 높아요. 근데 막상 주행을 해보면 그 5마력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속도가 붙는 느낌은 훨씬 필랑땡이 수월하더라. 요런 큰 좀 차이가 있었고요. 가장 큰 좀 제가 그 고급감의 차이를 느낀 부분은 정숙성이었어요. 물론 이 그랑콜레오 땡도 막 시끄러운 차는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전기 모터 위주로 이제 달리는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일반 하이브리드에 비해서도 좀 조용한 느낌은 들긴 했었는데요. 근데 이 필랑 땡은요.
2: 네.
0: 2열에 앉았을 때 정말 조용합니다.
2: 아, 조용해요?
0: 네, 완전히 다르게 조용해요.
2: 고속에서도?
0: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하고 제가 관계자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기본적으로 필랑땡이 차체가 그랑콜레오 땡보다 살짝 더 크거든요. 아주 살짝 큰데 그러다 보니까 방음 관련해서 더 많은 방음제가 보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열에 앉았을 때 유리창을 한번 내려봤거든요.
2: 예.
0: 그랬더니 유리가 딱 두 개가 이렇게 딱 붙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중접합 유리가 2열까지도 적용이 된 건 필랑땡이고요. 2열에는 적용이 안 된 거는 그랑콜레오땡입니다.
2: 분명히 언니보다 튀는데.
0: 그렇죠.
2: 어? 조용히 튀는군요.
0: 네. 언니보다 돈을 더 많이 쓴 거예요.
2: 조용한 일탈.
0: 그렇죠. 용돈을 다 자기 꾸미는데 쓴 거예요.
2: 그러니까. 언니한테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아빠가 따로 줬다는 거.
0: 아, 그렇죠.
1: 좀 아쉬운 점은 없었나요?
2: 그래, 혹시?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죠.
0: 그렇죠. 사실 뭐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승차감, 주행감까지 아 진짜 언니보다 더 잘 꾸미고 세련된 동생이 탄생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는 없었거든요. 근데 딱 그 하나의 요소가 저는 이 차량의 그 호감도를 딱 떨어뜨리더라고요. 제가 아까 그 2열에 앉아서 승차감 체크해봤다고 말씀드렸는데 2열의 승차감은 좋거든요.
2: 예.
0: 근데 오래 타니까 좀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면요. 등받이 각도 조절이 안 됩니다. 이게 사실은 정말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는 차를 계속 타서 고정된 각도로 장거리를 간다라고 하는 순간 이 사실 CUV의 매력도도 떨어지거든요. 왜냐면 이게 뭐 세단도 아니고 SUV도 아닌데 더더욱 이 2열 공간에 그 좁아지는 공간을 잘 좀 해소하는 각도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1: 이거 중요해요.
0: 맞아요.
1: 특히 뒷자리 앉으면 멀미 잘하는 저 같은 사람은
0: 저도요.
1: 의자를 살짝 뒤로 젖혀줘야
0: 맞아요.
1: 장거리 견딜 수가 있거든요.
0: 네.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0: 콜레오 땡. 우리 언니는 또 그게 됩니다, 살짝. 그래서, 아, 요게 어떤 거를 넣고 빼고를 일부러 좀 알사해서, 그니까 이 자매끼리 싸우면 머리채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당하게 고루 그 특징을 분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들기도 했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언니하고 동생하고 경쟁인데
0: 맞아요.
1: 둘이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거예요.
0: 그렇죠.
1: 언니가 잘 팔리면 동생이 안 팔리고
0: 맞아요.
1: 동생이 잘 팔리면 언니가 안 팔리고
0: 맞아요.
1: 이런 식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0: 맞습니다.
1: 자, 그럼 이제 총평을 한번 들어봐야죠.
0: 이 차는요. 아, 프리미엄 이코노미 클래스입니다.
1: 이게 이런 거 아닙니까?
0: 응.
1: 뜨거운 찬 커피 뭐 이런 거.
2: 이코노미 프리미엄이야.
0: 그렇죠. 정확해요. 이 착한데 나쁜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 요새 사실 비행기 탈 때 보면 딱 요런 클래스가 있더라고요.
1: 있어요.
0: 네, 이코노미 클래스가 있고 이제 비즈니스 클래스가 있는데 그 사이에
1: 아.
0: 이제 한 몇십만 원 정도를 추가를 하면요. 프리미엄 이코노미가 됩니다.
1: 요거 호불호 명확합니다.
0: 그죠.
1: 야, 이게 프리미엄도 아니니까 차라리 이코노미 안 뜨고 타고 가지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래도 조금 편하니까
0: 맞아요.
1: 호불호가 명확해요.
0: 맞아요. 근데 제 주변에 실제로 한 30만 원 더 해가지고 막 이제 유럽 같은 데 장거리 갈 때 프리미엄 이코노미로 타신 그 분들이 계시거든요. 후기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돈은 안 아깝다 하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왜냐면 조금이라도 이게 넓어지면 약간은 기댈 수 있고 이제 화장실 가기도 조금 더 편하고 남 눈치 좀 덜 보고 이게 장거리에선 좀 빛을 발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약간 이 필랑땡도요. 이 그랑콜레오 땡이랑 비교하면 가격은 살짝 더 높습니다.
1: 네. 네,
0: 한 2-300만 원 정도 이상 좀 투자를 하셔야 되긴 하는데 막상 또 타보면 아 그래도 프리미엄 이코노미가 가진 좀 그 좋은 특징들이 어느 정도는 그랑콜레오 땡에 비해서 들어간 게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파악이 되고요. 다만 다음 연식 변경 때는 이 2열에 이 등받이 각도조절 그리고 리클라이닝
2: 중요하죠.
0: 요거는 꼭 좀 추가가 좀 돼야 그래요. 완전해질 것 같아요.
1: 프리미엄 이코노미처럼
0: 그렇죠.
1: 등받이 각도 좀 주세요.
0: 맞아요.
2: 네, 지금까지 최서영 크리에이터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4: 어우, 남는 게 없어요.
3: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5: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6: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7: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6: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7: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6: 에어렉스.

0: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2: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0: 2위까지 트러커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0: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2: 하이엠솔루텍.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3: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2: 잠시 후 9시 5분
3: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0: 차카차카 캠페인 월간 푸른 신호등 시간입니다.
1: 5월 주제 차카차카 캠페인 푸른 신호등 올바른 카시트 사용입니다. 우리 정하나도 카시트 사용해봤죠?
0: 그럼요. 사용해봤고 지금도 계속 사용 중입니다. 저희 아이가 지금 이제 8살이거든요. 좀 컸다고 카시트 졸업하고 싶어하는 눈치인데 그래도 아직 어른용 안전벨트는 위험한 나이라서 버티는 중입니다.
1: 아이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모범생 엄마예요. 사실 성인용 안전띠는 키 145cm 미만의 애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부스터 카시트나 주니어 카시트를 사용하는 게 좋죠.
0: 사실 뭐 사고가 났을 때 카시트가 있고 없고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잖아요.
1: 그럼요, 그럼요. 사망이나 중상 위험만 놓고 봐도 카시트 착용하지 않았을 때 2.2배나 높아진다는 조사 결과도 있고
0: 예.
1: 카시트 했다면 사고가 나도 가볍게 지나갈 수 있다는 뜻이겠죠.
0: 맞습니다. 그런데 카시트에 그냥 앉혀만 놓는 건 소용이 없습니다. 일단 좌석에 카시트를 단단히 고정시켜줘야 하고요. 안전벨트는 손가락 두 개 정도의 공간만 남겨놓고 채워주세요. 겨울에는 두꺼운 옷은 벗기고 카시트에 태우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 카시트 사용을 넘어서 제대로 사용할 때 우리 아이도 제대로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0: 네, 저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꼭 열심히 실천하겠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의 끝곡 박진영의 그녀는 예뻤다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1: 즐거운 주말입니다. 안전운전하시고요. 지금까지 권영주
0: 정다희의 차카차카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경북권역 심내혈관질환센터 심혈관센터장 현대우입니다. 평소 건강하던 분들이 돌연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돌연사의 80% 정도가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해 발생합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의 사망률은 30%에 이르며 빠르고 정확한 대처가 생과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0: 급성심근경 색정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첫째, 쥐어짜는 듯한 가슴 통증. 둘째, 체한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셋째, 가슴에서 어깨, 목, 팔로 퍼지는 통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지체하지 말고 119를 이용해 응급센터로 내원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심근경색증, 곧 시간이 생명입니다.
1: 이 캠페인은 경북권역심내혈관질환센터가 함께합니다.
2: 예, 며느라. 밥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3: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1: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4: MBC
5: MBC 라디오
6: MBC 라디오
7: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8: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9: 제가 들어드릴게요.
10: 여기 앉으세요.
8: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배우 유선입니다. 기댈 곳 없는 아이들 곁에 삶의 기회를 나눌 수 있게 오늘 월드쉐어의 첫 번째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0: 아이들 곁에 월드쉐어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9시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23.51%로 집계돼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지선 최고 사전투표율은 4년 전 20.62%였는데 이보다 2.89%포인트 올랐습니다. 가장 높은 전남은 38.95%, 가장 낮은 대구는 18.65%로 집계됐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주식시장 거품론에 혁신 노력을 하지 않고 돈을 그냥 써버릴 때 나오는 우려라며 상법을 개정하고 불공정 행위만 없애도 상당 부분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투기 등은 개인 자유니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정부가 금융 지원을 하는 등 도움이 되도록 하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환율 고공 행진은 주식시장이 높아져 외국인들이 리밸런싱을 하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주장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명목 성장률 10% 전망에 대해서는 2002년 11%였고 2010년에 9.9%였다며 중동 변수와 반도체 사이클이 얼마나 갈지 모르기 때문에 가봐야 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세월호, 이태원 참사,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등과 관련해 2022년부터 3천 건이 넘는 허위 게시글을 올린 50대를 구속했습니다. 커뮤니티와 플랫폼 등에 세월호는 짜고 친 사기, 연출된 것, 여객기 사고는 시체팔이 사기극, 이태원 사고는 더미 놓고 시체 놀이한 부실한 영화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유가족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참사는 조작됐다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려 유가족 혐오와 불신을 증폭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제주 함덕해수욕장에서 20대 중국인 여성 2명이 육지에서 30m 떨어진 갯바위에 고립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구조 튜브를 이용해 현장 도착 10분 만에 구조를 마쳤습니다. 소방당국은 중국인들이 밀물에 고립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란과의 종전협상이 결렬될 경우 군사 개입을 재개할